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이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SNS에 이번에 협상을 개시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나토의 방산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우리 돈 1,500여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불 규모의 포괄적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점 차의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오늘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에 부진을 딛고 한 골, 도움 한 개의 맹활약을 펼치며 3-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도 오늘 콜롬비아와의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은 최대 20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으로 어제보단 2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심하겠고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도로 위,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경계. 우리는 그걸 중앙선이라고 부르죠. 인생에서는 가끔 중앙선을 넘기도 합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는다는 건 단순히 규칙을 어긴다는 게 아니죠. 지나친 욕심은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사고가 평생 쌓은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고요. 삶의 중앙선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 대신 그려주지도 않고요. 잠깐 넘었다고 범칙금을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걸 매일 확인하고 나의 차선을 묵묵히 달리는 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만들고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속도에 집중하는 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아침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아마 또 다음 주까지 선물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 경제상식 퀴즈 같이 한번 또 풀어보실까요? 우리 조선업계에서 살짝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캐나다 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업체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당한 기술력 또 빠른 답기 생산 능력 다 앞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과 같은 여기 동맹 회원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이 기구는 어디일까요? 1949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한 곳이죠. 미국, 뭐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 동맹이죠.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침략을 당하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이 원칙이 대표적이죠. 또 어제부터는 튀르키 앙카라에서 이것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초청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알파벳 4자로 뭐라고 할까요? 뭐 한글 2자도 좋습니다.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 오가나이제이션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한글로 두 글자, 예, 뭐 알파벳 4자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뭐 커피 쿠폰, 편의점 상품권 등등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도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어떤 소식들을 준비했나요? 먼저 백상경 기자부터요.
2: 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행위들을 대거 적발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들이 좀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네. 이달 말로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마라탕까지 새롭게 포함한 물가지수 품목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강예지 에디터는요?
3: 네, 삼성전자가 어제 역대급 실적을 내놓고도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이 17년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전분당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가격 담합을 벌였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대급 과징금을 맞게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 어제도 우리 증시가 충격이 컸고 오늘도 코스피가 한 7,400선 초반, 한 3-4%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증시부터 좀 보죠.
3: 네. 네, 뉴욕 증시는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5%, S&P 500은 -0.45%, 나스닥은 -1.16% 각각 떨어졌고요. 어제장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주의 투자 심리 위축이 이어졌습니다. 인텔은 10% 가까이 떨어졌고 마이크론도 약 5% 하락했고요. 다른 주요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전날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 세척 잇따라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한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렌트유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이 전장 대비해서 각각 3% 안팎 올랐고요. 지난 6월 1일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선박 피격은 휴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고요. 미국 재무부도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서 발급했던 이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 한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양측의 이 후속 협상 토대가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아침에 4%대 안팎에서 하락하며 움직였는데 지금은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오늘도 한 3% 4% 뭐 변동성 엄청나게 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89조 원대 정말 뭐 전 세계 빅테크를 뒤엎을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실적을 냈는데도 어제 주가가 7%나 폭락을 했습니다.
3: 네, 어저께 나온 2분기 잠정 실적 살짝 정리를 해보면요.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주가 모두 장중에 9%에서 10%대 급락을 나타냈고요. 이 영향을 받은 코스피 역시 8% 넘게 밀리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이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는 올해 들어서 여섯 번째, 역대로는 열두 번째 발동했고요. 시장에서는 급락한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 때문에 미리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인데요. 네. 실적이 좋을 때 오히려 파는 현상이 짙어졌고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비슷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가 하락 추세를 만드니까 이 최근 거래 비중이 커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낙폭을 확대시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이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계적으로 매도 물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낙폭을 키웠다라는 분석이고요. 마지막 요인으로 그동안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왔던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실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말에 137조 원에서 지난주 기준으로 118조 원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다만 이 AI 투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이고

0: 이어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작년 말에 52%까지 달했었는데요. 네. 이 보유율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등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낮아졌고요. SK하이닉스도 50%대로 떨어져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인데 외국인이 지난달 19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13거래일 연속 두 종목을 순매도했고요. 그 금액이 삼성전자는 15조 원이 넘고 SK하이닉스는 20조 7,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오히려 사고 있는데요. 네. 두 종목의 신용잔고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뒤에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신용잔고가 5조 5천억 원 상당이고 한 달 전보다 1조 2,500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 SK하이닉스의 신용잔고도 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 를 기록했고 한 달 전보다 1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1: 지금은 삼성전자가 보합까지 또 하이닉스는 1%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하여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SK 하이닉스 ADR 예탁증서 미국에 상장하는 것. 그래도 좀 뭐랄까 청약 자금들은 많이 몰렸더라고요.
0: 네,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그러니까 미국은행이 국내 기업 주식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인 ADR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 첫날 코너스톤 투자가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을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 코너스톤 투자라는 게 뭐냐면 상장 전에 이 믿을 만한 핵심 기관 투자가들이 공모 물량 일부를 미리 사겠다라고 약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제 평가가 되고 고요. 이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베일리 기포드, 코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이 세 곳이 매수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이 ADR 공모 규모가 43조 원 상당인데 여기 2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코너스톤 투자는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없는 이 투자 의향 단계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물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내일까지 글로벌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요. 금요일에 공모가를 확정해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코너스톤 투자 금액은 역대 상위권 수준이고 2023년 나스닥에 상장한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코너스톤 투자액이 당시 이제 7억 3,500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에 약 한 10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받는 점이 있는데요. 이 투자자 중에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곳은 전 오픈 AI 연구원이 만든 헤지펀드입니다. 그러니까 AI 투자의 밝은 곳이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또한 이목을 이제 끌고 있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그리고 청주의 첨단 패키징 팹 건설과 장비 등 이 시설 투자에 쓸 예정입니다.
1: 자 그리고 백상균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70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본인이 정당하게 번 돈이라면 뭐 문제될 네, 거 없죠. 그런데 맞죠. 소득이 없는데 700만 원짜리 월세에 살던 사람들 결국에는 이제 세무조사 받았나 봐요.
2: 네, 미스테리한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국세청 철퇴를 맞았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취득자 그리고 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한 사람들, 국내 부동산을 여러 개 취득한 외국인 같은 이런 부동산 탈세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730억 원의 탈루세액을 적발을 했고요. 이 중에 318억 원을 추징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갖가지 편법들이 동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한강변 고가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살고 있던 40대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매월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수십억 원 규모의 주식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매년 수억 원의 생활비도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부모가 임대업자였고 월세는 물론 주식 투자 자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총 한 2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증여를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과세 당국이 증여세 13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좀 부당하게 누리거나 중과세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를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2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살던 한 아파트를 어머니 지인한테 판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요. 근데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 지인에게 취득세랑 재산세까지 대신 내

0: 주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달마다 수십만 원씩 사례금까지 계속 주면서 그 해당 그 저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을 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도 내렸습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가져다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회사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먼저 비자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금을 배우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거기 취득 대금으로 전액 지원을 했다가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뭔가 되게 탈세를 꼼꼼하게 설계했는데 다 걸렸다는 건데.
0: 네.
1: 그리고 참 한 이달 말쯤에 세제 개편안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 좀 윤곽이 나왔을까요?
0: 예, 부동산 세제 개편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구윤철 부총리가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큰 방향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실거주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을 확립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보유세와 거래세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방향성을 내놨는데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관심 있는 게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공시가격을 얼마나 할인해 줄 것이냐, 또 이제 뭐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떻게 손질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좀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강론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민의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에 이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균형을 맞추겠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결국 풀어보면 결국은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OECD에서 최근 발간한 2026 한국경제 보고서가 있는데요.
1: 네.
0: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세수가 GDP 대비 3%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위권 수준으로 부동산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중에서 취득세, 양도세 같은 거래세가 70%를 넘게 차지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반면에 보유세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요. 이게 OECD 평균이 보유세가 한 56% 정도 차지하는 것들인데 이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냐면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핵심 세수가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이걸 건드리기도 좀 힘들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급증을 하면서 거래세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근데 소유자 전원에게 좀 매년 부과를 해야 해서 조세 저항이 좀 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좀처럼 손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거래세 중심의 구조가 고착이 된 거고요. 이 밸런스를 다시 잡겠다는 건 결국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건데,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을 좀 감안을 해보면 실거주자나 특히 현금 흐름이 여의치 않은 은퇴 고령층 세대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정부의 균형 잡기가 지금 거래세를 얼마나 낮추는 쪽으로 갈 것인지도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1: 부동산 관련해서 보유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라는 걸 이제 금액적으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지 않아서, 거래가 많지 않아서 보유세 비중이 더 높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우리만의 또 구조가 있죠. 뭐 아파트 거래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구윤철 부총리가 한 이야기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일하면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꺼냈어요.
0: 네. 지금 정부가 어쨌든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지역에서 근무하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감안해서 서울의 소득세보다는 조금 더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구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이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희망사항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녀 교육비까지 좀 지원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또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어떤 세제 지원 확대, 2월 공제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익이 생겨서 지금은 세금을 낼 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2월 공제까지 해주겠다라고 좀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기업이 투자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뭐 인력 규제, 재정 세제, 총력 대응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머지않아 나올 세제 개편안에 이 내용들 어떻게 또 들어갔는지 한번 또 정리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강예지 에디터가 준비한 소식. 일부 전 분당 업체들이 과징금 물게 생겼어요. 담합했다는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 4조,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 분당 4개사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총 7,47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과자나 빵, 음료,

0: 인과 맥주 등의 식품과 산업용의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은 이 주 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공동으로 수입하게 되는데요. 이들 4개 회사가 가진 시장 점유율이 전분이 95% 그리고 전분당은 86%에 달합니다. 이 정부는 이 전분당이 경제에 미치는 그 영향을 고려해서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 톤 상당의 가공용 옥수수에 할당 과세 0%라는 혜택을 적용해 줬는데요. 네. 네. 그런데 이 4개 회사가 2018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전분당 판매 가격의 인상 인하 폭과 시기를 미리 짜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옥수수 값이 오를 땐 원가 상승분을 재빨리 반영해서 판매가를 올리기로 합의했고요. 반대로 옥수수 값이 내릴 때에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또 인하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내용과 발송 시기까지 서로 맞춰보고 또 실제 발송 여부를 우체국까지 따라가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담합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6조 원 이상인데요. 이 실수요추뿐만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습니다. 이 공정위는 전분당 입찰과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현재 심의에 들어가 있고요. 이 재판에 넘겨진 4개 회사 임직원들은 실무자선에서 담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각 회사의 대표들은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물가가 올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굉장히 많이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배신감이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1: 그러게요. 이 회사들은 또 뭐 몰랐다 뭐 아니다 또 부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또 최종적인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정부가 물가 잡겠다고 할당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뭐 영 세율로 낮춰준다라거나 이런 건데 그걸 또 악용을 해서는 또 안 되겠죠. 또 다른 관세 소식도 있어요. 유럽연합에서 타이어에도 관세를 부과해요?
0: 네, 유럽연합이 중국에서 생산돼서 EU로 수출되는 이 승용차 경트롱용 타이어의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규정을 공표했습니다. 네. 기존 수입 관세가 4.5%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금호 넥센 타이어는 24.4%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4.3%를 부과받았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이거보다 훨씬 높은 45.3%의 고율 관세가 결정됐고요. 이번 조치는 유럽의 타이어 업계가 불공정 타이어 수입 반대 연합을 결성하고 작년 4월에 EU 집행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국내 타이어 업계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또 국내와 유럽 현지 생산을 늘린다는 방침이고요. 유럽 판매량 중에서 중국산의 비중을 15%에서 4%까지로 낮췄던 넥센 타이어는 이 줄인 물량들을 체코 그리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산 의존도가 절반에 달하는 금호 타이어는 폴란드 공장을 내후년에 완공해서 출하량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1: 그리고 오늘 좀 짧게 들어야겠네요. 백상경 기자.
2: 네.
1: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개편되는데 이제는 마라탕도 여기 들어간다고요.
2: 네. 이 5년마다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을 하는데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이 그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서 조사 대상에서 땅콩, 도라지 같은 것들이 빠지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그리고 마라탕 가격. 영유아 강습료 이런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품목들이 새롭게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다른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항상 또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 품목들이니까요. 네. 동아 비즈니스 리뷰 백상경 기자 그리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1949년 미국, 뭐 캐나다,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동맹이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거를 알파벳으로 좀 조합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노스 아틀란틱 트리티 오가나이제이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 선정사업, 사업자 선정사업에서 우리 업체들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독일에게 밀리고 말았죠. 아무래도 이 회원국 국가들이기 때문에 독일과 캐나다도 우리가 좀 그런 측면에서 밀렸던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죠. 9554 쓰시는 분이 저도 어제 와이프와 말다툼을 했는데 여기에서 중재를 안 해주나요? 유유 이렇게 후회하고 계시는군요. 예. 근데 여기는 중재하는 데가 아니라 같이 싸우는 군사동맹 조약인데. 예. 아, 그리고 0417님이 no action, talk only라고 하던데요. 라고. 아, 이 알파벳 앞자가 그럼 똑같죠. 그런데 사실상 여기가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니냐. 뭐 국방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액션에 나서진 않고 말로만 하느냐. 4271님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성공 예감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김성희님이 비가 많이 오네요. 운전 조심하시고 특히 비 오는 날은 운전할 때 전조등 좀 켜시고 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전운행에 도움이 되니까요. 전조등 켜셔야죠. 그리고 아까 4257님은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승객들과 잘 듣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운행들 하세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비 피해 없으시기를. 그리고 또 오늘 지역에 따라서 뭐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그 강하고 센 비가 많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한글로 두 글자, 알파벳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재량 근로시간제를 악용해서 사실상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이 다 노동시간인가? 이거 참 어떻게 구분해봐야 될까요? 슬기로운 노무생활시간, 이기쁨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보통 우리가 뭐 9-to-6라고 해서 9시 출근, 6시 퇴근하잖아요.
4: 네.
1: 그 시간을 일단 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4: 일단 다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고요. 네. 우리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미치는 시간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있더라도 점심을 먹는 시간이나 내가 회사에 있더라도 카페에 있는 시간 이런 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근데 그거를 출입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 퇴근할 때는 뭐 지장을 찍거나 뭐 이렇게 지문 찍거나 뭐 카드를 대거나 하지만 중간에 어디 카페 갔다 오는 시간까지 다 측정하지는 않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원래는 예.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면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외하는 게 맞는데
1: 해야 되는데
4: 예, 그건 이제 관리의 문제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예, 휴게 시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던가요?
4: 네, 현행법상은 네. 네, 1주 5일 주 40시간까지는 법내 근로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법내 근로시간. 네. 그러면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일하거나 아니면 주 4일만 일하는데 하루에 한 10시간 일한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괜찮은
4: 거예요?
1: 네,
4: 그것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제 주 4일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하면은 네. 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이제 연장 근로수당이나 이렇게 돈을 별도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 결론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1: 주 4일에 하루 10시간씩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주 40시간 이상이 되면 또 이제 초과 수당을 저희 지급을 하면 된다. 네. 또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게 법정 근로시간이 있고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이제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큰 틀, 네. 현행법상 법에서 규정한 시간을 말하고요. 소정 근로시간은 그 틀,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1: 그러니까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한 50시간, 우리는 48시간. 대신에 주 40시간 넘어가면은 추가 수당은 얼마 이렇게요.
4: 그렇죠. 아,
1: 왜 또 그 재량 근로를 내세우고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이번에 좀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그럼 또 소정 근로시간이랑 재량 근로시간은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4: 일단 재량 근로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근로시간을 매우 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에서 정한 몇 분이 계시는데 네. 우리 방송국의 PD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촬영이 많은 분들.
1: 또 외부 촬영 나가고 아니면 뭐 편집해야 되고 그렇죠. 이러면 막 밤새야 될 수도 있고. 예.
4: 그런 분들은 이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으로 뭐 합의를 하면 이 정도의 근로시간은 그냥 근로

0: 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간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 시간을 인정하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재량 근로를 하더라도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급하지 않아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경우가 몇 군데가 있었죠.
1: 아하, 그러니까 사실상의 근로면 가산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점에선 조금 갈등이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는 지점이긴 하네요.
0: 그렇죠. 네. 네.
1: 또 왜 서비스업, 판매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유니폼 갈아입는 시간, 그러니까 왜 탈의실 좀 들락거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또 손님이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것도 노동으로 치는 겁니까?
0: 이거 최근에 네. 어디서 제가 봤는데 네. 9시에 내가 일을 시작하면은 네. 몇 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 그 세대별로 이게 좀 있었던 게 있거든요.
1: 온라인에 좀 논쟁이 된 게 예, 있어요.
0: 어떤 분은 9시니까 9시까지 오면 되지 않냐.
1: 9시에 와서 그때부터 옷 갈아입으면 되지 않느냐.
0: 네.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인 거고요. 최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한 5분 전까지 이렇게 출근하는 시간 예, 이 정도는 되는데 뭐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은 이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왜 그 일부 게스나 뭐 점주나 이제 점장님 입장에서는 한 8시 50분에 와서 옷 갈아입고 매장에 딱 발 들이는 게 한 9시는 돼야지라고 생각을 할 테고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9시 일단 출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게 그냥 세대 간의 인식의 간극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법적으로는 일단은 만약에 계약서에 9시부터라고 하면 네. 딱 9시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시간부터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죠. 대신 이제 회사가 이때까지는 9시간으로 했지만 8시 반까지 출근해서 업무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 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하, 8시 30분부터 예. 뭐 컴퓨터 부팅 시간도 있고 하니까
0: 지시가 있어야죠.
1: 라고 네. 하면은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임금에 산정을 해야 된다는
0: 네,
1: 거고.
0: 맞습니다.
1: 또 왜 그 점심 시간은 법으로 보장받는 휴게 시간이죠?
0: 네.
1: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있어. 아 근데 지금 급한 일이 있다고 빨리 이 일 좀 처리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 점심시간 1시간 중에 한 30분은 일을 했다. 이것도 그럼 나중에 어떻게 추가로 근로시간으로 해서 수당 받아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게 휴게시간의 관점인데 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으로 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휴게시간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밥은 자유롭게 먹어야 되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니 식사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렀다. 그럼 요거는 이제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저도 예전에 최근에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바쁜 네. 시간에 커피를 주문하러 가거나 이제 고깃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은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1: 예.
0: 그런데 제가 배를 눌러요. 그러면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오세요.
1: 아.
0: 이거 되게 애매한 자유로운 게 아니니까 사실상 그런 거는 자유로운 이용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1: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휴게 시간을 볼 수는 없죠. 네.
1: 그래서 그때 벨 누르기도 참 미안하기는 한데
0: 맞아요.
1: 또 필요한 게 있는 또 손님이기도 하니까.
0: 네.
1: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온전한 휴게는 아니고 또 일이고 업무고.
0: 그렇죠.
1: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아니 내가 밥 먹다가 다른 일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분씩은 며칠 묶어서 수당으로 쳐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업장에서는 또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게 굳이 고용주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네. 휴게 시간은 업무 필요성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휴게 시간을 정해놓고 업무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는 단서의 문구를 넣어두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때 30분 모신 거는 조금 더 30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 오늘 점심시간엔 다들 좀 일을 했으니 네. 오늘 좀 한 30분 일찍 퇴근시켜준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0: 그것도 가능하죠.
1: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예민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담배 피우시는 분들 애연가 입장에서 보면 담배 피우러 나갔다 오는 시간 이게 사실은 뭐 그냥 하루에 한 대 피우고 끝나질 않지 않습니까? 담배 그렇죠. 피우는데 뭐 한 3, 4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근로시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이거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좀 비난의 화살이 네.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기준을 만약에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에 따른다고 하면요. 흡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아직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제 이 흡연 시간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도 이견이 있고요. 특히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도 즉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서도 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인 거죠.
1: 그러나 난 지금 일하고 있는데
0: 그렇죠.
1: 저 사람 하루에 서너 번은 자리를 뜨더라.
0: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저희 집 앞에 큰 회사가 있거든요. 네. 운동을 하러 가요. 근데 금요

0: 금요일 날에 한 16시만 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남아 계세요. 그런데 네. 제가 운동을 보통 1시간 내 1시간 반 정도로 하잖아요. 네. 들어갈 때 계셨던 분이 나올 때도 계세요. 근데 물론
1: 안경구역에
0: 그렇죠. 아. 제가 들어갈 때 분명히 저분 봤는데 나올 때도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2분 3분 이렇게 흡연을 위한 기본권이라고 문제되지 않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0분 30분 요거는 아 근무 태도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1: 특히 요즘에는 애연가분들이 많이 이제 하소연하시는 게 흡연 구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특히 고층 빌딩에서 네. 요즘에 또 왜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에서 담배 못 피우게 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잖아요. 그 흡연 구역 찾아서 갔다 오는데 담배 한번 피러 갔다 오면 2, 30분 걸린다. 네. 근데 이게 개인에게도 손실이지만 또 회사에게는 엄청난 또 시간 자원이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이 부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담배 피우는 시간은 공식적인 휴게 시간으로는 안 쳐준다는 거예요.
0: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가 상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바로 가야 되잖아요.
1: 그죠.
0: 그러니까 휴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아. 이따가 전화 오면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흡연 시간을 휴게 시간 자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끼리도 갈등이 생긴다라는 게 네. 박희영 님이 제 옆에 분은 하루에 두 번 흡연하는데 한 번 나갈 때 거의 40분 이상 자리에 없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 일을 하려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니까 누구 찾아보면은 담배 피러 간 것 같은데 한참 있다가 들어오고. 근데 또 그분들은 흡연 구역이 너무 멀어서 그렇다. 또 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아, 또 하나. 왜 옛날 말이긴 한데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이런 부장님들 좀 계셨잖아요.
0: 네네.
1: 회식 같이 가는 거. 이것도 그러면 근로시간입니까?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중에 회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무 시간이 끝나고 회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쟁점은 똑같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미치냐 미치지 않냐. 즉 내가 거부할 수 있냐 거부할 수 없냐. 강제되냐 강제되지 않냐.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뭐 삼겹살 먹고 싶은 사람 이따 가자면 괜찮지만 오늘은 전체 회식이야. 의무 참석. 그렇죠. 이러면 이제 근로시간으로 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0: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하지 않고요. 요즘 보니까 점심시간에 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아. 이렇게 딱 시간을 빼고 뭐 뷔페나 이런 데에서 식사를 하고 일찍 퇴근하는 문화 이런 것도 되게 많습니다.
1: 많이 달라졌어요.
0: 예,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요.
1: 젊은 세대들이 그거죠. 왜 내 황금 같은 저녁 시간을 부장님이 뺏어가느냐.
0: 특히 금요일에.
1: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네. 불금을 왜 당신이랑 보내야 돼. 이런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점심 회식 아니면은 저녁에 회식을 하더라도 진짜 1차까지만 뭐 1시간 반 네,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데들도 많아요. 네.
0: 특히 요즘 음주 같은 것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유로운 회식 분위기가 좀 트렌드한 문화로 그렇죠. 잡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건강해지고 있는 거죠.
0: 네.
1: 또 하나 그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워크숍은 뭐 금토 1박 2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근무 시간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0: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게 또 예.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미치냐 미치지 않냐. 뭐 내가 자유롭게 참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말에 하거나 네. 뭐 상사의 눈치 주기나 아니면 뭐 고과에 반영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는 또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영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죠. 요즘 잘 하진 않습니다.
1: 요즘 젊은 친구들도 등산 좋아한다면서 막 이렇게 이번 주 일요일에 어때? 북한산에서 만나 이렇게.
0: 그렇죠. 네.
1: 근데 이게 이제 강제가 될 수 있다라면.
0: 네.
1: 맞아요. 이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출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가는데 뭐 왕복 서너 시간이 걸린다. 그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다 근로시간에 포함이 돼야겠죠?
0: 일단 출장 시간 같은 경우는 업무 수행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맞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동하는 시간은 다 근로시간으로 쳐줍니다. 대신 이제 내가 집이 멀어서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는데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시간 예, 그런 거는 근무 시간으로 쳐줍니다.
1: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뭐 필요한 뭐 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0: 뭐 법적인 의무는 없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경비철이라 그러죠. 내가 밥을 먹으면 그 영수증을 가지면 이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거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뭐 집단으로 가게 되면 뭐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해주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또 이제 재택근무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때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이것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집에 있으면 좀 일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은 그냥 근로시간은 똑같이 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일단 재택근무라는 것 자체가 장소적으로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당사자가 서로 약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시간은 근로시간.

0: 간으로 본다 이렇게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관리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 관리하는 방안에서 뭐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내가 지금 이때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보고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 어떤 회사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마우스 움직이는 시간, 멈춰 있는 시간. 근데 사실 마우스 멈춰놓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종이로 뭔가를 이제 쓰고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고육지책인 걸까요? 그 회사 입장에서도.
0: 이게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 동료 노무사가 다니는 회사에서 네. 일정 시간에 마우스 포인트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전화가 와요. 대표님이. 일 안 하니. 아, 그거는 근데 문제 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마우스만 움직이자 반대로 그 마우스만 움직이면 일하는 시간으로 본다라는 건 좀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1: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그 마우스만 주기적으로 움직여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0: 그런 프로그램도.
1: 진짜 이게 무슨 뭐 서로 경쟁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만큼 이제 근로 시간 산정에 좀 예민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업주나 노동자나. 네. 오늘 좀 몇 가지 좀 가르마를 타봤는데 다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번 시간에 네. 이야기를 또 들어볼게요. 네. 이기쁨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생했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카타르 국적의 LNG 운반선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면제를 전격 철회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면제 철회가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안보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무역 적자가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국제유가는 3%가량 급등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주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어제부터죠. 가짜뉴스 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뭐 가짜뉴스 처벌법, 가짜뉴스 방지법 이렇게도 불리던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죠. SNS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 나도 처벌받는 것 아니야?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나치게 감시를 정부가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불만들도 있던데요.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 네 안녕하십니까.
1: 우선은 이 법의 대략적인 좀 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짜뉴스 올리면 뭐 다 문제가 되는 건가 어떻게 좀 나눠봐야 돼요?
3: 네. 그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어제 날짜인 7일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네. 한간의 오해와는 좀 달라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이 어떤 정보의 생산자가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제 부당한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시키는 거, 이거를 근절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이 가짜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해야 되고 손해를 끼치거나 뭐 부당한 이익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또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처벌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그 흔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네. 그 유튜브나 SNS 등에서 근거 없는 뉴스나 허위 사실들을 유포해서 수익을 얻는 이러한 행태들이 이제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근절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허위라는 걸 알고서 고의로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럴 때. 근데 그걸 또 밝혀내는 게 입증을 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요. 네. 이제 가짜뉴스에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제 허위정보, 조작정보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는데 네. 허위정보는 이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딥페이크 영상 그리고 AI로 만들어진 네. 영상들이거든요. 요즘 이런 영상들이 이제 SNS나 온라인 공간들에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또 처벌할 근거도 마땅치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개정안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나 사건, 기사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편집하거나 합성하는 것들, 그리고 특정 인물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왜 유튜브에도 그런 낚시성 되게 많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한다.
0: 네네.
1: 누가 이제 뭐 사망했다라는 가짜 뉴스 진짜 많고.
0: 맞습니다.
1: 근데 또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썸네일에는 무슨 뭐 오랫동안 치료를 받더니 안타까운 상황 뭐 이렇게 해갖고 막 그 뉘앙스로만 풍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또 허위냐 아니냐 가르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어렵네요. 몇 가지 좀 한번 따져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뭔가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만들지 않고 이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댓글 하나 잘못 달았다가 이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건 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0: 댓글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긴 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이제 댓글 하나로 처벌이 되려면 결국 그 댓글의 내용이 명백히 이제 불법이라든지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 댓글이 손해를 끼쳐야 돼요. 끼치고 부당 이익도 목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댓글만으로도 타인의 인격권, 재산권 이런 것들을 침해했는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댓글은 보통 기사나 게시글에 달려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본문에 근거한 뭐 의문을 제기한다든지 뭐 게시글에 있는 뭐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정도로는 여기에 이제 해당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만 단순 댓글은 처벌하기 어렵지만 이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로 확인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퍼나른다든지 이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통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보면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이게 어떤 경우 이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이번 개정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과징금인데요.
1: 네.
0: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딱 인정되는 손해 금액만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시는 피해자분들은 이 피해를 정확한 액수로 산정하기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제
1: 그쵸.
0: 명예가 훼손되기도 하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피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실제 눈에 보이는 손해보다 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또 법원에서 명백하게 이거는 불법 정보다 허위조작 정보라고 인정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2회 이상 추가 게시하게 되면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좀 괴롭힘 목적으로나 이제 막무가내 성격으로 뭔가 악의적인 걸 유포하는 사이버 레카드 좀 초점으로 네. 맞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 뭐 과징금 10억 원 최대 5배 이렇게까지도 이제 손배 청구가 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또 이제 가짜 뉴스의 범위도 뭐 이제 명확한 허위다 아니면 이제 반복적 고의적 악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 또 좀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풍자였다, 패러디였다. 이거는 또 괜찮은 겁니까? 어때요?
0: 이제 사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허위 조작 정보의 개정이 불분명한 거 아니냐,
1: 네.
0: 오남용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구분을 해보자면요.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인 목적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풍자. 그리고 요즘 많이 돌아다니는 뭐 밈, 패러디 이런 것들은 이 법의 직접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의 외부로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적 메신저 같은 것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법 시행 초기에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감독 기관의 규제나 관련 판례 축적 과정을 면밀히 좀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좀 판례가 쌓여야겠네요. 헷갈리지
0: 맞습니다.
1: 않으려면.
0: 예, 예, 예.
1: 만약에 사실과 상관없이 내 어떤 뭐 정치적 견해나 주장을 펼치는 건 어떻습니까?
0: 사실 인터넷 공간에서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1: 그치.
0: 정책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표명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허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요즘 유튜브나 뭐 SNS 공간에서 명백하게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조작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해서 게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의견을 넘어선 불법,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나아가서 혐오 표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반 사용자분들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또 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제목이나 썸네일로 뭐 속된 말로 이제

0: 섹시성 뭐 자극적인 제목들 거는 경우 있잖아요.
1: 네.
0: 이런 거는 어떨까요? 이것도 가짜뉴스일까요?
1: 사실 이게 이제 명확한 기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조회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목이나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자극적이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과장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정보나 조작 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이제 생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 유포한 사람, 게시자의 내심의 의도, 악의적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제목이나 썸네일만 보고도 누가 보더라도 잊지도 않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여론을 호도할 여지가 있다면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이건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호도, 명백한 걸로 고의성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고.
1: 네.
0: 그거는 다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1: 1차적으로는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되면요.
0: 예.
1: 이제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서 이제 구글, 네이버, 카카오, 이런 해당 플랫폼들이 허위조작 여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사실 단독으로 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0: 그쵸.
1: 기존에 이런 것들을 뭐 잘 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 개정에 따르면 민간단체랑 협력을 해서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아무 단체나 이런 걸 맡길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IFCN이라고 해서 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IFCN을 받은 업체가 아직까지는 한두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다양한 기관이 이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뭐 민간 단체에 맡기든 자율적으로 해석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도 당분간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다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0: 아니 왜 그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혐오적인 표현 아니면 사실과 다른 내용 이런 거 신고하기 기능이 있기는 한데 그거 누른다고 해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1: 그렇죠.
0: 특히 그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악플러 잡을 때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1: 맞습니다. 이제 개정 법안으로 가장 피곤해지는 곳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관리하는 구글 메타 이런 대형 네. 플랫폼, 해외 플랫폼들이거든요. 근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은 이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정보를 올렸는지 허위 조작 정보를 올렸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심지어는 주기적으로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이제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신고나 처리 체계를 차츰 정비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다만 당분간은 또 플랫폼마다 기준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어디서는 삭제되고 어느 곳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당분간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기준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러네요. 9241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법인가요? 소급 적용이 네. 되나요? 질문 주셨거든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 올린 것 앞으로 이제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거고요.
1: 예, 예.
0: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오래오래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죠? 그거를 진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혹은 자신의 신체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른바 영생테크에 대해서 송일아 기자랑 같이 한번 또 다뤄볼게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전국일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뇌병변 장애인 김송희입니다. 저는 다양한 장애인을 만나 현장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했던 부분이 활동 지원이나 일자리였다면 지금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밌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따분하지 않은 활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루하루 즐거워야 자립생활을 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장애인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현재 중부와 제주에 비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오전 내로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

0: 100mm,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무려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걸로 보이고요.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대부분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 형태가 기본 바탕입니다. 경기 남부, 경북 같은 경우는 내일 이른 새벽부터, 충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전북은 오늘 저녁부터 밤 사이에 시간당 무려 50mm 안팎으로 매우 높은 강도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전국에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로 인해 일부 특보가 해제되는 곳은 있겠습니다만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최고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는데요. 폭염특보 해당 지역은 33도 안팎으로 더 높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또 열대야도 자주 나타날 걸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도 중심으로 안개가 짙었고요. 또 오늘 강원 북부 산지를 위시해서 중부호남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신속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 등 거시 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5월 국제수지 잠정치에서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943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9% 증가했고,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128.9%가 증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현지 시각 7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소형 모듈 원자료 SM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은 이날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협력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는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이 추진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각 7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 뒤 SNS에 이번에 협상을 개시한 한 나토 조달 기본협정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나토 방산시장으로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정전이 발생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1호선 창동역에서 신의문역 하행 구간 사이 전기 공급 장애로 1호선 모든 구간에서 열차 지연과 불규칙한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일단 도봉산에서 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열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뒤 긴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오산시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등 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들이 사망 전 지인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현지 시간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0: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국제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하루 새 선박 세척이 잇따라 비격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도 즉각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응급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으로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과 전북은 최대 20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4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지금은 10시 5분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까지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어렵 지 않았죠. 정말 많은 그 정답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답은 나토였습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 그러니까 약속을 맺은 거죠. 공식적으로 한 나라가 우리 회원국이 한 곳이 침략을 당하면 공격을 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 우리는 군사 동맹이다라는 거죠. 미국 뭐 캐나다 또 서유럽 국가들이 49년도에 창설을 했는데 최근에는 캐나다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 업체가 아니라 이제 독일 업체의 손을 들어줬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그런 측면이 좀 아쉽기는 하죠. 아무래도 나토여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캐나다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만 1715님이 나토스럽다고 진짜 예. 대당 몇 년씩 걸리는 독일에서 하라고 하세요라고. 예. 우리는 빠른 답기 기술력 뭐 여러 가지를 앞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독일은 전차도 그렇고 제공하는데 굉장히 또 오래 걸린다고 하죠.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지수님이 아 이건 아까 저기였구나. 네. 4913님. 4913님도 K잠수함 불발됐다는 뉴스 봤어요. 나토와의 그런 상호관계의 중요성 느끼게 됐네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굳이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그런 겁니다만 0411님 성공적인 문자는 예측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정답 나토. 뭔가 좀 이제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좀

0: 오이영님 정답 나토. 나 또 물렸네. 증시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예. 근데 그래도 코스피 오늘 좀 강보합으로 양전을 했습니다.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7700. 예, 그러니까 한 43포인트 한 30여 포인트 0.4% 뭐 요 정도 오른 코스피가 좀 0.4, 0.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 밀리네요. 1.8% 떨어진 816. 이제 800선 초반까지 밀렸어요. 코스닥이 얼마 전에 이제 30주년을 맞았는데 야 이게 30년 전보다도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로 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그동안에 특히 이제 어제 많이 떨어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좀 하락은 멈춘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8% 올라가고 있습니다. 228만 원대 회복을 했고요. 아까 SK스퀘어는 한 6, 7% 떨어지다가 지금 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이너스 1.2% 정도로 낙폭을 좁혀놨고 최근에 현대차는 약세인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9% 올라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은행 지주사들, KB금융, 신한지주 등등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들은 오늘도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이 6%대 하락, LS일렉트릭도 6%대 하락, 또 어제 한 24% 정도 빠졌던 한화오션은 오늘도 3% 정도 밀리면서 캐나다 잠수함 탈락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7원, 1517원, 이제는 1510원대 원달러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래 생활 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아, 1부 마지막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영생테크라고도 해요. 영생, 영원히 살고 싶다. 불로장생. 사실 인간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만 이게 정말 가능할까?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또 엄청난 투자 자금이 여기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화에 대해서 또 노화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펼쳐드립니다. Y스트리트 송이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송이라 기자도 네. 젊게 오래오래
1: 아, 그럼요, 그렇게 살고 그럼요. 싶어요? 네. 다양한 시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0: 시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또 시술 또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좀 해볼 네. 거고 사실 왜 억만장자들이 먼저 뭔가 치고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0: 유명한 사람이에요.
1: 네. 아마 평소에 노화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원래는 그 브레인트리라고 하는 결제 회사를 창업한 평범한 기업가였는데 이 회사를 2013년에 페이팔에 팝니다. 지금 가치로는 1조 원을 넘게 받고 이제 판 거예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 사건이 겹치면서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 내가 돈은 1조 원을 넘게 벌었지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창업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건강을 등한시하니까 몸무게도 빠르게 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돈은 벌었지만 몸과 정신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래서 아, 앞으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를 뭘로 정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인간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술로
0: 인간의 생명을 업그레이드하자.
1: 네, 기술로 와. 이거를 정복해 보자. 이런 목표를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140년까지 163세의 나이로 생존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0: 163세까지 살겠다.
1: 네. 그리고 본인의 몸을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 실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블루프린트라는 이제 신체 역노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매년 2천만 달러, 우리 돈 30억을 이제 투자를 해서 신체를 더 젊어지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요.
0: 매년 30억이요?
1: 네. 그래서
0: 본인 몸에 쓰는 돈이
1: 본인 몸에 예. 그래서 바이오 해커라고도 부르는데 자기 몸의 모든 세포를 다 최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0알 정도 되는 영양제를 먹고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광합성 받는 시간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기록을 공개를 해요. 음식의 무게 하나하나 다 측정하고요. 수면 시간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분을 관리해주는 의사만 30명입니다. 각종 시술도 서슴지 않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일종의 실험실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0: 지난해 뭐 머리카락 하나만 빠져도 기록하겠네.
1: 맞아요. 그 지난해 이분

0: 사건을 주인공으로 한 그 다큐멘터리가 또 공개가 돼가지고 OTT에 또 큰 반향을 얻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 이분은 심지어 17살 아들의 혈장을 기증을 받아서 본인의 몸에 수혈하는 혈장 교환술을 받기도 했어요.
1: 야, 이거 옛날에 뭐 뱀파이어 영화 이런 데서 들어봤던 혈장 그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아니 아들의 혈장을 본인의 몸에 투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0: 맞아요.
1: 수혈받은
0: 맞아요.
1: 뜻이.
0: 그 혈장이 그 피에서 이제 빨간 부분을 제외하고 이제 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노란색 을 띠는 액체잖아요. 이게 영양분과 호르몬, 이 단백질을 이제 몸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존슨은 본인의 몸에서 1리터의 혈장을 이제 빼내서 그거를 아들의 혈장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예. 근데 보통 이 혈장 교환술이 주로 이제 면역계 문제나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시술인데 이제 존슨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아들의 혈장으로 이제 갈아 끼운 거죠. 심지어 아들의 혈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빼낸 본인의 혈장도 너무너무 깨끗했다라는 그 의사의 그 발언도 전하면서 뭐 이걸 경매에 붙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액체로

0: 라고 하면서 스스로 또 생체 실험을 또 중단했어요.
1: 아, 이게 생각보다 효과 없더라.
0: 네. 그래서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또 다른 것도 실험하겠죠.
0: 네. 근데 이제 최근 뉴스에 따르면 이분이 자가 면역 질환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이 병명인데 그 굴하지 않겠다. 100만 개의 면역 세포를 분석해서 위 점막을 공격하는 특정 세포를 식별하고 이를 억제할 경로를 찾고 있다. 또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서 이것도 계속 지금 온고잉 진행되고
1: 이게
0: 있습니다.
1: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 면역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과잉 면역이어가지고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건데요.
0: 맞아요.
1: 야, 참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또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그런 거다니까 걱정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아들의 혈장을 받았던 거는 별 효과는 없었다라고 네. 본인도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 왜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에 새로운 선수 뽑을 때 젊은 피를 수혈한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언론에서도.
0: 실제 젊은 피를 수혈했죠.
1: 진짜 젊은 네. 피를 수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0: 그렇죠.
1: 거의 뭐 21세기 진시황이에요. 불로장생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존슨이라는 인물이 뭐 죽음을 종교나 운명이 아니고 기술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의 몸을 건강한 상태로 이제 최적화시키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분의 목표였는데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인류는 새로운 원칙을 돈 다이라고 설정해야 된다. 이런 인터뷰도 또 했어요.
1: 죽지 않는 걸 목표로 네. 인류의 몸을 맞아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네.
0: 그래서 AI와 생명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는 인간이 처음으로 죽음을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의 이야기는 또 아닌 게 그 페이팔 마피아 중에 한 명인 피터 틸 그 팔란티어 창업자 있잖아요. 네. 이분도 평소에 이제 공식 석상에서도 나는 120살까지 살고 싶다. 이제 죽음에 순응하기보다는 싸우겠다. 이런 철학을 이제 몇 번씩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액의 투자를 이제 관련 산업에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장수 연구를 위해서 12개에 달하는 회사나 연구기관에 이제 직접 이제 돈을 쏘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제 주류 무대로 끌어오게 하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분이 투자한 회사 중에 유니티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네. 이 스타트업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죽지 않고 계속 그 염증 물질을 뿜는 좀비 세포가 쌓이는데 이 세포를 제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90세를 새로운 50세로 만들자라는 목표로 이제 인공 장기나 재생 의학, 또 조직 공학 같은 걸 연구하고 이제 관련 기술을 기업을 또 후원하는 그 메투셀라 재단이라는 그 비영리 재단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이 2006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에 그래서 불멸의 설계자들이라는 이 책이 번역 출간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실리콘밸리 영생 프로젝트가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노화라는 게 자연의 순리가 아니고 일종의 프로그램의 버그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1: 아니 무슨 뭐 컴퓨터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버그 그러니까 벌레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오류잖아요. 그거는 그 오류를 고쳐서 쓰는 거고. 하드웨어 하나가 고장나도 그 부품을 빼서 다른 걸로 갈아 끼워서 계속 쓴다라는 건데.
0: 맞아요.
1: 인간의 몸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그 알렉스 크로토스키라는 분은 지금 영생, 생명, 공학 기술에 집착하는 대표 인물들이 과학이나 의학계 종사자가 아니고 테크 업계. 즉 엔지니어들이라는 데 주목을 했는데요. 평생 이제 컴퓨터 버그를 잡고 프로그램을 수정해온 사람들이라 인간의 노화와 죽음 역시 자연의 섭리가 아닌 단지 해결해야 할 하나의 시스템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코딩처럼 인간 세포를 다시 코딩을 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세포가 재생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새 우리 주변에 봐도 옛날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아유, 완전히 다르죠. 다르잖아요.
1: 완전
0: 그 가천대 이길려 총장님만 봬도 90대인 게 아무도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1: 그분이 좀 더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나.
0: 그렇죠.
1: 뭐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우리들이 다들 이제 젊어진 거는 맞고 그 사이에 의학, 뭐 약학 기술이 많이 또 발전한 것도 맞고.
0: 그렇죠.
1: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이미 노화의 약 75%에서 80%가 유전이 아닌 생활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즉 뭘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언제 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0: 생물학적인 나이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노화도 인간이 제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보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게 영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지금 입 모아서 주목하는 분야가 바로 죽음을 정복하는 것.
1: 2110 쓰시는 분께서 대단하기보다는 좀 무섭네요.
0: 맞아요.
1: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과한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영화 같은 장면도 떠올라요라고도 보내주셨고 고정희님이 아까 얘기한 인물 이름 다시 알려달라고 브라이언 존슨. 존슨. 이제 네. 브라이언 존슨.
0: 그 인별그램도 몸으로. 네, 거기도 다 기록을 SNS에. 공개를 하세요. SNS에.
1: 내가 뭘 했다. 네. 이런 거. 김기령님이 다른 거 말고 맨발 걷기 하라고 하세요. 맨발 걷기 몸에 좋다고 혈액순환 잘.
0: 맞아요.
1: 브라이언 존슨한테 좀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좀 보내주세요.
0: 네, DM을 날려야겠네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이 맨발 걷기 하라고 한다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의 선조들 만나서 지금보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두 배는 더 오래 살 거예요 라고 했다면 그때의 사람들은 못 믿었을 거예요.
0: 맞아요.
1: 무슨 그런 소리 하냐. 또 그렇죠. 우리의 또 미래는 네. 또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그려지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또 돈이 또 많이 붙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투자가 많이 들어야 되고.
0: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분야죠. 이게 영생산업, 뭐 장수산업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용어로들 불리는데 이게 항노화 건강수명 연장산업이 반도체처럼 이렇게 딱 특정한 뭔가 산업 분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범위가 달라지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통칭해서 런제비티 이코노미, 그러니까 롱제비티, 그러니까 더 길게 사는 경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의료 관행이 아니고 건강한 인간 수명 연장과 노화 관련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제 광범위한 과학. 기술 뭐 이렇게 좀 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장수 기술 전문 분석 업체도 또 있어요. 런제비티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장수 관련 기업 투자액이 8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원래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엄청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확 투자가 늘었다가 2022년 그 금리 인상기, 급격한 금리 인상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가 확 줄었죠. 위축이 됐고, 근데 이제 AI가 다시 나오면서, 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되겠는데? 하고 다시 투자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그 피터 틸처럼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지금 대형 투자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노화 방지에 주력하는 생명공학 스타트업 알토스 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이제 30억 달러로 자금을 유치를 하면서 이제 회사가 출범을 했고, 또 오픈 AI의 샘 알트만, 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등도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론제비티 이코노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이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쪽에서 듣던 이름들, 뭐 피터 틸도 나왔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네. 하는 사람들, 샘 알트만도 투자를 했어요.
0: 네, 맞아요. 알트만은 2021년도에 레트로바이오사이언스라는 스타트업에 1억 8천만 달러, 약 2,300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1: 스타트업 한
0: 스타트업
1: 곳에.
0: 한 곳에. 근데 당시 알트만이 이 기업에 사실상 단독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투자한 시점이 2021년이고. 네. 근데 2022년이면 여러분 그 오픈 AI가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1: 아, 22년 11월에 챗GPT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가
0: 맞아요.
1: 됐던 것처럼.
0: 네. 그래서 이 오픈 AI 운영으로 정신이 없을 때 개인 은행 계좌를 통째로 비우다시피 하면서 이 기업에 돈을 쐈다 이런 일화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이 초기 투자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고 그렇다면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했더니 대다수의 장수 기업들이 노화를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레트로는 인간의 건강 수명을 최소 10년 연장을 하는 게 명확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주 무기는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기술이에요.
1: 세포를요?
0: 예, 쉽게 말해서 늙고 지친 세포에 특정 인자를 주입을 해서 세포를 다시 약간 새롭게 이 아기 세포처럼 리셋을 하는 기술이에요.
1: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이런 그쵸. 것처럼요.
0: 그러니까 낡은 컴퓨터 운영 체제를 포맷하고 새로 까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뭐 이 밖에도 세포 내부를 청소하는 오토파지 시스템, 또 줄기 세포 같은 연구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이 AI가 연구단에서 기간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오픈 AI랑 실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해서 작년 이맘때 그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공개를 했고 일반에 오픈 AI 사이트 가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이 GPT-4B 마이크로라는 단백질 설계에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고 이 레트로 연구진은 이 AI를 활용해서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의 핵심인 이 야마나카 인자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를 했다.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1: 야, 샘 알트먼이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냥 우리가 뭐 검색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뭐 비서 역할 만한 AI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ChatGPT도.
0: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쓸 수 있는 인류의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그 단백질 구조를 하나 바꾸려면 돌연 변이를 생성하고 이거를 실험하고 실패하고 이 과정을 수천 번에서 뭐 수만 번까지 반복을 해야 됐는데 AI가 어떤 아미노산을 바꾸면 좋을지 예측을 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먼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실험 자체를 대신해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실험할 후보를 훨씬 더 똑똑하게 고르는 역할을 하니까 그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는 거고 또 빗대면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할지 알아내는 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오픈 AI는 이 자기들이 개발한 AI가 설계한 단백질을 사용을 했더니 세포가 젊은 줄기세포 상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기존 방법보다 약 50배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세포를 예로 들어보면 피부세포에 야마나카 인자라는 게 이제 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그 인자예요. 이거를 투입을 시키면 젊은 줄기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직업이 정해진 피부세포를 다시 신입사원으로 만드는 격이에요. 그래서 기존 단백질보다 AI가 새롭게 설계한 단백질이 이 줄기세포로 되돌리는 효율이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DNA 손상 복구 능력도 향상을 시켰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노화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DNA 손상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도 상당한 연구 성과를 보였고요. 근데 뭐 아직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게 이 실제로 이제 줄기세포를 50배나 더 많이 만들었다. 50배를 리셋했다. 이런 게 아니고 50배를 리셋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50배 더 젊게 만들 수 있다라는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AI가 다 이제 그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금 모든 실험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컴퓨터 부품 어떤 거 빼서 어떤 거 갈면 되듯이 인류의 몸에서도 인간의 몸에서도 어떤 세포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라고 막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무슨 뭐 중간중간에 윈도우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세포
0: 그렇죠.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밤에 자면서
1: 세포를 업데이트 받으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버튼으로 예해놓고 그렇죠. 예약해놓고 자고
0: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젊어져 있고
1: 야, 신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아가는데 AI 기술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고 따지고 보면 얼마 전에 그 데이비스 하사비스
0: 네.
1: 노벨 화학상 받았잖아요. 그 맞아요. 알파고 만든 사람이
0: 맞아요. 알파고 만든 사람이 웬 화학상? 이렇게 생각을 사실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2024년도에 이 노벨 화학상을 이제 동료 존 점퍼라는 분과 함께 받았는데 이분들이 세운 가장 큰 업적이 바로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폴드라는 AI를 개발해서요.
1: 그러니까 바둑이 영어로 고여서 네. 알파고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고 이제는 뭔가 단백질에 대한 뭔가를 풀어내는 알파폴드 가지고 맞아요. 화학상을 받았다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노벨상.
0: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생명체의 핵심 설계도인 단백질 구조를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해낸 공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요. 과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AI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치트키가 됐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신약 개발 속도에 혁신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래서 질병 연구가 가속화가 또 되고 그렇다면 생명공학의 판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사비스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AI는 앞으로 암을 포함한 질병 치료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질병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사실은 그 지난번에도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조가연 이사랑 되게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내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그 단백질 안에 뭔가 영생의 비밀이 있고 거기서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있다는 거예요.
0: 네. 우리 몸의 그 세포와 호르몬, 노화를 막는 콜라겐까지 모두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어떤 질병을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으려면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알아야지 그 딱 맞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단백질 구조

0: 하나를 밝혀내는데 뭐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알파폴드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2억 개 이상의 거의 모든 단백질 구조를 단 며칠 만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즉 신약 개발과 수명 연장 연구에 이제 광속 KTX를 깔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단한 인재인 이 하사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이 지금 10년 이상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자회사 중에 칼리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간의 노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와 또 예방법을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이에요. 2013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일반 제약회사처럼 특정 뭐 신약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늙는지 어떤 유전자가 노화를 조절하는지 또 수명을 결정하는 생물학적 원리가 뭔지 이 처음부터 AI와 빅데이터 노화 생물학을 결합해서 유전자나 단백질 세포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 경로를 찾고 있는 약간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1: 네.
0: 예컨대 뭐 암에 걸리지 않고 인간보다 10배 오래 사는 벌거숭이 두더지 쥐 의 유전 데이터와 수명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쥐는 왜 안 늙고 그 유전자 코드를 해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이 비밀을 풀어내면 인간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또 이게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201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아 이게 설립된 지 13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연구 성과가 없냐? 라고 하면서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칼리코가 실제로 논문 공개도 많지 않고 인터뷰도 거의 없고 연구 내용도 좀 제한적으로만 지금 공개를 하는 이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이면에서는 대형 제약사인 FB와 대규모로 공동 연구를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은 좀 스텔스 모드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와요.
1: 사실 우리가 오픈 AI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네. 거기도 뭐 한 10수년 동안 연구 개발하다가 22년 11월에 짠 그렇죠. 하고 대중에 챗GPT를 공개했던 거잖아요. 그런 어떤 모먼트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규모 기업들도 이제 관심들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0: 네.
1: 구글도 등판을 하죠?
0: 그러니까 구글이 아까 그 칼리코라는 스타트업을 이미 거기 하나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그 구글의 전략이 특정 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자회사를 이제 설립해서 생태계를 그냥 구축을 하는 데
1: 그
0: 집중을 하고 있어요.
1: 알파벳이라는 회사 안에.
0: 맞아요. 그래서 구글은 칼리코 외에도 베릴리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자회사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 특정 목적에 맞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를 개발하고 또 임상 실험 플랫폼 만들고 질병을 예측하는 AI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한마디로 칼리코가 연구 성과를 내면 이걸 실제 의료 현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밑단의 일은 이 베를리라는 회사가 해주는 거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딥마인드가 알파폴드 같은 AI를 만들면 이걸 통해서 칼리코가 노화의 원인을 연구하고 베릴리가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까지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풀스택으로 갖추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장기적인 기초 연구와 AI가 그 AI 생명과학 플랫폼을 구축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글은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회사는 AI 씬에서도 AI 칩부터 제미나이 언어모델 있고 클라우드 있고 기기까지 다 이제 풀스택으로 갖추고 있잖아요. 네. 생명과학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 베릴리라는 회사는 처음부터 알파벳 자회사가 아니고 원래는 구글 X 그 조직에 소속된 하나의 사업 부문이었어요.
1: 그 뭐 우주 AI 데이터 센터 세우겠다는 그곳 아닙니까?
0: 아, 그 구글 X가 문샷 프로젝트라고 네. 그러니까 무한 상상력으로 구글의 넥스트 그 먹거리를 발굴하는 그 내부에 있던 작은 조직이었잖아요. 이게 2000년대 후반에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검색 광고만으로는 미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꿀 정도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구글 X였어요. 지금은 더 문샷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바꾸긴 했는데 이 문샷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이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부르던 표현이잖아요. 네. 1960년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거의 불가능 보이지만 성공하면 세상이 바뀌는 일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 안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문샷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암 치료나 기후 변화처럼 세상을 바꿀 만큼의 큰 문제일 것. 두 번째는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할 것. 세 번째 마지막은 이걸 실현할 기술적인 돌파구를 갖고 있을 것.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구글

0: 자율주행 프로젝트 웨이모, AI 프로젝트 구글 브레인도 처음엔 다 이 X에서 시작을 해서 독립 사업으로 성장한 케이스입니다.
1: 여기에서 사업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0: 그렇죠. 그래서 이 베릴리라는 회사도 이 문샷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고 2015년에 이제 구글이 알파벳 체제로 재편이 되면서 구글은 검색 광고 중심 회사, 또 장기 연구 프로젝트들은 알파벳 산하 독립 회사로 자회사로 분리가 됐고 베릴리는 지금 혈당 수치, 시력 같은 이제 건강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최근에는 그 캘리포니아랑 이제 플로리다에서 모기와의 네. 전쟁을 또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 갑자기 여기서 모기가 왜 나옵니까?
0: 아, 이게 노화를 연구하는데 모기가 왜 나오냐 또 싶기도 네. 한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이에요. 기존의 그 방역이 네. 화학 살충제 그 약 뿌리는 거에 의존을 해왔잖아요.
1: 그쵸, 살충제.
0: 네, 그냥 탁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근데 살충제를 계속 뿌리다 보면 네. 내성도 생기고 환경오염 문제도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면서 이제 대안 기술이 나와야 된다. 이런 필요성 계속 이제 커졌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베릴리가 디버그 프로젝트라는 걸 제안을 해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특정 질병을 옮기는 그 모기의 개체군을 없애기 위해서 불임 상태의 수컷 모기를 방사하겠다라는 구상이에요. 신박하죠. 그러니까 핵심이 이제 볼바키아 균이라는 그 곤충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을 활용하는 건데 네. 이 균에 감염을 시킨 수컷 모기를 대량으로 사육한 다음에 야생에 방사를 시키면 이 모기들이 야생 암컷 모기와 이 교미를 하면 알이 정상적으로 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 모기 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구조이고요. 이제 사람을 무는 건 암컷 모기만 물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사되는 수컷 모기는 이제 사람을 물지 않아서 인체에 피해가 없고 실제로 베를린은 이 3,200만 마리의 수컷 모기를 2년에 걸쳐서 지금 방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3,200만 마리요?
0: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사 실험이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 성수기 암컷 모기 개체수가 최대 95% 이상 감소를 했다.
1: 이런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0: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아직 뭐 최종 허가를 받은 단계는 아니지만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모기를 활용한다라는 역발상이 구글 X다운 발상이다. 라고 해서 아마 노화의 문제에서도 뭔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이 뭔가 나올 것이다.
1: 참 신박하네요.
0: 기대감. 네.
1: 근데 그 모기 퇴치를 위해서 불임 모기를 만든다라는 네. 건데 그거를 이제 구글의 자회사가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재밌어요. 이쯤 되면 엔비디아는 안 나옵니까?
0: 엔비디아도 나오죠. 엔비디아는 뭐 장수 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콕 집어서 관심을 표하거나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예. 장수 산업을 포함한 헬스케어 전체를 AI가 제대로 일할 다음 분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AI와 바이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신약 개발, 헬스케어가 AI의 가장 큰 응용 분야 중 하나가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올해 엔비디아 GTC 기조 연설에서도 헬스케어가 챗GPT 모먼트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생물학도 결국에 언어처럼 엄청난 그 데이터의 합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면 이제 공학처럼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제 DNA도 단백질도 이 일종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이 사람의 언어를 학습을 한 것처럼 DNA와 단백질도 학습이 가능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든 게 바이오니모라는 생물학의 언어를 학습한 AI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DNA, RNA 분자를 학습해서 이 위에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설계하도록 그 인프라를 깔겠다는 게 이 큰 그림이죠. 젠슨 황의.
1: 아니 왜 그 알파마요라고 하잖아요. 그 자율주행 플랫폼. 그렇죠. 우리 거 와서 자율주행 기술 모자란 회사들 같이 써라.
0: 네.
1: 근데 나중에 뭐 돈을 받겠죠. 그것처럼 바이오니모는 뭔가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뭐 신약 개발을 하든 뭘 하든 해봐라 이런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전략은 구글처럼 생물학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제약회사가 엔비디아의 GPU랑 생명과학용 AI 플랫폼이 이 바이오니모 위에서 신약을 개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 이제 안 하고 이제 그 철도를 깔겠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래서 모든 바이오 회사에 이제 AI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연구 속도를 높여주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정리를 해보면 장수 산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구글은 연구자이자 사업자, 오픈 AI는 특정 사업의 공동 개발자, 엔비디아는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또 그런 거대한 기업들 플랫폼 위에서 좀 자본력이 혹은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그 플랫폼 위에서 뭔가 같이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
0: 그러면
1: 거고요.
0: 시장이 커지겠죠. 점점 더.
1: 그리고 또 아까 앞서서 우리나라 그 미용 시술도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야기했잖아요. 요즘에 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맞아요. 피부과 가려고 일부러 온다라는 경우도 있고.
0: 맞아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형외과를 가는 게 이분들의 이 코스였는데 네. 요새는 피부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헤어와 피부과로 지금 줄여주는 네, 미용실에서도 엄청나게 헤어 두피 관리 맡고 두피 관리.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국내 인바운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명동 지역 거래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명동 지역 전체 거래액은 전년 대비 45%가 늘었고 인당 결제액은 4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동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돈 씀씀이 자체가 커진 거예요. 근데 소비 항목 중에 전체 거래액의 63%를 차지한 게 피부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형태가 피부 관리나 시술, 클리닉 같은 이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업계 종사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형외과는 한 번 수술하면 끝나는데 피부과는 이게 몇 개월을 주기적으로 온대요. 그래서 한 번 올 때마다 막 수천만 원씩 이렇게 긁고 가시는 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외국인 관광객이 뭐 연간 회원 끊어놓고 가고.
0: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요새는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노화를 막는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는 그 스킨 부스터가 메디컬 투어의 지금 핵심 시술 코스로
1: 그
0: 빠르게
1: 그 탄력을 주는
0: 네,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특정 제품을 만든 국내 한 기업은 올해 연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제품이 2024년 하반기에 출시가 돼서 이제 갓 1년을 넘었어요. 근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70%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50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게 한 번 맞을 때마다 수십만 원이 들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내국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의 유입과 재방문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맞으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별다른 광고를 하지 않는데도 입소문이 나고 있다고.
1: 예. 근데 사실 어떤 성분으로 얼굴에 그렇게 탄력을 주느냐를 살펴봐야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0: 맞아요.
1: 죽은 사람의 몸에서 뽑아낸 성분이라면서요.
0: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뭐야? 뭐 약간 이런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인체에서 유래한 동종진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재료는 합법적으로 기증된 인간의 사체에서 채취한 피부 진피층이거든요. 죽은 사람의 피부에서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 성분을 특수 공정으로 완벽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는 그래서 화상이나 피부 재건 치료에 좀 이용되던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피부 탄력을 담당하는 순수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구조물만 남겨서 이거를 잘게 분쇄를 시킨 다음에 생리식염 주사에 희석해서 주사액으로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기존의 연어 DNA나 이제 돼지 콜라겐 같은 걸로 만든 스킨 부스터가 아니고 진짜 사람의 피부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거라서 더 효과가 좋다. 거부 반응도 적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타인의 죽음에서 나온 물질이 나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완벽한 재료가 된다는 게 참 아까 그 청취자분 말씀대로 좀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그만큼 영생과 항노화를 향한 인간의 욕망이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게 아닐까? 네, 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1: 근데 이게 죽은 사람의 피부 세포로 부를 것이냐? 인체 유래 동종 진피로 부를 것이냐? 이게 참
0: 맞아요.
1: 어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은 젊어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딱 투영이 되기도 해요.
0: 맞아요.
1: 근데 이걸 또 이제 민간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뭐 특히 이제 조달 측면에서 그 세포를 그렇죠. 조달하는 측면에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일단 이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가마다 이제 법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이 사체 세포 성분을 쓰려면 뭐 고인이나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법령과 윤리 기준에 맞춰서 채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공하고 채취할 경우에는 그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조직을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피부 이식이나 뭐 각막 이식 같은 건 이미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의료 목적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의학 연구랑 장기 이식을 위해서 기증한 사체의 진피 세포가 피부과 시술과 화장품 원료로 쓰였다라고 하면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해당 기업은 현재 원재료와 소모품 전부 미국에서 조달을 하고 있고 현지에서 화장품 용도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료만을 사용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합법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또 하나 좀 들어봐야 될 게 유전자를 선택하는 기술도 현실화되고 있어요?
0: 네. 이거는 한 발 더 나간 거죠.
1: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임신할 때도
0: 그렇죠.
1: 출산을 앞두고도요. 네.
0: 유전자, 그러니까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이거든요. 네. 크리스퍼라는 기술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DNA를 통째로 자르는 대신에 원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제거를 하거나 추가하고 교체하고 이런 점점 유전자 가위 기술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중국 과학자인 허젠쿠이라는 분이 세계 최초로 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편집한 쌍둥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가 저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하려는 거였어요. 근데 이 실험이 이제 과학적 윤리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금 사례로 남아 있고 실제로 이분은 불법 의료 행위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 유전자를 선택하는 컨셉의 서비스들은 굴하지 않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뉴욕 전역에 Have Your Best Baby라는 그 포스터가
1: 네?
0: 뉴욕 전역에 도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도배가 됐는데 뉴클리어 제노믹스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문구인데 이 회사는 2,000개가 넘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질병 위험도를 분석해서요. 암, 심장병,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뿐만이 아니고 이걸 파고 들어가면 눈동자 색깔, IQ, 탈모, 예상 키와 같은 외모와 능력치 점수까지 매겨서 예비 부모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키나 외모 지능, 나아가 장수 유전자까지 쇼핑하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베이비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약간 마케팅을 한번 했다가 조금 줄였다가 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1: 이효령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나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임성택님은 인명 제천이죠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민지님은 임플란트 할 때 골 이식 받는 것도 사체에서 받은 동종 골이 있다고 뼈는 되고 진피는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0: 그렇죠.
1: 어, 6657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윗단계의 용어도 알아둬야겠네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구야? 저 그런 질문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그래서
1: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 저기 옆동에 사셔 이럴 수도 있는 거.
0: 그렇네요.
1: 5988님이 영생테크, 노화가 이제는 치료 가능한 질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진짜 앞으로가 또 무섭기도 한데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와이스트리트의
0: 네.
1: 송일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방위산업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한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과 이른바 직접 링크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암표상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중 직장인인 A씨는 입장권 6천여 장을 판매해 순이익만 3억 9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자로 548건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전체 전세 사기 피해자가 39,669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내려졌던 올림픽 출전 금지 징계가 풀리면서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LA 하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어제 퀴즈 정답이 치매였는데요. 이장호님, 요즘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를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하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로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이라면 선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인지저하 등이 의심이 되면 연결 소개된 병원 등을 통해서 진단검사, 감별검사라는 걸 받게 되고요. 이때 검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별검사 시에는 준비물이 신분증이고요. 검사 예약 방식이나 뭐 이런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화 문의를 하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1899-9988번으로 전화하시면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 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뭐 안심센터 위치나 연락처, 지원 제도 등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899-9988. 네. 외우긴 쉽네요. 9988. 1899-9988. 뭐 치매 관련된 이제 상담도 네.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질문은요?
3: 네. 5172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ETF가 상장 폐지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하셨습니다.
1: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이후에 또 쏠림 현상 변동성이 네. 너무 극심해져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오히려 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당장 상장 폐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네. 되는데 일단 순자산 규모가 50억 원 미만이 되는 ETF. ETF도 이제 펀드니까요. 네. 유동성 공급자 그러니까 호가를 제시해주는 증권사가 없을 때 또 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 네. 상관계수라고도 하는데 일간 변동률의 상관계수가 0.9 미만인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일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여기 이제 충족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상장한 지도 네. 얼마 안 됐으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게 ETF는요 상장 폐지 되더라도 뭐 전액을 다 손실을 보거나 종이 조각이 된다, 휴지 조각이 된다 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펀드기 때문에 펀드를 상장 폐지시키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순자산,
3: 네.
1: 순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고루 나눠주는 겁니다. 갖고 있는 비율만큼. 그래서 순자산을 제대로 이 펀드가 따라가는가
3: 네.
1: 추적 오차 또 괴리율까지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0057님. 국내 주식으로 몇 억씩 벌어도 세금은 안 낸다던데 맞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알아봤는데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소액주주는 내지 않는 게 맞고요. 단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도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는데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마다 발생하고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합니다. 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 2026년도로 올라서 0.20%고요. 배당소득세는 증권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15.4%를 원천 징수한 뒤에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1: 네, 그러니까 거래세나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가 되는데 다만 네. 해외 주식 양도세 네.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는 직접 그렇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에 따라서 해외 주식 양도세 그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 서비스도 각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알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들어보기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서 네. 좀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왜냐면 이제 증시 상황 한번 보려고요. 오늘도 역시나 변동성이 커가지고 아까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다시 코스피가 0.9% 내린 7,570선. 예, 한 1%도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3% 이상 밀립니다. 805까지 밀려서 이러다 코스닥이 좀 800선. 깨지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도 생기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변동성이 큰데 아까 보합까지 올라왔다 지금 다시 2.45%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스크롤 내리고 있는데 그 시총 한 40위, 50위까지는 다 하락을 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512원. 그나마 원화는 좀 강세. 환율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엽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하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얼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돼 정체 전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내리고 있고요. 이내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전선은 남하와 북상을 반복하면서 강하고도 많은 비를 전국에 쏟겠습니다. 50에서 150mm의 비가 내일까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같은 경우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도로 내리는 시점도 있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방 시간당 20-30mm로 장대비 형태로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축대 붕괴, 하천 범람, 침수 등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호우특보가 예상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 폭염특보가 남아있습니다. 비로 인해 특보가 해제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특보 해당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0: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에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높게 이는 해역이 있겠고요. 또 너울도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 현재 서울의 기온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가 조작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 등의 적용 대상을 시세 조정 외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AI가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정황을 탐지하고 실제 매매와 결합해 분석하는 사건 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원화의 태환성과 경상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재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한일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으로 응급의료 기관장은 폭행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에 보안 인력과 보안 장비를 배치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로 548건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된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9,669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60% 수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해 되판 혐의로 암표상 35명을 적발했습니다. 암표상들이 예매한 입장권은 2만 장으로 정가보다 최대 5배 비싸게 되팔렸습니다.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고 구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구리포천고속도로 남별내 IC인 근처에서 1.9톤 트럭이 앞서가던 27톤 트레일러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9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병무청이 오는 20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분류된 2007년생과 대학 재학, 휴학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이거나 국외 장기 체류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선택한 입영일자를 1회 한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점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오늘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한 골 한 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3-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도 오늘 콜롬비아와의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해 8강에 진출했습니다. 쿠바는 현지 시간 7일 유엔 총회에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봉쇄를 무자비한 범죄라며 비난했습니다. 쿠바 외무장관은 유엔 총회 토론에서 미국 정부는 쿠바를 상대로 거의 70년간 다차원적이고 비재래식 전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7개월간 더욱 잔혹하고 가혹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역에 최대 15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은 최대 200mm 이상으로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른바 세계 패권의 화약고로 불리던 시리아에 기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선두로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서 시리아와 손잡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건데요. 아사드 정권의 50년 넘는 독재를 무너뜨리고 알샤라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리아가 기회의 땅으로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경제적 이권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바닷길을 대신해서 걸프국의 석유와 가스를 유럽으로 보낼 수 있는 대륙 관통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건데요. 시리아가 과연 유럽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중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축구는 14억 인구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진출에 번번이 실패하고 또 프로리그의 승부조작 부패로 팬들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프로리그가 아니라 지역 축구리그가 대륙 전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군이 이란에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현지 시간으로 7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명백한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란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면서 보복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르펜 의원은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7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징역형 중 2년이 집행유예고 피선거권 박탈 기간도 이미 충족해 르펜 의원이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민연합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시리아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시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사급 외교 관계 복원과 대테러 군사 협력 등에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는 알 아사드 정권의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항의하면서 2012년 3월 주 시리아 대사관을 폐쇄했었는데요. 이후 내전이 끝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2025년 초에 대사관 운영을 상징적으로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를 통해서 대사급 관계를 완전히 공식화했습니다.

0: 6일 쿠바 전역에 대정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수도 아바나와 일부 지역의 전력이 부분 복구됐다고 쿠바 전력 당국이 밝혔습니다. 7일 오후 현재 복구율은 65.3%인데요. 쿠바 전력 당국은 소형 발전기를 먼저 가동해 지역 전력을 살린 뒤 이를 바탕으로 대형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식으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료난이 극심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전력 복구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두 점차 열세를 뒤집고 3-2로 이집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34분과 38분,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넣으면서 막판에 대역전극을 펼쳤는데요. 메시 선수는 이번 대회 8번째 득점이자 월드컵 역대 최다 2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스위스와 콜롬비아의 16강전에서는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가 승리했습니다. 8강엔 유럽 6개 국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한 개국씩이 올라 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8강전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휴전?
0: 네. 미국이 7일 이란을 겨냥해서 공습을 개시했는데요. 얼마 전에 휴전한다고 해서 한숨을 놨더니
1: 그러니까요.
0: 또다시 한숨이 네. 나오게 또다시 공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란의 방공 시스템, 해안 감시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대함 순항 미사일, 드론 발사대 등이 이번 공습의 목표가 됐는데요. 이번 공격이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오만 근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을 향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사일 공격을 가한 게 직접 원인이 됐는데요.
1: 네.
0: 이란 혁명수비대가 하메네이 장례식이 진행 중인 주말 동안에도 해상 무선을 통해서 함선들에게 우리의 미사일과 드론은 발사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경고 방송을 했고요. 6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두 척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6일 밤에는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을 중지하던 카타르 소속의 LNG 운반선도 이란 전쟁 중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을 당하고 미군이 이란의 보복 공습을 감행하면서 지금 이곳의 군사적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미군을 향한 공격에 나서거나 아니면 평화협상이 또 원점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요. 앞서 미국 재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도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전 양해각서 후속 협상 중에 이 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해서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1: 네.
0: 이란은 미국의 석유 판매 재개와 공습 개개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맞대응한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1: 네.
0: 이 지금 석유를 판매하라고 했다가 또 못하게 하니까 이란은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1: 그렇죠.
0: 아무튼 미국이 이번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면 안 그래도 취약했던 양측의 후속 협상 토대가 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악시오스는 이번 교전에 대해서 서명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취약한 양해각서를 위협하면서 미국과 이란을 새로운 보복의 악순환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 과연 휴전 상황이 맞는지
0: 네.
1: 불안불안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 토하겠네.
0: 네. 나토에 지금.
1: 아, 키워드를 네. 너무 절묘하게 작성하신 네. 거 아닙니까?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튀르키예에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토 회원국들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발언들을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일단 그린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인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1: 아,
0: 한동안
1: 예.
0: 안 했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린란드가 미국의 중요한 지역이다. 나토와의 관계를 다치게 한 이유고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닌 미국에 의해 통제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함정들의 그린란드가 둘러싸여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린란드가 위협받도록 두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자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가 동맹들이 덴마크의 주권을 존중하고 그린란드가 매물이 아니란 점을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라면서 맞받았습니다.

0: 외교로 풀자 그러면서 한 발 물러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매한 이후에 부과했던 제재안을 해제하겠다라는 발표도 내놨는데요. 튀르키예는 2019년에 러시아산 S-400 미사일 방어 체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F-35 전투기를 구매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거든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각별한 친분이 반영된 조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는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공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할 것으로 기대했던 다른 나토 국가들보다 훨씬 더 충실했다. 많은 전통적인 동맹국보다 미국에 더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지금 회원국을 갈라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토가 대응하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워졌습니다.
1: 네. 그래서 토하겠네.
0: 머리 아프겠죠. 네, 속도 안 좋고.
1: 네. 다음 키워드 기사회생.
0: 프랑스의 극우 정치인이죠.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내년에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또 대법원의 상고에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함께 폈는데요. 앞서 7일에 파리 항소법원이 이 르펜 의원의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일부 감경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네. 1심에서 5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는데 이게 45개월로 2심에서 줄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30개월은 집행이 유예됐거든요. 근데 이미 15개월이 지났으니까 르펜 의원이 2027년 대선 전에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네.
0: 다만 징역 3년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나머지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태 구금 형태로 복역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 르펜 의원이 당초에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된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상고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조치의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네. 그래서 내가 출마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최측근인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당내 결속을 좀 강화하겠다. 왜냐하면 후계자 교체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 좀 당을 결집시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1: 네.
0: 이 르펜 의원이 2012년, 2017년, 2022년 대선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는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국민연합이 프랑스 주요 정당 가운데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르펜과 바르델라 모두 여론조사에서 경쟁자들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연임 제한 때문에 2027년 대선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번 선거는 프랑스 최초의 극우 정권 탄생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1: 네.
0: 다만 르펜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받은 거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후보라는 점 앞으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눈 떠보니 100만 원 장자
0: 아닙니다.
1: 100만 원 장자.
0: 미국 정부가 신생아에게 투자 종잣돈을 지급하는 트럼프 계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규모 신규 자금이 유입될 거다 이런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계좌가 이미 4일부터 공식 운영되기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혜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 계좌가 어떤 거냐면 18세 이하 미국 아동을 위한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1: 네.
0: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의 신생아에게는 미국 정부가 계좌당 $1,000 약 151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나 법정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초기 투자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운용이 됩니다.
1: 네.
0: 현재까지 약 600만 명의 아동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중에 정부의 $1,000 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는 신생아가 약 14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 네.
0: 가장 큰 특징이 투자 대상이 미국 증시에 집중된다라는 점입니다. 개별 종목 매매는 허용이 되질 않고요.
1: 네.
0: 대신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 상장 지수 펀드에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유욕은행 등이 공동 개발한 전용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녀들의 계좌를 관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월가는 이 계좌가 미국 증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미국 메이저 은행 중에 하나인 웰스파고는 올 하반기에만 195억 달러 약

0: 27조 원 이상의 자금이 트럼프 계좌로 유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 네.
0: 특히 퇴직연금은 채권이나 해외 자산 같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이 트럼프 계좌는 미국 주식형 ETF에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1: 네, 네.
0: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증시 부양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5색은 되지만 3색은 안 된다.
0: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부과했던 출전 금지 징계를 해제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1: 네.
0: 이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 관할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회원으로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면서 징계를 해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의 지역 올림픽 위원회를 자국 조직에 무단 통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IOC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선수들이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올해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개인 중립 선수 자격으로만 참가를 했고 그렇죠. 단체전은
1: 네.
0: 못 나왔습니다.
1: 네, 네.
0: 근데 IOC는 다만 국기, 국가, 상징색, 러시아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까지는 일단 허용을 해주지 않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의 오륜기는 허용이 됐는데 러시아의 삼색 국기는 허용이 안 된 셈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복귀하는 모든 러시아 선수는 여러 차례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도 걸었는데
1: 네.
0: 지금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도핑 조작 의혹을 많이 받아서 징계를 그렇죠.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벨라루스도 출전 금지를 받았었는데요.
1: 네.
0: IOC가 5월에 벨라루스 쪽은 모두 해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가 스포츠 강국 아닙니까?
1: 그렇죠.
0: 네, 도쿄올림픽 2021년 도쿄올림픽에 종합 5위를 기록했는데 파리올림픽에는 벨라루스랑 합해서 32명만 출전을 했어요. 메달을 5개를 땄고요. 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매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은 변함없다. 전 세계에서 불안정과 분열이 커지는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사람과 국가 사이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계속 헌신하겠다. 이런 해명을 내렸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짐바브웨 출신인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또 자기의 얘기를 이제 경우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우리는 선수들이 자국 정부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싶지 않다. 내 조국이 위기를 겪고 제재를 받았을 때 내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는 이것은 성급하고 근거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 네.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 계절 차별.
0: 네. 성차별도 아니고 인종차별도 아니고 네. 계절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이제 일본 유통과의 오래된 계절 판매 전략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여름이 길어지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철 네네. 전기 세일 시기가 늦어지는가 하면 50년 넘게 이어졌던 여름 세일 행사가 없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대형 쇼핑몰 체인인 파르코가 올 여름에 전기 할인 행사인 그랑바 바자르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그랑바자르가 1970년대 초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씩 열렸던 세일 행사인데요. 일본 유통과에서는 상징성이 큰 행사로 여겨져 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제 소비자가 여름 옷을 찾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1: 그렇죠.
0: 네, 단기간에 대규모 할인 행사로 고객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일 기간에 전 점포가 의류와 잡화를 30에서 50% 저렴하게 파는 기존 방식 대신에 각 점포가 세일 여부와 시기를 자체 결정하도록 그렇게 내렸는데요. 일단 올 여름에 이렇게 해보고 반응을 살펴본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행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겨울 행사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마스야도 2024년부터 여름 정기 할인 행사를 3주가량 늦어진 7월 하순에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원래는 6월 말쯤에 이제 먼저 했어야 되는데
1: 그렇군요.
0: 네, 더위가 10월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이제 세일 시기도 미루고 정가로도 충분히 팔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 업체들도 길어진 여름에 맞춰서 신상품을 수시 출시하는 쪽으로 지금 태세를 바꾸고 있는데요. 얼마나 일본이 덥길래 그럴까? 점점 더 길고 무더워지고 있는데 이건 우리도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2020년부터 작년까지 세계 주요 도시 기후를 분석했더니 이제 7월에서 8월에 도쿄의 최고 기온과 습도는 태국, 방콕, 싱가포르가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열대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하나 더 알아보죠. 넌 영화 보니? 난 중계 본다.
0: 네, 중국 영화관들이요. 월드컵 기간을 맞아서 음식을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1: 네네.
0: 중국의 영화 규제 진흥 기관인 국가영화국, 반독점 규제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영화관 운영의 다양화 촉진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영화관에서 고급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고 카페, 서점, 문구점도 운영할 수 있고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 같이 영화관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봐라 이런 거였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영화관이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영화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고 국가가 이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주잉성광 영화관이 이번 월드컵 기간에 영화관에서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1: 네.
0: 4일 오전 6시에 열린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32강전 경기에 예. 200명이 넘는 아르헨티나 팬들이 몰렸습니다.
1: 새벽 시간이군요.
0: 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1: 네.
0: 광둥식 딤섬, 돼지고기 바비큐, 찹쌀 닭고기 등을 먹으면서 경기를 봤대요. 대형
1: 네.
0: 스크린 앞에서.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오면 밖에서 유니폼 같은 기념품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음식 문화와 축구에 대한 열정을 결합했는데 굉장히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팬들도 집에서 보는 건 지루하고 술집은 너무 시끄러운데 여기는 스크린도 크고 간식도 따뜻한 걸 주니까 굉장히 즐거웠다, 편안했다 네.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합니다.
1: 집중할 수 있고 좋아하는
0: 네.
1: 분들끼리 모여서
0: 같이 볼 수
1: 보는
0: 있고,
1: 거
0: 네.
1: 너무 좋잖아요.
0: 같이 응원할 수 있고요. 예. 이게 상하이 최초의 스포츠 테마 영화관인 화샤 구메이 시네마도 이번 월드컵 기간에 경기를 생중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중국 프로축구, 장수성 풀풀이 축계와 축구와 중계 계약을 맺는 영화관 업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사실 티켓 판매 가격보다 음식 판매하면서 수익을 더 많이 얻고 있대요. 이거는 뭐
1: 역시
0: 공식이죠.
1: 그렇죠. 네네네.
0: 그래서 이게 영화관이 진정한 생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반기는 분들도 있지만 영화 감상의 핵심은 몰입인데
1: 그렇죠.
0: 이제 제발 좀 분리를 해주자. 음식 먹는 공간과 그리고 티켓 가격부터 먼저 낮춰라.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Over and Over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1: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카타르 국적의 LNG 운반선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석유 제재 면제를 전격 철회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면제 철회가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안보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5월 무역 적자가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국제유가는 3%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한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최신원 취재 수첩.
1: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축구에 대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인데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은 못했지만 지역 아마추어 리그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스포츠 이슈는 수차오, 즉 장수성의 로컬 리그입니다.
1: 네.
2: 장수성의 13개 도시가 참가하는 아마추어 대회인데요. 이 리그는 금년 4월 11일 개막했고 네.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1: 네.
2: 정규 리그는 총 22라운드 78경기, 상위 8팀이 2호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리그가 아마추어 대회인지라 선수진이 대부분 직장인, 교사, 대학생, 자영업자 같은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1: 네.
2: 그런데 경기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몰리고 인터넷 생중계 시청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웨이보와 도인 같은 중국 SNS에는 경기 영상, 응원 영상, 도시별 응원 구호가 연일 올라오고 있고
1: 네.
2: 중국 언론도 프로축구보다 더 뜨거운 아마추어 축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아마추어 축구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게 또 특별한데 인기 비결이 뭘까요?
2: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깊은 실망감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중국은 축구 인구도 많고 정부와 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국가대표팀 성적은 그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1: 네.
2: 월드컵 본선 진출은 계속 좌절되었고 중요한 경기 때마다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
1: 네.
2: 여기에 프로축구계의 승부조작, 금품수수, 축구협회 고위층의 비리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국가대표팀과 프로축구는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정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차오 같은 지역 아마추어 리그가 등장한 겁니다.
1: 네.
2: 국가대표팀에서 느끼지 못한 투지, 지역을 위해서 뛰는 자부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력을 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1: 네.
2: 그래서 중국 팬들은 국가대표팀에 대한 실망감을 지역 아마추어 리그에서 일종의 대리만족으로 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대표팀에는 좀 실망했지만 축구 자체에 대한 애정은 남아있는 거네요, 그러면.
2: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중국 국민들이 축구를 싫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1: 그렇죠.
2: 국가대표팀의 부진에 더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차오 리그에서는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선수들이 이름값이나 연봉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명예를 걸고 뛰고 관중들도 자기 고향팀을 응원합니다. 중국 SNS에서는 국가대표보다 더 절실하게 뛴다. 돈 많은 프로 선수보다 우리 동네 선수가 더 감동적이다.
1: 그렇죠.
2: 이게 진짜 중국 축구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수차오 열풍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중국 축구 팬들이 잃어버린 신뢰와 열정을 다른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여기에 도시 간의 라이벌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장수성에는 난징, 수저우, 우시, 시저우, 창저우 같은 도시들이 있는데요. 각 도시마다 경제력, 역사, 문화적 자부심이 강합니다.
1: 네.
2: 이 도시들이 축구장에서 맞붙으면서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경기 결과를 두고 도시끼리 농담을 주고받고
1: 네.
2: 응원 문구와 인터넷 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긴 도시는 이번 주 장수의 주인은 우리다라고 자랑을 하고 진 도시는 다음 경기를 벼르는 이런 식입니다.
1: 네.
2: 프로축구가 주지 못한 지역 소속감과 재미를 아마추어 리그가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1: 네, 이런 분위기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2: 네, 경기를 보기 위해 다른 도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숙박, 외식, 관광 소비가 함께 늘고 있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 주변 음식점과 상점이 크게 붐비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예약률도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지방 정부들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 경기 하나가 아니라 지역 홍보와 관광, 소비 진작을 함께 끌어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보고 있는 겁니다.
1: 네.
2: 특히 중국 경제가 내수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수차오는 스포츠와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런 아마추어 축구 열풍, 중국 축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2: 네, 바로 그 부분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네. 수차오의 인기가 곧바로 중국 국가대표팀의 실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축구는 여전히 유소년 육성 시스템, 지도자 수준, 프로리그 운영, 또 축구협회 개혁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 열풍은 중국 축구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저변의 축구 열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 그렇죠.
2: 그동안 중국 축구는 위에서부터 돈을 쏟아붓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차오는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중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중국 축구의 희망은 국가대표팀이 아니라 생활축구에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 축구도 또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중국 장쑤성 아마추어리그 열풍, 수차오 열풍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중국 베이징에서 송문규 통신원이었습니다.

0: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부터 시리아를 1박 2일 일정으로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 시리아 과도 정부가 아직 안정되지 못해서 사실은 위험이 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자, 마크롱 대통령이 시리아 방문하는 동안에 네. 폭발 사고.
1: 그러게요.
0: 네. 또 있었네요.
1: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오전에 이제 마크롱이 투숙한 다마스쿠스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네. 차량과 쓰레기통에 설치된 사설 폭발물이 두 차례에 걸쳐 연쇄 폭발했습니다. 최소 1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궁으로 이동을 해서 그 알샤라와 회담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고 해요. 네. 다행이죠. 네. 그래서 프랑스 정상이 시리아를 공식 방문한 거는 지난 2009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17년 만이라고 하고요. 특히 2024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몰락 이후에 서유럽 정상으로서는 마크롱이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신들은 역사적 행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

0: 저런 위험천만한 방문이었을 그러니까요.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한 목적은 뭘까요?
0: 네, 일단은 지난 밤 사이에 나온 외신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국교를 다시 정상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사를 주고받기로 했고요. 그동안에는 아예 없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선제적인 외교 관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서방에 대한 또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네. 마크롱은 2024년 말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들어선 이 신정부에 대해서 시리아 신정부에 대해서 국제적 정당성을 굉장히 지지해온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아샤라가 과거 반군 지도자였고 그렇죠. 국제 테러 단체 알카에다와도 이제 연계돼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유럽 국가로서는 최초로 공식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시리아 새 정권에 이제 힘을 실어줬죠. 네. 이 회담 직후 열린 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롱이 공식적으로 유럽 지도자들과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 네. 시리아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 뭐 이렇게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었습니다.
1: 그 이후에 그러면 국제사회가 시리아 제재를 해제를 그렇죠. 한 거군요.
0: 예, 그 수순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예, 마크롱 촉구 이후에 유럽연합 이사회는 시리아 정권의 뭐 조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 금수를 제외한 에너지, 교통, 항공, 금융 등 민간 및 인프라 재건 관련해서 경제 제재를 신속히 완화하고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리아의 일부 은행과 석유, 가스 등 에너지 분야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EU는 아사드 시절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일부 국가 기관을 제재 명단에서 조정을 하고 네. 과거 잠정 중단됐던 시리아와 협력 협정 효력을 제한적으로나마 복원하면서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유엔 네. 제재는 조금 이제 미국이나 EU의 개별 조치와는 달리 상임 이사국이 있어가지고 그 그렇죠. 내부에 좀 진통이 있었어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과도 정부를 이끄는 알샤라 개인에게 묶여 있던 유엔 테러 제재 명단 제외가 이제 전격적으로 관철됐다는 거고요. 다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기술적 금융적 제재망은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이제 안보리 협상은 여전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네. 마크롱은 프랑스가 국제 무대에서 먼저 시리아 새 정권의 정당성을 보증해주고 외교적 족쇄를 풀어주는 대가로 프랑스 기업들에게 시리아 재건 사업의 선점 기회를 이제 제공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서 네. 시리아 내에 전국 안정을 도모하고 과거 중동 내에 프랑스의 전통적인 지분과 영향력을 좀 되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프랑스 많은 거대 기업 대표들이 수행단으로 그렇죠. 동행을 했던 이유가 이런 거네요.
0: 네네. 왜 지난 밤 사이에 이제 마크롱과 이제 알샤라가 이제 함께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보면은 이제 우선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마크롱은 프랑스 법원에 의해서 압류됐던 아사드 일가의 은닉 자산 우리 돈으로 한 76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굉장히 규모가 있죠.
1: 그러네요.
0: 네, 그것을 시리아 국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 프로젝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시리아 정부에 전격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프랑스 최대 해운 물류 기업인 뭐 CMA CGM 그룹의 로돌프 사대 회장이 경제 사절단으로 이제 직접 동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규모 계약을 체결을 했고 시리아 국경 관세청과 프랑스 기업 간의 뭐 해상 항공 수송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이제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내전 기간 중에 완전히 파괴된 이제 홈스 지역에 네. 수자원과 전력 인프라를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재건을 하고 시리아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 개혁 등에 이제 필요한 기술을 프랑스가 지원을 해서 시리아의 국제 금융망 복귀를 돕기로 했다. 뭐 이런 네.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이번 합의를 두고 시리아 새 정권이 서방 경제권으로 진입하는 완벽한 보증 수표를 받았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마크롱이 걸프 아랍 국가들과 공동으로 시리아 재건을 조율할 이제 확대 공동 경제 위원회 설립을 발표하면서 네. 시리아가 유럽과 걸프를 잇는 중동 에너지 회랑 중심국으로 복귀하는 길을 프랑스가 열어줬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1: 자, 그러면 프랑스와 시리아가 네. 원래도 이렇게 관계가 좋았었나요?
0: 예전에는 프랑스와 시리아는 이제 과거 식민 지배와 피지배라는 뭐 뿌리 깊은 애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프랑스는 이제 1920년부터 46년까지 시리아를 위임 통치했고요. 이 시기에 이제 프랑스는

0: 시리아의 근대 행정, 군사, 교육 시스템의 이제 기틀을 짰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동시중의 연안 지역의 역사적 후견인 그리고 문화적 맹주 뭐 이렇게 여긴 거죠. 하지만 이제 프랑스는 다수의 순위파가 결집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리아를 종파와 민족별로 여러 국가로 쪼개서 분할 통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독립 이후에도 시리아의 문화적, 언어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과거 지배에 대한 시리아 내부의 반발 그리고 이후 친소련 사회주의 노선 채택으로 인해서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냉랭했고요. 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이제 중동 내 외교적 지분을 넓히기 위해서 아사드 일가와 잠깐 밀월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2005년에 프랑스와 매우 가깝던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가 이제 암살당하면서 다시 멀어집니다. 암살 배후로 아사드 정권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프랑스는 이제 시리아와의 고위급 접촉을 전면 중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2011년 아랍의 봄 그 민주화 시위 당시에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학살하고 화학무기를 살포하는 이제 만행을 저지르면서 프랑스는 결국 시리아와 단교를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은 이제 시리아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이제 계속돼 온 거죠.
1: 그런데 이렇게 달라졌군요.
0: 그러니까요.
1: 네. 이럴 수가 있군요.
0: 그렇죠. 네. 네.
1: 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럼 앞으로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시리아에
0: 네.
1: 대해서.
0: 뭐 유럽의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예, 예. 그리고 뭐 안보와 테러 통제라는 이제 두 가지 생존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와 EU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EU 27개국과 영국으로 유입된 시리아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100만 명 이상이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독일이 가장 많고 그렇죠. 뭐 예.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프랑스 등에도 많이 유입이 됐고요. 네. 문제는 이런 난민 문제를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유럽 내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적 분열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인프라 재건을 빠르게 도와서 난민들을 자국으로 빨리 귀환시키고 시리아의 잔류 중인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각 유럽 각국 국적의 이제 테러 조직도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시리아 새 정권과 공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필요성은 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유럽 입장에서는
0: 네, 네.
1: 시리아를 두고 중동의 심장이다 혹은 세계 패권의 화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정학적으로 아주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위치에 있는
0: 네,
1: 거죠.
0: 네. 시리아는 일단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제 지중해 동부의 핵심 관문 그리고 티르키예,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과 이제 국경을 맞댄 지리적 요충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시리아가 안정을 찾으면 중동 전체가 안정되고 시리아가 흔들리면 주변국 전체로 그 흔들리는 게 전염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죠.
1: 네.
0: 실제로 2011년에 시리아 내전이 이제 발발했을 때 네. 이라크에서는 국경을 허물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 이슬람 국가가 이제 생겨났고 티르키예와 요르단과 유럽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사상 최악의 이제 난민 위기로 이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지금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네. 또 과거 아사드 정권 시절에 시리아는 이제 러시아가 지중해에 주둔하는 유일한 해외 부동항인 타르투스 해군 기지와 라타키아 공군 기지를 제공하는 교두보였습니다. 동시에 이란 본토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레바논 헤즈볼라로 이어지는 그 미사일 자금 보급로 그 즉 이란의 저항의 축을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을 했던 거죠.
1: 아, 시리아 너무 중요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간단한 국가가 아닌 거예요.
1: 네. 네. 네.
0: 따라서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들어선 이제 알샤라 정권은 온건 친서방 노선으로 단순하게 변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1: 네.
0: 단순히 한 나라의 정권 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1: 그렇습니다.
0: 이제
1: 네.
0: 사실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러시아의 지중해 군사 패권을 무력화하고 이란의 중동 내 보급망을 완전히 끊어놓음으로써 반미 반서방의 축을 무너뜨리고 유럽 자본의 자본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물류 대동맥을 구축 하게 만든 중동 세력 전체의 그 세력 균형을 뒤흔드는 어떤 지각 변동 뭐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1: 네. 네. 그러면 중동 전쟁 이후를 생각을 해봐도 시리아가 어떤 새로운 에너지의 무용론.
0: 그렇죠.
1: 라는 거.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네, 되겠네요.
0: 네.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 최근에 가자, 레바논, 이란 등을 둘러싼 대규모 중동 전쟁이 일단락이 되면서 네.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유럽으로 가장 저렴하게 하고 안전하게 수송할 새로운 루트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급부상한 시리아가. 게 시리아입니다. 네. 아. 지난 2009년에도 카타르가 그 걸프 유럽 파이프라인 계획을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친러 친이란 성향의 이제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의 가스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방 친화적인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네. 이란의 위협이 도사리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후티 반군 리스크가 존재하는 홍해를 거치지 않고 네. 시리아 영토를 관통하는 육로 파이프라인과 물류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네. 상당한 경제적 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현재처럼 안보 위기로 선박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를 하면 네. 해상 운송 대비 물류 기간이 최대 10일에서 14일 이상 단축이 되고요. 또한 폭등한 해상 전쟁 보험료와 유조선 운임료를 감안을 할 때 전체 수송 비용은 약 30%에서 40% 이상 대폭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1: 네. 현실화하려면.
0: 현실화하려면.
1: 네.
0: 근데 또 과제가 있죠.
1: 예. 시리아가 좀 안정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0: 그럼요.
1: 이게.
0: 그럼요. 네. 아무리 이제 파이프라인과 철도망 계획이 화려하다 해도 네. 땅 아래 묻은 이제 가스관이 폭파하거나 그다음에 또. 열차가 습격을 당하면 이제 모든 게 하루아침에 이제 공중분해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랜 내전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리아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금 조달 못지않게 사막 지역에 잔존한 극단주의 세력의 파괴 공작 위험을 동시에 통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 보면은 네, 네. 종교적 소수자들과 정부 인사를 이제 겨냥한 게릴라성 테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적 갈등도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1: 시리아 생각하면 뭔가 그런 그죠
0: 복잡하죠.
1: 먼저, 네, 생각이
0: 네.
1: 나요.
0: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새 과도 정부군과 북동부를 장악한 아시다시피 쿠르드족
1: 예,
0: 군대가 정권 교체기였던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치열하게 전면전을 벌였었거든요. 현재는 이제 소강 상태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그래서 또 협상 중이기는 하지만 언제든 다시 충돌할 수 있는 시한 폭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네.
0: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은 쿠르드 세력의 영향력이 강해서 중앙 정부와의 자원 분배와 행정권 조정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0: 그래서 새 과도 정부와 쿠르드 세력이 군사적 대립을 완전히 끝내고 네. 안정적인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서방 기업들의 엄격한 위험 평가 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는 서류상 계획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방문한 이후에
0: 네.
1: 시리아의 정세라든지
0: 네.
1: 유럽과 중동 관계를 좀 전망을
0: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1: 이게 너무 쉽지는 않은데 네, 간단한 너무, 문제는 아니잖아요.
0: 네, 너무 조심스러운 사실. 부분인데. 예. 조금 장밋빛으로 희망적으로 조금 전망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1: 네네.
0: 지금처럼 만약에 계속 진행된다면 그 시리아 내부에서는 진통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시리아는 서방 경제권으로의 편입과 또 정상 국가의 형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에 이제 터키의 앙카라에서 열리는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네. 알샤라가 참석을 해요. 거기 정상회의에.
1: 네네.
0: 그래서 그것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 그러네요.
0: 더구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제 이 시리아 새 정권을 국제 무대로 끌어올리고
1: 네.
0: 제재 유예와 완화를 추가로 해주는 것은 이제 IS 재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대테러 공조 그리고 시리아 내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축출하고 이스라엘과의 잠재적 관계 정상화 모색을 위한 것 등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는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내용을 합의하고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유럽 전체 에너지의 숨통을 틔워줄 나라로 이제 유럽에서는 저는 시리아를 보고 있는 건데.
0: 그렇죠. 그렇죠.
1: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그렇죠.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프랑스를 선두로 유럽 여러 나라들이 시리아에 환심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으로 에벌리 브라더스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로 비가 강하게 오는 곳이 많습니다. 여주와 이천, 안성 그리고 충청 지역 일원으로 호우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고요. 충청도 나머지 구역과 강원도, 호남 지역 대부분으로 특보가 앞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50에서 무려 150mm 안팎.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간당 20-30mm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경기 남부나 충청, 호남, 경북의 경우는 시간당 50mm 안팎까지 관측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도 동반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수로 인해 해제되는 곳도 있겠지만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폭염특보 해당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이 되겠고요. 체감온도가 실제 기온보다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과 전북 지역엔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자 미국이 즉각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현지 경찰관인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는 곳곳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엔 5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겠고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도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산사태나 낙석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임진강과 한탄강 등지에선 하천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남부지방에선 폭염이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남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동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밀려들며 지난밤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도 해당 지역 기준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 국적의 선박마저 피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이 이란 군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이 보복을 예고했는데 바레인 미군 기지를 타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전합니다.
2: 현지 시각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협상 중재국이었던 카타르의 LNG 선박이 공격받은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날 오만 연안에서도 사우디 국적인 초대형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국들은 즉각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란 부대사를 불러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과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카타르의 대응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상선들이 선박 추적 장치를 끄고 미승인 항로로 운항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7일에도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사이 선박 3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국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거래 면제 조치를 7일자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타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향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소형 보트 60척 등 8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케슘과 반다르 아바스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명백한 침략이자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 언론 악시오스는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바레인으로 드론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바레인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났다고 아랍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 기조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한 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

0: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1: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첨단기술시대 방산협력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K-방산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연구,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접전 끝에 불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은 물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방산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K-방산세일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0: 상임위원회 구성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소집된 7월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물밑 접촉은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은 민생을 내세우며 국회를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민생의 시계를 멈출 순 없다면서 민주당 주도로 위원장을 선출한 상임위부터 가동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의미한 무제한 토론이 반복됐던 전반기 국회의 악순환을 끊겠다며 필리버스터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내일 본회의를 열자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상황에선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걸 여전히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비롯해 원하는 법만 빨리 처리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뚜렷한 대응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진들 의견부터 모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대치 속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규탄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소식은 박서빈 기자가 전합니다.
3: 대법원이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받는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 계엄 국무회의의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혐의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대법원 소부 선고로선 처음으로 생중계도 실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가 현지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증거 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보도에 박세은 기자입니다.
4: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 인멸 등입니다. 박 경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납치 의심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이 핵심 증거물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0: 광주지검은 어제 장윤기 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케이블타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확보하지 않은 증거물이 어떻게 피의자 아버지 손에 들어갔는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해 정밀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0-2의 열세를 뒤집고 8강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한편의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이끈 뒤 감격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무림 기자가 전합니다.
2: 8강 진출의 길목에서 이집트와 맞붙은 아르헨티나는 뼈아픈 일격을 맞았습니다. 전반 15분 이집트의 이브라힘이 아르헨티나의 견제를 뚫고 헤더로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반격에 나선 아르헨티나는 4분 뒤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메시의 슛이 쇼베이르의 선방에 막히며 충격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가운데 이집트는 후반 22분 역습 기회에서 지코가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2-0 벼랑 끝에 몰린 아르헨티나. 하지만 축구의 신 메시는 역경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메시는 후반 34분 정확한 크로스로 로메로의 추격골을 이끌어낸 데 이어 4분 뒤엔 직접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운전 혼전 상황에서 대포알처럼 강력한 왼발슛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기적같은 서사가 완성됐습니다. 페르난데스가 헤더로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아르헨티나가 2점차 열세를 극복하고 3-2 극장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초반 부진을 딛고 역대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한 메시는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동료들과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는 10일 콜롬비아를 꺾고 8강에 오른 스위스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야구 소프트볼협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배재고는 수석코치 명의의 재심 신청서와 함께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초흥동창회가 오늘 국회 앞에서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통폐합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협의 기구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외기 없이 방마다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 성능이 제품마다 차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의 냉방 성능과 에너지 비용 등을 평가한 결과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까지 낮추는데 LG전자 제품은 26분이 걸린 반면 이파람 제품은 약 36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시간 작동해도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지 못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은 폭행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 장비를 배치할 수 있고 가해자의 응급의료기관 출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이 22일부터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분류된 2007년생, 대학 재학, 휴학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그리고 국외 장기 체류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0: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62.9%나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도 22% 넘게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관광,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지만 적자폭은 여행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도 돌파했습니다. 한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해외 투자 손익인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안표상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였는데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배지현 기자입니다.
2: 매크로 등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안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입해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범행엔 반복 예매를 시도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예매 대기를 건너뛰고 좌석을 선택하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이 쓰였습니다. 안표상들은 1인당 구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산 입장권은 모두 2만여 장. 이들은 이를 정가보다 최대 5배 비싸게 되팔아 8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안표상 대부분이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 일반인이었고 정부 부처 공무원과 직업 군인도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법 개정으로 재판매를 위해 티켓을 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범죄 수익 몰수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에 정전이 발생해 출근길 열차 운행에 한때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고레일은 오늘 오전 7시 반쯤 1호선 장동역에서 신이문역 사이 하행 구간에서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호선 전 구간에서 한때 열차 38대가 지연 운행했습니다. 고레일은 도봉산에서 청량리역 구간 하행선 열차 운행을 멈춘 뒤 긴급 조치를 했고 오전 9시 50분쯤 모두 복구돼 지금은 정상 운행 중입니다. 호주산 염소나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기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염소나 오리고기 등 보양식을 파는 음식점과 식육 판매업소 132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4곳은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써놓고 내부에는 호주산을 섞어 쓴다고 표시해 혼동을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 대상은 종속 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에서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4.9도입니다. KBS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미군이 이란을 다시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국

0: 국제 유가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 한 달도 안 돼서 나스닥 100에 편입돼 큰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정작 편입 첫날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오히려 장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내 갈등의 원인은 뭔지, 해법은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택시 기사님들께만 특별히 여쭤보겠습니다. 기사님, 지금 어디에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신지, 운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손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쉬고 계신지, 지금 계신 곳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운행 중에는 마시고요, 정차하셨을 때 안전하게 말이죠. 문자 중에 추첨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30잔 오늘 쏘겠습니다. 오늘 비 오니까요, 운전 중이 아닌 정차하셨을 때, 꼭 정차하셨을 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의 날이고요, 내일은 버스기사님들을 위한 날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7월 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아슬아슬한 휴전 상태였네요. 미국이 다시 또 공습을 시작했죠?
2: 그렇습니다.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건데, 네, 앞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데 이어서 이렇게 전면 공격에까지 나서며 경고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종전 협상 분위기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선 최근 내린세로 돌아섰더니 국제 유가가 또 다시 튀었는데요.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각각 3%, 2% 넘게 뛰면서 둘 모두 한 달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 영향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 역시도 급등세 보였습니다. 네.
0: 이 미국의 공습 재개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뭐 영향을 끼쳤습니까?
2: 일단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 중동 리스크도 중동 리스크지만 어제였죠, 이제 삼성전자가 써올린 코스피 급락에 화들짝 놀라면서, 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지수가 50일 이평선까지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조정이 이어질지 좀 주목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오늘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하면서 한때 7,500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상승 반전 하나 씹더니 다시 또 빠지면서 현재 마이너스 0.8% 7,500선에서 흐름 탐색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은 14거래일째 털고 있고, 오늘은 개인도 팔자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현재 7,563.78 가리키고 있는데 8,000포인트 무너졌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또 거래량도 뚝뚝 떨어졌다면서요?
2: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고점이 아닌가, 피크아웃 우려와 함께 세론 현상이 두드러지는 요즘인데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주식 손바뀜도 크게 줄어 올해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2: 예, 어제까지 일평균 회전율이 0.8%로 집계가 됐는데 연초 이후 월별 거래량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000피가 무너지고 힘의 부 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망세 유지하면서 거래 자체를 좀 줄이는 분위기인데, 이달 이달 들어 코스피는 지난 3일 하루를 제외하곤 전부 하락 마감하면서 투심이 좀 식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변동성을 추세적 하락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 특히 금요일로 예정된 하이닉스의 뉴욕 증시 대비전이 역대급 흥행을 또 예고하고 있는 만큼 네. 이벤트 이후에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코스피의 선행 주가 수익률이 6.4배까지 내려가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도 최근의 낙폭이 다소 비이성적이고 과도하다는 점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0: 네. 이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800조 원이 투입된다는 게 발표가 됐는데 정부와 민주당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선다고요?
2: 맞습니다. 이달 메가특구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법안에는 산업부가 조만간 공개할 5극 3특 성장 엔진 대책과 연계한 지원책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0: 예.
2: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영남권 우주항공 등 권역별 성장 엔진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이를 토대로 특구 계획을 상황에 맞게 골라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규제 완화와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집중이 됩니다. 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직접 전력 구매계 허용 범위 확대 여부라든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내부에서도 이견이 커서 최종 조율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0: 이 전분 가격을 또 주요 기업들이 7년 넘게 담합을 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됐죠?
2: 네. 공정위가 들여다봤더니요.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온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상과 사조 CPK 이렇게 4개 업체가 가격 짬짜미를 벌인 게 드러났는데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번의 담합 행위가 확인이 됐고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은 6조 5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임원과 팀장급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서 품목별로 인상 금액을 정하고 공문 발송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서로를 감시하는가 하면 단체 대화방에선 가격을 올리지 않은 거래처를 공유하고 딱 찍어 확인하자 거래처 압박을 모의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6개월마다 가격 변동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라 명령했습니다.
0: 네. 최저임금 협상이 이제 시한을 넘어서 계속 그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 아, 여느 때처럼 이제 여전히 합의 이르지 못하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래요. 격차를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1,450원, 경영계는 1,460원을 각각 제시했는데
0: 노동계가 주장한 최초 12,000원에서 조금 내려왔네요.
2: 네, 좀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제 양측의 격차가 1,000원 밑으로까지는 줄었지만 여전히 의견 차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있을 회의에서 추가 협상을 이어가는데 만약 또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 위원들이 상환선과 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배달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2: 네,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위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첫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요.
0: 네.
2: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제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된다죠?
2: 네, 시장 가격이 기준보다 낮아지면 정부가 하락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또 수입 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농기계 연료비와 난방비 지원, 무이자 용자 농산물 할인 행사도 함께 추진합니다.
0: 네.
2: 최근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은 올라서 또 부담이 커진 만큼 안전망을 좀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0: 네, 이제 복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집에서 삼계탕 직접 만들어 드시겠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요즘 밖에서 삼계탕 한 그릇 사 먹으려면 2만 원 또 훌쩍 넘는 곳들도 있거든요. 외식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얼마가 들어가나 가격 조사기관이 들여다봤더니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끓이면 1인분에 8,800원으로 또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3% 가까이 더 저렴해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다만 이 장마가 밀려서 이후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돼 있는 만큼 중복 이후에는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0: 네. 네. 자,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1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은 세상에 보는 정보 윤인구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0: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오늘은 전국의 택시기사님들께 여쭤봤는데요. 지금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정말 정말 많은 기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답니다. 3418님 여기는 충남 홍성입니다. 역에서 손님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인구 잘한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0504님 강릉이래요. 관동대학교 정문 택시 승강장서 대기 중입니다. 청취율 조사 당연 KBS 세상의 모든 정보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9484님 지금 막 손님 내리시고 국민대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모든 기사님들 오늘도 행복합시다. 김정혜 기사입니다 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1211님 안녕하세요. 제주도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문자를 주셨군요. 지금 문자 보내려고 정차해서 보냅니다. 성산 일출봉 근처입니다. 이야, 풍광이 기가 막히겠네요. 고맙습니다. 7664님 여기는 대구 서문시장 손님 대기 중입니다. 손님 좀 보내주세요. 수고하이소 하시면서 정겹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1580님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합니다. 강서복지관에 하차하고 대기 중입니다.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86님 서울 개인 택시 젊은 기사 최봉주입니다. 외국인 모시고 한국 민속촌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갑니다. 항상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울 가족 현아, 혁준, 이담 사랑한다. 저녁에 다들 만나자 하셨고요. 1458님 경남 함안에서 개인 택시하는 주재찬입니다. 항상 청취만 하다 문자합니다. 매일매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율 전화 함안으로 왜 안 오는지 더운 날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잘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531님 수서 도시와 고속도로를 달려 성남 모란시장 앞에 왔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데 이런 날일수록 모든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하시면서 전국의 많은 택시기사님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비가 오는 지역도 있고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있겠지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택시기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오전 내내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기 공급 장애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복구를 완료해 운행을 재개했는데요.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으로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면으로 안성 맞춤 휴게소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면서 전차로가 막혀 있었는데요. 이제 1차로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뒤로 안진터널을 지나면서부터 9km 구간에서 정체가 매우 심합니다. 반대 제천 쪽으로도 남한성 분기점에서 금광 3터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2: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봄이면
0: 씨앗 뿌려. 스페이스X가 상장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에 전격 편입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민간 중심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네.
0: 연구원님 저희 프로그램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3: 네.
0: 이 스튜디오의 평균 연령을 확 낮춰주시는
3: 네.
0: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0: 동안이신가요? 네. 아니 실 젊으신 거죠?
3: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 94년생 33살인데.
0: 진짜 그 더 어려 보이시는데.
3: 네. 저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자면
0: 뭐요?
3: 저희 유튜브로 꼭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0: 네.
3: 아주 쨍쨍하게 예쁜 저희 그 조끼를 보실 수가 있어서 저 네. 라디오 방송하면서 조끼 주시는 건 처음이어서 제가 예. 약간 지방선거 출마한 느낌도 많이 나고.
0: 기분을 만끽하십시오.
3: 네.
0: 저 갓생의 의지로
3: 네.
0: 열심히 살자.
3: 네.
0: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의미로 함께 갓생하시죠. 뭐.
3: 알겠습니다.
0: 네. 스페이스X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텐데 이제 뭐 한창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3: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상장한 지 한 달 정도 됐네요.
3: 네.
0: 근데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첫 사례라면서요?
3: 맞습니다. 나스닥 100에 사실

0: 이렇게 빨리 편입되는 게 첫 사례일 수밖에 없는 게 예. 나스닥이 이제 그러니까 저희로 따지면 거래소예요. 우리로 치면 한국 거래소처럼 나스닥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나스닥 거래소에서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이 편입을 빨리 할 수 있게 룰을 변경을 했습니다.
1: 아, 그 패스트 스페이스X. 엔트리. 네. 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첫 사례입니까? 이게?
0: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배경들이 생겼냐라고 했을 때 네. 나스닥 입장에서는 많은 기술주들이 나스닥에 편입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나는 나스닥 거래소에 등록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 나스닥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술주를 대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들을 좀 들어올 수 있게 나스닥에 쉽게 편입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아. 우린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을 하게 해줄 거야. 근데 이 포석에는 어디까지 깔려 있냐면 하반기에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엔트로픽 그리고 내년도로 밀리긴 했지만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도 어쨌든 모셔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너희들이 왔을 때 지수 편입도 빨리 될 수 있고 우리가 시장을 잘 반영해 줄게 라고 해서 이번에 룰이 개편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자마자 지수에도 편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나스닥만 좋자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스페이스X도 뭔가 이점이 있는 거라는 거죠.
0: 이게 그러니까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최근에는 어떤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냐면 저희가 패시브 자금이라는 말씀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패시브 자금은 결국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ETF 상품이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네.
0: 뭐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워낙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많이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들도 많이 보시지만 ETF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 ETF가 어떤 걸 추종을 하냐면 그 지수를 따라가요.
1: 네.
0: 우리가 코스피 ETF라고 하는 거는 코스피 모든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이라고 하는 200개만 선정된 걸 따라갑니다.
1: 예.
0: 그러면 그걸 운용하는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많은 자금이 몰렸을 때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지수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200개에 있는 종목들을 사들여요.
1: 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네. 그 사들여야 되는
0: 맞습니다.
1: 겁니까?
0: 그럼 자금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 사람들의 지수 추종을 더 잘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이 지수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직접 사들입니다.
1: 그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0: 맞습니다.
1: 그러는 거예요?
0: 그게 패시브라고 불리는 이유는 가치 판단을 해서 이걸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무조건적으로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대말이 액티브 자금이거든요.
1: 네.
0: 액티브 자금은 쉽게 말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이 기업은 좋을 것 같아. 이 기업은 나쁠 것 같아서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
1: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건데.
0: 맞습니다. 근데 패시브 자금은 지수에 편입이 됐네. 그러면 나스닥 100 지수 뭐 대표적으로 QQQ 같은 미국의 되게 유명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1: 네.
0: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는 그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 세계에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이 스페이스X를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슈가 이번에 발생을 했던 거죠.
1: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0: 그
1: 기반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스닥 100에 들어가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편입 첫날 뭐 6.8%가 급락했다면서요?
0: 맞습니다. 그게 이게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1: 네.
0: 그 전에 리밸런싱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예.
0: 지수가 편입이 되면 기계적으로 이걸 사들여야 되잖아요.
1: 예.
0: 그게 지수 편입 첫날에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들이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가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와는 별개로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데 이미 상장된 아니 지수 편입이 된 첫날에는 그 재료가 소멸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대외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악재까지 겹치면서 어제 상장된 첫날에는 좀 그러니까 주가가 부진했던 것이죠.
1: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좋을 것이다라고 막 예측이 나올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막상 실적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좀 뭐 빠지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0: 그렇죠. 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그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지수를 기대한 것에 대한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됐던 거고
1: 선 반영이 돼 있는 것이다.
0: 그래서 주식 투자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이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걸 다 어떻게 읽습니까? 연구원님께서는.
0: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 관점에서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사놓고 이 네. 주식에 대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제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응을 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이벤트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종목이 좋습니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종목을 사고 나서 네. 내가 팔기까지의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1: 예를 들면 그 과정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0: 예를 들면 제가 스페이스X를 주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러면 이 스페이스X를 주식을 샀다라는 행위 자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있지만 그쵸. 산 이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스페이스X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스페이스X에 대한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사신 분들은 결국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편입이 되고 뭐 주가가 뭐 어떻게 되고 아니면 금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가를 언제 팔게 되냐면 주식을 언제 팔게 되냐면 우주산업과 관련된 어떤 삐그덕거림이 심하거나 혹은 스페이스X 대신 다른 어떤 경쟁력 있는 기업이 치고 올라오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주식을 샀던 이유가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 혹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스페이스X를 하루 이틀 만에 팔고 나올 거야.
1: 네.
0: 그런 분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이벤트들을 굉장히 유념 있게 보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죠. 뭐가 정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떤 부분이든 간에 본인이 왜 들어갔고 언제 팔 거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미리 사실 때부터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1: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가지고 첫날은 이제 6.8%가 급락했다고는 하지만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 겁니까? 뭐 이벤트가 끝나서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투자 심리가 달라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인가?
0: 그래서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귀띔으로 들었는데
1: 네.
0: 저희 방송 PD님도 좀 들어갔다라고 지금 귀를 굉장히 쫑긋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도 몰랐던 사실을
0: 밖에서. 제가 말씀 어쨌든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이거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약간 이런 질문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종목인 이유는 뭐냐면 전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전례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1: 네.
0: 정보가 많이 열려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평가하는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가치 평가의 기준 혹은 잣대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스페이스X는 참고할 만한 게 없구나.
0: 없어요. 아. 그렇다고 참고할 만한 게 없다고 해서 이 기업을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확립되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냐면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 네. 시장에 대한 뷰라고 할까요? 시장의 관점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다 혹은 지금 성장률이 어느 정도다. 그런데
1: 예.
0: 몇 년 전 2020년대 초 혹은 이때쯤 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왈가왈부가 심했어요. 이게 네. 막 모든 사람들은 전기차로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정립하는 과정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스페이스X는 그러한 과정을 올해 최소한 다음 올해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거칠 거예요. 그러면 오르든 내리든 그 변동폭이 매우 심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물론 단기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보통의 우리가 청취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스페이스X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급하게 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1: 아니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 목표 주가를 255달러까지 제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0: 결국 스페이스X를 255달러까지 보시는 분들은 일주일 뒤에 255달러까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스페이스X가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을 어떤 확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오르락 내리락이 있겠지만 결국엔 중장기적으로 255달러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제 레포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고 나서 많이 떨어지면 이제 흔들리죠. 멘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스페이스X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적립식 투자를
1: 네.
0: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적립식 투자를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이벤트를 전후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이벤트는 저는 8월 초에 있는 실적 발표회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8월 초에 나오는 실적 발표에서 어떤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주가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구간이 아직 아닌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부터 7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1: 왔다 갔다 할 것이다.
0: 예를 들면 외부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가 겹치면 네. 또 불리할 수 있고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역할하지만 또 불리할 수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많으니까 조금 더 그런 이벤트들을 전후로 해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스페이스X는 어떤 무슨 기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원래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 했는데 하는 일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뭐 위성, AI, 데이터, 뭐 통신.
0: 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굳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담아놨어요.
1: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네, 하는
0: 담아놨어요.
1: 기업.
0: 네, 아.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지배력도 굉장히 높고요.
1: 예.
0: 일론 머스크의 의중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는 회사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업 부문을 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가 우주 영역이 있고요.
1: 네.
0: 두 번째가 AI 영역이 있어요.
1: 예.
0: 어? 스페이스X는 우주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퓨어한 우주 기업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상장을 앞두고 올해 연초에 XAI라고 하는 AI 회사와 합병을 해요.
1: 그랬죠.
0: 그 XAI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적인 영향만 놓고 봤을 때는 우주로 돈 버는 게 제일 크지만
1: 네.
0: 지금 우주로 돈을 벌어서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AI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엔 우주 그 돈 안 되는 영역 아니야? 그 돈만 잡아먹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서 AI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1: 지금 그래서, 우주에서 네. 돈을 벌고 있다는 건 그 스타링크 위성 사업으로 돈 벌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로켓으로 인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스타링크로 돈을 많이 버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스타링크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1: 아.
0: 그리고 스타링크의 부문 영업 마진율이 40%에 가까워요.
1: 꽤 높네요.
0: 예, 엄청 높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스타링크는 수익성이 높은 상태이고 지금 매출액 성장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1: 근데 그게 스타링크 사업이 우리가 그 기대했던 상상했던 우주 사업이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0: 스타링크가 대표적으로 우주 산업에서 돈을 제일 잘 벌 수 있는 예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우주 산업이라고 네. 생각하면 일단 로켓이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로켓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로켓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제일 되는 사업은 서비스 쪽
1: 네.
0: 그리고 장비 쪽 이런 쪽이 돈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성이라고 하는 인프라를 갖춰놔야 되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지금 서비스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도 압도적인 로켓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그러면은 이 스페이스X라는 그 기업의 이제 그 이익은 언제부터 창출이 될 것이냐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래서 제일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스페이스X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 적자를 내? 우리의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에 100조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 적자를 하는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 좀
1: 네.
0: 좀 안 좋은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 어떤 면에서요?
0: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왜 적자가 났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1: 네.
0: 스페이스X가 지금 사업 부문별로 적자를 놓고 봤을 때 우주 부문에서는 상당히 흑자가 나고 있는데 AI 부문에서의 적자폭이 심합니다. AI 부문에서 적자폭이 전사 영업이익을 다 갉아먹을 정도로 심해요.
1: 왜요? 그건 뭐 투자 때문에 그런가요?
0: 그렇죠. 이제 지금 캐펙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AI에 대한 투자 비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1: 네.
0: GPU 계속 사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흑자 전환이 되려면 둘 중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거나
1: 네.
0: 아니면 매출액을 늘려야 돼요. 근데 지금 단기에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을 줄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1: 모두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0: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비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들어서 흑자 전환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매출액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매출액은 어떻게 늘어나느냐가 결국엔 핵심인데
1: 네.
0: 최근에 스페이스X가 사업 방향성을 조금 바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거든요.
1: 예.
0: 그게 그록 서비스예요.
1: 그록?
0: 네.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보통은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나 챗GPT나 제미나이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XAI,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용 중에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0: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쓰실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셔도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네. 그 말인 즉슨 그걸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바뀐다라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뭘로 바뀌었냐.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그록을 키우는 데 위해서만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이거를 다른 애들한테 임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나서 이자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세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 지금 계약을 한 데가 어디냐면 엔트로픽, 클로드를 가지고 있는 엔트로픽도 계약을 했고 네. 구글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계약한 규모가 내년도 연간으로 따졌을 때 작년 전체 매출보다 훨씬 크게 잡혀있는 매출액입니다. 네. 그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때 저는 흑자가 하반기 때는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러면 하반기 때 가시성이 높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그런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지겠네. 그러면 또 그때를 적립식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좋은 거죠.
1: 네. 우리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은 한국판 스페이스X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0: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약간 그 네. 묘한 긴장감이 돌아오는데 네.
0: 이게 사실 한국판 스페이스X다. 라고 네.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스페이스X는 비교 자체가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X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국가 단위로도 비교하기가 힘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게 설령 나사라고 할지라도.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한국판 스페이스X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우주 기업으로서의 한국판 스페이스X다 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는 동일하지만 네. 스페이스X급의 기술력을 갖출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1: 가당치 않다.
0: 맞습니다. 아.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 야,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0: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면 사실 우리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테슬라였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투자한 시점보다 2년 먼저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어요. 이 사람이 2002년에 진짜요?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회사가 아니에요.
1: 그렇구나.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지금 한화를 중심으로 네. 한화그룹이 특히 국내에 있는 우주기업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서 요 시장에 대한 커가는 거를 좀 가져가 따라잡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최근에는 김동관 부회장 한화 부회장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민간 차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상당히 커야 될 것 같은데요.
0: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네. 최근에 우주산업이 워낙 떠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페이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서 국가의 우주산업을 이끌고 가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활발하고 기술 개발도 활발하고 이익도 많이 나니까 실제로 양질의 성장을 보여주긴 해요. 네. 그런데 민간 기업이 그만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국이 지금 뉴스페이스처럼 민간이 이끌어갔냐? 아니에요. 나사의 도움이 엄청나게 컸어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로젝트들을 많이 열면서 우리 기업들이 그 프로젝트들을 처음에는 따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겠지만 그게 기술 축적이 되고 레퍼런스가 쌓이면 해외에서도 이 기술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산업종이 그와 유사한 형태였어요. 우리나라 방산업종이 사실 떠오른 게 전쟁이 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그 전부터도 무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고 그 무기 개발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이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줬기 때문이거든요.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못다한 얘기들은 우리 정혜윤 연구원 다시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페이스X 마켓이라는 새 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네. 또 다음번에 꼭 오셔서 네.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정혜윤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충남 부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는데요. 그쪽 지역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 또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부 여기서 정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겨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뜻합니다. 아이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다가 관용구를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내 곁을 떠났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이라는 말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홀몸으로 월남한 그였으니 가까운 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혈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곁이 많아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도린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밤늦게 찾아간 그의 집은 바람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 후미진 도린 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4: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8: 현재 경기도와 강원, 충청, 호남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장대비 형태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여에는 호우경보로 단계가 한 단계 높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와 호남은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경상도와 호남 쪽 지금 폭염특보 여전히 내려져 있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유지되겠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폭염특보 해당 지역의 경우는 33도 안팎까지나 오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또 열대야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와 광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또 강원 산지, 호남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또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아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안개는 남해와 동해,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고 현재 서울의 기온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9: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저녁부터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주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해 정밀 감식에 착수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암표상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였는데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해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모윤 가족 중에서 전화 받으신 분 계십니까? 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았는데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세요라고 질문 받으시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주목해야 할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풀어보고요. 6선의 조경태 의원과 국민의힘 윤리위 둘러싼 논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그 말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른들 사이에 피제토이라고 하는 촉감 완구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코너에서 촉감 완구를 찾는 어른들의 마음 건강, 심리 이야기 나눠보죠.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네,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화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2: 송영길 민주당 의원 오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했죠?
3: 네. 송영길 의원 오늘 오전에 이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선 이 출마 슬로건을 보면 2030 없이는 2030도 없다였는데요. 네. 좀 풀어서 보면 지난 이 지방선거 표심을 좀 보면 2030 세대 이 청년층과 이 중도층에 이 당의 경고를 보낸 것인데 당이 여기서 만약에 변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은 물론이고 2030년 이 대선에서도 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송 의원의 출마 장소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송 의원 이날 이 민주당 중앙당사의 당원존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 당원 주권 정당을 강조하면서 만든 공간인데요.
2: 아, 그렇습니까?
3: 예, 그렇다 보니까 송 의원이 이른바 나도 좀 명심 후보다. 예, 김민석 전 총리만이 아니라 나도 명심 후보로 나설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 내세웠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또 송 의원이 결국에는 김민석 전 총리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것이고 완주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송 의원은 출마한 사람이 당선되려고 나오지 떨어지려고 나오겠느냐. 끝까지 완주해야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2: 네, 라임을 잘 만들었는데요. 2030이 없으면 2030도 없다?
4: 네. 얼핏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2030 앞에는 세대, 뒤에는
2: 2030년 선거. 대선.
4: 네, 그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2030을 자주 호명한다고 해서 2030 세대가 좋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내용이 어떻게 담보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그럼 2030 세대가 왜 기성 정치인들이 봤을 때 까다로운 유권자인가라고 했을 때 2030 세대 다른 세대보다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적 지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누구 찍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비판적인 지지가 있는 거고 예. 뭐 다 조금만 물어보면 알 겁니다. 그렇게 좋아서 찍어준 건 아닙니다. 안 찍어준 그쪽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2030들이 많다는 거 이 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0: 게 정치권에서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사실관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무죄다.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어차피 그 정치 진영에 몰입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네. 냉정하게 사실관계들 따져볼 수 있고 근데 윤리적인 기준에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1차적으로 지지받을 만한 요건이 없어진다. 이걸 과연 2030을 얘기한 정치인이 이런 나쁜 점들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느냐. 이게 첫걸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완주라든지 단일화에 관련된 것들이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이거는 뭐 거의 100% 완주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변수가 생긴 게 민주당이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를 도입했다. 뭐 이 네. 점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근데 내용을 더 자세히 봐야 될 게 선호 투표를 도입했을 때 어떤 후보가 순회 경선 과정에서 중도에 하차한다. 그러면 그 후보를 차순위로 지지한 것을 따로 빼서 다른 후보에게 이전시켜주느냐 했을 때 그게 아닌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퇴한 후보의 표는 그냥 폭파되는 걸로. 그럼 더더욱이나 송영길 의원은 완주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네. 중도에 사퇴해가지고 누구를 밀어준다고 해도 그 후보한테 도움이 오히려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그렇고 그다음에 어쨌든 송영길 의원도 민주당 전직 대표였고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보다 공직 경험이 더 길어요. 네, 그런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뭐 그냥 양보한다거나
1: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0: 네, 그렇습니다.
1: 것이다.
0: 당연히 1등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축구에서도 섀도우 스트라이커는 킬러 스트라이커에 비해서 득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유사시에는 득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송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1: 그런 것도 노리고 있는 게 송 의원의 또 속내가 아닐까 싶은데.
2: 네. 여기서 네. 근데 또 변수가 발생한 게 방금 전에 이 민주당 전준위에서 네. 선호 투표제 관련해서 네.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0: 네. 이거 오전 내내 네.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1: 그랬군요.
0: 다시 뒤집어 네.
2: 정청래 전 대표 네. 측에서 좀 강하게 좀 비토를 좀 했고 관련해서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뭐 당헌당 위반이다. 이거 한쪽 진영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반발이 있어서 조금 전에 이거 전면 재검토하고 오늘 중에 다시 한번 어떻게 결정될지를 발표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0: 근데 선호 투표 도입 여부가 큰 변수는 아닌 것이 선호 투표를 하든 결선 투표를 하든 그 효과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선호 투표도 일명 즉석 결선 투표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서 결선 투표고 어차피 민주당의 당원 당규 룰에는 결선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 투표 도입 여부는 이게 좀 제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뭐 다른 어떤 변수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 판 자체가 바뀐다거나 이런 정도의 변수는 아닙니다.
1: 네. 일단 기존에는 이제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3파전이 예상됐었는데 따지면 2030 세대랑은 조금 더 가까운 고민정 의원이 오늘 또 출사표를 냈어요.
2: 네, 맞습니다. 이 40대 의원이죠.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실상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고민정 이렇게 이 4파전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고 의원 오늘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좀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면 이 국민과 가까운 모두의 민주당을 좀 내세운 건데요. 이걸 두고 이 정치권 일강에서는 사실상 이 당심을 좀 앞세우고 있는 이 정청래 전 대표식의 좀 강성 노선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최근에 이 고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이 정 전 대표를 향한 불만을 좀 거듭적으로 예 드러내 왔는데요. 최근 이 정청래 전 대표가 이 대표직 사퇴 직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예고 없이 찾아간 것을 두고 고 의원은 어떤 계파에 서 있다고 민주당의 적통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들이 인정하겠느냐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친문계인 고 의원이 뭐 비단 이 정청래 전 대표만을 좀 의식해서 겨냥해서 출사표를 던졌느냐 뭐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게 제가 여권 내 분위기를 좀 들어보면 지난 총선과 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 뭐 비단 친청계뿐 아니라 이 소위 친명계 주류를 향한 불만도 굉장히 누적돼 있는 게 좀 감지되는데요.
1: 네.
2: 예, 아무래도 이 공천이나 당 운영 과정에서 이 특정 세력이 자꾸 이 친문계 인사들을 좀 배제하려 한다. 이런 주장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고 의원이 이 불만을 얼마나 실제 이 당심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표심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또 이제 고민정 의원은 지금 갈라져 있는 당심을 좀 하나로 봉합시키겠다는 본인의 의지도 피력을 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 자체가 누가 정청래 전 대표가

0: 친문이래? 이런 예전에 개그 콘서트 대사처럼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친문 참칭하지 마라. 나도 친문인데 친문을 뭐 정청래 전 대표가 계승하고 이런 거 아니다.
1: 그렇죠. 따지고 보면 뭐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그 짚어서
0: 네.
1: 그렇죠. 데려온 사람이니까요.
0: 네. 근데 또 고민정 의원이 그럼 내가 친문 적장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 대 친명 이런 구도를 만들지 말라.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발생한 메시지라고 볼 수 예. 있겠고. 근데 또 그러면 친명 쪽에 가까운가라고 했을 때 고민정 의원이 최근에도 얘기하는 거지만 수박으로 낙이 찍어서 공격하는 거 그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도 실제로 고민정 의원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하는 비명행사 공천 때 얼마 안 되는 살아남은 비명 정치인이 공천에 살아남은 정치인이 고민정 의원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특정 계파에 대해서가 아니라 당에서 어떤 내부에서 낙인을 찍는 문제 이런 것들을 겨냥하고 나섰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게 전략인데 고 의원이 내가 이쪽 저쪽한테 다 찍힐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과감하게 할 말 다 하겠다 이렇게 갈 건지 이 여부에 대해 이 기로에서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국민들도 고 의원을 더 주목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갈릴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고 의원이 해줘야 될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원전 정책이라든지 여러 사안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재명 정부 때 지금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변화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변화를 했을 때는 왜 변화했는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예전에 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책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소리를 또 일단 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고 의원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그냥 어떤 개파들이 다 잘못했다 이런 것만 비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또 고 의원이 얼마나 해줄 거냐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민주당에서는 오늘 종합특검법 개정안 법사위에 상정한다면서요. 이 개정안의 핵심이 뭔가요?
2: 네, 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 내란, 김건희 그리고 최혜병 이 3대 특검 이외에 이 남은 의혹을 좀 넘겨받아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검 요청에 따라서 이 민주당이 특검의 이 수사기한을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오늘 이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차 특검은 이미 수사기한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아직 남은 수사 범위가 좀 넓고 또 기소까지 마침표를 좀 확실하게 찍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 특검과 여당의 입장입니다.
1: 예.
2: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수사기관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이 특별수사관에게 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했고요. 또 파견 공무원이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1: 예.
2: 민주당은 이 특검 수사가 좀 중간에 끊기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이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제까지 특검 수사만 할 것이냐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법사위원장 선출 등이 최근에 이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서 이 상임위의 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라서 오늘 이 개정안 처리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일단 특검에 관련된 사안이 또 불거져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도 생각이 조금 층층이 겹쳐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특검 수사는 많이 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최근에 딱히 특검 때문에 정치가 더 불안하다거나 다른 네. 이슈가 다 덮인다거나 이러지는 또 않았던 거거든요. 비교적 오히려 예전 특검보다는 조용하게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반대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또 한편 최근에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새로운 그 의혹들이 생겼는데 보통 이제 예전에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라든지 네. 또 조상현 전 국가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란 사태에 복판에서 나름대로 저항하고 이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왔는데 내란에 협조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수사는 계속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2차 특검에서 밝혀낸 일단 제기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마저 매듭을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1: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상임위 구성에 전혀 동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국회 보이콧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내일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어요.
2: 네, 일단 민주당은 이 국민의힘의 이 국회 보이콧 탓에 이 민생입법 처리가 좀 줄줄이 밀리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재 상임위와 이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이 국민의힘의 반대 탓에 이 그리고 보이콧 탓에 본회의 문턱에서 이 잠들어 있는 법안만 59건에 달한다 이렇게 예. 밝혔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 이 본회의를 열고 훈플러스 사태나 뭐 기초연금법 등 이 민생과 좀 직결되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본회의가 실제로 내일 열리

0: 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느냐 아니냐 이 차원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게 이게 특정 안건에서 국민적 논란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또 막고 있고 이런 거면은 신경이 더 쓰일 수 있는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추상적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데 그래도 협상의 문을 여당에서 닫아놨다. 여당이 홀로 독주한다. 이런 프레임은 또 경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를 강행을 한다고 일단 강하게 띄워놓고 기다릴 수도 있고 혹은 강행한다고 해도 안건들을 좀 분리해가지고 아주 그 논란이 소지가 덜한 이런 것들부터 처리하는 방안이 일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국회의장의 선택이 중요한데 근데 예전에도 국회의장들이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은 일단은 협상을 해보시오. 라고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 예. 근데 또 이런 걸 믿고 당들이 세게 싸우는 측면도 있어요. 네. 근데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은 참 내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양보할 만한 단초를 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로 스스로 뭐 포기한다거나 그냥 협상에 응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국민의힘도 알아서 한번 해봐라. 민주당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다. 네. 참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1: 박성희 기자 어떻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이제 뭐 양당 협상하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상 의지는 있는 거예요?
2: 뭐 원론적이지만 협상 의지는 우리가 더 크다 이렇게 항상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법사위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 이거는 일종의 블러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면 조 의장 도 여기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또 자당 이제는 친정인 민주당을 좀 설득해줬으면 한다. 이런 입장이 좀 강합니다.
1: 네. 자, 어제죠 7월 7일부터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또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고요?
2: 네, 일단 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통으로 이 피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액의 최대 이 5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또 이 반복 유통에는 최대 이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네. 개정안인데요. 핵심은 일단 세 가지 정도입니다. 알면서도 거짓 정보를 퍼뜨렸는지, 예, 이로 인해서 피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실제 영향력이 있는 계정이나 매체가 반복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통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1: 예.
2: 이걸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짓 정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좀 이 막연한 불안감이 좀 확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국민이나 언론이 스스로 좀 자기 검열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건 헌법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인데요. 반면 민주당 입장을 좀 들어보면 야권이 이 가짜 뉴스를 엄벌한다는 법의 효용보다 일부의 우려를 좀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분명 효용이 있는데 왜 부작용만 자꾸 강조하냐 이런 네.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정당한 권력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인 이 가짜 뉴스만을 겨냥한 핀셋 규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권 분위기도 좀 들어보면 여권에서도 뭐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1: 네.
2: 아무래도 이 플랫폼의 뭐 자기 검열이나 좀 나아가서 권력자의 이 소송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당은 일단 법안을 좀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보완 입법으로 좀 고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1: 이렇게 들으면 이쪽 말이 맞는 것 같고
0: 네.
1: 저렇게 들으면 저쪽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좀 같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네.
0: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안은 더 가장 까다로운 사안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사실 인터넷에서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1: 심각했죠.
0: 수준이라서 규제가 더 강화될 필요는 있는데 근데 또 이번에 이런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나가서 규제를 강하게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이게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1: 네.
0: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요. 좀 구체적으로 좁혀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허위 조작 정보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해놓기는 했고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심사를 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럴 권한은 없습니다. 플랫폼에서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플랫폼이 과하게 규제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행여나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게 정부 측이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기관에서 이걸 문제 제기했을 때 플랫폼이
1: 네.
0: 너무 쉽게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또 있는 것이죠.

0: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규제가 적정하게 됐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이 규제가 지속될 명분도 얻는다는 점.
1: 그렇겠죠.
0: 이 점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주목할 만한 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사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하고 많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민변 등과도 손을 잡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만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아니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했던 쪽도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설득력을 갖추는 거. 의석수보다 설득력을 갖추는 쪽에 예, 그런 쪽에 사활을 더 걸어야 되는 게 또 여당의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여의도 현미경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남 부여군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 줄여서 운전하시고 또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고요. 부여에서 또 서천군까지 호우경보가 이제 확대돼서 발효가 됐군요. 아무쪼록 안전운행 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육선의 베테랑 경태가 직격하는 정치판 여의도 1번가
1: 네, 바람잘날 없는 정치판 제대로 가르마를 타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의 흐름을 가장 오래 또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죠. 진격의 육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오랜만에 뵙습니다.
5: 네.
1: 먼저 여쭤볼게 장동영 대표가 어젯밤 그 올림픽 공원 시위 현장을 다시 혼자 갔습니다. 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근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얼마나 떳떳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고 갑니까? 그죠? 그 당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의 당당함과 떳떳함이 있어야 된다.
1: 네.
5: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분은 우리 국민의힘, 제1야당의 국민의힘을 계속 그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있다.
1: 네.
5: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가고 싶으면 당당하게 마스크 벗고 본인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당당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1: 그렇게 하고 간 장동혁 대표의 심리는 뭘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떳떳하게 야당 대표로서 갈 수 있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5: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에서 빨리 물러나고 네. 자유인으로서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1: 예.
5: 저는 거기 왜 가는지 저는 그 심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송파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5: 부정선거 옹호론자들이 거기 많이 좀 장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 들리거든요.
1: 초기와 좀 변질됐다.
5: 많이 변질됐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사실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1: 예.
5: 또 국회에서 또 국정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5: 저는 그보다도 더 좀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못한다면 그 특검을 통해서 더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선관위를 해체시키고 행안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 되거든요.
1: 네.
5: 네, 그런 것을 좀 국회가 논의해야 되고 제1야당의 대표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시민단체의 한 그 일원도 아니고요.
1: 네.
5: 예, 정말 그 한가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를 했을까. 그런데 당대표를 뽑아준 당원들도 책임이 있지요. 예, 제1야당의 대표의 행보는 상당히 무거워야 된다.
1: 네.
5: 그리고 그게 민생에 직접적인 연관을 줘야 된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지금 제가 부산에 최근에 다녀왔습니다만
1: 네.
5: 민생 경제는 엉망이거든요. 지금도 150만 원에 15만 원에 500만 원에 15만 원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네.
5: 이런 서민들 양극화가 되고 있는 것을 이게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여당이 못하면 야당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5: 야당 대표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민생 챙기겠다고 말로만 거짓말을 하고 선거 끝나면 이제 거짓들을 하니까
1: 네.
5: 국민들이 국민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1: 최근 들어서 이제 의원님 말씀이 많이 거칠어지신 네. 것 같습니다.
5: 아, 저 거친 얘기 제가 부드러운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좀 거칩니까? 잘 모르겠네요.
1: 어제 오늘 좀 의원님 입장에 좀 많이 곤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5: 글쎄요. 뭐 곤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데.
1: 아, 그렇습니까?
5: 예, 저는 지금 우리 당에 이대로 가면은 오늘도 보니까 지지율 폭락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네.
5: 다음 총선 희망이 있을까요?
1: 지지율 폭락의 이유는
5: 저는 오롯이 그 장동혁 대표 체제가 네. 그만큼 국민들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1: 네.
5: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1: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5: 그만두고 그 조용히 그 지역구 그 보령에 가서 예. 보령 시민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좀 많이 그 도와주고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네.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나라. 예, 우리 저 경상도 버전으로 마이무따 아이가. 이제. 예?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이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5: 이제 그만하고 이제 보수 재건을 위해서 당신은 이제 물러날 시기는 이미 오래됐는데 네. 지금이라도 빨리 하루 빨리 그만두는 것이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오늘 의원님 기자회견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방송 마치고 가서 하시는 겁니까?
5: 네.
1: 아직 안 하셨죠?
5: 방송 마치고 가서 예. 제가 그 기자회견을 해서
1: 네.
5: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도 조금 포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 그 장동혁 대표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네. 하시는 겁니까?
5: 네. 오늘 그 기자회견 하면서 아마 네. 동시다발적으로 제가 그 시점에 윤리위 제소도 하려고 합니다. 본인들도 윤리위에 제소 한번 당해봐야지. 예? 예, 그래야지 이제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5: 예, 그 당대표라는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당대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거운 자리고 또 대선 정치를 해야지요.
1: 네.
5: 하다 못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당이 끌고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화합이고 통합이고 당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1: 네.
5: 1.5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리더십이 1도 안 갖춰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사람이 좀 정치적 경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아 어떻게 해야지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는가
1: 네.
5: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산 선거도 보면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전 게 아닙니까? 부산 그 시장 선거.
1: 네.
5: 내가 보니까 2, 3% 차로 졌더라고요. 그 2, 3%만 우리가 1.5%, 2%만 더 얻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 아니에요.
1: 네.
5: 그러려면 어떻게 민심을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당대표가 해야 되는데.
1: 근데 선거에서 1.5, 2%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아닙니까?
5: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양 진영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1: 네.
5: 어떻게 하면 그 민심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아 이분이 그 뭐 정치적 경험도 짧은 데다가 또 너무 극우화된 사람들하고 각 윤핵인 세력의 이제 어떤 사고에 젖어들다 보니까 심지어 서울시장 후보는 오지 말했지 않습니까?
1: 네.
5: 당 대표가 그 자당의 후보로부터 그래 그 천시당하고 천대당하는데 얼마나 수모적입니까?
1: 반기지 않는 곳이 몇 곳 있었죠. 여러 곳 있었죠.
5: 그럼요. 아마 부산시장 선거도 안 갔었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1: 오히려 네. 안 갔으면.
5: 안 갔으면은요. 아, 네.
1: 그런데 네.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께서도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예고를 하셨지만은 지금 또 의원님도 윤리위에 제소가 된 상태란 말입니다.
5: 그건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대로도 그 윤리위에 지나치게 이걸 징계 정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반대 세력을 자꾸 축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기 안 좋죠.
1: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지금 당대표 특보죠.
5: 특보 단장입니다.
1: 특보 단장.
5: 네. 네.
1: 그러니까 그 장대표가 심각한 해당 행위는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라고 한 그 심각한 해당 행위의 주체는 조경태 의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그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2.3 비상계엄을 그 반대하러 국회 담장을 넘어서 반대 버튼을 해제 버튼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1: 네.
5: 김대식 의원이 그 행위를 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저는 탄핵을 했습니다.
1: 네.
5: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1: 네.
5: 김대석 의원 찬성했습니까?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첫 번째 책무는 헌법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5: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5: 국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덕흠 의원이나 김대식 의원이 그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윤석열 의견,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1: 네.
5: 헌법기관으로서의 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근데 이제 그 해당 행위의 요지는 의원님께서 이제 박덕흠 의원 부의장에 나섰을 때 낙선을 주도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제가 저 유튜브시니까 보여드릴게요.
1: 네.
5: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시에 5.18 그 단체에서 4개 단체에서 성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 내란 동조자 박덕흠 부의장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이게 5.18 기념재단에서
5: 그럼요.
1: 보도자료를 낸 거네요.
5: 그렇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김대식 의원이 해명해야 되고 그리고 박덕흠 의원도 해명해야 되고 이거는 5.18 단체에서 그 성명서를 낸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명해야 됩니다. 여기 대해서. 5.18 단체에서 내란 동조자를 뽑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1: 네.
5: 그만큼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조차도 이걸 엄중하게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국회의직은 저는 신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다 뜨는 대의정치의 전당이잖아요. 거기에 그 내란 옹호 세력, 윤석열을 옹호한 세력이 국회의직을 맡아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 국가의 근간에 대한 문제라고요.
1: 네.
5: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저는 국회의직에 앉는 것은 이건 단호히 저는 거부하고 막아야 된다. 그게 제 정치적 소신입니다.
1: 네.
5: 제가 잘못된 겁니까?
1: 근데 이제 박덕흠 부의장은 또 SNS에 이런 의견을 올렸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면서.
5: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네.
1: 내란 세력이라고 부르면서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냐라는 또 질문도 했어요.
5: 네, 그분은 그 역사성을 몰라서 그랬는데요. 국민의힘은 거구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지요. 정통 보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내란 옹호 세력들이 나가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지난번에 그 부산 북갑 선거에서
1: 네.
5: 국민의힘 후보 장동혁 지도부가 지지했던 그 후보
1: 국민의힘 후보가 나왔었죠.
5: 예,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려 했는데 네. 하셨네요. 그 후보가 몇 퍼센트 나왔죠 부산에서?
1: 3등을 했죠.
5: 몇 퍼센트 나온지 아십니까?
1: 몇 퍼센트 나왔어요?
5: 15% 나왔습니다.
1: 네.
5: 부산에서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보수 정당의 후보가 15% 나왔거든요.
1: 네.
5: 그 무슨 의미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지금의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하는 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 당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후보의 그 선거 캠페인이 아주 그 먹혀 들어갔고
1: 네.
5: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실패가 나온 그 결과물이지 시민들이 그것을 어찌 보면은 심판한 거지 국민의힘이 좋아서 찍어준 표는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5: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일단 그 윤리위에 징계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5: 글쎄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올리는 거니까
1: 예.
5: 윤리위원장이 공정하다면은 조경태의 뭐 제가 어느 언론 기자가 이야기한 저는 그 윤리위에 재수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1: 네.
5: 아니 저는 그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할 말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한 거고 그리고 정치 행위라는 거지요. 어쨌든 좋습니다.
1: 해당 행위는 아닌 것이다.
5: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윤리위에 올라간다면은 공정하게 윤리위가 공정하다면은 그 장동혁 대표 제가 오늘 그 윤리위에 제소하잖아요. 그거하고 병합심사해가지고 누가 더 해당 행위를 했는지 이건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길 바랍니다.
1: 그러니까 의원님에 대한 건도 그렇고.

0: 그렇고 이제 그 제기하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도 그렇고 공정하게 다뤄달라라는 그렇지.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장 대표 거취를 문제 삼는 의원들도 당내 국민의힘 내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교체 요구 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1: 지금 그 하는 모습들 보면은 그 장동혁 주변 장동혁 대표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방금 언론된 언급한 그 몇 분의 의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친윤 세력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 공고하게 계속 스크램을 짜는 한 네. 저는 장동혁 대표 체제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제 폭망하는 거지요. 네, 우리 당의 그 미래는 수권 정당으로서 미래는 저는 존재하기 없다. 왜? 내란 옹호 세력들, 내란 옹호 정당이 자기들은 내란 옹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바보들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란 옹호가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 왜 옹호합니까? 윤석이 내란 수괴인데요. 논리적 모순입니다.
0: 아니 그러면 당 내에서도 아직 윤호개인과 단절되지 못했고 그 탄핵 반대에 대해서도 그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신 거죠?
1: 그게 이제 네. 대표적인 게 그 탄핵 반대 당론이 아직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이 유지되고 있고 제가 그 국민의힘 정당에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0: 네.
1: 이론으로서 보면 아직도 친윤 세력들은 그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사람들은 변신하려는 거죠. 카멜레온처럼. 그런데 실장은 안 바뀝니다.
0: 근데 친윤 세력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수라는 말씀이신가요?
1: 제가 보니까 한 50%는 넘는 것 같은데요.
0: 50%가 넘는다.
1: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장을 하는 거지요.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비겁합니까?
0: 근데 이런 말씀하시면은 저 다시 국회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1: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이니까
0: 괜찮으세요?
1: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부끄러워해야지요.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부끄러워해야지요.
0: 네.
1: 윤석열을 옹호한다는 자체가 내란을 옹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걸 자꾸 분리해서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해석하는데요. 국민이 그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다 하는 네.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십은 뭡니까?
1: 그 제일 첫 번째 가치는 헌법 수호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0: 헌법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헌법 수호에 대한 가치가
1: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0: 네.
1: 안 그런 사람 많잖아요. 헌법 수호라는 것은 말이 뭔가 하면은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0: 예.
1: 사실 지난 그 국회 부의장 선거, 의장 선거 할 때 내란 옹호 세력을 자기 이름을 썼던 분들은 좀 반성 좀 많이 해야 되지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그때 당대표였잖아요.
0: 네.
1: 내란당하고는 악수도 안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옹호했던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을 왜 그 국회 부의장의 그 이름을 씁니까?
0: 국민의힘 목 부의장을 왜 그렇습니다. 선출을 했는가?
1: 국민의힘 목은 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조경태 같은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일관적으로 일률적으로 초지일관 내란이 잘못됐다. 윤석열 탄핵해야겠다.
0: 네.
1: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하려면은 그런 올바른 정치인에게 그 자기들이 한 표 투표권을 행사했어야지요.
0: 근데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또 의원님께서
1: 자 보십시오. 네. 비정상적인 당내 분위기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럼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국회 부의장이 당연히 나올 자격이 있다 하는 의지 표명을 해야죠. 그것이 본투표에서 저는 바뀌길 바랬거든요.
0: 네.
1: 바뀌길 바랬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좀 바뀌고 민주당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이 바뀌고 또 개혁신당에서도 의식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0: 그럼 본투표에서 바뀐다는 거는 부결로 나올
1: 부결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경태를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쓰는 거니까.
0: 이름을 쓰는 거니까.
1: 예, 그런 데까지의 우리 국회가 좀 성숙하지는 못했다. 예.
0: 네.
1: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그 당시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을
0: 부회장으로
1: 선출하면서 안친 것 자체가

0: 자기 모순이다.
1: 납득할 수 없다.
0: 자기 모 저는 납득할 수 없지요. 네. 저는 지금도 내란에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확실하게 종식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치도 양보할 의사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도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0: 제일
1: 국민의힘은?
0: 첫 번째가 그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1: 네.
0: 정직해야 되겠죠.
1: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에 대응해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0: 그리고 그거 제일 첫 번째가 일단 그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1: 청소.
0: 청소부터. 그 뭐냐면은 내란 옹호 세력들은 저는 그 이게 일단 인적 쇄신을 통해서
1: 네.
0: 확실하게 물갈이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그 1심 그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그 무기징역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0: 그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고 한 사람과 절연해야겠다. 그런 망언을 쏟아부었습니다.
1: 절연하겠다는 사람과 절연해야겠다.
0: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과 절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망언을 그 쏟아낸 당대표가 있는 정당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 네.
0: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이 수권정당 또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 소위 말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은 저는 국민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1: 네.
0: 우리 당은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이리 봅니다. 그리고 요 제가 하나 그 마침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1: 네.
0: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패배하면
1: 당대표직 내려놓겠다.
0: 있고 그 장동혁도 있죠.
1: 네.
0: 지방선거 패배하면 다 사퇴하겠다. 오, 다 들었지 않습니까?
1: 그러네요. 네.
0: 그 12대 4로 졌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의 시흥시장은 최초로 우리 당 생기는 이래로 후보조차도 못 냈습니다.
1: 네네.
0: 시장 후보. 자, 그랬으면은 이게 참패를 했으면은 물러나야 된다니까. 근데 본인들은 이겼다고 주장하거든요.
1: 네.
0: 12대 4로 우리가 이긴 걸로 착각하는데 이 12대 4로 진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아주 후한무치하게 이걸 뭉개고 가겠다는 것이 지금 장동혁 체제거든요. 이게 바로 또 국민의힘의 지금 정서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 당은 향후의 그 어떤 선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국민의힘 최다선 6선이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3: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1: 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마음이 아픈 시험은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곤 하죠.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떤 모양이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소중한 마음 건강,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철학이 있는 수요일 철수야,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1: 요즘 뭐 어른들도 피제토이라는 장난감 그 갖고 노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이게
4: 네.
1: 뭡니까?
4: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조카가 있어서 사실 이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갖고 노는 말랑말랑한 이런 것들인데
1: 네.
4: 그걸 애들만 쓰는 게 아니라 성인도 이 장난감으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1: 저 왁북볼 저희 막내가 사달라 그래서
4: 그렇죠.
1: 지난 주말에 사줬던 기억.
4: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보셨을
1: 이게
4: 거예요.
1: 이게 뭐 말랑말랑한 찰흙 같은 것들 이렇게 누르면은 뭐
4: 소리도
1: 소리가
4: 나고 그렇죠. 네. 네네.
1: 그 쾌감을 느끼나 보더라고요.
4: 그게 원래 애기들 그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이 됐었는데 사실 이게 성인까지 번져서 요즘 성인들도 이것을 사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뭐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장난감에 이런 장난감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4: 아,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장난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이 놀만한 것들이 요즘 있나요? 그 특별히 없는 것 같거든요.
1: 네.
4: 예, 근데 어른의 뇌도 사실 자극을 필요로 한데 사실 현대에서 뭔가 어른이 놀이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을 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 굉장히 자극이 많아서 하루 종일 뇌가 과부하에

0: 시달리거든요. 뭐 메신저 메시지도 계속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놀이장난감으로 어떻게 보면 잠깐 뇌를 휴식하는 뭐 안식처 버튼이랄까요? 이렇게 좀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속해서 만지고 누르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런 것들이 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나 보죠.
0: 그럼요. 우선은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단순히 만지는 게 그 네. 유치한 행동이 아니라요. 우선 이건 손에 잡히잖아요. 생각을 하거나 생각에 빠지거나 어떤 감정에 빠지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병적으로 봤을 때도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어떤 병적 행동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1: 네.
0: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감각에 충실한지를 바로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누르면 바로 소리가 나잖아요.
1: 네.
0: 이게 일종의 예측 가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불안할 때 언제 가장 불안하면 뭐 이걸 누르면 이게 나온다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될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데
1: 그렇죠.
0: 이 뽁뽁이는 누르면 딱 즉각적인 반응이나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통제감도 생기고 불안도 없어지고 또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요.
1: 네.
0: 이게 약간의 성취감도 있어요. 네, 누르면 뭐가 바로 된다.
1: 성취감.
0: 네,
1: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겠네요.
0: 성취감이라는 표현보다는 통제감이 좀 더 좋을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뭔가를 거창한 거를 이룰 순 없지만 누르면 뭐가 반응이 된다는 게 사실 내 의지대로 통제가 되는 거 잖아요.
1: 네.
0: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소한 만족부터 원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제감이 의외로 단순히 놀이적인 쾌락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주는 아주 간단한 도구로 정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뭐 전에는 좀 마음이 착잡하거나 뭐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뭐 여행을 간다거나 잠시 명상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너무 올드한 방식입니까?
0: 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우리가 요즘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1: 하긴 이거 뭔가를 버려야 되네.
0: 없어요.
1: 어디로
0: 네.
1: 가야 되고.
0: 가야 되고.
1: 뭐 시간을 내서 어디 장소를 잡아서 또 이런 사무실에서 혼자 명상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아, 근데 명상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요. 명상을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때 그 명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저는 깨달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1: 네. 하긴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게 마음이 복잡하고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날수록 어찌 보면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하고 몸을 쓰고 이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아주 그냥 원초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0: 그렇죠.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인이 그 어떤 정신적인 뭐 문제라든지 괴로움이 늘어난 가장 큰 게 너무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쓰지 않는 이 동물에 반하는 사회 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사실 정신을 좀 가다듬으려면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긴 호흡으로 휴식을 했다면
1: 네.
0: 요즘엔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즉시 조절형. 내가 여기서 탈출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뭐라도 해보자.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하면 뭐 스트레칭이라도 한다든지
1: 네.
0: 아니면 라고 아주 긴 호흡을 반복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잠깐이라도 뇌가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날 잡아서 언제 여행 가자라고 하면 날이 안 잡히죠. 네, 날이 안 잡힙니다.
1: 되게 재밌는 거는 내가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남이 만지는 영상을 보거나 또 ASMR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소리로 이렇게 들으면은 또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된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ASMR을 사실 들어보신 분들은 사실 선호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여러
1: 네.
0: 가지 영상이 있고 뭐 ASMR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전부터 이 익숙한 자연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1: 백색 소음.
0: 네, 백색 소음도 있고 뭐 물이 흘러가는 소리라든지
1: 네.
0: 뭐 절에서 풍경이 이렇게 울리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일종의 ASMR인데 사실 이게 어떤 꼭 대리 감각을 느껴서 마음에 안정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이 뭐라 접근도가 되게 높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절에 가서 풍경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데 ASMR로 마음이 편해질 수 있고 골짜기를 찾아가지 않아도 골짜기에 간 것처럼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1: 생각해보니까

0: 그야말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0: 심각한 정치 얘기하다가 또 외향내 경제 얘기하다가 두 시간을 이 스튜디오에서 있다 보면
1: 아 이게 진짜 보통 의식의 흐름이
0: 만지게 필요한 것 같아.
1: 그 한번 이렇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해보세요.
0: 막 뽁볼.
1: 네, 뽁볼 해보시고 네, 한 10초면 아니 5초면 충분합니다. 네.
0: 5초면 충분합니까?
1: 네, 5초면
0: 잠시
1: 충분합니다.
0: 여기서
1: 네.
0: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1: 네. 네.
0: 9258님께서는 저는 정신적인 해결책으로 맨발 벗기를 하고 계시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1: 맨발 벗기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렇게 네. 자기만의 리추얼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긴장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작은 방법이 하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우리 이 피지토이라는 게 네. 뭐 말이 어렵지만요. 다 우리가 원래 하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고전적인 게 불안할 때 다리 떠는 거. 발 떠는 것도 사실 일종의 피제토이의 원형이고요.
0: 복 나간다 그러잖아.
1: 아, 복 나간다. 복이 나갔든 말든 아무튼.
0: 차라리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다리라도 떠는 게 나은 거예요?
1: 그럼요. 아니 이게 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뇌파가 너무 불안정해지면 그 불안정한 뇌파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뭐 몸으로 불안을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본능적인 욕구가 다리를 떤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펜 딸깍딸깍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험 볼 때 긴장하거나 공부 안 될 때 이게 사실은 뇌 자체가 많이 불안해져서 이미 굉장히 밸런스를 좀 잃어가는 과정에서 몸으로 불안하는 해소 행위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피제토이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본능을 상업화시켜서 굉장히 잘 해결 도구로 만든 일종의 뭐 나름대로는 좋은 전략
0: 상술.
1: 도구. 상술. 상술이라고 하긴 조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도구인 거죠. 네, 네, 네. 네.
0: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된다면 다행인데 정말 이거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안 된다. 뭐 회의도 못 하겠고
1: 그쵸.
0: 뭐 일상생활이 안 되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하면 이미 그것은 어떤 뭐 이 도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좀 병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아까 그 리추얼이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만의 대안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중에 굉장히 손쉬운 도구다. 네. 갑자기 우리가 스튜디오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한숨을 쉴 수는 없으니까요. 그 너무 열이 막 올라올 때 네. 살짝 뽁뽁이를 저 테이블 아래서 한번 눌러보는 거죠.
0: 아, 네. 하나 구입할까? 네. 네.
1: 그런 나만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네. 사실 이게 일종의 대리 만족이나 뭐 현실 도피성인 도구긴 하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런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작은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라고 하면 이미 그것 자체를 넘어서 내가 내 마음이 통제가 안 되는 더 근본적인 불안이나 강박, 집착, 병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 되시면은 단순히 이 토이로 해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0: 끝으로 이제 내 마음에 좀 묵은 스트레스 좀 제대로 돌보려면은 일상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좋을지 조언해 주세요.
1: 아,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진정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자신만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신만의 뭐 토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무조건 몸입니다. 몸. 예, 정신도 뇌에서 시작하는 몸이기 때문에 뭐 규칙 너무 뻔한 얘기지만 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 절대로 명상하거나 생각을 가다듬으라고 조언하지 않거든요.
0: 오히려.
1: 아, 그러면 조금 시쳇말로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생각을 하지 않게 굉장히 네. 격렬한 몸의 활동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금 몸이 마음이 안정이 되면 내가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괴로워했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워리스톤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돌보는 뭐 근본적인 도구는 아니지만 잠깐 돌볼 수 있게 관문으로 돌아가는 어떤 리추얼이 될 수는 있으니까요. 뭐 이런 거 꼭 워리스톤이 아니더라도 하나 마련해 보시면 자신만 리추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3667님께서 어릴 적 할아버지가 호두 두 알 손에서 굴리신 이유가 알겠다고. 이게 워리스톤 같은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맞습니다. 네.
0: 극호두 두 개 구입할게요 하셨습니다.
1: 아, 네. 좋네요.
0: 오늘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얘기 나눴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부여 서천에 이어서 계룡시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하시고 걸어다니실 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이 곡이 딱인 것 같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0: KBS 58분 날씨.
1: 충청 지역의 계룡과 사천 부여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 호남 곳곳으로 호우 주의보 내려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50mm, 일부 지역에 한해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하고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50에서 150mm 정도 오겠고요.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시간당 대부분 20에서 30mm 또 강하게는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천과 계곡 근처는 피하시고요. 산사태, 축대 붕괴 등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남과 제주, 전남, 광양 등의 폭염특보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강수로 인해 해제되는 곳도 일부 있겠지만 낮 기온 30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최고 체감온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무더위 열대야 이어지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 북부산지와 전남 영광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중부와 호남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남해

0: 오늘도 상당히 높게 일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체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방산 교류를 확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법원의 첫 최종 판단입니다. 법안 통과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법안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중부와 전북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는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내립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서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와 전북 지역엔 50mm 안팎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겠고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도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천에선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 산사태나 낙석 위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임진강과 한탄강 등지에선 하천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장맛비가 주춤한 남부지방에선 폭염이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남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동 등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습한 공기가 밀려들며 지난밤 광주와 대구 등지에서도 해당 지역 기준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산업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나토 방산 포럼 연설에서 한국과 나토의 방산 교류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첨단 기술 시대 방산 협력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K-방산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연구,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접전 끝에 불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은 물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방산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0: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K방산세일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생중계 예정인 이번 선고는 12.3 비상경과 관련한 법원의 첫 최종 판단입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대법원이 내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받는 혐의는 공수처 체포방해, 계엄 국무회의의 모든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은 혐의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게 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대법원 소부 선고로선 처음으로 생중계도 실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생중계를 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 과정은 KBS 1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여야의 입장 차이로 상임위원장이 11개 자리만 임명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태로 법안 처리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죠?
3: 네, 그렇습니다.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을 구성한 지 8일이 지났는데요.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면서 아직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독촉했습니다. 민주당 위원장이 임명된 11개 상임위부터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명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방해해도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다. 민생의 시계는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무제한 토론이 반복됐던 전반기 국회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 상임위 구성 파행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장 변화가 있나요?
3: 네, 아직은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과 협치할 수 없다, 이런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원하는 법만 빨리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는 주장도 계속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의원직 총사퇴까지 각오해야 한단 말도 나오지만 아직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진들 의견도 모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1: 이번에는 여야 내부 사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출마가 이어졌죠.
3: 네, 오늘은 송영길 고민정 두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옐로카드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이 권력투쟁에 매몰돼 국민 삶과 관련 없는 이런 논쟁만 반복한다면 정권 재창출도 어려워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2030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호투표제가 이른바 친명계 후보에게 유리한 선출 방식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 국민의힘은 친 한동훈계 징계 문제가 이슈인데 오늘은 어떤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3: 우선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떤 조직체계에서도 징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과 수위는 국민과 당원 또 의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정 원내대표는 계파가 다르면 악수도 대화도 하지 않는 당의 현실을 하루빨리 타파해야만 대여투쟁도 민생도 챙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은 징계 정치의 전선을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주당의 대안으로서 국민의힘인데 의원들을 징계하는 게 무슨 사회적인 타격이 있냐, 통 크게 넘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등입니다. 박 경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납치 의심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이 핵심 증거물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장윤기 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케이블 타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확보하지 않은 증거물이 어떻게 피의자 아버지 손에 들어갔는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해 정밀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배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이 이란 군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서자 이란은 바레인의 미군 기지 등을 공격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현지 시각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협상 중재국이었던 카타르의 LNG 선박이 공격받은 건 전쟁 발발 이후 처음입니다. 같은 날 오만 연안에서도 사우디 국적인 초대형 유조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국들은 즉각 이란을 공격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란 부대사를 불러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이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우디 외무부도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과 그로 인한 파장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이란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오히려 상선들이 선박 추적 장치를 끄고 미승인 항로로 운항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7일에도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사이 선박 3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국도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거래 면제 조치를 7일자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상선 타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향한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소형 보트 60척 등 8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케슘과 반다라바스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명백한 침략이자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하고 미군 MQ-9 드론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근입니다.
1: 우리나라가 지난 5월 국제교역에서 60조 원 가까운 흑자를 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반도체 영향이 컸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58조 6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최대치인 3월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흑자입니다. 2023년 5월부터 37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62.9%나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도 22% 넘게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관광,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지만 적자폭은 여행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도 돌파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호황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해외 투자 손익인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예매 절차를 자동 반복해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상들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인 이들은 프로야구와 콘서트 입장권을 비싼 값에 팔아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0: 보도합니다.
1: 매크로 등 프로그램으로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암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입해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범행엔 반복 예매를 시도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예매 대기를 건너뛰고 좌석을 선택하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이 쓰였습니다. 암표상들은 1인당 구매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의 계정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산 입장권은 모두 2만여 장. 이들은 이를 정가보다 최대 5배 비싸게 되팔아 8억 원 규모의 수익을 올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암표상 대부분이 직장인과 가정주부 등 일반인이었고 정부 부처 공무원과 직업 군인도 포함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법 개정으로 재판매를 위해 티켓을 사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범죄 수익 몰수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0: 간추린 뉴스는 김승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2점차 열세를 뒤집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는 오늘 이집트와의 16강전에서 전반전 페널티킥 실축에 부진을 딛고 한 골 도움 한 개의 맹활약을 펼치면서 3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스위스도 콜롬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8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광주 제1구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를 외쳤다가 6개월 출전 정도

0: 땅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외기 없이 방마다 옮겨가며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의 냉방 성능이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의 냉방 성능 등을 평가한 결과 실내 온도를 35도에서 24도까지 낮추는데 LG전자 제품은 26분이 걸린 반면 이파람 제품은 약 36분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4개 제품은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시간 작동을 해도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지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비만 치료제는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 27에서 34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 의약품이라며 청소년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부부와 2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들이 사망 전 지인에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현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통폐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이전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표성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으로부터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장은 폭행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응급실 내에 보안 인력과 보안 장비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은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이 장마하면 보통 전국적으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비가 내리거나 멈추기를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장마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변화가 심합니다. 같은 지역도 새벽에는 호우가 쏟아지다가 한낮에는 폭염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지역에 따라 강수량 편차가 크고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극한 기상 상황에 이것하고요. 또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유팩의 옆면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인쇄해서 생활 속 안전의식을 일깨우고 있는데요. 사전에 대피 경로를 알아두고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쉽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일상에서 이것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한데요.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 힌트는요. 디귿, 비읍입니다. 정답과 함께 이번 여름

0: 지금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이것을 하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 9730, 그리고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속보 전해드리고 교통정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 1시 55분 충남 공주 지역, 그리고 2시 15분 대전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습니다. 기상 상황 자주 확인하시고요.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변, 계곡, 공사장, 전신주 등에는 접근을 금지해 주시고요.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교통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혜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흐름은 좋지만 빗길로 인해서 도로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4km 정체되고 있고요. 장수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또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평택 쪽도 안성맞춤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나 처리하면서 4km가량 정체되고 있고요. 호남 고속도로 천안 쪽 서순천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호남 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순천 완주 고속도로 완주 쪽도 관촌 휴게소 진입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화의 채환성과 경상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재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 수사를 위해 합동대응단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권한을 새로 도입하고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취급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이 식약처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올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1978만 4천 명으로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 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는 퀴즈 풀고 있습니다. 지난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렸죠. 앞으로도 내일 밤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선 10일 오전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비 피해 없도록 이것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이것을 하고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휴대전화 유료문자 샵 9730,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국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먼저 대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김민정 리포터가 기다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0: 장마철이지만 지역에 따라 호우가 쏟아지거나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도 있는데 대구 날씨는 어떻습니까?
5: 네, 대구도 장마의 영향으로 현재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후텁지근한데요.

0: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는 20에서 60mm, 경북 중북부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현재 기온은 32.1도, 습도는 51%입니다.
1: 네. 자, 오늘 대구에서는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0: 네, 오늘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예.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무더위를 잊게 하는 시원한 물놀이와 치킨, 또 맥주가 어우러지면서 닷새 내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1: 야, 이 대구 치맥 페스티벌 하면은 대구의 아주 대표적인 여름 축제 아니겠습니까?
0: 네.
1: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0: 네, 축제 기간 내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로 북적였는데요. 독일의 맥주 축제 옥토버 페스트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예.
0: 올해는 30여 개 치킨 브랜드와 다양한 맥주 업체들이 참여해서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였고요. 여기에 공연과 물놀이, 가족 단위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관객 여러분들도 치킨과 맥주를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 함께 개막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 치맥 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치맥 축제에 많은 분들께서 오셨습니다. 함성 크게 지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치맥의 성지 대구!

0: 대구 치맥산업협회 홍보위원장 이창규라고 합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이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축제에 걸맞는 글로벌 존을 만들면서 작년에 비해서 더욱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중앙 무대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도를 하면서 강력한 음향과 좀 더 커진 무대를 준비를 했고요. 젊은 세대들과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유광장에서부터 잔디광장까지 이어지는 치맥 로드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이것만 누리지 마시고 전부 다 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민간에 계신 기업체 대표님이라든지 치맥을 사랑하는 여러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민간 주도형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저희 선배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에 국제적인 축제로 발버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우. 오늘 저녁은 저도 치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인파가 몰렸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축제장이 예매 시작 11분 만에 매진되는 등 시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올해는 1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찾았습니다. 와, 예. 매년 치맥 축제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가면서 지난해에는 950억 원이 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냈는데요. 예.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폭염이나 장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치킨 판매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났고요. 맥주 매출도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저 지역 경제에도 아주 큰 활력을 불어넣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도 풍성했다면서요.
2: 네, 올해는 치맥 이륙을 슬로건으로 정했는데요. 축제장 입구에 공항 입국 심사를 연상시키는 대형 게이트를 설치해서 예. 마치 치맥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설렘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사방으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면서 EDM 공연과 치맥을 함께 즐길 수 있었고요. DJ와 관람객이 함께 노래하고 부르는 치맥 떼창 클럽, 또 인디밴드 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한여름밤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방문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3: 대구 사는 김성민이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같이 왔어요. 치킨들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해서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자주 볼 수 없었던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4: 대구 사는 시민입니다. 아내랑 왔습니다. 치킨이랑 맥주 먹었습니다. 치킨이 너무 맛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때 한번 왔었는데 그때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이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규모라든가 모든 게 너무 커지고 편리하게 돼 있어요. 자긍심이 생겨요. 축제가 크게 발전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연이라고 합니다. 요 근처에 있다가 치맥 축제 한다고 해서 애들하고 물놀이도 할 겸 해가지고 왔어요. 너무 재밌어 즐겁고 애들도 풍부하게 놀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고 치킨도 너무 맛있고 스트레스 확 풀고 가는 것 같아요. 2년 전에 한번 그때 처음으로 와보고 올해 다시 와보는 거예요. 뭐 조금 더 질서 정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치킨집들도 좀 더 많이 다양해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0: 많이 봤어요. 원래는 거의 외국인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구는 많이 덥기도 하고 축제라고 딱히 없는 것도 있잖아요. 대구 지역 자체가. 그래서 매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혹시 그 타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이라든가 외국인들도 좀 많이 보였는지요?
2: 네, 특히 올해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 글로벌 축제에 선정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았는데요. 오. 외국인 단체 관광객 전용 프로그램과 글로벌 라운지를 새롭게 마련했고요.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운영했습니다. 또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관람석을 확충하는 등 친환경과 접근성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찾은 만큼 참여한 업체들도 아주 신나게 손님 맞이 준비를 단단히 했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각 브랜드의 대표 메뉴는 물론이고요. 이번 치맥 페스티벌을 위해 새롭게 개발한 메뉴를 선보인 곳도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브랜드부터 지역의 작은 치킨 업체까지 참여하면서 자신들만의 개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3: 저희가 옛날부터 있던 브랜드다 보니까 시그니처인 양념치킨과 프라이드, 이번에 신메뉴인 마늘치킨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브랜드다 보니까 예전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치맥축제 나오면서 젊은 분들도 다 아시게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홍보가 가장 잘 되는 것 같습니다.
4: 대구 수성구에서 찜닭과 치킨을 범어동에서 팔고 있는 이창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 메뉴로 팔고 있는 페퍼로니 치킨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피자 소스에 페퍼로니가 올라가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피자 맛이고 씹었을 때는 치킨 맛입니다. 먹어보신 손님이 또 오고 또 계속 와서 이제 많이 오신 손님은 네 번이나 오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피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페페로니 치킨 뭐지? 하면서 많이 왔습니다. 5일 동안 했는데 다 품절했습니다. 치킨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진짜 여러 사람에게 맛볼 기회가 없는데 축제를 통해서 상호도 알리고 맛도 알리고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부터 여기 장사하신 분들 하는 얘기가 이런 축제가 1년에 한 10개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대구 경기도 좀 살지 않을까. 진짜 치맥 축제 정도 되는 규모가 매달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올해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넘어서 글로벌 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대구를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서 지역 경제 성장에 힘을 보태고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1: 네, 소식 고맙습니다. 아유,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방송해야 되는데. 자, 대구에서 김민정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하인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1: 오늘 강릉 날씨는 어떻습니까?
5: 네, 밖에 잠시 서 있으면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과 횡성 등 강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이용 시 고립이 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현재 기온은 25.5도,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4.6mm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어떤 소식 가져왔나요?
5: 신의 한수. 영화로도 나왔지만 일상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1: 그렇죠. 예.
5: 네, 사실 이 말은 바둑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네. 바둑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면서 익숙한 소재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바로 강릉 여성 바둑 클럽입니다. 현장에서 대국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도 서로 예의를 지키며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최근 강릉에서는 바둑을 배우는 여성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보단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었는데요. 먼저 대국 현장과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자, 그럼 실전 대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국 상대자들끼리 볼을 가려주세요. 네, 125컵입니다. 덤은 6호 반입니다. 자, 차렷 경례 대국 시작해 주십시오.
7: 땅으로 떨어지냐? 오랜만에 해보니까 잘 모르겠네.
8: 강릉에서는 한 2021년부터 헌한설은 이름을 딴 난설은배 전국 여자 바둑대회가 열렸어요. 전국의 많은 여성 바둑인들이 참가하는 의미 있는 대회인데요. 그런데 정작 난설은의 고향인 강릉에는 여자 바둑을 하는 단체 같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작년 4월에 강릉 여성 바둑클럽이 탄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 40명 정도

0: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바둑을 처음 두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활동하기가 힘들었죠. 현재는 한 3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둑은 남녀노소 다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잖아요. 가장 큰 목표는 강릉에 있는 더 많은 여성들이 바둑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1: 네, 그래요. 예전에는 바둑 하면은 그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즐기는 취미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네. 요즘은 진짜 말씀하셨다시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2: 네, 맞습니다. 처음엔 여성들이 바둑을 조금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오목과 알까기 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게임을 즐기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바둑의 매력을 알게 되고 또 덕분에 바둑을 시작하는 문턱도 생각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회원들 대부분 바둑을 시작한 지 1, 2년 정도 된 초보였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바둑판 앞에 앉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바둑을 두고 또 관련 영상을 찾아볼 만큼 바둑의 매력에 아주 푹 빠졌다고 합니다. 한 수를 배우고 실수를 복기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실력도 쌓아가고 있었는데요. 바둑이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 바둑을 워낙 사랑하는 남편의 권유로 처음 바둑을 접하고 지금은 즐겁게 활동하고 있어요. 정기 모임 때는 주로 바둑 수업을 하고요. 한 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제 바둑을 놓으면서 가르쳐 주고요.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실질적으로 바둑을 이제 게임처럼 하는 거죠. 그냥 어깨놈으로 바둑을만 봤는데 클럽으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바둑의 기초 공부를 하게 되니까 집에서 책도 보고 열심히 하고 남편 반응도 좋아하죠.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원래 운전도 남편이 가르쳐 주면 안 된다. 바둑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사범님께서 참 기초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초를 배우게 되니 그 다음에 바둑의 길이 좀 보이더라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 참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를 읽게 되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는 게임이 바둑이에요. 그래서 너무 즐겁습니다.
4: 오목 대회가 3월 달에 있었어요. 작년에 오목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나와봤는데 거기서 흥미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바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깜짝 놀래. 그 어려운 바둑을 둔다고 이러면서 모르는 사람도 다시 한번 쳐다보고 괜찮네요, 좋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뿌듯함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삶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 인생 자체가 닮아 있어가지고 앉아서 인생 공부도 하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러시군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둑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앞으로 강릉의 바둑 문화도 더 활기를 띨 수 있겠죠?
2: 네, 그렇습니다. 바둑은 오랜 시간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도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과정 때문에 집중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나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바둑판 앞에 앉아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바둑만의 매력으로 꼽힙니다. 강릉에서도 바둑을 처음 접하는 여성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잘 두는 것보다 재미있게 오래 두는 것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홍익윤 지도사범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바둑을 배우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그 바둑을 배우는 게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신문지상이나 TV 이런 데도 많이 나오지만은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바둑을 배움으로써 어떤 그 치매 예방에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지금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복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고 계시는 여성클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고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가르쳐본 결과 일단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아직은 잘 둔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인 바둑판 위에서 한 판을 마칠 만한 수준까지 그리고 바둑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오묘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대회에 출전함으로써 그 성취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라서 실력 운운하기엔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참석하고 배우시는 우리 여성클럽 회원분들이 하나같이 열정이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 4년 후에는 전국은 아닐지라도 강원도에서만큼은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당당한 여성 클럽으로 키워가보고 싶습니다.
2: 네. 한 수를 두기까지는 긴 고민이 필요하지만 바둑을 시작하는 데는 그리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목과 알까기를 계기로 바둑을 접하고 취미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릉의 바둑 문화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이하인이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릉에서 이하인 아나운서가 전해줬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전주를 비롯해 전북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김미진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사실상 제외된 걸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7: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 메가 프로젝트에서는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800조 원대의 규모의 대형 투자 계획이 담겼었는데요. 정작 전북은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서 지역사회의 상실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가장 공분하는 대목은 지난 2월 정부가 전북을 찾아서 3중 소외론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이 정작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는 전북이라는 이름 자체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했던 점인데요. 사실상 이 서남권 반도체 거점이라는 이름 아래 전남과 광주 중심으로만 이 대형 투자가 쏠리면서 전북은 독자 권역으로서의 존재감마저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 소위 전북 패싱에 대한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면서요.
7: 네. 이젠 전북 패싱을 넘어서 고립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구성됐던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지난 3일 임시회의 본회의를 마친 후 의원 44명 전원 명의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계획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전북애양운동본부 또 전북대 총동창회 등에서도 일제히 성명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전북대 총동창회는 새만금을 보유하고 농생명과 미래 모빌리티, 또 방위산업, 에너지 신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이 확장성을 갖춘 전북을 배제하거나 뒷순위로 두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결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제 전북은 새만금과 신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갖추는 등 이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기에 가장 알맞은데도 이렇게 배제가 돼서 더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군요.
7: 네. 전북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기업들이 목매고 있는 아리백을 실현할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요. 또 이 광활한 새만금 부지라는 최적의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대형 투자에서 원천 배제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비수도권 차별의 영호남 차별 넘어 호남 속의 차별까지 전북은 대체 언제까지 이 삼중 소외 늪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라는 서글픈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그 정부가 호남권에서 광주 전남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유를 짚어봐야 할 것 같네요.
7: 네.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글로벌 반도체의 경쟁의 핵심인 속도전입니다. 이 군공항 부지는 국유지 중심이어서 이 까다로운 민간 토지 수용이나 보상 절차를 건너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시간을 최소화해서 가장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판단입니다. 검증된 인프라도 이은데요. 이 반도체는 초정밀 장비와 제품이 오가는 만큼 물리망이 생명이죠. 근데 군 공항 부지는 KTX 송정역과 광주공항 그리고 고속도로 등 기존의 강역 교통망을 새로 깔 필요 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실리적 장점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목말라 하는 우수 인력 확보인데요. 이 반도체 공장에는 석박급 엔지니어들이 대거 필요한데 이들을 유치하려면 주거와 의료, 교육 같은 정주 여건이 필수적입니다. 외곽 지역보다는 이 광주 도심 배후지와 또 바로 맞닿아 있는 군공항 부지가 인재 영입에 가장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가 거점별로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판을 키우겠다는 이 전략인데 이것을 단순한 지역 갈등이나 쪼개기 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하지만 또 전북에서는 이런 정부의 판단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7: 네, 왜 광주 전남을 우선 배치했는지 이 경제성이나 입지 평가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하는데요. 특히 새만금은 대규모 평지와 또 재생에너지 기반, 또 군산공항과 군산항을 통한 물류 접근성도 있고 수도권과 충청권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갖추고 있음에도 이 후순위로 밀린 이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초 SK하이닉스가 투자 지역을 선항권으로만 뭉뚱그려 발표했을 때 이 전북은 새만금과 김제공항 부지를 거론하면서 틈새를 노리는 분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 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삼성뿐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모두 광주 군공항 부지로 들어가는 것을 최종 확정을 발표했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전북이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이 내용들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이 반도체 팹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협력사와 인력, 또 연구기관과 전력만 투자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에 이번에 빠지면 사실 향후 수십 년간 이 지역 산업 생태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데요. 특히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전북대보다는 전남대에 가야겠다라는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온 것도 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기업의 투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또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7: 그렇죠. 이번 투자는 정부가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이 대기업의 자율적인 투자로 진행됩니다. 이 기업은 철저히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따지는데 전북은 다른 권역에 비해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환경이 냉정하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기업들이 정부보다 먼저 이 광주 군공항의 잠재력에 주목했다는 점도 눈길 끕니다. 이 삼성은 5년 전 이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검토하면서 입지 분석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기부터 메가시티 같은 이 통합과 집적화에 따른 효율성을 극도로 강조해왔죠. 하지만 전북은 최근 가장 기초적인 전주완주 통합마저 무산됐었거든요.
1: 그렇죠.
7: 그래서 대기업과 정부를 유인할 명분도 또 지자체의 결집력도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 실현 가능성 낮은 카드에만 매돌렸다가 결국 뒷붙만 쳤다라는 이 지역의 거센 비판을 직면하게 된 상황입니다.
1: 예. 그런가 하면은 전북 패싱에 대해 그 원인을 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고요.
7: 네. 발표 직후에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부지 선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 해남 순라시도나 전북 새만금 같은 대안 부지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이 새만금이 아예 후보지조차 거론된 게 아니라 검토는 됐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걸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접근성과 인력 확보의 한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지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직원을 못 구하는 것이잖아요.
1: 네.
7: 이 광주는 그나마 대도시라 정주 여건이 나은데 새만금은 당장 수도권의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또 수천 명의 반도체 고급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주 인프라가 아예 없는 상태여서 대기업들의 냉정한 판단이 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전북이 아무리 넓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재생에너지가 있다고 자랑을 해봤자 이 기업이 원하는 사람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도 이런 초대형 투자에서는 계속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정부에 대한 원망도 크지만 전북 지역의 정치권을 향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요.
7: 네, 그동안 전북 정치권은 중앙무대에서 사실 여당 주류를 차지하면서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그래서 도내 국회의원들을 향한 여론은 직무유기다, 뭐 파렴치한 영달의 정치라는 거친 표현까지도 나올 만큼 좀 최악인데요. 이 막상 당군 일에 최대라는 800조 원짜리 투자에서는 이 전북이 통째로 빠지는 동안 이 지역원 중 누구 하나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중앙 권력 눈치 보느라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해서 입을 닫아버린 것 아니냐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7: 선거 때만 되면 도민의 표를 받아가고 정작 억울함은 대변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정치라는 도민들의 매서운 심판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듣고 보니까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의 고민이 참 깊을 것 같은데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정부가 어제 전북 관련 대규모 예산 사업 공모를 발표했다고요?
7: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부통신산업진흥원이 2026년 경남 전북 AI 대전환 연구개발 사업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 4,13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구책 R&D 사업인데요. 이 중에 전북에는 7,368억 원이 배정되게 됩니다.
1: 그 7천억 원이 넘는 큰 규모네요. 전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7: 네, 전북은 공장과 물류 시스템을 연결하는 AI 자율 공장 운영 체제와 또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맡게 되는데요. 이 경남이 가진 제조 공정의 초정밀 제어 기술과 또 전북의 자율 공장 통합 운영 기술을 하나로 묶어서 이른바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라는 하드웨어 유치에는 밀렸을지 몰라도 이를 움직이는 AI 소프트웨어와 자율 인프라라는 이 소프트웨어 시장에 이 전북 몫을 확실하게 챙겨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일 전주에서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고 해요.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반도체 같은 대규모 유치도 중요하지만 또 정부 정책 기조를 빠르게 파악해서 전북 특별자치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선점하는 실리적인 접근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북 도민일보의 김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두 글자로 사전에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성 힌트는 디귿, 비읍, 이었습니다. 정답과 함께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또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이것을 하고 있는지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도착한 사연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영 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산은 지금 비가 그쳤는데요. 저녁 6시에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다들 이것 잘 하시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5151 휴대전화 끝번호 쓰시는 분입니다. 이것 하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장마철 잘 이것해서 인명피해도 없고 재산도 잘 지켜야겠습니다. 8908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장마철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죠. 특히 농사짓는 분들은 장마철 이것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 또 2시 50분을 기해서 충북 보은 지역에도 호우경보가 추가로 발효됐네요. 이 지역 사시는 분들도 방송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로라 피지가 부르는 I Will Wait For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45mm의 비가 내린 백령도에 이어서 현재는 강원도와 충청 호남으로 사선 모양의 강한 구름대가 발달했습니다. 호우특보가 이들 지역으로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에도 38mm의 비가 내렸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의 강도로 강하게 비가 올 걸로 보여지고 오늘 밤이 고비가 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 번개에 돌풍을 동반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적으로 26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 30도 이상을 유지하고 또 최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무더위와 당분간 열대야도 종종 나타날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일부 강원 북부 산지와 영광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부와 호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또 해안 쪽은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 매일경제TV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속 직원 등의 선행 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1호 사건입니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앞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프로야구 입장권과 유명 가수 콘서트표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과 직접 링크 프로그램으로 대량 구매한 뒤 최대 5배 비싸게 되팔아 8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안표상 3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외출했을 때 다리미 전원 플러그를 뽑았는지 또 가스레인지에 불을 잘 껐는지 불안한 분들 많으시죠?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소리 내서 말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호우 피해에 이것 하기 위해 우유팩 옆면에 장마철 행동요령을 인쇄했다고 말씀드렸죠. 빗물바지 청소하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은 가지 말고 대피소는 사전에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우유팩에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일상에서 저절로 실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것은 두 글자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하고요.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전국 인터뷰에서는 경기도 군포에 자리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식당 밥 먹고 놀자를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의 손윤경 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4378 휴대전화 끝번호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올 여름도 무척 더울 것 같은데요. 폭염에 이것 하기 위해 저는 한낮에 동네 도서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책도 좀 읽고요. 아유, 아주 좋네요. 760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장마에 이것해서 열무김치, 오이김치, 오이장아찌 등 미리 담아뒀습니다. 장마 때는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예, 여기에 시원한 예, 그 국수 한 그릇 같이 먹으면 참 좋겠네요. 네. 1960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파트 미화원 분들과 경비원 분들께서는 장마와 태풍 이것 하시느라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우, 그렇죠. 3045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도로 배수가 막혀 빗물이 범람하는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집 주변 배수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나뭇잎 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집 주변에 그 배수구 좀 막힌 거 있으면 이렇게 좀 쓸어주시고 또 집게로 좀 이렇게 뽑아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문자 정답 포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농민신문의 지유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7월 1일 새로 출범한 민선국이 지방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2: 네, 지난 1일 출범한 민선국이 지방의회가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주도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남도 의회는 전체 68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44명, 민주당 2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 7개 상임위원장에 모두 후보를 내자 민주당은 6일에서 7일 치러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힘 의원만 참여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167석 중 144석을 싹쓸이한 경기도 의회에선 부의장 2석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고 결국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여야 대소를 이룬 전남 광주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과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고 부산시 의회에선 다수당인 국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한 상황입니다. 의원수가 비슷한 곳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느라 원구성이 멈춰졌습니다. 대전 대덕구 의회는 민주당과 국힘 의원수가 각각 4명으로 동일한데 한쪽이 보이콧하면 의결 종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원구성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국힘 의원이 본회의에 두 차례나 불참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충남 서산과 당진, 보령, 또 부산 수영구, 강서구, 북구도 비슷한

0: 복잡한 사정으로 원구성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의회와 강원도의회, 일산시의회는 여야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1: 네. 자, 다음 소식 들어보죠. 전라북도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0: 네, 전북도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지은 신축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사원 임대용 주택 또는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50%에서 7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은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를 촉진해 침체된 지역 주택 시장을 되살린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시장 현대화 사업 등 7개 도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은 10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1: 네. 자, 2020년이었죠. 장마철 금강수계하천 유역 주민이 용담댐 방류로 농경지가 침수됐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일이 있었는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주민들이 패소했다고요?
0: 네, 충남과 충북, 전북 등 금강 수계하천 유역 주민 100여 명이 2020년 장마 기간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피해를 봤다면서 수자원 공사와 정부, 지자체를 상대로 4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습니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방류량이 계획 범위에서 이뤄져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네. 자, 인천 미추홀구가 지적 재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에게 조정금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네요.
0: 네. 인천시 미추홀구는 2023년 10월부터 용현동 일대 199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내용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면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줄어들면 조정금을 받게 되는데 조사 결과 일부 주민에게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조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30필지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되는 등 조정금을 내야 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주택 부지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는 분양 당시부터 면적 표시에 오류가 있었던 건데 뒤늦게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정된 조정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모든 지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 네. 자, 지역 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전국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이규봉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옛 시절 운동장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웠던 세대는 아예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각나실 테고요. 학교 급식이 시작된 다음에도 방과 후나 방학 때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동 급식 카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엔 여전히 제대로 된 밥상에 앉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과일 등 균형 잡힌 식단은 둘째치고 맞벌이 부모를 기다리다 끼니를 거르거나 아이 혼자 쓸쓸히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경기도 군포에는 아이들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주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밥 먹고 놀자인데요. 어떤 식당인지 지금부터 이 식당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 헝겊원숭이운동본부의 손윤경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밥 먹고 놀자. 예, 정말 좋네요.
3: 네.
1: 이 식당은 이름처럼 아이들이 네. 식사도 해결하고 또 함께 어울려 노는 곳인가요? 또 어떤 식당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은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8세에서 19세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도시락이나 반찬으로 배달도 하는데요. 식당에선 식사 전후로 선생님과 얘기도 나누고 또 보드게임도 하고 신체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3시부터 7시까지 주 2회 운영하고 있고요. 식사 준비는 전문 셰프님의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4, 5명이 함께해 주시고 식재료 구입은 전액 후원금으로 마련하는데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쌀, 감자, 양파 등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하루에 보통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하십니까? 메뉴도 궁금하고요.
3: 도시락은 매번 100개 가까이 신청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식당에선 하루 40에서 60명의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한 달 평균 한 1,000인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메뉴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돈가스, 스파게티, 김치제육 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김치볶음밥, 컵밥, 비빔볶음, 마라샹궈 등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김치를 정말 좋아해서요. 김치가 들어간 메뉴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1: 아니, 메뉴 들어보니까 이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3: 네네.
1: 예, 그 준비하는 식사 양도 꽤 많네요. 뭐 한 달 평균 1,000인분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3: 네.
1: 이 밥 먹고 놀자 언제 처음 문을 열었습니까?
3: 원래는 푸드트럭 형태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는 공원에서 첫먹을 설치하고 먹거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를 겪었고 학교와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았던 시기에도 푸드트럭은 멈추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다가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식당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밥 먹고 놀자라는 식당 이름도요. 푸드트럭에서 만났던 아이들에게 공모를 하여서 정해진 이름이에요.
1: 예. 그런데 가정 형편이 네.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당은 제가 종종 접했거든요.
3: 네.
1: 그 밥 먹고 놀자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은 좀 드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식당을 열게 되셨습니까?
3: 저희 헌과번숭이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에서도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서류를 요구하거나 증명하도록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장학금 지원이나 먹거리 지원도 그 지원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확인하거든요. 밥 먹고 놀자 식당도 그렇게 아이들에게 낙인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8세부터 19세라면 누구나 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친구 소개로 오기도 하고 보호자님들도 거부감이 없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 찾아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 때문에 늦게 퇴근하시거나 또 노동 과정인데 할머니가 음식을 해주기 어려우신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오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고객으로 존중해주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머물다 갑니다.
1: 그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무엇보다 이제 비용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3: 네.
1: 그 정부하고 지자체의 지원을 좀 받고 계신지요?
3: 저희 밥 먹고 놀자 식당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 없이 온전히 후원과 자원봉사자의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식당을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야, 그 온전히 후원자들과 자원봉사만으로 유지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3: 네.
1: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3: 네.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단법인 헌과원숭이 운동본부에 대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네, 예.
3: 아이들에게 헌과원숭이와 같은 따뜻하고 포근한 품을 내어주는 좋은 어른이 되자는 취지로 군포 지역 시민과 학교 사회복지사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등이 주축이 돼서 2018년에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고요. 그동안 상급학교 진학물품 지원 사업인 절대선물 프로젝트, 꿈을 향해 발돋움 할 수 있는 띄움 프로젝트, 또 용돈장학금 형태의 꿈나마 장학금 지원 사업, 그리고 먹거리 지원 사업의 일환인 밥 먹고 놀자 식당 운영 등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1: 네.
3: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 덕분인데요. 현재 800명 정도의 후원자들이 정기 후원

0: 라고 하면 아무래도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운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원자님과 또 봉사자님이 크게 가치를 느끼고 계시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밥 먹고 놀자 식당을 이용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이 식당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어른이 되면 밥 먹고 놀자 식당을 2호점, 3호점으로 늘리겠다거나 식당을 3층으로 짓겠다는 등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1: 네.
0: 네. 지금도 밥놀 식당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자신이 모은 쿠폰으로 다른 아이들과 간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또 공유 냉장고에 채워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1: 예.
0: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1: 맞네요.
0: 그래서 예. 아이들에게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1: 그런가 하면은 밥 먹고 놀자 식당뿐만 아니라 공유 네. 냉장고도 운영한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군포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공유 냉장고 1호점에는 라면과 밥, 반찬과 간식까지 다양한 음식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무인매장에서 컵라면을 훔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군포시 1388 청소년 지원단에 참여 중인 단체 및 사업장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보내주시는 먹거리 후원을 통해 공유 냉장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1: 네.
0: 이 공유 냉장고가 생긴 이후로 아이들이 직접 이 공유 냉장고를 지키고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가끔 뭐 전원이 꺼지거나 전자레인지가 안 돌아가거나 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제보해 주기도 하고요.
1: 네.
0: 또 1인당 한 개씩 가져가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걸 서로서로 지키려는 또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사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 네. 시리얼 같은 경우는 우유랑 같이 먹어야만 하는 음식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시리얼 먹고 싶은데 우유도 가져가면 안 돼요? 이렇게요.
1: 아, 예.
0: 그래서 아 그건 세트니까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1: 네.
0: 1인 한 개씩이라는 규칙을 어기게 될까봐 걱정하는
1: 예.
0: 아이들의 모습이 참 귀엽죠.
1: 그렇네요.
0: 네.
1: 아, 그런데 저 단체 이름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헝겊 네. 원숭이 운동본부. 왜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0: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 박사님이 원숭이 실험을 하신 게 있는데요. 약하게 태어나서 어미한테 버림받은 새끼 원숭이를 인공포육하면서 철사 원숭이랑 헝겊 원숭이를 만들어두고 철사 원숭이한테만 젖병을 매달아 두었었어요. 그래서 새끼 원숭이가 어디로 가는지 관찰한 실험을 했는데요. 배고플 때만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젖병에 우유를 먹고 그 외 모든 시간은 헝겊 원숭이에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 결과로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따뜻하고 포근한 품과 애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것인데요.
1: 네.
0: 그런 역할을 보호자에게만 이제 의무와 책임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만나는 다양한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헝겊 원숭이와 같은 품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사회운동적인 측면에서 헝겊 원숭이 운동본부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1: 그랬군요.
0: 네.
1: 이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 만나면서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또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꼈던 적은 언제였나요?
0: 저희 단체에서 꿈나마 장학금으로 용돈 장학금을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1: 아, 예.
0: 초등학생의 경우는 이제 용돈 관리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직접 만나서 함께 추억할 만한 시간을 보내거나 또 필요한 물품을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만 살고 있는데 아빠가 택배 일을 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가 있는데요.
1: 아.
0: 최근에 이 용돈 장학금 사용을 위해서 만났는데 아이가 선생님 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용돈 장학금으로 선생님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마음이 짠했었어요.
1: 예, 예.
0: 네. 그리고 또 저희 군포 지역이 특히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밥 먹고 놀다 식당을 이용하는 고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결석했다고 학교 복지 선생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학교에 안 왔지만 식당에 문을 여는 요일이니까 식당엔 갈지도 모르겠다 하시면서 혹시 그렇다면 아이와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하셨는데
1: 네.
0: 정말 아이가 식당에 온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왜 학교에 안 갔는지 물어보니까 엄마한테 핸드폰도 뺏기고 쫓겨나서 학교에도 안 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밖에서 안전하게 있는지 선생님들은 너무 걱정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1: 네.
0: 곧 학교와 집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으로서 믿어주고 따뜻하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0: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식당 밥 먹고 놀자를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 헝겊원숭이 운동본부의 손윤경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대비였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명단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일주 마이클 부블레이의 Let There Be Love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는 내일도 오후 2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재난재해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8일 2시 50분을 기해서 충북지역에 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하네요. 끝까지 기상정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엾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

0: 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얼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서 응원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응원의 힘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작가는 삶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글로 써내면서 세상과 소통해 왔는데요. 고등어에서는 청춘의 방황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아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도가니에서는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얘기했죠. 오늘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후에 이제 2탄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일단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1: 아, 의외로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0: 제목을 너무 잘 뽑으셨어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 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된 딸에게 고통은 블랙홀과도 같다. 예. 사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1: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유독 나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거기에 관한 좋은 말씀을 찾아 읽고 내가 또 생각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지난 여름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는데 지리산 일대에 이제 엄청 폭우가 네.

0: 해서 막 수해가 막 많이 났는데
1: 뭐 집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는 분도 그랬어요.
0: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너무 멀쩡하고 우리 집은 이제 워낙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그 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서울을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뒤뜰에 딱 나가보니까 눈이 시원한 거예요. 뒤뜰에 3분의 1이 무너져 내렸어요. 돌담인데. 그러니까 뭐 돌담 옆에 이렇게 약간 고지대니까 이렇게 돌담으로 흙을 메워서
1: 예, 예.
0: 이렇게 그러니까 정원 집은 아닌데 이제 정원을 거기다 갖고 놨거든요. 제가. 와,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보니까 뭐 지리산 일대에 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뭐 장비도 없고.
1: 네.
0: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귀촌을 했나. 서부터 내가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뭐가 좀 힘들어지면 막 나쁜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다른 대처를 해보자. 그것도 아마 제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좀 얻은 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뜰이 보이는 모든 커튼을 다 내렸어요.
1: 아, 저는 이제 복구에 나서신 줄 알았더니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 보겠다 나는.
0: 네. 일단 안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사실 약간 당황스럽고 막 이러다 막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공포도 예. 밀려오고.
1: 고향으로 그냥 혼자 사는데 더더군다나.
0: 예, 예. 거기다 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막 다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장비들도 이제 하나도 없고 뭐 제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거기 시인들 술 마시는 시인들이지 무슨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 막 이제 일단 그랬는데 그때 제가 뒤뜰로 이제 뒤뜰이 내 눈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이제 평소에 좀 아껴서 연하게 틀던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일단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차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하자.
1: 예.
0: 근데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1: 그렇죠.
0: 저는 워낙 회피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원래 그냥 어려움을 마주하고
0: 돌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 뚫고 지나가리라 예, 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0: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꿔본 거예요. 내가 일단 여기서 약간 회피형처럼 굴어보자.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재밌는 영화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시원하게 해놓고 막 아끼던 술도 꺼내고 막 맛있는 음식도 시켜가지고 제가 막 먹으면서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나면서 아 맞아 저쪽에 도시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런 거 전문가를 하셨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차분한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분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 맞아 내가 무슨 저 포크레인 저 돌담 어떻게 쏴지 저 무너진 흙은 어디서 갖고 오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돈이 있으면 되지 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는 돈이 없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없는 돈의 문제야.
1: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야.
0: 네.
1: 예.
0: 돈이 없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문제야. 돈이 비싸고 이런 건 다음 문제라는데 이걸 구분해내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도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글로 다 휩쓸러 들어가요. 모든 생각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새로 피어나고 이럴 때 그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딱 무너진 걸 봤을 때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눈앞에 이렇게 검은 망사가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그때 제가 되게 슬펐거든요. 저게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꽃은 꽃이지. 내가 왜 이걸 못 보나 지금. 왜 이걸 즐기지 못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암성고를 만약에 받고 왔으면 옆집 여자가 다리 다쳐가지고 막 아파해도 야 나는 지금 암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면서 약간 나빠져요.
1: 내 고통이 너무 크면 그렇죠. 남의 고통을 들여다보기가
0: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럴 자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은 또 그 사람의 고통인데 이제 그럴 이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 고통의 본질이란 이렇게 블랙홀처럼 기쁨도 연민도 이런 거 다 쓸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빠지는구나. 내가 참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 무슨 큰일 당하면 좀 이따 그

0: 사람 딱 나타났는데 얼굴 너무 망가진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아마 그 휩쓸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거의 고통 전문가를 할 정도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도 꽃은 꽃이고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1: 뭐 네.
0: 지리산 가서도 나쁜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1: 참 힘든 순간에 거기에 막 맞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요. 한 발짝
0: 예.
1: 뒤로 가는 예. 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예. 내 힘으로 지금 당장 해결되는 일이 아닐 때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쓴 에세이를 하나 봤는데 산골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동차가 섰대요. 그래서 진짜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진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자기가 했던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숨을 고르면서 명상을 좀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동차 밑을 계속 쳐다봤대요. 한참. 그랬더니 거기 무슨 이상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이렇게.
1: 아.
0: 근데 그게 당황하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1: 예.
0: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도 아주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거꾸로 일 그 자체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타격 입은 우리의 그 막 당황함 이런 게 일을 그르치는 때가 더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1: 네. 그 공지영 작가님 수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0: 예전에,
1: 하시고
0: 예.
1: 예전에 아니, 과거형인가요?
0: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하긴 하지만
1: 감사 기도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세요?
0: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제가 그 엄청 불행했던 정말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그러니까 정말 막 비난받고 이럴 때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1: 네.
0: 근데 뭐 제가 길게 써놔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안 되는 기도지만 6개월 채우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여기가 뻥 뚫리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에 그 감사 기도를 하다 말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감사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또 있으며 또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또 올까?
1: 네.
0: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일 때문에 통곡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울 날이 올까? 근데 그때 제 상황은 너무 나빴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공기, 이 평화. 그러니까 일단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따뜻한 집, 이 건강, 이 음식, 네가 뭘 잘해서 이거를 다 얻은 거니. 그래서 제게 9,996가지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제가 네 가지 없다고 이제 투정하던 제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침에 눈 뜨면 지금도 이제 감사부터 시작하면서 시작해요.
1: 네.
0: 너무 좋아요.
1: 늘 이렇게 감사하고 살려고 저도 하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진실은 게으르고 거짓은 부지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그 네. 진실은 게으르다는 이제 제가 도가니에서 썼던 귀절이었는데 진실은 자기가 진실이라는 것만 믿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동안 거짓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분칠을 하고 자기가 진실인 척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몰려간다라는
1: 네.
0: 귀절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도가니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은 게을러 그게 제일 큰 단점이야 라고 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다시 요즘 돌아보니까 진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1: 네.
0: 맨 처음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다 바꾸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또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지도를 보고 길을 가는데 지도가 틀렸으면 지도를 고쳐야 되는데

0: 건물을 바꿔놔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이런 일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짓들은 언제나 먼저 재빨라요. 자기가 거짓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듯이 보이죠. 더군다나 나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는 꽉 막힌 늙은이가 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3%의 가능성은 열어놔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 네.
0: 저도 신념에 찬 인간이어서 맞아, 이게 맞아. 이건 이 길이야. 그러니까 막 너희는 악마고 우리는 선해. 너희는 불의하고 우리는 정의로워.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뭐 젊었을 땐 가끔 또 그런 게 필요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20세기 때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는 내가 혹시 서툴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고루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그 따뜻하고 고마웠던 내 오리털 잠바를 어떻게 이걸 버려 하면서 여름까지 입고 있으면 요즘에 될 말로 쉰내가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민감하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네요. 3%의 가능성만 열어두면
0: 예.
1: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도 다
0: 맞아요.
1: 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막 저도 예. 열 올리다가 딱 3% 생각하면 제가 딱 그래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의외로 싸움도 안 하고요. 다툼도 없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그 100%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어요.
1: 이거 100%야.
0: 예,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고요. 예.
1: 예. 저는 이제 신념에 찬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신념에 찬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0: 아 근데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두려워요. 저는 신념에 찬 사람들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1: 그게 너무 줏대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0: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줏대가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을 하는데 줏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꺾여요. 우리 그냥 풀립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살아야 돼.
1: 위로가 좀 됩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예. 아,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집착하는 자 가질 수 없다. 네가 그것을 버릴 때 너는 그것을 얻는다.
0: 그 이미 기원전 한 2000년 중에 부처님서부터 얘기한 건데. 아, 근데 질리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랑에 집착하는 자는 네. 사랑을 결코 얻을 수 없고 친구를 그토록 원하는 자는 친구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18년 전에 딸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18년 후에 이제 30대 중반이 된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사실 물론 작가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글을 썼지만 이 안에 딸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응원하는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0: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훌륭한 엄마 같아서 아니, 저는 그렇긴 한데
1: 그건 어느 엄마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생각. 그 진심은 그걸 뭐 잘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0: 네.
1: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엄마 공지영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을 하든 내 딸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엄마에게서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어요. 예,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그러시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도 난 적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혼난 게 이제 뭐 거짓말 했을 때 그다음에 뭐 있지 뭐 음식 안 먹고 자꾸 냉기고 이런 네.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그 도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좀 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혼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아서 잘 하기도 했지만 또 믿어주시니까 제가 더 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그 지금도 그 근데 그것도 제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택한 게 아니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1: 예.

0: 사실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인생 살만 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예. 그게 엄마면 진짜.
1: 그렇죠.
0: 최고일 것 같고요.
1: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엄마가 저희 아이랑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 걔 또 그 거짓말 아니야?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예.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약간 정색을 하시더니 너는 아무리 걔가 지금 여기 없다고 해도 네 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식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네 자식을 믿니? 이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빈말이라도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0: 아니 저도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면은 아유 지가 뭐 아유, 이럴 때가 있는데.
1: 아니 많았죠.
0: 그 진심으로 정말 안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도
1: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예, 입으로라도 그런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도 예. 약간 그 순간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엄마 말 요새 잘 안 듣는데 그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0: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 왕따였다. 네. 근데 이제 부잣집 딸이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부잣집 딸은 아니었고 거의 금수저 중에서도
1: 아니요,
0: 아주
1: 아니요.
0: 큰 금수저셨던 아니요, 것 같아요.
1: 아니요. 절대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기 여의도에 살았어요.
0: 그때 여의도는 굉장히 부잣 동네죠.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것의 약간 단점이 여기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0: 그렇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계속 같이
1: 그러니까 가죠.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맨날 너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용돈도 조금 주고 뭐 내가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대신 이제 저는 당시 성당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계속 빈민구호 활동을 갔거든요.
0: 네.
1: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아,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아마 그래서 대학교 가서 운동권에 또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0: 네. 글을 내가 좀 잘 쓴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1: 초등학교 3학년 때,
0: 예.
1: 전교를 대상으로 글짓기 응모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그때까지는 모르셨어요.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3학년 때. 근데 제가 전국 백일장에서 그 한 학교에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전교에서 저하고 6학년 오빠하고 둘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0: 예.
1: 야, 너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전국에서 또 1등은 못했고 장원은 못했고
0: 3학년짜리가 네. 지금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요. 네.
1: 그때 3문에서 차상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차상이 한 2등 되나 2, 3등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뭐 위에 장원 있고 예. 뭐 어떤 차상 차하 예. 뭐 이랬던 뭐
1: 맞아요.
0: 것 같아요.
1: 그랬던 예.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든 글짓기에 이제 불려나가기 시작했죠.
0: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대 방송국 출신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왜?
0: 예. 네. 물론 제가 졸업하고.
1: 네, 맞아요.
0: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나왔지만 그랬구나. 그때 거기 주인공들이 어머, YBS의 공지영 선배가 있었다는데
1: 거기 그리고 방송국이 배경이에요.
0: 예, YBS 아나운서가 주인공이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한참 얘기하느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YBS에도 계셨다고 하고.
1: 네, 맞아요. 네.
0: 왜 그만두셨어요?
1: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주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방송반 하면 합법적으로 조회를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송반 하는데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YBS 방송이 되게 크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 있고 방송국 네. 있는데 그냥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글도 좀 쓰고 싶었고 굉장히 태기를 해야 됐는데 뭐 이런 말씀 방송국에 와서 좀 죄송한데 그냥 제 적성이
0: 네.
1: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다 울려 퍼지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0: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갑자기 그게 네. 너무 두려우면서 이 말이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뱉는 말이 이 세상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글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이크에다 잘못하면 나쁜 기운도 막 돌고 있을 것 같고 그게 되게 두려워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학회로 이제 같이 서클을 돌면서 이제 방송국에 좀 안 가게 됐죠.
0: 아, 그랬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1: 아, 아닙니다.
0: 예. 근데 사실 연세문학회에 훌륭한 작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거기 출신이 많아요.
1: 예, 많죠.
0: 예. 예. 그 학교 입학하고 나서, 연세문학회에서 사실은 어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많이 만나죠. 예.
1: 거기서 영향을, 악영향만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연세문학회 그 멤버들 들어갔더니 이제 기영도 시인 있었고
0: 예.
1: 그다음에 누구 있었나? 그다음에 성석재 소설가 있고
0: 네. 어마어마하신 예. 분들이
1: 우상호 있고
0: 네.
1: 또 인권운동하는 박래군 있고
0: 예.
1: 아무튼 등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다른 선배들도 굉장히 글 잘 썼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 지저분한 서클실에 저렇게 이렇게 약간 쌀밥만 먹고 온 것 같은 애가 오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0: 네.
1: 나중에 우상호 그 지금 강원도 도지사 됐죠. 그 친구가 쓴 그 무슨 옛날 회고록을 하나 보니까 제가 이제 저런 애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온갖 구박을 했는데 그래 내가 고칠게 하면서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0: 굉장히 좀 튀는 여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0: 그 연세문학회에서 글만 쓰신 게 아니라 이제 운동권이었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진짜 운동권하고도 약간 이미지가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직접 화염병 이런 건 무서워서 못 던지고 그냥 그 예를 들면 그 뒤에서 일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평민을 가장하고 이제 연락책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밀접했어요. 밀접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일기를 보면 이 독재 정권이 젊은 청춘에 미치는 이 끔찍함은 진짜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닌데 제 친구들이 다 수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 그리고 그때는 잡혀가면 너무나 심한 고문당할 때였거든요.
0: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정말 울었고 막 너무 힘들어서 짓눌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연세 문학회를 나갔더니 그때 이제 우상호 씨가 그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여기 왜 왔어? 이러더니 저런 공산주의에 물든 문학을 하는 공지영 같은 애는 우리 이 서클실에 발을 들이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제명결의를 하는 거예요.
0: 아니 왜.
1: 제가 그게 우상호 씨의 흑역사로 아직도 제가 목줄을 쥐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뭐 사람들은 지금 뭐 그때는 다들 사람들이 다 운동권하고 다들 민주화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2만 명 전교생 중에 시위를 하면 50명도 안 모이는 시대였고
0: 그때는 사실 서슬 퍼러서
1: 서슬이
0: 때죠.
1: 너무 퍼려서 무서워서 못 찾죠.
0: 초기였기 예. 때문에
1: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저를 그렇게 제명을 해도 다들 제명에 찬성을 하는 저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갱이 막 이러면서 저 사실 빨갱이도 아니었는데 진짜 본격 운동권으로 가기도 너무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전두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곳은 갈래. 근데 무서워서 딴 데는 잘 못 가겠어. 했더니 마침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0: 네.
1: 합법적으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모든 시민운동단체 첫 유국 간사였어요.
0: 아.
1: 그래갖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고 지금 작가회의 거기에 사무실에 그 전화받는 급사를 하나 구한다 그래가지고
0: 예.
1: 거기 가서 그 당시 최저임금이 12만 원인데 그거 받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했죠.
0: 아 그러니까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 전신인
1: 네네.
0: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네네. 간사 같은
1: 네,
0: 걸로
1: 간사인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전국에서 제가 첫 유급 간사. 아. 요즘은 시민운동 이제 뭐 그런

0: 분들 다 이렇게 간사 돈 월급 네. 받으시잖아요.
1: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아, 예, 그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 아직 너무 젊은데 언제다가요?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호우와 돌풍, 너울 세 가지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좌우로 길고 비스듬히 걸쳐있는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장맛빛 줄기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청, 전북 주로 호우특보 해당 지역에서는 시간당 2, 30mm로 내리고 있고요. 부여 등엔 시간당 50mm 안팎의 강도로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50에서 150mm,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겠고요. 제주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충남 문산 금강 동원교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부와 호남, 제주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일부 강원 북부 산지 등에는 지금 순간풍속 초속 25m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지나는 지역이고요. 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동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까지 물결 높게입니다. 또 제주 해안에는 너울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남해와 동해, 제주 해상에 안개가 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2: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양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5%대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80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09.52포인트 하락한 7246.79에 코스닥은 46.23포인트 밀린 785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60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27만 원, SK하이닉스는 207만 원대까지 밀리는 등 약세 마감한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기 등 반도체 기판과 MLCC 관련주, 원전과 우주항공산업, 로봇과 에너지 관련주, 전선주, 전력설비주, 조선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LG전자와 SOL, 한미사이언스는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장비, 스페이스X 관련주 약세 속에 마키나락스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구윤철 부총리는 원화의 태환성과 경상 자본 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제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7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와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주가 조작,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 등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정부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AI가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 정황을 탐지하고 실제 매매와 결합해 분석하는 사건 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선행 매매 혐의로 서울 퇴계로 매일경제TV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 3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방송 전에 해당 주식을 사둔 뒤 방송에 나가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행 매매에 활용한 종목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1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별사법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로 5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경상수지가 386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4배가 넘었습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오늘 남북경협은 이제 재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 조정을 통한 빚 탕감과 투자 자산의 45% 추가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경협단체연합회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8년을 앞둔 오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로 548건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신청이 접수된 1,409건을 심의한 결과 548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최종 가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39,669건으로 신청 건수 대비 60%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위조 지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 지폐가 41장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미국의 사모신용시장 건전성 문제, 특히 AI 거품론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드는데요. 여기에 사모신용시장의 문제가 미국 금융시장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사모신용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과소평가받고 있고 부실이 일어날 경우 은행과 보험사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뭐 오늘 증시부터 볼 텐데 많이 안 좋은 날이네요.
2: 예, 이틀 연속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오늘 코스피 5.3% 하락해서 7,246까지 오늘 좀 밀렸고요. 어제 7,600선대였죠. 오늘 하루 동안에만 40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5.5%, 코스피보다 더 떨어져서 오늘 785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코스닥이 800선대에서 700선대까지 지난 10개월 만에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코스닥은 정말 답이 참 없구나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법한 수준까지는 내려왔고요. 수급적으로는 코스피가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거의 좀 계산을 해보니까 3주 만에 이제 순매수를 했더라고요. 뭐 순매수 규모는 3천억 대이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 대신 개인이 계속 시장을 좀 버텨주다가 오늘은 힘에 좀 붙였는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양쪽에서 다 좀 파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이제 석 달 연속 월간 기준으로 9% 하락세, 마이너스 9% 하락세가 이어지고 이것도 사실은 좀 기록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 반도체 상황이 여전히 안 좋고요.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애플이 그 CXMT 중국산 그 칩 이거를 뭐 쓰겠다 그래서 배역 간에 뭐 허용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일단 중국산 칩을 자기네들이 쓰려고 좀 테스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오늘 또 시장에 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산 칩을 쓰게 된다면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마이크론의 칩을 덜 쓸 테니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렇게 좀 시장에서 그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보다는 더 큰 거는 중동 상황이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이 부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랬는데요. 오늘 서로 뭐 공격했고 뭐 80군데를 뭐 타격했다 등등등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 뉴욕 시장에서 국채 금리도 다시 4.5%, 10년물이 4.5%, 30년물이 5% 다시 넘어섰고 또 국제 유가도 또 오르고 당연히 인플레 압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신흥국 시장에는 미국 금리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도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2%대였거든요. 대만은 오히려 0.5% 플러스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유난히 5%대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이유는 같은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우리가 더 컸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은 코스피가 중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60일선 이게 7,600선대 초반인데요. 오늘 이거를 좀 견뎌내지 못하고 7,200선대까지 좀 내려온 거.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오늘 낙폭이 커지게 됐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삼성전자 6.2% 하락해서 27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고 거의 오늘 저점에서 마감됐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사실상 거의 저점에서 마감되긴 했는데 개장 초반에는 ADR 상장

0: 되면은 오늘 거의 13%포인트 정도 변동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07만 원대 마감이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왜 개인들 순매도 하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낙폭이 워낙 또 있고 조정도 크고 변동성이 워낙 큰 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개인들 조금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지쳐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객 예탁금이 120조 원대 계속 유지하다가 111조, 112조까지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개인들의 피로감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에 국내 주식에서 189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까?
0: 예. 7월 달 들어서 장은 사실 이렇습니다만, 네. 올 2분기에 국민연금은 엄청난 국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좀 냈습니다. 3월 말에 296조 원의 주식평가액을 기록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난 이제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9조 원이 더 늘어나서 63%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때 수익률이 32%였으니까 그거보다 2배니까 엄청난 수익률을 국민연금이 국장에서 냈다 봐야
1: 그러네요.
0: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렇게 큰 수익을 냈던 이유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두 종목에서만 평가액이 2분기에 151조 원. 전체 수익이 89조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의 80% 정도를 이 두 종목에서 냈다라고 계산이 되고, 특히 SK하이닉스가 82조 원. 이 한 종목만 82조 원의 그런 수익을 올려서 SK하이닉스에서만 국민연금은 올 2분기에 19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분기 대비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을 냈고, 삼성전자도 지분도 조금 늘었고 수익률도 90%.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국민연금이 대단한 수익을 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두 종목이 국민연금 전체 주식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5%까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코스피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1: 그러네요.
0: 국민연금 이렇게 수익 많이 냈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들으시다 보면 아마 생각나는 게, 요즘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이유가 이 두 종목에서 워낙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리밸런싱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긴 한데 네. 국민연금은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그렇게 팔고 싶다면서 쉽게 팔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국민연금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도 SK스퀘어, 삼성전기, 삼성물산 이른바 S7 종목들이 2분기에 국민연금들의 수익을 그렇게 높였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었고, 반면에 미래에셋증권, LG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카카오, 네이버가 국민연금에 손실을 좀 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1: 네. 국민연금의 주식 리밸런싱을 마음대로 못하는 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주가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뭐 일부 집단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정확한 말씀을
1: 들으면서.
0: 네, 네.
1: 그리고 이번에 미국 정부가 한국조선사에 전투함과 급유함 이걸 건조할 수 있는 타진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0: 그거를 RFI 정보 요청이라고 하더군요. 그거를 좀 뒤늦게 알려진 내용인데,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해군이 이제 우리 측에 요청을 했고, 그 대상은 정부가 아니라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우선 즉 조선사들입니다. 네. 그래서 요청을 했고, 지난달에 양사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뭐 도크가 어디가 좀 비어 있고 얼마 언제까지 얼마를 뭐 건조할지 등등등 그런 이제 구체적인 답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요청한 게 전투함하고 급유함인데, 급유함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답신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 RFI는 이제 공식적인 입찰 제한 요청, 이건 RFP라고 하는데 이거에 앞선 절차여서 해당 업체가 이제 자기네들 요구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런 절차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조금 더 진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좀 낳게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주가에는 별 영향을 못 미쳤고요. 일단 이번 일은 2주 전인 지난달 19일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군함 열척 빨리 좀 만들 수 있겠니라고 이제 물어봤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던 거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해석을 좀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고요.
1: 네.
0: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결국은 중국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1년에 거의 뭐 1,000척의 배를 만드는 그런 조선업 강국 중에 하나가 됐죠. 반면에 미국 조선업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는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였지만, 지금은 1년에 10척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뭐 조선업이 사실상 거의 붕괴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중국이 뭐 그냥 일반 상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군함도

0: 엄청나게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미국 군함, 그러니까 미국의 해사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에 자꾸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전투함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미국 해군을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뭐 플릿 그래가지고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 자기 재임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 해군의 이런 노후된 전함을 신형으로 바꾸겠다 제시를 해서 280에서 300척의 유인 함정 또 무인 함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은. 네. 결국 누구한테 손을 벌려야 되냐. 우리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일본도 조선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고 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마스가가 그냥 말만 마스가가 아니라 실제로 상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진짜 원하는 미국의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시장 자체가 좀 안 좋았지만 내일부터는 조선 쪽이랑 방산 쪽은 조금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이네요. 날씨가 덥고 습해지면서 이동식 에어컨 찾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성능평가를 했다고요?
0: 예. 이 이동식 에어컨은 그 실외기가 없어서요. 네. 요즘에 그리고 가격도 물론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잡한 설치 과정이 없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요즘에 특히 1인 가구분들이 많이 이용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요즘에 갑자기 좀 더워지고 하니까 습해지고 하니까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LG전자 뭐 이파람 플럭스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국내 6개 대형사 또 이제 중소형사 제품을 테스트를 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온도를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이제 에어컨의 가장 큰 역할이니까
1: 네.
0: 35도인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11도 낮춘 데 소요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LG전자 제품만 26분대, 이파람이라는 회사 제품이 36분대였고 나머지는 아예 24도까지 온도가 내려가질 않았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그래서
1: 그렇군요.
0: 온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났고요.
1: 네.
0: 또 하나가 이제 소음이 좀 있는데요. 설정 온도를 24도로 맞춰놓고 최대한 가장 강하게 해서 소음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벽걸이 에어컨보다 한 9데시벨 정도 소음이 더 커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도 좀 신경이 쓰일 법한 수준이었고요. 다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다 기준치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중요한 게 가격대인데 LG전자가 81만 원대고 나머지 제품들은 3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초반 정도였는데 이 이동식 에어컨이 기존 에어컨보다 가격은 저렴한 반면에 일단 냉방 품질은 좀 떨어진 거는 맞다. 근데 그래도 선풍기보다는 냉방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1: 네.
0: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

음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미국의 사모신용시장에 대한 경고성 보고서가 나와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도는 어느 정도이고 또 만약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한국 금융시장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또 없는지 이번 보고서를 낸 분이시죠.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2: 감사드립니다.
1: 최근 이 보고서가 굉장히 이제 화제라고 하니까 이제 모시게 돼가지고 좋습니다. 먼저 근데 사모 신용시장이라고 하면은 이름부터 어려워가지고 예.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간략히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2: 이름이 좀 어려우시죠? 그 영어로는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이라고 그러는데요.
1: 아유, 네.
2: 예, 간단하게 슬라이드 2번을 좀 부탁드릴까요?
1: 아, 2번 그림인가요? 네. 어플리케이션 네.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사모신용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저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사모신용시장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출을 해주는 시장이다.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시장이다. 자, 네. 그러면은 그 차입자가 이제 기업이라는 건데요. 차입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도 있을 거고 아. 또 소기업도 있을 거고 또 가계대출. 우리 가계대출 많이 받잖아요.
1: 맞죠.
2: 그런데 다 빼고 네. 그냥 오직 중견기업들. 중간 사이즈의 기업들 이제 네. 영어로 이제 미들 마켓 펌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중견 기업이란데 도대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규모가 크니까 그 대체적으로 이제 중견 기업에 대한 명확한 그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문헌들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매출 규모는 한 3억 달러 정도
1: 네.
2: 그 표에 나와 있죠.
1: 네.
2: 그다음에 대출 규모는 기업당 대출 규모는 2억 3천만 달러 정도. 그다음에 대출 만기는 5년에서 7년.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꽤 깁니다.
1: 네. 네. 네.
2: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차입자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누가 빌려주는가?
1: 네.
2: 보통 우리 이제 은행, 돈 빌릴 때는 은행.
1: 은행 가는데요.
2: 저축은행, 또 여신전문회사.
1: 네.
2: 뭐 심지어 또 신용카드회사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생보사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무신용시장에서 대출 기관이라고 하면 오직 펀드입니다. 펀드.
1: 펀드요?
2: 예. 펀드에서 돈을 네. 모아가지고 네. 중견기업에게 대출해 주는 게 그게 사모신용시장입니다.
1: 아 예. 그러면은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2: 그렇습니다.
1: 이런 기업들에게 네. 빌려주는 그런 예. 시장이군요.
2: 우리나라에서는 펀드가 대출해 준 경우 없죠.
1: 네.
2: 예,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시작된 거고요.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전으로. 그 이제 이 대출기구는 이제 펀드 형태를 말씀드렸는데 사모시장 펀드가 있고요.
1: 네.
2: 흔히 이제 그 최근에 미국의 사모 대출 시장 혹은 사모 신용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보시면 BDC라는 그
1: BDC
2: 용어가 많이 이제 네. 그 기사를 보다 보면
1: 보통 유튜브 업계에서는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네. 사용하는데
2: 아, 그래요.
1: 다른 용어가
2: 예, 예. 다 네. 다릅니다.
1: 네.
2: 이게 이제 BDC가 뭔가면은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컴퍼니의 약자인데요.
1: 네.
2: 말도 되게 거창해 보이죠. 뭐 사업 네. 개발 회사 이런데 그냥 이것도 펀드입니다. 그냥 회사형 아. 펀드다.
1: 네. 네,
2: 복잡하니까 제가 좀 이따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BDC라는 용어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 아, 그렇군요.
2: 그 BDC 중에서 일부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1: 네. 네,
2: 주식처럼 상장이 돼가지고요. BDC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됩니다. 가격도 형성이 되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대신에 사무시장 펀드는 상장은 안 돼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대출기구는 펀드 형태인데 사무시장 펀드와 뭐 상장된 BDC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펀드라는 건 결국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가지고 그 돈을 이제 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2: 그럼 그 펀드에 돈을 대는 사람들은 누군가? 제가 조금 전에 그 중견기업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대출 만기가 5년에서 7년 꽤 길잖아요.

0: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돈을 채워 놓을 수 있는 투자자라 되니까 투자 시기가 길어야 됩니다.
1: 아.
0: 그런 것들이 주로 연금 기금.
1: 네.
0: 그죠? 그다음에 뭐 국부 펀드,
1: 네.
0: 생명보험사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쭉 기관 투자자였는데 예, 지난 2020년 이후로는 개인들도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 아, 그 예. 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도록 제도가 좀 열리면서 개인들이 예, 들어왔나 보네요.
0: 제도가 열렸다기보다는 네. 이제 사무시장이 사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입니다.
1: 아,
0: 예. 그런데 이제 개인들을 넣으려고
1: 네.
0: 그 이제 본래는 이게 사무대출 5년이나 5년에서 7년까지 만기가 긴 대출이니까
1: 네.
0: 중간에 돈 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
1: 아, 만기가 5, 7년 동안이니까 네. 5, 7년 묶이는 대신에.
0: 묶이는 펀드. 그게 폐쇄형 펀드였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개인들을 그렇게 폐쇄형으로 장기간 묶어놓으려면 돈을 잘 갖고 오기 어렵잖아요.
1: 예.
0: 그래서 소위 이제 중개방형. 요즘 사모대출에 환매 신청이 막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게 이제 중개방형을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1: 아.
0: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13-14%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은 그 돈에 저희가 이런 용어를 뭐 쩐주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0: 네네.
1: 그 쩐주들은 기관들이 훨씬 많지만 개인들은 한 13% 정도 되지만
0: 그렇습니다.
1: 기관들은 아예 환매가 안 되는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0: 네.
1: 개인들은 환매되는 방식으로 돈을 좀 빌려주고 있나 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중개 방향 환매를 일정 부분 허용하다 보니까
1: 네.
0: 기관들도 그런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이번에 환매 사태 벌어졌을 때 개인들도 환매 신청하는 데가 있지만 기관들도 꽤 많이 환매 신청했었습니다.
1: 아.
0: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환매 신청을 꽤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1: 아, 이게 나중에 한국도 들어가나 보네. 와, 이거 알아볼 게 많네요.
0: 네.
1: 그럼 지금 사무신용과 관련해서 이게 위험이다.
0: 네.
1: 뭐 이런 이유가 나온 거는 뭐 좀 규모가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 사무신용 네.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0: 이게 이제 사무신용 시장이 우리 이제 은행이라 그러면 은행 자산들 금당국에 다 보고가 되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저기 공모펀드도 다 보고가 되고 생명보험사도 다 규제받는 대상이니까 보고가 되는데 사무시장은 규제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1: 네.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각 연구기관들 아니면은 뭐 펀드 운용사들 이런 데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되는 것들 쭉 보면은
1: 네.
0: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 2.5조 달러 정도요?
0: 예, 예. 2조 5천억 달러 정도.
1: 이게 그러면은 네. 일단 체감적으로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큰 숫자인데
0: 예.
1: 뭐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0: 그렇죠. 예,
1: 이게
0: 상대적으로
1: 어느, 네. 어느 정도로 좀 큰 숫자인 거예요? 이 숫자가.
0: 2조 5천억 달러면은 은행 자기 자본보다 더 클 거예요. 은행 전체 자기 자본보다.
1: 미국 전체 은행이요?
0: 예, 예. 예. 꽤 규모는 있습니다. 예.
1: 아, 그럼 이게 막 예.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까? 규모가?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아.
0: 특히 이제 그 제가 좀 이따 이제 뭐 네.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3번 슬라이드를 잠깐
1: 네, 3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그 은행들이 사모 신용 펀드, 사모 대출 펀드에 은행들이 대출을 또 해주거든요.
1: 아, 여기다 은행이 또 대출해 준다고요?
0: 예, 예.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사무시용 펀드가 중견기업에 대출도 하는데
1: 네.
0: 요게 보시면은 이 추세가 사무시용 펀드의 성장 추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림이.
1: 아,
0: 예. 근데 이제 다만 Y축의 규모만 다를 뿐이지
1: 네.
0: 사무시용 펀드가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아주 미미했었죠.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그 특히 최근에 최근 5년간 2020년 코비드 직후부터 한 단계 완전히 점프가 거의 한 더블로 늘어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급격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 코로나 이후에
0: 네.
1: 개인들도 갑자기 막 들어오고
0: 네.
1: 막 규모가 막 급격히 커졌던 이유가 뭡니까?
0: 아,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사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있었죠. 그죠?
1: 네.
0: 그전만 해도 펀드가 대출해 주는 거는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했었어요. 있어도 아주 미미한 정도. 그런데
1: 네.
0: 이제 2008년 이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초저금리.
1: 아.
0: 예, 제로금리 시대가 오래 지속됐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제가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카운트를 해봤더니 무려 0% 기준금리가 0%대 있었던 해가 12년입니다.
1: 아, 12년을
0: 예, 12년간 제로금리 수준이었고요.
1: 와.
0: 나머지 기간도 대부분 1%, 2% 수준이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그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곳을 찾아서 이제 소위 search for yield라 그러는데요.
1: 네.
0: 이거는 이제 그 이론 문헌들도 나와 있고 실정적으로 금리가 아주 낮게 되면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가지고 돈을 물밀듯이 몰아넣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해가지고 이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수요 이원이 견인을 한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때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지고.
1: 아, 돈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더 빵이니까
0: 예, 예.
1: 높은 거를 더 예. 찾아가지고
0: 그렇죠. 이 돈 좀 써라. 막 밀어가지고 푸시 요인으로 네. 공급 요인이 견인했다는 게 실증 연구의 결과입니다.
1: 아, 그런 연구까지 있는 것 같네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 사모대출을 통해가지고 돈을 빌린 그런 중견기업들은 더 높은 금리를 줬다는 겁니까?
0: 어, 그렇습니다.
1: 얼마나 주는데 그게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제로금리 시절에
1: 네.
0: 제로금리 시절에 보통 그 우리 이제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거기다가 스프레드 몇 퍼센트 붙여가지고 은행도 이제 위험도 흡수를 해야 되고
1: 네, 뭐
0: 보전을 받아야 되고
1: 네네.
0: 그죠? 그만큼 이제 스프레드를 얹어서 받거든요.
1: 아
0: 그런데 이제 제로금리 시절에 이 중견기업 사무실용 기업의 그 차입금리가 얼마 정도 됐을 걸로
1: 뭐 한 100bp, 200bp 넘나요? 설마?
0: 500에서 700bp 높았습니다.
1: 아, 500에서 700bp 높아요?
0: 네, 네,
1: 아, 그럼 제로금리 시절에 이 사모대출 펀드로 네. 돈을 넣은 투자자들은
0: 네.
1: 5에서 7%포인트가 높은 그 대출 상품에 돈을 넣었다는 말씀이
0: 그렇습니다.
1: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아.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율이 제로금리 시절에 6%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500bp에서 600bp 기업들은 높았으니까. 근데 6%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0: 네.
1: 썼나 보죠?
0: 네. 그러니까 애초에
1: 와,
0: 그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
1: 아, 그래서 완전 좋은 그런 이제 탑 티어 기업들은 굳이 이런 사모 신용까지 예, 예. 쓸 필요가 없었는데
0: 예, 예.
1: 비용이 뭔가 좀 많이 필요했던 그런 네. 회사들은 이런 돈까지 써야 됐던 거군요.
0: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외면 받았을 텐데 돈이
1: 예.
0: 너무 많이 남아두니까 이 돈 좀 써라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넘치는 시절에는
1: 네.
0: 이렇게 저기 안 좋은 기업들도 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니까. 대출 심사 기준도 느슨해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바람에 이런 이제 뭐 아주 우량이지 않은 기업들도 이 시장으로 대거 이제 편입이 된 거죠.
1: 와, 그러면 이게 아까 5년, 보통 5년이든 7년이든 만기라고 하셨고,
0: 네네.
1: 20년부터 올라왔다고 하면은
0: 네.
1: 산술적으로 27년에 예를 들면 만기가 도래할 수 있잖아요.
0: 만기가 줄줄이 도래하죠.
1: 아, 이제 줄줄이 도래하는군요.
0: 예, 예, 예, 예.
1: 근데 지금은 금리가 또 옛날과는 또 다르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갑자기.
0: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로금리 시절에 6% 정도를 부담한 걸로 추정이 돼요.
1: 예.
0: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거의 더블이 됐거든요.
1: 네.
0: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스프레드를 또 500에서 700bp 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1: 네.
0: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는 스프레드도 더 확대가 됩니다. 일명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1: 예.
0: 기준금리에다 덧붙이는 스프레드가 더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1: 아, 그럼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니까
0: 예, 예. 한 12% 정도는 지금 부담하고 있다.
1: 어, 잠깐만. 3.5에서 3.75면은 원래 500에서 600을 더하면 원래는 한 10%포인트인데
0: 네.
1: 더 증폭이 예, 돼가지고.
0: 예, 예, 예. 한 12% 정도
1: 아.
0: 부담을 하고 있다. 지금.
1: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이 부채를 중견기업이 갱신해야 되는 상태가 되면은 원래 한 6%에다가 지금 12%짜리 대출이 되는 건데요. 그럼 그런 건가요?
0: 이미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 아.
0: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1: 예.
0: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주기적으로 금리가 계속. 시장금리 따라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1: 만기만 정해졌고 금리는 변동금리니까 이미 확 올라왔군요.
0: 네.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담이 확 높아져 버린 거죠.
1: 뭐 듣기만 해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중견기업의 마음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6%에 빌린다가 12%에 빌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0: 네.
1: 전 세계가 22년 어간에 금리 상승할 때 금리 부담을 그때 많이 느끼셨잖아요.
0: 네.
1: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실
0: 한번
1: 것 같아요.
0: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도 6%로 가면 확 부담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1: 예.
0: 10%가 넘는 금리를 부담을 하고 있다. 엄청난 부담인 거죠.
1: 아,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첫 번째로 금리가 높아졌죠.
1: 예.
0: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이제 기업이 부실화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더 많이 벌면은 이제 금리를 얼마든지 이자 부담을 갚을 수 있잖아요.
1: 네.
0: 자, 근데
1: 그림 보여주실 건가요? 예, 몇 번 그림이시죠?

0: 5번 슬라이드 잠깐 보실까요?
1: 5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0: 예,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 부담이 한 두 배로 이제 늘어났죠. 그런데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에 네.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1: 그 기업의 수익성이요?
0: 예, 예. 그 이제 사무시형 펀드한테 이 펀드로부터 대출받은 기업들의 대부분이 41%가 IT 기업인데요. 이 IT 기업이라 그러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예. 근데 IT 기업이 대부분 소위 SaaS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0: 구독형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1: 뭐 오피스 같은 오피스 365도 구독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 거를
0: 그런 것도 데이터 건가요? 그다음에 그 뭐 저기
1: AI 같은 것도 다 구독하고.
0: 아, AI는 네. 사실 조금 다른 거고 네. AI는 이제 그 데스크탑 하나당 다 따로따로 심는 건 아닌 거고
1: 아,
0: 이거는 데스크탑 그렇군요. 하나에만 따로따로 다 심어야 돼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자 수가 많으면은 많은 PC에 깔아야 되고 그 PC 한 대당 다 과금을 하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구독형으로 항상 캐시플로우가 생기니까 이게 되는 업종이라 해가지고 막 돈을 빌려준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무조건 빌린 게 아니라 갚을 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회사들이긴 했던 거네요.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1: 아.
0: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초기에 매출 성장세가 좋으면
1: 네.
0: 결국 한번 엮이고 나면은 쉽게 바꾸질 않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고객 기반도 점점 더 확대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0: 이게 이제 사무시형 펀드가 프라이빗 에쿼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1: 프라이빗 에쿼티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사무 운용사, 예를 들어서 블랙스톤이 있고, 네. 아폴로가 있고, KKR이 있고, 칼라일 있고, 그렇잖아요. 그 밑에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죠.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펀드가 있고,
1: 네.
0: 거기서 이런 사스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은 그 밑에 산하에 또 프라이빗 에쿼티하고 수평으로 사무시형 펀드가 있습니다.
1: 네.
0: 그 펀드에서 인수 자금도 대출해 주고 이 사스 기업에 직접 또 운영 자금도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어이구, 구조가 좀
0: 복잡하시죠?
1: 네, 복잡해 보이는데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사스 기업들이 네. 사무신용을 통해 가지고 대출도 받지만
0: 네.
1: 그 관련한 유관된 그런 사무 PE 회사들이 네. 또 돈도 집어넣는다.
0: 그렇죠. PE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 기업에다가
1: 예.
0: 계열 PE와 계열 관계에 있는 사무시형 펀드가 대출을 해주는
1: 겁니다. 그럼 이게 유명한 자기네들이 돌려막는 그 벤더 파이낸스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입니까?
0: 이제 아직까지는 예. 벤더 파이낸스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면은 우리 최 대표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삼성전자 너무 아니, 크니까
1: 최상호 컴퍼니가 예, 있다고
0: 최상호 컴퍼니 네. 지분도 다 태우시고
1: 네.
0: 거기다 또 대출까지도 다 하시는 겁니다.
1: 아 지분도 넣는데 대출도 예, 하고 예.
0: 그러니까 사모님은 대출해 주시고
1: 예.
0: 대표님은 지분 넣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돈을 빌려간 사무신용 대출을 활용한 회사들이
0: 네.
1: 좀 뭐 못 갚거나 뭐 그렇스, 이런 사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건가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드 계속 좀 보여주시면요.
1: 예, 예. 몇 번 그림이시죠?
0: 예, 5번 슬라이드.
1: 아, 5번 그림 보면서 계속 예, 말씀하겠습니다. 예, 예.
0: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 그 사무신용 펀드에서 빌려간 기업들의 한 42%가 사스 기업들입니다.
1: 네. 네
0: 사스 기업들 근데 최근에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올해 이코노미스트 4월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1: 네.
0: 최근 사스 기업의 절반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1: 아.
0: 절반이.
1: 예.
0: 자, 그러면 이거는 이자를 내기 전에 이익인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자도 내기 전에 이미 마이너스 이익이라는 건 이자 낼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이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겁니다.
1: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0: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PIK라고 있는데 이건 예. 뭔가 하면은 자 이자를 내야 되는데
1: 예.
0: 주기적으로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어요. 이자는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현금이 없잖아요.
1: 예.
0: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사무시형 펀드가 애초에 돈을 빌려준 사무시형 펀드가 돈을 더 빌려줄게. 그걸로 이자 내.
1: 아이고 이거 완전 어지럽네요.
0: 예, 그게 PIK.
1: 아, 이제는 이자를 낼 돈까지 또 빌려주는 거예요?
0: 빌려주는 겁니다. 대신에 원금이 그만큼 더해지는 거죠.
1: 그거를 PIK라고 하는데
0: 예, 그
1: Payment in Kind라고 하는데
0: 예.
1: 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0: 예, 예. PIK 비중이 2022년도 말에도 한 5에서 6% 정도 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에서 14%까지 높아졌습니다.
1: 아, 이거 완전 충격과 공포의 그 숫자네요.
0: 예, 이거는 사실 이미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실 인식을 이완을 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아까 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거는 투자자들이 어쨌든 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느끼면서
0: 그렇습니다.
1: 발생하는 그런 현상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면은 투자자들 쪽에서 이런 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무신용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 저기 6번 슬라이드를 한번 또 같이
1: 네.
0: 보실까요?
1: 6번 슬라이드. 네. 네.
0: 예. 같이 엮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네.
0: 그 보시면 이제 사무신용 펀드에 담겨 있는 거는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이잖아요.
1: 네, 대출.
0: 그 중견기업의 대출을 중견기업들이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 펀드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1: 그러겠네요.
0: 그렇죠. 그럼 펀드
1: 네.
0: 기업의 상환 능력 이꼴 펀드 가치니까.
1: 네.
0: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한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펀드니까 많은 기업들을 담고 있으니까 소위
1: 아.
0: 위험 분산 효과가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애석하게도 사무시형 펀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 네.
0: 소수 업종, 제가 조금 전에 IT 업종 40% 소프트 기업에 거의 몰빵했다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업종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집중도 심각합니다.
1: 아.
0: 보시면 상위 한계 기업에 대출해준 비중이 13%, 그다음에 상위 10개로 넓히면은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펀드의 50% 넘는 대출을 받아가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상위 몇 개 기업만 저기 부도가 나게 되면은
1: 네.
0: 펀드 가치가 다 막 상당 부분 이제 훼손이 되는 겁니다.
1: 아 그러면은 네. 그 기업들도 중견 기업이라고 하셨지만
0: 네.
1: 중견 기업들 안에서도

0: 상위 뭐 10개. 예. 그 정도가 거의 절반 이상 빌려갔다는
1: 그렇습니다.
0: 거고 이런 네.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예, 예. 그 금액이 그런데 아까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2.5 트리언 달러고 네. 엄청 심각해 보이네요.
1: 예, 만만치 않습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이 그 각각 기업들이 뭐 빚을 갚고 있냐 안 갚고 있냐 막 이런 데까지 막 조사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1: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0: 아,
1: 펀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크 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제받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펀드들만 알고 있고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다만 이제 그 BDC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 사무시장 펀드와 더불어 상장되어 있는 BDC.
0: 네.
1: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펀드 가치가 떨어졌을 걸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이제 펀드 가치를 사무시장 펀드에 대한 가치는 철저하게 펀드 운용사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0: 그건 무슨 말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펀드의 순자산 가치를 다 펀드 다 공표로 하게 돼 있잖아요.
0: 예, 예.
1: Net Asset Value라 그러죠.
0: 네.
1: 펀드 가치를 그렇죠. NAV라 그러는데 이 NAV가 다 공표가 되는데 이 손실을 NAV에 굉장히 늦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0: 예를 들면 5천억 빌려줬는데 그 네. 회사는 거의 망해 가고 있는데
1: 예.
0: 제가 아까 PIK라고 예. 이자까지 지불해줄 예, 수 있으니까 예. 그 아직 안 망한 거다라고 얘기해서 5천억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0: 이건 거의 사기네요. 거의 아. 사기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약간 거의
1: 이 과거에 네. 그 우리나라 IMF 직전에 은행들 막 파산하기 직전에 이런 네.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0: 아,
1: 은행들이 돈 더 빌려가라 이자 내게 뭐 이렇게 하고요. 미국하고 일본에서도 이런 걸 이제 에버그리닝이라 그러는데
0: 네.
1: 뱅킹 논문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용어예요. 그러니까
0: 네.
1: 에버그리닝이 뭡니까? 에버그린 상록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잎이 시들면은 누래지는데 항상 푸르게 푸르게 고이게 맞는다고 해서 에버그리닝이라 그러는데
0: 아.
1: 그때 과거 몇십 년 전에 은행들이 했던 행태가 지금 사무시장 펀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여튼 펀드 NAV는 천천히 조정되는데 아까 BDC는 제가
0: 상장돼 있으니까
1: 상장돼 있다고 그랬죠.
0: 네.
1: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가만 보니까 저 BDC에 담겨 있는 기업들이 뭔가 좀 안 좋다는 소문은 어디선가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0: 네.
1: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 이건 완전히 속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이게
0: 아,
1: 이제 BDC 주가 추입니다.
0: 그게 6번 그림이군요.
1: 네네네. 근데 이제 BDC 상장된 BDC 외에는 NAV가 거의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0: 아.
1: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 BDC 가격 추이를 보고
0: 네.
1: 나머지 상장 사무시장 펀드의 지금 실상을 저희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네요. 그럼 아까 2.5T에서 30% 빠졌으면 0.75T인데 이 정도면 AI 하이퍼스케일러 1년치 캐펙스 금액이랑
1: 그렇습니다.
0: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엄청 큰
1: 평소에
0: 금액이.
1: 워낙 그쪽을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벌써 이제 숫자에 감이 오시는 모양입니다.
0: 예, 엄청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개인들이 이걸 못 믿겠는 상황이 되니까
1: 그렇죠.
0: 그 펀드에 돈을 넣은 그런
1: 예.
0: 투자자들이 돈을
1: 예.
0: 왜는 환매가 나오고 있는
1: 그렇습니다.
0: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AV 펀드 순자산 가치라고 공표를 하는데
0: 네.
1: 이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환매를 하게 되면은 펀드에서 공표한 그 NAV 그 가격으로 지금 100이라 그러면 100을 100만큼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나중에 까봤더니 갈수록 이제 NAV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찾아가는 게 유리하다. 일종의 이제 런이
0: 네.
1: 생기고 있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작년에 환매 신청 쇄도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올해 3월에도 환매 신청이 또 더 늘어났어요.
0: 아, 올 3월에요?
1: 네. 근데 이번 달,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환매를 받습니다. 근데
0: 아.
1: 올 6월에는 올해 3월보다 또 50%가 또 환매 신청이 또 더 늘어났어요.
0: 아,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왜 중간에 좀 뜸하냐 이런 게 느꼈던 게 분기 단위로 환매를
1: 네,
0: 받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그럼
1: 네.
0: 3, 6, 9월
1: 네.
0: 이렇게 봤는데
1: 네, 네.
0: 3월 대비 6월에 또 50% 늘었고
1: 네, 네.
0: 아, 이거 엄청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이게 뭐 지금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건들 수 있다.
1: 네.
0: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예.
0: 이게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아닙니까?
1: 그게 이제 7번 슬라이드 잠깐 보실까요?
0: 네. 7번 그림 보겠습니다.
1: 네. 그 이제 사실 그러면은 이게 펀드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0: 예.
1: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뭐 펀드에 담겨 있는 기업들이 돈을 상환을 못하면은 사실 펀드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펀드 자체

0: 자체가 이제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맞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 이제 펀드에 가입한 그 우리가 이제 펀드에 가입한다는 거는 대부분 지분을 사는 겁니다. 그죠?
1: 네.
0: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 누가 먼저 손실을 보나요? 주주들이 제일 먼저 손실을 보잖아요.
1: 네.
0: 그다음에 주주들이 다 손실을 보고 추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면은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이제 손실이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러면은 펀드의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가? 가 중요한데, 펀드의 사무시용 펀드 레버리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다음에 BDC가 그나마 이제 레버리지가 좀 높은데, 그조차 BDC도 보시면 요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지고는 있었죠.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 자산 대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54% 정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1: 네.
0: 펀드 가치가 한 46% 넘게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이 타격을 본다는 겁니다.
1: 아, 그러니까 먼저 그 대출 펀드조차도 또 레버리지 한 번 더 대출돼 있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거기 돈 넣은 아까 네. 은행들이 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 은행들이 먼저 예. 망해야
0: 예.
1: 그 개인들이나 다른 원래 그 원전주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군요.
0: 은행이 망하는 예. 게 아니고 우선 개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네. 먼저 손실을 보게 됩니다.
1: 아,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네. 아 그러네요. 개인과 네. 은행들이 자본을 넣었으니까 먼저
0: 그렇죠.
1: 손실을 받는군요.
0: 지분 출자자니까요. 우리가 펀드에 아이고. 투자한다는 거는 네. 펀드에 돈을 빌려주는 그러네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내 성과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네.
0: 대출자는 확정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기 때문에
1: 네.
0: 채권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1: 아,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이것이 금융 미국의 다른 금융기관으로 비화될 수 있느냐에서
0: 네. 네.
1: 부채 비율이 50%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안타깝지만 원래 돈을 넣던
0: 네.
1: 그 주주들이 먼저 손실을 보는
0: 그렇습니다.
1: 거고
0: 예. 기관
1: 금융기관까지 비화되려면 50% 이상 손실이 나야 되는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1: 가슴이 아픕니다.
0: 상대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이것만 봐서는 조금 낮습니다. 제가 좀 이따 예.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요.
1: 예, 그것도 우선 바로 말씀드리고
0: 예, 이것만 이제 나눠서 보면은 네. 뭐 그럴 이제 가능성 이제 높지 않다는 건데, 다만 그 기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손실을 보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는 거고요.
1: 그러겠네요.
0: 근데 이제 그 다른 권역,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사무시용 펀드만 놓고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1: 네.
0: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환매 신청을 막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약정서에 보면은 이제 매 분기마다 5% 이내만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1: 예.
0: 근데 5%로도 5% 내줄 돈도 없다. 그러면은 문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우리 아예 못
1: 네.
0: 내주겠다.
1: 네. 네.
0: 그것도 약정서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네.
0: 그러면은 유동성 위기도 사실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환매를 그렇죠. 안 해버려도 되니까요. 네.
0: 암만 대신에 펀드 가치는 계속 떨어지, 그동안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금융 시스템에 이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가. 요게 이제 다 권역하고 얼마나 연계되어 있는가, 사무시용 네. 펀드가. 그게 이제 8번 슬라이드 될 텐데요.
1: 네.
0: 보시면은 이 사무시용 시장이 그냥 고립된 세계에서 따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1: 예.
0: 은행, 생명보험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1: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0: 예,
1: 있습니까?
0: 우선 은행하고 연계를 보시면 그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1: 네.
0: 이중 차입자, 듀얼 바로우라 그러는데요. 사무시용 펀드 한테 돈을 빌린 차입자의 네. 총 차입 금액을 지금 사무시용 시장 규모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 네, 아까 2.5T 정도 됐죠.
0: 네, 펀드가 빌려준 돈만 네. 카운트를 한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는 은행이 빌려준 돈은 또 제외되어 있어요.
1: 예.
0: 그게 뭔가 하면은 사무시용 펀드에 돈을 빌린 똑같은 차입자, 은행한테도 돈을 빌린 경우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요거는 통계 다 빠져 있어요, 지금. 2.5T에는.
1: 상식적으로 은행에서도 빌리고 모자라니까 사모도 썼겠죠라고 본다면은 예. 두 개 다 빌리는 게 맞는 네네. 거네요.
0: 그렇기도 하고 그 학술 논문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1: 예.
0: 애초에 은행에서는 못 빌렸던 차입자. 아까
1: 예,
0: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1: 네.
0: 사무시용 펀드한테 빌리고 나면은 어? 너 사무시용 펀드에서 빌렸어? 그럼 나도 빌려줄게 해가지고 은행이 대출을 추가로 줘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차입자가 지금 2.5T에서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1: 네.
0: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펀드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펀드가 문제가 되면은

0: 은행한테 파급이 가는 거죠.
1: 네.
0: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은행들이 이 이제 사무시장 시장 커지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사무 운용사들하고 파트너십도 맺고, 예, 펀드 출자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 서로 막 엮여 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조금 더 심각한 게 이 SRT 합성 위험 이전 거래. 이제 이름이 복잡하죠.
1: 네.
0: 예, 이제 SRT 뭐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 고속철도가 아니고요.
1: 네.
0: 이거는 이건 뭔가 하면은 은행이 이제 기업한테 대출을 해줘요. 중견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1: 네,
0: 이 대출을 자기 대차 대조표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은 누군가 그 파산에 따른 손실을 나한테 물어줘 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상대방한테. 네. 그러면은 그 이벤트가 생겼을 때, 즉 돈을 빌려간 차입자가 돈을 못 갚을 때 그 보험료를 받아간 상대방이 손실을 메꿔주는 겁니다. 근데 그 보험료를 받아간 그래 상대방의 상당 부분이 사무시장 펀드라는 겁니다.
1: 아, 이것도 완전 머리 아픈 일이네요.
0: 예, 서로 엮여 있는 거죠.
1: 그러니까요.
0: 지금. 심지어는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손실을 메워주기로 한 사무시장 펀드한테 은행이 바로 그 펀드한테 은행이, 네, 또 대출을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1: 아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말 어지럽네요.
0: 네, 돌려막, 네, 완전형적인 돌려막기인 거죠. 그래서 은행하고 그 사무시장 펀드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큰 연계는 생명보험사입니다.
1: 네. 생보사요?
0: 네, 생보사. 이게 이제 어떻게 연계됐는가 하면요, 그 아까 그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운용사 밑에는 프라이빗 에쿼티도 있고 사무시장 펀드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2009년도에 아폴로라는 그 사무시장 운용사가 이 모델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건데, 아폴로 산하에 있는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PE 회사에서 생명보험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폴로 산하에 있는 또 다른 펀드인 사무시장 펀드가 이 생명보험사의 자금을 중견기업 대출 자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자산의 상당 부분이 사무신용으로 지금 흘러가 있습니다.
1: 아, 이거 완전 심각해 보이네요.
0: 예, 그 슬라이드 잠깐 같이 조금만, 네, 더
1: 몇 번 그림,
0: 8번인데요.
1: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이거, 네,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0: 네. 보시면은 그게 이제 그 생명보험사, 미국 생명보험사 총자산의 14%가,
1: 네,
0: 사무신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율이 아니다. 훨씬 더 크다. 35%까지도 사무신용으로 흘러가 있다. 근데 생명보험사가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1: 네.
0: 근데 총자산의 14%에서 35%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규모인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사무신용 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러면 생보사들의 건전성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
1: 아. 아이고, 이거 오늘 말씀을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는, 네, 했습니다. 네. 다만 이 위기가 정말 너무 커질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0: 네.
1: 오늘 그 내용 전달해 주신 분은 신보성 자본시장 연구원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0: 네.
1: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아,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7월 8일 수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번 더 그 청취율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셨거든요. 9177님은 경제쇼 덕분에 매일 퇴근 시간 지식의 그릇을 넓혀갑니다. 저희 아빠에게 최상욱 진행자님의 책을 선물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강염님은 콩으로 보내셨는데 나도 강남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책이라도 봐야겠다. 이렇게 하셨고요. 백한용님도 콩으로 경제쇼 청취율 조사 1등 가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못 샀어도 좋은 주식 받을 수 있다, 좋은 주식 살 수 있다는 책을 받으실 네 분은 일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의 경제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끝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겨치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겨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것으로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데를 뜻합니다. 아이는 엄마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 분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말 그대로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나가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곁을 떠나다가 관용구를 쓰일 때는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으로 내 곁을 떠났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엔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곁이라는 말에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홀몸으로 월남한 그였으니 가까운 곁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는 혈을 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지만 그래도 곁이 많아서 걱정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도린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외진 곳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밤늦게 찾아간 그의 집은 바람도 와닿지 않을 것 같은 후미진 도린 곁에 자리하고 있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남부지방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쪽에 지금 호우특보가 대부분 발효 중인데요. 이 호남 지역도 물론 있고 또 상주 문경까지 특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이 되면 빗줄기가 더 전반적으로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강하게는 50mm 안팎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대부분 지역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장대비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50에서 150mm, 충청과 전북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지역 5에서 30mm 정도 오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침 기온이 서울 24도 등 전국적으로 21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26에서 2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경기, 강원, 충청, 호남에는 호우특보 발효 중이고 또 폭염특보가 영남과 제주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열대야도 당분간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높고요. 바다 안개가 대부분 짙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강원과 충청, 전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대전과 세종, 강원, 충청, 전북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전남, 광주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뉩니다.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논산시 석성천의 동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선은 오늘 오후 3시 40분에 금강유역 충남 논산시 동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주의보는 최대 홍수량의 50%까지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며 천변둔치와 자전거 도로 등 시설물이 침수될 수 있습니다. 논산시 동성교 지점의 홍수주의보 수위는 6.0m, 홍수경보 수위는 8.0m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 현재 논산시 동성교 지점의 수위는 5.33m이며 수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고점 우려에다 중동지역 불안이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해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35% 내린 7246.79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사흘 연속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코스닥 지수는 5.56% 내린 785.00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오늘 선행매매 혐의로 서울 퇴계로 매일경제TV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 3명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방송 전에 해당 주식을 사둔 뒤 방송에 나가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행매매에 활용한 종목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1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사경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후 2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3대 특별감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입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오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고는 방문 제출 대신 전자우편을 통해 교장 명의의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직원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심 신청 후 재심위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예정이라고 서울시 교육청은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군이 이란에 대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하며 대이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이란에 대한 새로운 공습 작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한 미사일 제어력,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에 배치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소형정 60여 척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창진이었습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심 송심 당청 동색의 힘으로 구조적 다수정당을 만드는 게 시대적 과제다. 당청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정치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제쳤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와 함께 반도체 슈퍼사이클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망해봅니다. 경찰관 아버지가 아들의 살인 혐의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장윤기 사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도 맞물려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페페 범죄도시에서 장윤기 사건 집중 분석합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출사표 들어보시겠습니다.
2: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기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집권 여당의 책무입니다. 지난 6.3 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습니다. 70%에 육박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은 압승에 실패했습니다. 위기는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법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 저 송영길이 만들겠습니다.
0: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여당을 저 송영길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 걸어가게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전수미 대변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파트너, 적임자 나다. 이런 뜻인가요?
3: 네, 그렇죠. 저 날 좀 봐주십시오. 내가 최적임자입니다. 뭐, 네. 무엇보다 그 송영길 의원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부터는 대표 경험 자체가 있고
0: 네.
3: 그래서 또 잘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고 정치적 경륜과 선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 국면, 지금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도 민생도 모든 게 위기인데 이 위기 국면에서 판을 읽고 조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집권당에 중요하고
0: 네.
3: 그 경륜으로 인해서 정권의 성공을 나의 균형 감각으로 보여드리겠다. 능력으로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송영길이다. 그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봤을 때는 경륜이나 이런 경험들이 어떻게 그 경험이 자산이지만
0: 네.
3: 시대의 변화와 결합해서 그 미래의 민주당을 만들 것인가, 경륜이 미래를 여는 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결국엔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요.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광역단체장. 그거는 4년 동안 어떤 성과를 얘기해야 되고 그곳에 사는 뭐 수백만의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이런 건 내가 경험했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이런 부분을 같이 보조를 맞출 사람 바로 나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수조 대변님 어떻게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점을 주목하셨습니까?
1: 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가시밭길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시밭길이냐? 정청래 당 대표 때문에 힘들다.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0: 네.
1: 당에서 제대로 뒷받침을 못 해줘서 지금 이재명

0: 대통령 너무 힘들다. 그 힘든 여정을 내가 이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이 또한 김민석 총리가 그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김민석 총리도 잘했다면 가시밭길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돌려까기 김민석 정책에
1: 알고 보면 김민석까지
0: 네 같이 이렇게 비판을 조금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1: 하기야 내각 초반이니까 그죠?
0: 네, 그렇죠. 예. 비판 아닌 비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내가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사실상 이 민주당의 전대 레이스 초반에는 송영길 의원께서 이제 김민석 의원의 당선을 위한 파트너 막판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좀 달리 봤어요. 저는 송영길 의원께서 오히려 되실 수도 있다. 그때는 고민정 이제 후보는 저는 생각을 못했고 지난 6.3 지방선거에 있었던 이제 그 평택 선거처럼 네.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두 후보가 너무 서로 네거티브전을 세게 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못난이 경쟁하면서 사실 그 제3자의 후보가 또 사실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서 당선이 되는 게 이제 평택 선거였다고 보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 전대도 송영길 의원에게 그 경쟁력이 인정받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송영길 대표의 이 출마 선언은 끝까지 내가 완주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들려요.
1: 그래요. 지난 6.3 선거를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수미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능력 있고 실력을 검증돼 보이게 보여준 사람은 당에서 막 왁자지껄하게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처럼 자치단체장 4년 확실하게 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 그죠?
2: 네, 그렇죠.
1: 그리고 아마 본인의 어떤 그동안에 쭉 걸어온 길을 볼 때 같은 운동권이면서도 본인은 조금 더 시장주의적인 그런 시각들 뭐 한미 FTA 그 옛날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할 때 많은 그런 진보계열 인사들이 대부분 비난을 했지만 자기는 꿋꿋이
2: 그렇죠.
1: 그때부터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 면에 좀 차별성을 보이려고 할까요? 송영길 의원이 어떤 전략을 쓸 거라고 보세요?
2: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최고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게 당연히 당권을 어떤 차지한 사람 욕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다음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쌓일 때 다음 권력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은 성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과를 잘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 입법이나 예산이나 그런 어떤 민생 법안으로 입증하고 뒷받침하고 함께 가는 같이 역사 앞에서 평가받고 그 공동 책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는 바로 의리다. 네, 그래서 이 가시밭길 전 얘기를 하신 게 대통령께서 뭐 민생 현안이나 청년 문제나 정치는 의리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사람, 대통령과 끝까지 갈 사람.
1: 네.
2: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능력도 있고 의리도 있는 준비된 정치인입니다. 준비된 당 대표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이것도 또 돌려깎기 하는 거. 돌려깎기 의리. 의리는 접니다.
0: 다른 사람은 의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의리하면 김보성 아니에요? 김보성?
2: 제 별명이 여자 김보성인데.
1: 네. 김보성.
0: 의리 중요합니다.
2: 네.
1: 자, 의리 얘기가 나왔다. 정치는 의리다. 이 부분. 실력도 있고 의리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다 있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런 겁니다. 전수미 대변인도 처음에 막 이런 설이 제기됐던 것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는 완주 의지가 강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셨나요? 오늘
2: 특히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랬고 무엇보다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으로서 당대표가 그 책임을 사적 권력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공적 기능 자체가 현실 정치 속에서 작동시켜야 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국가 운영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그걸 해왔냐. 하지만 내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자신감을 표출을 했고 자 오늘 또 당대표

0: 출마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누가 최고위원 아니야 했는데 최고위원이 이미 하신 분이에요. 자, 재선의 고민정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젊은 민주당 메시지 하면서 지금 내부 단합없이 외연확장 이룰 수 없고 외연확장 없이 국민단수 마음 얻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젊은 민주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젊은 민주당 얘기는 송영길 의원도 또 했어요. 손수조 대변님.
1: 네.
0: 그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 6.3 선거에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구나 본 것 같아요. 어디 보시나요?
1: 지금 민주당의 가장 당면한 위기가 바로 이제 2030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민주당이 최근에 이 2030을 다시 얻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토론회도 열고 했었거든요. 근데 토론회는 열었지만 뭐 역시나 이렇게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제가 판단하는 2030이 민주당을 떠나는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소 취소가 큽니다. 아니 본인이 죄가 있는데 왜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안 받아? 아주 단순하죠. 명료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한 줄 리서치 여론조사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답한 게 40대, 50대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이 40, 50 세대는 그야말로 이재명 정권의 코어 지지층 아닙니까? 근데 여기마저 빠질 정도로 2030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의 뭔가 이 터닝포인트가 있지 않으면 2030 잡기 힘들어요. 제 판단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소 취소 부분, 부동산 부분, 뭐 경제 안 보이는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될 텐데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이번 잠실 민주화 항쟁으로 불리는 이 참정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요. 젊은 민주당을 이야기하려면 건드려줘야 돼요.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송영길 의원도 그렇고 고민정 의원도 그렇고 외피만 그냥 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로만 젊은 2030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0: 구체적인
1: 그 내용들 현안? 네, 그러니까 정말 2030이 민주당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오지 않죠.
0: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뭐 부동산인 부동산, 공소취소면 공소취소, 참정권이면 참정권 이런 식으로 좀 바로 다이렉트리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전수미 대변인 고민정 의원이 오늘 한 젊은 민주당 청년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워딩을 했냐면 그들에게 민주당은 격차를 만들고 방치한 기득권 세력이다. 이걸 딱 보니까 옛날에 386으로 시작돼서 지금 686이 되신 분들 그런 어떤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는 기득권 세력이 돼서 젊은 층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이게 오늘의 민주당의 현 주소다. 약간 그런 식의 얘기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고민정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도 또 약간 세대교체를 바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2: 네.
0: 당내에서도 그런 좀 분위기가 있습니까?
2: 심각하게 지금 제가 의원분들과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20대 대선부터 사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20대 대선 때 이제 아무래도 공보국에 있으니까 대변인으로서 기자분들과 식사를 하는데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라고 네. 부탁을 하면서

0: 자유민주주의 사회 민주화를 만든 게 주역이다라는 데서 자부심이 있는데
1: 네.
0: 그 민주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아젠다를 민주당이 제시를 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AI라는 새로운 지도를 이제 그리고 계시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과 공정에 대한 우리는 통일이나 민족 그러니까 2018년 아이스하키 선수단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북한 선수단 하나로 해서 우리 하나의 원코리아 팀 너무 당연한 게 아니야? 이건 이제 50, 60대의 생각, 20, 30대는
1: 네.
0: 우리가 3, 4년 동안 이 국가대표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왜 그걸 박탈해? 그러니까 공정성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은 어차피 열심히 일해도 집못 사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감. 우리 엄마 아빠는 노력하면 차도 사고 집도 샀다는데 난 노력해도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주거라던가 일자리라던가 결혼이나 본인의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SNS 통해 보이는 격차들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민주당은 뭐 하고 있지? 기득권인데 기득권 타파나 외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을 얘기를 전 하셨다고 생각하고
1: 네.
0: 최근에 조국 대표가 불을 질렀죠. 그 리센는 정말 지역에서 마이너라고 이제 스스로 자처하시지만 오히려 메이저가 되셨잖아요. 지역의 그런 어떠한 언어, 문화의 특수성을 승화시켜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계신데 그거를 뭐 무선도 이말 자체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득권의 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아니면 진보라고 불리는 기득권 세대가 뭔가 언어 하나만 해도 그냥 너 일베 아니야? 쉽게 낙인 찍어버리고 폐지.
1: 아니라 그랬는데 또 재차 얘기했어요.
0: 그것도 또 이번에 배제고도 뭐좀 강성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얘네도 잘못했으니까 다 징계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영원한 심판을 해서 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닫아버리는 게 어른들의 역할인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2030이 분노를 하고 있고
1: 네.
0: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직시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에서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아니 다음 질문도 결국은 전당대회 얘기구나.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고민정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데 이게 그 자체 어떤 파괴력 여부를 떠나서 이게 전당대회 구도에 약간의 변수가 될수 있을까요? 전수미 대변인.
0: 고민정
1: 예.
0: 뭐
1: 예를
0: 지금
1: 들어서 이제 뭐큰 묶음으로 보면 정청래 전 대표하고 큰 묶음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고민정 윤근영 이런 분들 대표적인 친문 인사들의 얘기 보면 약간 정청래 대표하고 거리를 둔 그런 모습이어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하나의 뭐 작거나 한 조그만한 변수가 될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뭐그
0: 저는 충분히
1: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0: 변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저희가 다양한 당원들이 있고 물론 핵심 당원들은 이제 50대, 60대 당원들이 많기는 한데
1: 네.
0: 지금 청년 최고위원 얘기 나오는 거 봐도 바로 이런 분위기를 투영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 뭐 조국 그전 대표가 촉법 얘기, 뭐 유시민 뭐 촉법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청년에 대한 비난, 어떠한 낙인 이런
1: 네.
0: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측면에서도 기존의 운동권이나 기존의 기득권이라 불리는 민주당에서의 계층이 더 이상 이분들의 시각으로는 그 민주당의 미래, 그러니까 경륜이 더 이상 미래를 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몰되고 과거의 정치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기감을 저는 고민정 의원이 스스로 자각을
1: 그래요.
0: 했고 본인은 침몰한 배에서 그대로 있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계층으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 선수야 대변인께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요 질문은 제가 우리 전수미 대변인께도 드릴 거예요. 이게 좀 어떤 뭐 주요 질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이제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송영길 의원 상당히 신경전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이전의 행적 이런 얘기들 서로 많이 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계엄 해제 표결에 김민석 의원이 참석 못한 거를 가지고 친청계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은 이제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 그랬더니 감기약 성분이 뭐냐고 이제 물어보고 이 상당히 이제 날선 비난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씨가 자신 방송에서 김민석 의원 해명을 사실상 해주는 그런 방송을 했어요. 담장 넘기 한 시민 인터뷰 김 의원이 담장 넘는 장면 CCTV 그다음에 그 본회의장 뭐라 그러죠? 국회 본관이라 그러죠? 본회의장이 있는 거기서 막 서둘러 가지고 막 움직이는 모습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0: 사람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니 정청래 대표 편 아니에요. 왜, 왜 김민석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단순한 방송에서 공정 언론으로서 이제 있는 사실을 보여줬다.
1: 그 김어준 씨도 하나의 별명이 네. 여의도 그에서 그 풍향계잖아요.
0: 예, 예.
1: 그러면은 누가 권력을 가져가고? 같이 저는 조선일보랑 김어준 씨의 공통점이 킹메이커를 되게 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투영하고 싶어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바람을 보니까 김민석 총리 전 총리가 좀 더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이라도 어차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해서 밝혀지고 역시 김어준은 음모론자고 이 팩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밝히지 않았던 사람이었네라고 매장당하는 것보다는 이 영상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나는
0: 자기 방어도 하면서
1: 네. 예. 나는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고 어느 특정 누구를 뭐 밀어주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진보 진영의 발전, 진보 진영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지 누구의 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김민석 총리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불리하지 않은 진짜 증거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나는 진보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고 역할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한 게 아닌가.
0: 그래요. 정청래 의원이 섭섭할 것 같은데. 네.
1: 그 제가 맨 처음에 예.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말리셨어요.
0: 왜요?
1: 이제 말리시면서 하는 게 어제의 그 너의 친구가 내일 너의 등에 칼을 꽂는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붙는 게 바로 정치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힘을 좀 더 가지시고 주류가 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다시 또 오실 겁니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돌려 말하니까 전수미 대변인에 대해서 그 지인이 넌 너무 착해 이런 얘기한 것 같아요.
2: 그런 곳에 있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손수 대변인님. 자, 요 상황 어떻게 보신 거예요? 김어준 방송에서 나와서 그랬더니 또 김민석 전 총리도 그래요. 내가 1초 늦었어요. 누르는 게 가봤더니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아이고 내가 조금 전에 눌렀다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클리어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2: 그렇죠. 저는 사실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잘은 모르죠. 오히려 우리 전수미 대변인보다는. 근데 전수미 대변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난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풍향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도 풍향계라 불리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1: 누구예요? 네.
0: 근데 좀 가르쳐 주세요.
1: 알려주세요. 우리가 근데 이제 보면 돼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문자로라도
2: 그래서 어쩌면 그러네요. 김어준 씨가 그런 풍향계의 그것을 감지를 하고 아 이번에는 김민석 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편을 들어줬나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정청래 대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어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사임을 하는 그날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고민정 윤건영 의원이 조금 거리두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를 만날 일정이 없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거든요. 그때 조금 이상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적통전쟁을 하면서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까지 막 책을 사면서 보여주면서 하기까지 적통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고민정 의원은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정청래 대표가 급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고민정 의원이 직접 당대표 출마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군가를 강하게 밀지는 않는다. 그립감을 갖고 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급기야 김어준 씨까지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이런 이제 이른바 쉴드를 조금 해주는 거를 보고 아 정청래 대표 쪽이 좀 흔들리다는 느낌이 오네요.
0: 그래요. 네. 조금 더 상황을 요 한 가지만 갖고 우리가 뭐 판단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여튼 그런 조짐이 좀 없지는 않다는 거를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한 건가요? 정청래 전 대표가 명청대전에 계속 이제 선을 긋고 있어요. 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뛰고 있다. 이 대통령 존경하는 동지이자 전우다. 명청대전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대통령을 전대판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거는 어쨌든 본인 대 대통령 구도는 본인한테 어쨌든 불리하다는 거죠? 전수미 대변님.
1: 네. 그래서 한결같이 정천의 전 대표가 저분이 당대표 맨 처음에 대신 다음부터 꾸준하게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운영을 당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음과 끝이 같다. 여전히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정천래 전 대표의 당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잘 아시지만 동원력이 굉장히 강하고 무엇보다 선명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강한 개혁을 요구하시는 당원들에게 좀 인기가 많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 바로 그런 이제 개혁 과제, 지지층 결집과 개혁 과제를 밀어붙이는 힘이 집권당의 자산일 수는 있는데 과연 그 힘이 대통령의 국정의 성공을 뒷받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그 당 대표 개인의 그런 어떤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걸로 흘러갈 것인가 이거는 뭐 서로의 이제 아마 후보들이 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누가 집권 당이 집권 당답게 같이 갈 것인가는 네거티브는 개인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검증은 전 오히려 당을 세우는 작업이라 생각해서 검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0: 자, 이번 질문도 전수미 대변인께 이제 민주당이니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이라 그러나요?
1: 네.
0: 전대위라 그러나요? 전준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1차에서 뭐 과반 누가 못하면 결선 투표한다. 이게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자 선호 투표로 결정을 했다.
1: 네.
0: 이게 뭐지? 이거 뭡니까? 선호 투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만약 가게 되면 아시지만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투표를 결선 투표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호 투표제 이해하시면 1순위 선호 2, 3, 1, 2, 3을 적어대요. 그러면 거기서 1, 2순위가 결정이 되겠죠.
0: 네.
1: 그러면 3순위 후보는 떨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순위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1순위에 3순위 후보를 적으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그러면 1순위에 3순위 후보 그분들이 적었던 2순위나 3순위를 그거를 반영을 1, 2, 그분들이 바로 1, 2순위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대로 반영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투표로
0: 모든 어쨌든 한 번만 한다.
1: 결정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리고 이제 한 번 투표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등수를 적어낼 수 있다.
1: 네, 선호 투표. 이거 선호하는 1순위 난 이 사람을 선호합니다. 2순위는 이 사람을 선호합니다. 그걸로 가는
0: 그거를
1: 거죠.
0: 이제 나중에 계량화해서 총 득점을 그걸로 한다 이거죠.
1: 네, 그래서 유권자가 1순위로 그 투표한 후보자가 이제 탈락을 해도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이거를 좀 하자라고 그 결선 투표 가면 또 투표해야 되지 않냐. 좀 효율성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 나오긴 했는데 이걸 대해서 또 특정
0: 후보 간에 또 서로 입장이 갈리던데.
1: 예, 그래서 지금 전준이에서 다시 이거를 도입할 건지 안 할 건지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0: 도입할지 말지 여부까지도 다시 얘기하기로 했죠.
1: 결정한 게 아닙니다.
0: 정청래 후보 쪽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제 반대하는 그 모습이고 그다음에
1: 예, 맞습니다.
0: 송영길 의원은 보니까 뭐 사표가 될까 걱정하는 유권자 고민이 해소됐다. 부담 없이 송영길을 찍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 서로 승리의 카드가 아닌가 싶다. 자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선호 투표제 손수조 대변님 저 정치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2: 어렵네요. 지금 그죠? 계속 그래서 대진표를 한번 쭉 제가 보고 있는데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호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하던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이 선호 투표를 한다는 거는 양자 대결일 때 바뀔 마음이 있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민석 벌스 송영길 말고 정청래도 두 분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이제 송영길을 지지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공학이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자 대결로 딱 붙었을 때는 사실 조금 표심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예 미연에 차단하고 그냥 처음부터 1등, 2등, 3등, 4등을 본인이 다 적어내라. 그걸 나중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누구에게 유불리가 될지는 어렵네요.
0: 그래요. 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공인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전역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충청권 곳곳이 아직 빗길인 데다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도 유지 중입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돌발 구간 수도권 제일순환선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시흥에서 송내 쪽으로 긴 구간 더딘 가운데 이 사이 장수 6차로 고장난 차 처리 구간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0: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자유로 부근과 계양에서 송내, 조남 분기점부터 수암 터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요. 경부선 부산 방향 신가 분기점 부근은 5차로가 고장난 버스로 차단돼 있는데요. 뒤로는 서울 요금소부터도 3km 구간 이 처리 여파로 크게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도 안성 부근 4차로 대형 화물차 처리 구간 지나서 안성 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퇴근 정체에 이어지고요. 서울시내 분당소로 성남 방향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사고 처리 길어지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민주당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정청래 의원 아직 출마 선언 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착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해서 그건 이제 언제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고위원 출사표 막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니까 뭐 친명계로 분류되는 그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이제 출사표 던졌고.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의원 등 뭐 예를 들어서 친정계로 분류된 의원들은 당대표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먼저 하긴 뭐하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3: 오늘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죠?
2: 됐죠?
3: 네.
2: 자, 요거 하나 퀴즈 짧게 네. 된다 안 된다 김용 된다 안 된다 최고위원
3: 당연히 되실 것 같은데요?
2: 진짜요?
3: 네.
2: 오, 이유는요?
3: 우리 용이 잘 부탁한다 그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는 그 워딩으로 끝난 거 아닐까요?
2: 아, 그래요. 김용 최고위원 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손수조 대변님.
4: 저는 되면 안 된다.
3: 네?
4: 되면 안 되고요. 이분 되신다고
3: 어떠한
4: 해서.
3: 어떤 이유로 안 돼요?
4: 아니 이분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분 아니에요. 아직까지 형도 지금 안 받았고요. 이분이 되신다고 해서 이재명 정권에 전혀 하등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분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자, 당연히 되지 않을까요라는 답도 있었고 되면 안 된다는 답도 있었습니다.
3: 다음 인터뷰 김용 네. 그 네, 대변인님 아니시죠?
4: 그럼 저 빠르게 아니죠, 가야 돼요.
2: 큐시트 봐봐.
3: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4: 빠르게 집으로 가겠습니다.
2: 네. 이분이 얘기했어요.
3: 마중 나가지 않겠습니다.
2: 당을 바꿔버려요. 지금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 너무 오래 했어 오늘.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자. 징계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다.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래서 뭐 친한동훈계냐 뭐 무슨 부산에 닭을 드셨던 분들이냐 아니면 뭐 대한가 미래 소장파 의원들이냐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분이 당내 최다선 6선 조경태 의원입니다. 손수조 대변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 네, 조경태 의원께서는 3선을 민주당에서 하시고 국민의힘으로 오셔서 또 3선을 하신 네. 6선의 의원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발단은 국회 부의장 선거였습니다. 네. 박덕흠 부의장 후보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총의를 모아서 된 후보셨죠. 그런데 조경태 의원께서 민주당 의원들께 전화를 하셔서 박덕흠 후보를 뽑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는 말씀을 아직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뭐 한 것이 사실이다.
2: 아니, 왜냐하면 내란 옹호 세력을 국회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4: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제 원내단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잔당 후보를 낸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항의도 하시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의를 모아서 뽑은 후보를 네. 뽑지 말라고 타당에게 이렇게 전화를 돌리는 행위는 엄연한 해당 행위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원내 의원님들이 조금 이제 붕괴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2: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은 이런 분이 국회직 특히 국회 부의장이라는 아주 막중한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당내에서 경선을 했거든요.
3: 네.
2: 해서 본인은 떨어지고 박덕흠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3: 네.
2: 그런데 여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저 내란 옹호 세력이니까 안 된다 하면 어쨌든 당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당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뭐지 이럴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 뭐 김대식 의원, 무슨 뭐 유영하 의원 등등, 유영하 의원은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얘기까지 하는, 지금 보시기에 어떠세요, 전수미 대변인님?
3: 아니, 무기명 투표는 항상 자유 아닙니까? 그거 국민의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자유잖아요. 뭐 전에 신분 있는 의원들한테 뭐 개인적으로 얘기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징계까지 가야 될 사항이,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지금 한동훈 의원 옷깃만 스쳐도 다 징계. 장동현 대표 비판만. 김재섭 의원 얼마나 서울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 만드는데 정말 일조하신 분입니까? 근데 네. 뭐 장동현 대표 비판했다고 징계. 그러니까 이런 입막음 정치, 징계 정치가 국민의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과 감시의 기능을 해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 된다니까요. 다 국정운영의 자책임자고 예비 책임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당 내에서 이런 식으로 징계 정치, 마이너스 정치로 하시는지,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원칙의 강도가 과거에도 그러면 그런 똑같은 발언과 똑같은 행동으로 해당 행위라고 낙인 찍으면서 하시는지. 그러면 저는 낙인의 정치, 조국 전 대표 뭐 진보 진영에서 뭐 학생들 이렇게 낙인 찍는 거, 문제 국민의힘에서 뭐 문제 삼으시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낙인 정치, 배신자 정치, 징계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그 어떤 진보 진영의 그런 낙인이나 위선 기만에 대해서 비판을 할 자격이 되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 자, 이제 전수미 대변인은 요 조경태 의원 문제에서 조금 더 그 내용을 확대시켜가지고 전체 국민의힘 징계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왜 내란 잔당 세력에게 왜 저 국회 부의장 시켜달라고 거기 그 출마는 왜 했냐, 왜 내란 옹호 세력들에게 자기 뽑아달라고 한 거냐, 되게 격앙이 됐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여튼 좀 폭을 넓혀서 뭐 친한동계, 그 다음에 뭐 대한과 미래 소장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징계를 당의 어떤 그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이제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이제 되게 원칙적인 얘기인데, 과연 이 시기에 징계하는 게 당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장동영 대표 본인에게도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당을 하나로 묶고 가는데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수저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4: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층위가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해당 행위, 즉 선거 때 타당 후보를 도운 것, 이거 당원 당규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이번에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우리 이제 당,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원택 후보를 돕지 않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에 대해서 징계합니다. 네. 민주당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당 행위, 타 후보를 도운 것에 대한 징계는 각 모든 정당이 있는, 갖고 있는 정당 사무고요. 원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두 번째,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 요청서가 당원들로부터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당원분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지금 전쟁을 치르는 중인데 왜 자꾸 당 대표 장수의 발목을 잡느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런 분들은 자꾸 당에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분탕질만 치니까 이분들을 좀 징계해달라고 요청서가 올라온 것이죠. 네. 아직 징계가 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비단 지금 국회 내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각 기초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이제 원내 의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뽑은 후보를 뽑지 않고 민주당이나 타당과 조금 이제 뒷거래 협업을 하여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다른 후보를 뽑는 등등의 이런 해당 행위들이 지금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요, 원칙에 대한 이야기고, 당원이고 당인이라면,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덕흠 의원께서 이제 요 부분에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강선현 의원께서도 조금 더 세게 지가 먹던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당내에서 좀 조경태 의원 자체에 대한 비판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 우리 당에 이게 여기는 이제 조경태 의원에 관한 게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쭉 친한계나 이런 데 대해서 뭐 징계가 거론되고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윤리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우리 당

0: 의원님들의 징계는 신중해야 한다. 김대식 당대표 특보단장도 좀 되게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약간 어쨌든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의식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전수비 대변인.
1: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다면 그러면은 주경태 의원 대해서니까 절실하면 떠나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시면서 친한계 의원으로 불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면 원칙이 없는 징계라는 거죠. 그러면은 친한계에게 왜 그렇게 하냐? 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 돌아와서 다시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지금 보험을 사실 드시는 거잖아요. 그 정치라는 게 저는 장동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그렇고 정치라는 게 원래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고 있는 거고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가치관이 충돌하면 이걸 힘으로 물어붙이고 징계로 다 찍어내고 그다음에 다 제명시키고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말과 절차로 풀어보자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 정치를 하시는 게 그 정치 자체가 아예 아닌 게 돼버리다. 그래서 네.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60~70건 이제 그런 제보가 왔다는 건 당내에 그만큼 갈등이 있다는 건데 저는 장동현 대표가 내려오면 이제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이니까 그냥 본인의 그 국민의힘의 사당화 권력을 이용한 당의 사당화를 위해서 네. 이거를 정치를 해서 갈등을 풀려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명목으로서 숙청, 그러니까 한마디 윤리위를 숙청위원회로 지금 만드시는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 네. 자,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에 개입한 당사자가 바로 경찰관 부친이고 또 그 경찰서에서 윗선 개입 의혹도 나오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경찰에게 오롯이 수사를 맡겨도 되나.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 정말 이대로 폐지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목소리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 자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전수미 대변인.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부실 수사 의혹 계기로 본 보안수사권.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강행해야 됩니까?
1: 그 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확실히 아 우리는 무조건 보안수사권 폐지로 무조건 간다라는 의견도 있으시지만 좀 이번 장윤기 사건 때문이라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있습니다. 결론인데 하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건 네. 경찰이니까 문제가 된다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을 한 이유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발부나 정치 표적 수사를 했던 이력들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에게는 가족이 없습니까? 그럼 경찰만 이렇게 했을까요? 검찰도 검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많은 것들 김학의 사건부터 해서 많은 국민들이 누구나 수긍하지 못하고 검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받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야 됐던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가족이 은폐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검찰도 가족이 있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보안수사권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럼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했을 때의 문제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준다거나 검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더 이상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 폐지로 인한 폐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 단계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지금 이제 전수미 대변인은 경찰 수사로 인한 폐해도 있지만 검찰 수사로 인한 폐해도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거고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이 사건을 놓고 보면 정말 그 무참히 살해당한 여고생 그 가족들 입장 그 본인 유명을 달리한 그 본인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만약 이것이 진실을 밝혀도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그거를 그 경찰관 아버지가 개입하고 그 경찰서에서 만약에 서장부터 개입했다면 강력팀장 이 사람은 개입한 게 거의 드러나고 있고 자 정말 맡겨도 되냐 이런 그 목소리는 당연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보안수사권과 국민의힘에서도 아 이거는 더더욱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나요?
2: 당연합니다.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이제 명청대전에서 청 쪽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이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 해외 나가 있을 때

0: 가지고 둘이 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 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선명성 있게 이걸 가져갔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죠. 그쪽에서도 이거를 처음에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강성 지지층의 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도 보안수사권 폐지로 간다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전수미 대변께서 이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말씀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사건을 보십시오. 검찰의 보완을 할 수 있는 그 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말은 즉 경찰의 수사원은 수사권을 완전히 보장해준다는 거거든요. 경수완보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권력을 이렇게 몰아주면 무조건 이것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검사받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받지 못하면 부패하기 마련인데 전수미 대변인 말씀 주시듯이 어느 한쪽으로 권력을 몰아줘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부패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잘 이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가야지 뭐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해버리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보안수사권도 완전히 폐지해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러한 이 사단이 나고 피해가 납니다. 이게 비단 이 일 하나일까요? 이게 언젠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국민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보안수사권을 마련해야 한다. 되살려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제2의 장윤기 사건, 제3의 장윤기 사건 속출할 거라면서 자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면 살인자 편에 설 거냐. 뭐 이 사건을 빗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이 국민의힘을 찾아서 지도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는지 정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우리 존경하는 장관님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보안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즉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 자 전수미 대변인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는 철저하게 피해자 국민 관점에서 다뤄야 될 사건인데 그 사안이죠. 그 네. 그런 현안을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 차원의 당내 정쟁의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거. 이거는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김민석 의원이 총리직 그만두기 조금 전에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이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국무총리실사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는 어떤 보완을 할 수 있을까 뭐 그 진짜 완전히 폐지해도 되나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추진단장이 이름이 이근우라는 분입니다. 네네. 그분이 정말 황당하다는 식으로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야 정말 전당대회 소재로 전락한 자 국회에서도 조금 더 숙의해 달라고 했는데 속도를 내려는 이거는 국민에 대한 좀 도리는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3: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회가 책임져라이지 이거를 정쟁으로 소비하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 국회가 피해자 관점에서 당연히 숙고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거에 대한 보안 수사권 자체는 이제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사실 다르잖아요.
1: 네.
3: 보안 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를 하는 겁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봤을 때 경찰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하면은 추가 수사해라 요구하는 방식이 그건데.
1: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한테 요구하는 거죠. 네.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죠. 네. 그죠?
3: 그래서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분명히 해서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하는 줄이되 거기에 대해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거를 이번에 장윤기 사건 비롯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1: 네.
3: 이렇게 장윤기 사건과 같은 피해자 그러니까 유족분들의 이의 신청권을 무조건 강화를 해야 된다 그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때
1: 네.
3: 이거를 제재를 하고 재심사를 하는 것도 지금 당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 안에서 뭐 본인이 이제 피해자가 나 아빠가

0: 우리 가족이 막 경찰에 의해서 그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뭐 다 이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짬짬이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경찰 가족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배제하고 이거 다른 사건 다른 지역으로 이첩시키는 네. 그런 제도적인 완비들 특히 그다음에 살인이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것들은 외부 전문가도 아예 참여를 하는 그런 수사 절차 이런 것들을 지금 당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 절제 대책 없이 무조건 네. 폐지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선수 대변인님.
2: 검찰이 이미 그간에 대한민국에서 쌓아왔던 수사의 경험치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구조와 시스템과 인력이 네.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폐지하고 또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굉장히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예를 들어서 검찰이 다시 경찰 보고 이 장윤기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들 그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울 때는 굉장한 수기 과정과 연구와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지 않을 대안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를 네.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폐지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논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4살 유정이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집안일을 챙기는 유정이. 또래 친구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유정이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되었는데요. 유정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루게릭병을 앓던 엄마를 간호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결국 엄만 가족의 곁을 떠났는데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아버지는 뇌경색과 공황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도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힘든 환경과 생활고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는 유정이. 아직은 어린 유정이가 마음의 짐을 덜고 희망을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작은 두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는 주로 충청권을 포함해서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호우주의보가 경북 상주와 문경시에 발효 중이고 점차 이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일부 경기 남부, 강원 남부와 경상권으로 이 호우특보가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의 곳에 따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돌풍, 천둥, 번개 주의하셔야 되겠고 수도권이나 강원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중부지방과 전라권역, 경북 중북부는 특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계속 내리다가 제주도는 내일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차차 그치겠고 모레 오전까지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권에 비가 이어진 뒤 그칠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워낙 많은 양이 예보돼 있어서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에서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져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밤새 열대야

0: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분포, 내일 낮 기온 서울, 세종, 대전 27, 광주 31, 대구 33, 포항 34도 등으로 경상권의 자외선 지수는 내일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가 예상됩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금강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논산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청, 전북 지역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강원, 충청, 전북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80여일 앞두고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과 이란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인 38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반도체 고점 우려에 중동 불안이 높아지면서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석 달에 89조 원. 성과급 충당금 제외하고도 하루에 1조 원씩 벌어들인 겁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기업 실적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슈퍼사이클 중심에 있는 반도체가 이 시대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이유는 뭔지, 반도체 미래는 어떨지, 또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뭔지 다각도로 알아봅니다.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재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3: 자, 이제 삼성전자 전망치보다도 더 많이 벌어들인 것 같아요. 이게 성과급 충당금 이거 감안하면 정말 사실상 100조 넘게 이익을 냈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교수님 혹시 2분기 실적이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하셨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3: 아, 그러세요?
4: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은 예상을 했고,
3: 네네.
4: 예상에는 그 수치를 거의 뭐 맞춘 것 같습니다.
3: 아, 그러시군요.
4: 다만 이번 실적은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을 넘었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큽니다.
3: 네.
4: 핵심은 이제 AI 서버 수요입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 PC 일반 서버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이끌었다고 하면,
3: 네,
4: 지금은 AI 서버가 수요의 중심입니다.
3: 아,
4: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 AI 서버에,
3: 예,
4: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으면 실제로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동작되지, 네, 않은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공급 부족이 매우 심해가지고,
3: 네,
4: 한 50% 정도밖에 AI 서버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도 컸고 영업이익도 큰 것 같습니다.
3: 그래요. 뭐 이게 공급이 부족하다 보면 똑같은 그것도 자꾸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더더욱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로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자,
3: 교수님,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하루에 1조씩 이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감각이 별로 없는데 자꾸 1조, 뭐 10조, 100조 이러니까 감각은 없는데, 이게 보니까 글로벌 테크 기업 통틀어서도 엔비디아, 애플 제치고 가장 많이 벌었다고 해요. 이런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이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4: 이것은 뭐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강하게 올 때가 가능한 것이고요.
3: 네네.
4: 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공장을 빨리 짓고 장비를 들여서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3: 네,
4: 일단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익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HBM입니다.
3: 네.
4: HBM이 있어야만이 이제 AI 소위 말하는 가속기,
3: 네,
4: 가속기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게 AI 가속기고
3: 네.
4: 그 가속기 필요한 HBM을 우리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고
3: 네.
4: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렇군요. 한국 기업이 AI 시대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반도체 기업 얘기할 때요. 교수님, 미국 엔비디아 있고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뭉뚱그려서 우리가 뭐 반도체 기업 얘기하긴 하는데 사실은 기업마다 뭐라 그럴까요? 그 뭐 업종이 좀 다릅니다. 이 반도체 기업이라고 부른 이 기업들 어떻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4: 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3: 네네.
4: 엔비디아, 퀄컴, AMD 같은 회사는 주로 네.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해서 그것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3: 네네.
4: 그럼 TSMC는 이런 팹리스 기업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아서 실리콘 웨이퍼 상에 실제로 네. 칩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회사를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3: 네.
4: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모두를 아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SK하이닉스는 DRAM, HBM, 낸드 프레시와 같이 메모리만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기업입니다.
3: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완전한 종합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네요.
4: 그렇습니다.
3: 그렇군요. 이렇게 엔비디아나 퀄컴하고도 또 다르고 TSMC하고도 다르고 또 하이닉스하고 다른데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뭐 DRAM, HBM, 낸드 플래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개념을 저 정리를 해 주세요.
4: 네네. 뭐 일반인들이 이야기 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 네네.
4: 원래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 두뇌 역할을 하는 CPU라는 친구가 있죠.
3: 네네.
4: 그 CPU는 이제 계산을 하는 반도체인데
3: 네.
4: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옆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CPU는 동작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3: 네.
4: 데이터를 빨리빨리 전송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것을 DRAM이라고 합니다.
3: 네네.
4: 반면에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뭐 동영상을 찍으면 그 사진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습니까?
3: 네, 네, 네.
4: 낸드 프레시 메모리는 동작 속도는 느린데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고요.
3: 네.
4: 요즘 이제 AI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리드라고 할 수 있는 HBM은
3: 네.
4: 계산 속도 빠른 DRAM을 여러 층으로 쌓아서 AI 가속기의 두뇌 역할하는 GPU 바로 옆에 붙여서
3: 예.
4: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고 해서
3: 네.
4: 빠르게 계산하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에 들어가는 두뇌 역할하는 CPU,
3: 네.
4: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AP 그리고 AI 가속기 들어간 GPU 같은 것을 우리가 비메모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반도체 수요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증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AI 요 부분 수요 때문인 거죠?
4: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큰 이유는 AI 때문입니다.
3: 네.
4: 과거는 PC와 스마트폰에서 수요를 이끌었는데
3: 네.
4: 지금은 AI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가 중심입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처리함으로써
3: 네.
4: GPU, HBM, 서버 DRAM, 고성능 SSD, 특히 우리나라가 잘 아는 HBM, 서버 DRAM, 고성능 SSD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3: 네.
4: 이전에는 스마트폰

0: 폰에 뭐 메모리 하면 하나의 부품이었죠.
1: 네네.
0: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부품이 예. 아니고 AI 산업의 기본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1: 아, 그 개념이 전혀 다르네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휴대폰의 부품으로 들어갈 때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도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네네. 가격도 뭐 일단은 그 가격 자체도
1: 네.
0: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그 휴대폰이나 이런 PC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도 뭐 두세 배 이상 비쌀 뿐만 아니라
1: 네네.
0: 또 이 제품을 또 많이 만들어야지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또 그 기존의 DRAM
1: 네.
0: 이런 가격도 지금 폭등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얼마나 즐거운 비명을 지를까 싶은 생각이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질문을 이런 것도 의아해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면 미국 선진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갖춘 기업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마 잘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0: 네, 쉽지 않습니다. 현재 첨단 그 DRA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3개 회사밖에 없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이 첨단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인 DRAM의 경우에 만드는 시간이 24시간씩 가동을 해서
1: 네.
0: 실제 만드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HBM은 약 5개월이 소요되는
1: 예.
0: 정말 첨단 기술이 총 집약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의 경험이 필요하고
1: 네.
0: 또 기술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펩, 요즘은 펩 하나 짓는데 이제는 60조까지 돈이 필요합니다.
1: 아,
0: 그만큼 자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반도체 회사 칩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1: 네.
0: 그리고 정부에서 또 전력 용수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요즘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그리고 자본 그 다음에 시간 인력 이 총 결합된 국가
1: 네.
0: 총력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뭐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뚝딱 그 빵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고도의 기술력 그다음에 어쨌든 그 품질 유지도 아주 양질로 계속 해야 되는 이거를 어디서 한순간에 따라올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심지어는 어떤 뭐 전력이라든지 용수 이런 건 또 정부하고도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맞습니다.
1: 네네. 그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지? 총평을 한 말씀해 주세요.
0: 네. 방향은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네.
0: AI 시대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AI 로봇이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1: 네, 네.
0: 반도체는 AI의 두뇌고 데이터 센터는 그 두뇌를 돌리는 인프라입니다.
1: 네, 네.
0: 특히 반도체는 용인 펩을 조기에 구축을 해야 되고 광주 선안권의 펩을
1: 네.
0: 신규 펩이죠.
1: 네.
0: 선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AI 수요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1: 네.
0: 2035년까지 현재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1: 네.
0: 약 2.5배에서 3배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인은 속도전으로 해서 빨리 지금 필요한 그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1: 네.
0: 광주 선안권은 2030년 이후에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선제적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1: 그래요. 자,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용인에 증축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대로 또 속도전을 하되 저 선암권에 새로 지은 이 부분도 빨리 앞당겨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 그게 그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또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고 계속 앞서가는 그런 길이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0: 네, 정확합니다.
1: 네. 교수님, 정부는 선안거지 호남을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지정한 건 국토 균형 발전도 고려했고, 그다음에 특히 이곳이 용수, 용지, 그다음에 전력 해결할 뭐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최적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부의 이 설명, 그러니까 호남이 반도체 생산 공장 입지 조건으로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교수님도 평가를 하세요.
0: 네, 가능성은 충분하고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원래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단지,
1: 네.
0: 그다음에 용수, 전력, 폐수처리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도권의 경우는 9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1: 네.
0: 특히 그 토지 수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3년 이상 수요가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면서 광주의 군공항을 사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 이야기는 토지 수용에 3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빨리 구축을, 인프라를 미리 구축을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전력과 용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1: 네.
0: 지금 뭐 언론에서 자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0: 정부는 지금 선안권에 이제 그 대규모 부지 확보는 했지만,
1: 네.
0: 한강 수계처럼 강력 상수 체계가 촘촘한, 네. 지역은 아닙니다.
1: 네네.
0: 그래서 다목적댐이라든지 발전 용수, 하수 처리수 재이용을 한다든지, 필요시 해수 담수화까지 물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 네네.
0: 전력도 그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지만 원전과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이제 송전망 이런 것이 결합되는 전반적인 새로운 개념의 전력 공급 시스템 구축하는 게
1: 네.
0: 필수적이고요.
1: 네.
0: 정부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래요.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용인 증축하고 있는 거 이게 수도권하고 선안권하고 아주 속도전으로 같이 병행해야 된다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용인에 증축하고 이런 부분도 저쪽 이제 호남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변전소 문제는 이런 걸로 조금 차질도 있고 그게 생각보다 진척이 또 중간에 뭐 토지 수용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주민들 반대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는 진척이 이렇게 막 쭉쭉 진행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전기 같은 문제도 저 서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전기 용수 뭐 이런 것들 다 해결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는 또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도 또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잘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진행될까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0: 저는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 아, 예, 예.
0: 그 이유는, 수도권, 즉, 이제 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1: 네네.
0: 용인 쪽에는 반드시 그, 이번에 정부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한 것처럼 기업에서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033년이 되면 용인에
1: 네.
0: 4개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나면 더 이상 부지가 없습니다.
1: 네. 네,
0: 왜냐하면 용인 쪽에는 SK하이닉스가 4개의 공장, 삼성전자가 6개 공장을 짓게 되면 더 이상 전력을 확보한다든지 용수를 확보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이런 말이 있죠. 물들어왔을 때 노조라는 것처럼
1: 네.
0: 지금은 AI 수요에 의해서 메모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빨리 용인은 이제 더 빨리 앞당겨서 인프라를 정부에서 구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1: 네.
0: 이제 그런 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제 메가 클러스터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기관 같은 것도 다 선정을 하고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실제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또한 동시에 그 광주 팹이라고 뭐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이제 광주로 결정이 났으니까.
1: 네네.
0: 그 역시도, 일단 뭐 토지 수용 문제가 뭐 한 번 만에 해결이 되었고, 거기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에서의 투자죠. 그죠?
1: 네.
0: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반도체 단지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하면 대만처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필요하다면 공장을 빨리 짓고,
1: 네.
0: 또 너무 예를 들어서 뭐 공급 과잉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공장을 늦게 지어서 공급을 하면 절대로 공급 과잉이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런 것을 뭐 투자를 강

0: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여기서 잠시 속도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에 쭉 밀려가지고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하고 기업하고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0: 그렇습니다.
1: 지금 교수님 말씀은 그 정부가 좀 앞에 치고 나가가지고 뭐 기존 기반 여건을 마련해주면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그걸 취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간다.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면에 어떤 지적도 나오냐 하면 이번 그 우리 이 사태 물론 뭐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요. 그 어떤 정부가 앞장을 서고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기업의 어떤 그 좀 면밀한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거보다는 정부가 좀 그것들 기업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끌고 나오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그 정교한 계획이랄까 이런 거는 조금 무시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0: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요.
1: 네네.
0: 반도체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가장 첨단 그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려면 60조가 들어갑니다.
1: 예.
0: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은 아무리 정부가 팔을 긁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절대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투자를 잘못해버리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다운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1: 네네.
0: 그동안 이제 반도체 다운턴을 여러 번 맞이해봤고, 그리고 지금 AI라는 특수 이제 품이 온 거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옛날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이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네. 라지 랭귀지 모델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또, 추론 중심으로 또 산업이 확장이 되고, 또 조금 있으면, AI 에이전트. 나중에 2030년 이후 되면 로봇에 적용되는 피지컬 AI. 이런 네. 식으로 정말 놀랍도록 산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적자를 안 보려고 하면은 기업은 투자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아무리 정부가 뭐 팔을 끊는다 하더라도
1: 네.
0: 그런 검토를 없이는 절대로 짓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용인팩과 그 호남팹이 동시에 구축이 팹을 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돼 있다 하더라도
1: 네.
0: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죠.
1: 지금 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다음에 기업이 그 뭐 선안권에 800조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큰 그림을 그려놓은 거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나 그다음에 좀 아주 세부적으로 기업이 어떤 그 경영 계획이나 이런 청사진 이런 거를 분석해 봤을 때 아,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하면 그건 당연히 기업이 그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0: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의 역할은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칭찬을 하는 것이
1: 네.
0: 왜 대만 모델을 그동안 못했을까? 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정부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인프라 구축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1: 예.
0: 해놓고 그다음에 기업이 필요하면 그걸 분양을 해서 기업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매출을 이루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못 해왔는데
1: 네.
0: 이런 AI 특수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뭐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들이 다 돼 있죠.
1: 네.
0: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이미 뭐 빅테크, 빅 IT 테크하고는 벌써 2029년까지는 롱텀 어그리먼트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1: 네.
0: 주문을 미리 다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035년에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1: 네.
0: 뭐 메모리 반도체를 10분의 1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공장을 추가 짓는 것을 속도를 늦춘다든지
1: 네네.
0: 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도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것이고 기업도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된 것이고
1: 네.
0: 기업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제가 표현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볼 게 없는 거죠.
1: 그래요. 정부가 일단 재반 여건을 마련해 놓고 기업은 자신들이 아 이거는 더 세게 투자해야겠다 싶으면은 그때 투자 계획에 맞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보다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0: 이거 여건이 안 되면 뭐 절반으로 일단 할 수도 있는 거 여러 가지 옵션이 기업한테는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기 그 교수님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계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부회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부의 원전 확대를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자, 국민 보고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막대한 전기 수요 감안하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전 확대. 이게 정부의 기존 큰 그림의 에너지 정책 방향, 기조, 친환경 에너지 확대인데 이 부분하고는 약간 좀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반도체 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1: 저는 뭐 이게 반도체 전문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
0: 네.
1: 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어렵고요.
0: 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제조를 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0: 네.
1: 정말로 최양질의 전력입니다. 1초라도 정전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0: 네네.
1: 공급하는 전력 자체의 뭐 이 볼테지라든지 전류 이런 변화가 거의 없어야 되는 정말 고양질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0: 네.
1: 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리백도 우리가 이제 또 구현을 해야 됩니다. 2040년까지 애플은 아리백을 구현하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는 사용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0: 네.
1: 삼성 SK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리백을 하려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0: 예.
1: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의 전송이 너무 큽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을 사용해야 되죠.
0: 네.
1: 원전은 기본적으로 뭐 아리백에서 이제 아리백에 해당할 수 있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원전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는 LNG 발전소도 동시에 지어야 합니다.
0: 네.
1: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전력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하지 않게 되면 아마 기업 보고 가서 그 반도체 공장을 지으시면 불안해서 네. 못 지을 거
0: 그러니까요.
1: 아니겠습니까?
0: 예예. 예. 네.
1: 그래서 이전에 뭐 정부에서 원전을 사용하니 안 하니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이제 광주 선안권 쪽에 광주 쪽에 반도체 팹을 짓는다고 하면
0: 네.
1: 이러한 원전이나 LNG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0: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꼭 필요한 조건들 할 때 전기 용수 용지 하면서 이제 인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네네.
0: 우수한 반도체 인력에 뭐 지리적 마지노선이 경기 평택 이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전엔 있었는데
1: 네.
0: 이제 선안권에서 반도체 생산기지 확대하고 그곳의 클러스터가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인재가 그쪽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0: 네.
1: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중에 낸드 프레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0: 네.
1: 그 맨드 프레시 메모리를 개발하고 시생산은 우리나라 화성에서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평택에서 하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제품을 그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중국 시안의 공장에 가서 그것을 셋업을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안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이 웨이퍼의 한 40%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맨드 프레시 메모리 삼성전자의 4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용인 쪽에 있는 것은 R&D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시생산을 하고
0: 네.
1: 그다음 광주는 이제 그 시생산된 제품을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마치 그 삼성전자의 그 화성 평택하고
0: 네.
1: 중국에 있는 시안 공장과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용인 쪽은 이제 마더 팹이 되는 것이고요.
0: 예, 예.
1: 그다음 광주 팹은 도터 딸 팹이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1: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제 필요한데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냐면 공장을 이제 하나 팹 공장 반도체 팹 공장을 팹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팹 하나를 짓게 되면
0: 예.
1: 운영 인력이 2000에서 한 3000명 정도의 삼성전자 팹이라면 삼성전자 직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0: 예, 예.
1: 그리고 거기에 같이 이제 운영을 하는데 도와주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가 있는데
0: 네.
1: 거긴 또 한 1000명 정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장 하나 즉 팹 하나 짓는데 필요한 인력이 6000에서 한 8000명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 광주에서 예를 들어서 4개의 팹을 짓는다고 하면 3만 20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0: 그렇군요. 예, 예, 예. 잘 듣고 있습니다.
1: 네, 3만 2천이 필요한데 이것을 광주 지역에 있는 인력으로 다 공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0: 네.
1: 결국은 정부에서도 10만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앞으로 뭐 2040년도까지 양성을 하겠다는 그 정책이 왜 나왔냐면
0: 네.
1: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 기관에 봤을 때는 10만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은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 다 포함해서 그 인력이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러면 인력이지 뭐 광주가 그런 인력이 없어서 안 돌아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광주 역시도 수도권에서 있는 인력들이 내려가서
0: 네.
1: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0: 네. 자, 교수님 계시는 한양대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계약해서 맞춤형 이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학생들은 반도체 호황이랄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0: 이제 SK 하이닉스의 취업이 다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입학 성적을 보니까 지방 의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0: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메가 프로젝트는 용인의 반도체 생산량을 빨리 더 증설시키는 계획하고 동시에 또 제2의 생산 기지로서 강주 팹을 만드는 겁니다.
1: 네.
0: 이제 그만큼 이제 그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중심이 되는 인력들이 이제 저희 반도체 계약학과
1: 네.
0: 학부생들이죠. 학부생들은 대학원도 진학을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우수한 인력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호황이 이제 계속되고 용인도 증설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강주팹도 또 신설을 빨리 하게 되니까
1: 네.
0: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그 이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이런 뭐 전망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요것이 뭐 한 언제까지든 그래도 이게 갈 걸로 보시는지 뭐 언젠가는 또 내리막도 있고 다시 올라가기도 할 텐데 그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세요.
0: 네네. 뭐 분명한 것은 2029년도까지는 대부분의 메모리 네. 반도체 회사들이 빅 IT로부터 롱텀 어그리먼트 장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2029년도까지는 계속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1: 네.
0: 2030년부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뭐 그거는 아마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네. AI에 필요한 그 수요를 보게 되면 다들 모든 기관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는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사이클에 맞도록 좀 플렉스블하게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네.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아까 앞에서 드렸는데요.
1: 네네.
0: 정부에서는 인프라를 미리 구축을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은 시향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1: 네.
0: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추격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중국과의 초격차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메모리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많은 그 재원과 인력 투자해서 계속해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외신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거 한 말씀 하고 이제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호우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합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돌풍, 천둥, 번개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계곡과 하천변 접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조윤주 캐스터님. 미국이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양해각서 서명한 지 얼마 만이에요?
1: 이게 이제 20일 만에 사실 거의 지금 깨질 상황이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은 정리를 해드리면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상선을 공격했고요.
0: 네.
1: 그러자 미국 쪽에서 이란 행동이 MOU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위반했다라면서
0: 네.
1: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다시 이란 쪽에서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지금 서로서로 공격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의 중부사령부가 7일 오전에 80개 이상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는 보복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서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지휘 통제망,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에 배치되어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소속되어 있는 소형적 60척도 공격 목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격은 그 전날에

0: 호르무 지역 인근에서 카타르 국적의 LNG 선박이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유조선 그리고 네.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포함해서 총 3척의 선박이 6일 밤부터 7일 오전 사이에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공격에 나선 것이고요.
1: 네.
0: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행동은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 네. 미국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란은 왜 호르무즈해협 지나간 상선을 공격한 거예요?
0: 네. 일단 이번 충돌에 대해서 네. 외신들은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이 통제권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같다.
1: 네.
0: 그리고 이란 내부에서 강경한 노선이 다시 부상하는 것 같다 설명을 했습니다. 피격된 선박들은요. 오만 측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란이 정하지 않은 다른 항로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란을 자극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 네.
0: 특히 이란은 뭐 전쟁 초기부터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줄곧 말하는 것이 이란 측에서 제공하는 항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세 척의 선박도 이란 측에서 정한 항로가 아니라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다. 즉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란이다. 이걸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체결된 MOU에서도 이제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강경 노선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 네.
0: MOU를 통한 휴전보다는 해협 내에서 이란의 군사력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그 다음날
1: 네.
0: 미국 공격받은 그 다음날요.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 포함해서 85곳을 공격했는데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기지 그리고 쿠웨이트에 있는 알리알살렘 공군기지도 여기 공격 목표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레인도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바레인 내무부는 공습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민들에게 가까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라고 당부했고 쿠웨이트 측에서도 현재 방공망이 적대적인 미사일과 드론 위협을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안전수칙을 따라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복 공습뿐 아니라 이란산 원유 수출 이제 막는 등 경제적 압박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럼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지금 그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 네.
0: 이란과 종전 MOU는 끝난 것 같다.
1: 협상은
0: 시간 낭비인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그래요.
0: 예, 좀 더 있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이제 11일 날 네. 파키스탄에서 추가적으로 후속 협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측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제 미국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60일 동안 이란이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해줬는데요. 이걸 전격적으로 철회하고 공격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언론과 외신들은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합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진단했고 블룸버그 통신, 악시오스 등도 이번 공격이 미국과 이란을 맺은 MOU의 핵심인 적대행위 중단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0: 특히 이번 공격은 중재국 역할을 했었던 카타르 LNG선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중재국의 체면도 무시해버렸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양측이 휴전의 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건 전략적 요충지에서 실질적인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 간의 갈등이 이제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후속 협상도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담 열리고 있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나토에 대한 불만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내기도 했는데 반대로 나토도요.
0: 네.
1: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기 위한 방안 지금 찾고 있다면서요.
0: 네. 이것도 이제 이란 전쟁과 관련이 있는데요.
1: 네.
0: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의 방산업체 무기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기를 구매할 때는 뭐 내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1: 네.
0: 미리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건데 받아야 되는 무기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유럽 측에서도
1: 네.
0: 그걸 마냥 기다리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나토 국방산업 포럼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동맹국들이 미국 기업들이 설계한 무기 시스템의 생산과 정비 권한 일부를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유럽산 우선 구매 규정으로
1: 네.
0: 미국 방산 기업들이 배제될 것을 우려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타협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0: 일단 독일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RTX사의 스팅어 휴대용 단거리 방공미사일을 유럽 현지에 생산한 방안

0: 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고요.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 참여하는 알람 미사일의 유럽 생산 확대를 위한 타당성도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외에도 미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등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유럽 내에서 페이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정비사를 구축하는 의향서도 서명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유럽 국가들이 자체 무기 개발과 현지 생산에 사활을 거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제때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 때문에 뭐 하이마스,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이런 것들을 유럽에 판매하겠다 약속했는데요. 심지어 이 무기에 대해서 납품을 지연하거나 미국 쪽에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이 자국 재고를 보충하는 데만 적어도 4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1순위 고객이 아니다라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면서 안보 자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가디언지가 분석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미국의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자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튀르키 앙카라에서 7일, 8일 동안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네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기존의 유럽 국가 간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자, 프랑스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 마린 르펜 의원이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죠?
0: 네, 재판이 있었습니다.
1: 네네.
0: 르펜 의원이 7일 날 프랑스 언론에 출연해서 대통령 선거를 나갈 거다 입장은 바꾸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르펜 의원이 7일 오후에 유럽의회 자금을 이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억 7천만 원과 피선거권 박탈 45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네.
0: 예, 법원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요. 1년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은요. 기간 중에서 30개월은 유예를 했고 15개월은 작년 3월 31일 날 1심 선고 이후에 이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르펜 의원은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지면서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에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 없다라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전자발찌 착용 상태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1: 네.
0: 전자발찌를 차더라도 선거에 나가겠다는 건데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럴 경우에 항소심 판결 효력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르펜 의원이 그 전형직 그 국민연합 관계자를 포함해서 2004년부터 16년까지 유럽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좌진인 것처럼 마치 허위로 서류를 꾸며가지고요. 보조금을 받아냈고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조진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결국 이제 공금을 횡령한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건데 항소심 판결이 나면서 출마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당의 사실은 조르당 마르델라라고 젊은 남성 정치인이 있거든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르펜 의원이 재판을 받는 동안 마르델라 후보가 대선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캠페인에서 마르델라 당 후보와 함께 협력해서 잘 해보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는 르펜보다는 마르델라 당대표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데요.
1: 네.
0: 하지만 르펜 의원이 이제 이게 거의 네 번째 도전이어서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 한 번 더 나가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3380님이 집사람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제가 가족들 저녁 준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뉴스레터K 방송 내용 유익해서 좋습니다. 감사한 글 주셨고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배장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장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 피의자 장윤기가 체포된 다음에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 현직 경찰관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사이 유착 의혹, 부실 수사 의혹 이제 커지고 있는 건데 뭐 증거 인멸이든지 수사 정보 유출이란 윗선 개입 의혹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거든요. 자, 프로파일러님이 장윤기 체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안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사실은 터질까 터졌다.
0: 그래요.
1: 왜냐하면은 수사를 한 과정에서 경찰에 관련된 가족이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에 대한 사실 엄격한 분리라든가
0: 네.
1: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제도적인 것이 없는 관계로 사실 암암리에 이런 부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읽을 정도로 이렇게 좀 봐줬다기보다는 이런 게 횡행했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터졌다. 근데 그게 너무 치명적이다.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처참하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범인 자체가 너무나도 굉장히 위험한 범인인데
0: 네.
1: 그 아버지가 이걸 거의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뭐 조작이든 왜곡이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건 그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건
0: 네.
1: 이건

0: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거죠.
1: 처참하다, 치명적이다라는 표현 쓰셨는데 둘 다 칠자 돌림이네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어떤 사건이나 범행은 나쁜 거지만 누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다치게 한 거를 뭐 어떻게 해보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그 사건을 자기 자식이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또 그거를 동료 경찰관들이 같이 도왔다. 그 거기는 애가 죽어가지고 그 집의 인생은 다 무너졌는데.
0: 자기 자식만.
1: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이거는 정말 그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죠. 너무 그 보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었다는 점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 셈이네요.
0: 광산경찰서에 작년 3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옮긴 데는
1: 네.
0: 광산경찰서와 옆경찰서의 경계입니다.
1: 그래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그 길 너머가 다른 경찰서인데 그 관할입니다.
1: 아,
0: 그게 무슨 말이냐면
1: 네네.
0: 이게 자연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 실무 경험상
1: 네.
0: 자연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마 실시간으로 장윤기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 심지어는요?
0: 예, 예. 왜냐하면
1: 예.
0: 이 사람은 그 옆에 지구대의 경감이니까 순찰 팀장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코드 제로가 떨어집니다. 코드 제로라는 건 그서 인접서 다 모두 동원입니다.
1: 그렇죠.
0: 비번익은 흉
1: 살인 사건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이 범인이 어디 도망갈지 모르니까.
1: 예.
0: 근데 장윤기가 한 그 차량은 누구 거로 돼 있냐면요.
1: 네.
0: 장경감 이름 돼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0: 그 차를 수배했는데 수배에 떠 있는 거 보는데 그게 자기 이름의 차네? 그러면은 본인이 몰랐을까요? 장경감이?
1: 아들이 지금 수배당하는구나.
0: 아니, 자기 차가 수배된 거.
1: 그러니까요. 예,
0: 그러니까
1: 예.
0: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나? 그럼 아들 타라고 준 차인데 그러면 실시간으로 알았다고 하면 지금 네. 이거 말하는 초동수사부터 영향을 미쳤어요? 미쳤죠.
1: 네.
0: 그리고 고의성? 고의적이죠. 그러면 동료들 누구부터 문제가 될까요? 수사팀장? 형사과장? 광산서장?
1: 네.
0: 다 강제수사 받아야 됩니다.
1: 그러니까요. 자,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 결박도구입니다. 성범죄에 아주 그 뭐 잘 사용되는 그런 그게
0: 범죄도구죠.
1: 아버지 집 범죄도구죠. 네. 결박도구. 케이블타이.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어놓고 조수석에 있는 거 그 영상도 제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케이블타이가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다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0: 수사팀장이
1: 네.
0: 그걸 보고도 그냥 놔두라고 했대요. 그건 형사팀의 형사가 얘기한 증거난 내용입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차를 본인한테 돌려줬어요. 장경감한테. 그 얘기 뭡니까? 없애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은 그 블랙박스의 SD카드도 어딘지 모릅니다. 지금 발견된 SD카드는요. 옛날에 쓰던 블랙박스의 SD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SD카드는 그럼 누가 없앴습니까? 형사팀장입니까? 장경감입니까? 그 얘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누군 둘 중에 누가 없앴던 그걸 없앴다는 거는 그건 증거인멸입니다.
1: 그래요?
0: 명확하죠. 그런데 본인은 이런 얘기합니다.
1: 네.
0: 케이블 타이가 범죄 동구가 아니잖아. 난 몰랐어. 난 무능해.
1: 네.
0: 이걸로 빠져나간다? 이게 대한민국 경감 계급인 사람이 할 얘기입니까?
1: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게 뭐 수사가 부실하니 뭐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까먹는 게 저쪽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여고생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숨긴다? 그거를 숨기는데 도와준다?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0: 그리고 본인은 변명하길 나는 몰랐어요라는 네.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모르면 그거 하면 안 되죠. 경찰 사표 떼고 나가야죠.
1: 그러니까요. 자, 뭐 장윤기 집 주소 비밀번호 이게 집 주소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아낸 거예요. 비밀번호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없어진 거 리얼돌 은폐 이 사안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결박도구뿐만이 아니고요. 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보시기에. 다른 증거도 사라진 게 있을 수 있다?
0: 예.
1: 가능합니까?
0: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의 거주지라고 하여지는 곳에
1: 네.
0: 가봤더니 이상한 점이 거기에 거주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취방이면 뭘 끓여 먹기도 하고 뭐 저 컴퓨터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1: 프라이팬이라도 있어야죠.
0: 근데 리얼들밖에 없나.

0: 있는 거예요. 그 매트 몇 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애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장경감이 초기부터 알고 미리부터 털었거나 두 번째 사실은 여기가 장영기의 원래 거주지가 아니거나 여기 그냥 범죄 공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거는 장영기의 원래 거주지를 찾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장경감이 이 사건에 인지를 했는가를 찾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1: 그래요. 예. 자 그러고 이제 장윤기 아버지 이 부분 사람들이 또 많이 물어봐요. 이제 수사를 받지 않고 이제 일단 업무 배제돼 있고 뭐 이 정도인데 친족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이건 법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저 법도 잘못된 건 이제 고쳐야 되는데 예. 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자기 친족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증거를 인멸한 것까지 보호를 받아야 되냐 이거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0: 그러니까.
1: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아들이 어디서 뭐 하다가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도망와가지고 재워준 거 정도를 이게 친족 특례가 적용되면 몰라도
0: 그렇죠.
1: 어느 사람을 살해하고 이거를 왔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증거를 인멸한 거를 친족 특례로 면제해 준다?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친족 특례 때문에 만약에 처벌이 안 되면 경찰 지금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공모했다면 그 어떤 증거인멸을 서로 뭐 교사하거나
0: 교사죄로
1: 그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0: 적용할 수 있죠.
1: 그래요?
0: 그래서 지금 검찰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징계로 가자라고 네. 하는 얘기 같고 검찰은 그거 아니다.
1: 네.
0: 증거인멸 교사. 왜냐하면 같이 대책회의를 했지 않느냐. 아니 대책회의라든가 하고 네. 아니면 그 대책회의에 관련된 사람을 뭔가 했다고 하면은 그 전체를 코디네이션한 것이 장경감이 아니냐.
1: 네.
0: 이걸 밝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배석한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경찰 단독으로 권력을 쥐면 이번 사건 같은 부패가 걱정됩니다. 수사에도 한계가 있네요. 9236 님이 경찰과 검찰이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 양립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해체가 어리석은 일임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하셨는데 자 이제 어쨌든 그 가장 처음에 문제는 이걸로 다시 재점화되는 문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다 맡겨도 되나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없어도 되나를 다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상욱 프로파일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저도 일관되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던 사람인데
1: 네네.
0: 이 사건을 앞에서부터 보면서
1: 네.
0: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1: 그래요. 제로베이스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한번 검토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은폐 의혹, 증거인멸 의혹 보시면서 청취자들에게 요 한 말씀은 꼭 하고 싶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0: 지위고발을 막론하고 관련된 자들은 형사처벌, 경찰 징계 다 네. 받게 해야 됩니다.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그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이 코너에서 저와 배상훈 프로파일러의 언성이 약간 살짝 그 톤이 높아졌던 것은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Mike and the Mechanics Over My Shoulder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충북, 세종, 충남, 전북에 호우특보가 발표되면서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대부분 내일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지날 전망입니다.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곳에 따라 비가 오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비가 오다가 제주는 내일 새벽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차차 그치겠지만 수도권이나 강원은 모레 오전까지 내리겠고요. 강하고 많은 비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오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역, 경북 중북부에 특히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우선 내일까지 그리고 수도권이나 강원권은 모레까지 강우량이 나와 있습니다.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에서 200mm 이상으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상권 중심으로 폭염특보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전국이 21도에서 25도 분포로 밤새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포항이 34, 대구 33, 광주 31, 서울 세종 대전 27도 등으로 내일 경상권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거나 위험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공격한 데 대해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양측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끝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이 케이블 타이가 현재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증거 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 5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서 60조 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공격한 데 대해 미국이 보복을, 이란은 여기에 재보복을 감행하면서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예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현재 시각 6일 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카타르 선적 LNG 운반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사우디와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도 공격을 받는 등 하루 사이 선박 세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국은 이란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며 즉각 대응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취소했고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레이더 기지와 소형 보트 등 8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며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역시 미국이 양해각서를 어겼다며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 85곳을 타격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서로 위반을 주장하며 공격을 주고받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계속하는 데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 생각엔 종전 양해각서는 끝난 것 같다며 협상단이 대화를 할 순 있지만 시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 핵 프로그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본격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종전 합의가 고비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오늘 영장심사를 받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장윤기 아버지가 사람 모양의 인형을 폐기한 게 알려지자 수사팀장은 검찰에 증거를 보내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일부 삭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알려진 이달 초 이때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추가 수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안 보낸 것이 있으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이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장윤기 차량 수색 영상 그리고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 보고서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죄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모르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셈. 증거 송부를 거부하고선 박 팀장이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순경의 진술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시로 컴퓨터 바탕 화면에서 영상을 지웠단 겁니다. 차량 수색 당시에도 박 경감은 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 왜곡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급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핵심 증거, 이 케이블 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2: 장윤기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등입니다. 박 경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납치 의심 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채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이 핵심 증거물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 장윤기 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케이블 타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이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확보하지 않은 증거물이 어떻게 피의자 아버지 손에 들어갔는지 경찰 간 유착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압수해 정밀감식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1: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은 바꿀 수 없다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80여일 앞두고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란 말이 여권에선 먼저 나왔습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안수사권을 없앨 경우 부작용을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등의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경찰이 자체 감찰을 엄중히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회의 참석 대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안수사권은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 운영수석은 보안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상임위를 반쪽 가동하면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현 상황에선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국회 운영 정상화 해법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호남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서해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충남과 경기 일부 지역으론 1시간에 최대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충남 부여와 서천엔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경북 상주와 문경에 호우 특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비는 밤부터 더 강해집니다. 특히 내일 새벽 시간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전남 광주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도 최대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충청, 전북 지역에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과 충청, 전북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선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대피 명령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어 임진강과 한탄강 등지에서 하천 수위가 상승할 위험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금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충남 논산시 석성천의 동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오후 3시 40분에 금강 유역 충남 논산시 동성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실장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오늘 SNS에서 이번 비가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종료 13분을 남기고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두며 8강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페널티킥 실축을 딛고 한 골 한 도움의 활약으로 역전승을 이끌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5: 아르헨티나는 살라를 앞세운 이집트의 선제 골을 내줬습니다. 반격에 나선 아르헨티나는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메시의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좀처럼 공격에 실마리를 풀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후반 22분 이집트의 역습 한 방에 추가 골을 허용했습니다. 2-0 패색이 짙은 후반 34분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구해냈습니다. 메시는 정확한 크로스로 로메로의 추격 골을 도왔고 4분 뒤엔 직접 해결사로 나서 극적인 동점 골을 뽑아냈습니다. 혼전 상황에서 강력한 왼발 슛으로 대회 8호 골을 터뜨리며 득점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메시의 눈부신 활약으로 기세가 오른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 시간 페르난데스가 헤드 골을 넣으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4분 만에 3골, 기적 같은 3-2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8강 진출이 확정된 순간 메시는 동료들을 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스위스는 승부차기 끝에 콜롬비아를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8강에 합류했습니다. 스위스는 아르헨티나와 오는 12일 4강 진출을 다툽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1: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지난 5월 우리나라가 국제교육에서 60조 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또다시 썼습니다. 김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58조 6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최대치인 3월 기록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흑자입니다. 2023년 5월부터 37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흑자 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 흑자가 378억 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1년 전보다 62.9%나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도 22% 넘게 늘었지만 수출 증가율보다는 낮았습니다. 관광,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지만 적자폭은 여행 등을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4배가 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도 돌파했습니다. 한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해외 투자 손익인 본원 소득 수지는 배당 소득 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1: 미국의 지난 5월 무역 적자가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성장 지속성에 대한 우려 속에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에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7: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 7일 지난 5월 미국의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776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전달보다 42%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 3월 이후 가장 큰 적자폭입니다. 베트남에 대한 적자가 206억 달러로 가장 컸고 중국도 145억 달러, 한국과의 교역에서는 44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9억 달러, 40%가량 감소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마이크론이 4% 넘게 하락했고 인텔 주가는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인공지능 랠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으로 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 넘게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2.76% 오르며 지난 6월 1일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 포럼 기조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며 한 나토 방산 파트너십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8: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행사인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해 첨단기술 시대 방산협력 강화 비전을 밝혔습니다. K-방산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을 강조하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협력을 넘어 연구, 생산, 운용까지 함께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나토와의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개시됐습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회원국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접전 끝에 불발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약식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은 물론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방산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K-방산세일즈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광주제일고등학교와의 경기 도중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쳤다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가 오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 신청 후 재심의까지는 최소 두 달이 걸릴 예정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고점 우려에다 중동 지역 불안이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급락해 72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5.35% 내린 7246.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사흘 연속 하락 마감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코스닥 지수는 5.56% 내린 785로 마감했습니다.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의약품을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초기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 72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영양 섭취 부족과 체중 감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올림픽 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회 국조특위의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서울 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1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금융감독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직원들이 연루된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퇴계로에 있는 매일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인 매일경제TV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매일경제TV 소속 직원들이 특정 기업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방송 전에 해당 주식을 사둔 뒤 방송이 나가 매수세가 유입되면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 지역에 첫 열대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4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방침에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사법정의의 기준점은 어디고 다가오는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야 각당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도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네,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 잠시 호우특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9시 10분 대전 충남 공주 계룡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요. 운전 중이시면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울가나 하천변 등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호우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좀 특별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질문도 좋고요. 뭐 다양한 의견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토론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진 이 장윤기 사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밝혀내기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먼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일단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0: 네.
1: 이게 이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쟁점을 다루는 그런 주제잖아요.
0: 네.
1: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검찰이 이제 공소기관이 돼야 한다면 공소를 더 잘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한 수사에 결함이 없는지 이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0: 한번 들여다봐야죠.
1: 그런데 예. 예를 들어 핵심 증거 하나가 누락됐다. 그리고 진술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진술 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법리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 보안수사를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사 지연, 재판 지연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예외적 제한적으로 직접 검찰이 보안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둠으로써 어쨌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 이게 검찰개혁의 원론,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근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게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잘하면 되는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선 도저히 이 공소를 못할 것 같, 공소 제기를 못하거나 공소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0: 네.
1: 그럼 무조건 사건을 다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보안 수사권은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필요하다.
0: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1: 생각하고요.
0: 네.
1: 지금처럼 이게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할 수.

0: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로까지 이렇게 이 비화되면서 덮어놓고 폐지. 이거를 뭐 이 여당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정부까지도 네.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일단 폐지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될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이 제일 유감스럽습니다.
1: 그렇죠.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가 되면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십시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신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렇게 그 장윤기인가요? 이 사람 이름이 장윤기처럼 뭐 이 성 관련 범죄의 가능성을 들춰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인가요? 그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그것도 네. 묻지마 범죄인 것처럼 경찰에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의해서 이것이 성 관련 범죄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경찰이 간첩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일이 많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문제가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군가가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좀 조심할 수 있는데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의 잘못은 자기네들끼리 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수사 요구, 보완 수사 요구권 있으면 된다. 아, 그 욕을 누구한테 해요? 수사한 사람들한테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의 주체와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하는 주체가 같다는 얘기예요.
1: 그 말씀은 요구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묵살은 아니지만 네. 하는 척하고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 아,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갈
2: 그렇죠.
1: 수 있다.
2: 아, 당연하죠. 네. 이게 뭐 내부 조직 뭐 이 보호 논리가 작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
1: 네.
2: 이게 정부 여당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선관위 얘기 많이 맨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하고 이번에 장용기 이 사람 문제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은 이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 뭐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막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1: 네.
2: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선관위가 우리의 참정권을 빼앗았다라고 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경찰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이거요. 여당 뭐 하는 것입니까? 여당은 권력을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 네.
2: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사태 이게 아유 이거 뭐 그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인가요? 얘기를 했죠. 뭐 전당대회 전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해결이고 눈높이에 맞는지 여당으로서 좀 제가 볼 때에는 좀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1: 이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교수님.
3: 근데 기소는 검사가잖아요. 검찰이 하는 건데 기소가 잘못되면 검찰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또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는 문제가 있다. 부실 수사의 의혹도 있다든지 피해자의 범죄가 대단히 중대한데 거기에 대한 기소 유지가 좀 어렵더라든지 그런 보완 수사를 해야죠.
1: 네.
3: 요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까 신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다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 만약에 그 요구를 해서 다른 게 나오면 경찰이 스스로의 수사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3: 보완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1: 아예 그 요구는 다른 기관에다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3: 그 경찰에다가 또 요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 네네.
3: 또 하나 문제가 검찰이 그동안 이제 수사를 만들거나 그 이른바 이제 조작하는 거죠. 기소도 조작하고
1: 네.
3: 또 별건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수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직접 수사권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데 직접 수사권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다. 또 확인할 게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단순한 그 피의자의 그 신원 확인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경찰에.
1: 네.
3: 그럼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그러면 보완수사 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3: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요구하고 또 그걸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안수사 요건을,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말이죠. 그 제한적인 존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꼭 제언을 전해야 되냐고요. 항상 민주당이 가끔 하는 거 보면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게 꼭 개혁인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모든 게 보안수사권 폐지로 지금 이렇게 등치돼 있어요.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도 검찰에게 기소할 때 기소를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확인할 권리는 줘야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그 김민석 전 총리도 이거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막 전당대회 출마하니까 6월 25일 날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거 국회에다 맡기겠다. 정부가 그 대신 안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3: 이건 사실은 저는 우회적으로 이 전당대회 강성당원도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하면
1: 그렇죠.
3: 안 되죠.
1: 네. 오늘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수기를 거쳐서 잘
3: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이야기해달라고까지 네. 오늘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오늘 8일 보안사건 폐지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국민의힘을 일단 퇴장했고요. 전체 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10일에 법안 심사 1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인데 이태규 의원님 지금 세 분의 의견은 같거든요. 이태규 의원님 의견도 같을 것 같은데요.
4: 저는 뭐 세 분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1: 더 강합니까?
4: 검찰의 예.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1: 보장을 해 줘야 된다.
4: 예, 이것은 네. 단순히 이제 보니까 이제 경찰의 그 초동 수사 부실 문제를 넘어서 사실 경찰이라는 지금 수사 독점권을 갖는 이 거대 권력의 자체 비리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그 수사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이
1: 네.
4: 정말 이번처럼 수많은 곳에서 만약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조작 수사하고 덮어버리면 근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다면 그걸 도대체 누가 파헤쳐서 바로잡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그 장윤기라고 하는 범죄자를 새롭게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된 경찰들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말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수사 기소의 어떤 기계적인 완전 분리
1: 네.
4: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허점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논의하고 무엇이 정말 국가 사회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그 의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 조직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과거에 그랬고
1: 네.
4: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은 늘 부실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조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매일 쫓아다니는데 견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사 개시권 독점권을 갖는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한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적에 그 이익은 국가와 국민 앞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
4: 그렇게도 지금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검찰은 개혁하지만 실제로 검찰에 갖고 있던 과거의 폐해가 그대로 지금 거대 경찰 이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1: 네.
4: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것이 마치 무슨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무슨 개혁의 전부이고 개혁의 최고 정점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국민적인 공론화 네.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1: 네.
4: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저는
1: 알겠습니다.
4: 그렇게 생각합니다.
1: 2711님께서 그러니까 다 같은 의견이시라 다른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저는 이거를 네. 어떤 권한과 견제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러면 이제 논란이 좀 복잡해지고 형사사법체계의 완결성과 어쨌든 국민에 대한 보호라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제도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경찰에 대한 견제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기관이 공소권으로 할 수 있어요. 공소권은 견제 기능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소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 안에 최소 범위에서 보안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하거나 뭐 이런 그 우려나 또 과도하게 그 과정에서 뭐 예전처럼 별건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니까 경찰이 송치한 그런 범죄 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안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거 금지하도록 하고 만약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그건 다시 경찰로 다시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둔다면 보안 수사권이 예전처럼 일종의 이제 수사 종결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다시 검찰이 별건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 전제 조건을 단다면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률 전문가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현 정부랑 비교적 가깝다면 가까운 그런 단체인데 그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전부 다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거기도 보안수사권을 전면 존치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의견이 66%예요.
1: 7대 3
0: 이렇게 그냥
1: 그러고
0: 이렇게 그냥
1: 진짜.
0: 폐지하는 건 대안이 네. 아니라는 게
1: 네.
0: 이 민변과 같은 그런 전문가 조직의 의견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참고해야 된다고 봐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공소권만 검찰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언제냐?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정권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 경찰은 정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은 거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은 경찰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 확대하는 데 이용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거, 어떤 권한이든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좀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 역사가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일제시대인 경찰이었고 그다음엔 군인이었고 그다음에 검찰로 넘어와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3: 그러니까
1: 들기도 해요.
3: 장치를 말이죠. 지금 네. 이제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검찰은 어쨌든 조그만 틈새만 보여도 옛날에 직소수사권은 없어졌습니다만
1: 네.
3: 그런 그 버르장머리가 살아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 직소수사권도 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때 상당한 장치를 두면 돼요. 그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민변에서 그렇게 70%에 가깝게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모르겠습니까?
1: 네네.
3: 저는 그래서 이건 많은 정말 생각, 이 중도, 이른바 이제 우리가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지향이나 중도 유권자들은 거기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부 강성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이거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경찰 다 앞서 세 분 말씀하셨지만 검찰도 말이죠. 지금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검찰이 너무 권력도 비대해지고 저는 견제라는 측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법 형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검찰의 보안수사를 법원 허가를 받아서 하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1: 네네.
3: 아니 부장검사 나왔던 몇 명이 결정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다 혼자 해왔던 거 아니에요 수사를.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장검사 하지 말아도 하잖아요 검사들이. 뭐 결기 있는 검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어떤 제한을 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왜 못합니까? 제한적으로 허용해라. 그게 아마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2: 딱 10초만요.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검사들 이게 전체 검사의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10% 안 돼요.
0: 1%도 안 됩니다.
2: 1% 그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면 정말 민생사건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죠? 그 특활비를 뭐 얼마나 썼네. 그거 밤에 김밥 사먹고 라면 사먹고 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모든 검사들은 다 이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걸 박탈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개혁은 필요하지만
1: 네.
2: 그건 좀 너무 나간
4: 그게 주제예요.
1: 10초가 넘었네요.
2: 넘었어요? 나 안 넘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4: 사실상 네. 검찰의 이제 인지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또 경찰에서 수사지휘권도 없앴고 실질적으로 저는 오른팔 이상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수사권에 남용이나 악용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뭐 수사기관이든 행정 권력이든 누구나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반드시 그게 썩게끔 돼 있고 그렇죠. 그 권력이 예. 악용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 저는 보완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의 실수도 좀 보완할 수 있고 또 경찰도 본인들이 수사한 결과가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검증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초동 수사부터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부분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수기를 거쳐서 이런 논의가 돼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그 표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그런 시선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네네. 그동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김민석 총리도 신중론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되 네. 이게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또 범죄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고유한 역할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예외적으로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게 그 부상하면서
1: 쟁점이죠.
0: 그리고 뭐 정청래 예. 대표나 이런 네. 쪽에서 강경파들이 이걸 쟁점으로 부상시키면서 정부가 손을 딱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있었는데 그 TF에서 여러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부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부 안을 안 만들겠다. 이제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문제가 생겨도 국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린 겁니다. 네. 저는 이 대목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냈어야 된다. 근데 정부조차도 그런 여당 내부의 강경파나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저는 큰 틀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방향에 동의해요.
1: 네.
0: 다만 보안수사 요구권이 원칙이고 보안수사권이 그 보조적으로 이를테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제도적 장치를. 그런데 왜 그조차도 외면하고 있냐. 이 점이 저는 답답한 거고요. 지금요. 이게 현실에서 그 이 실사구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네. 고소를 하면 그 고소사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나도 고소사건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선 경찰 수사 인력들이 수사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비나 뭐 다른 인력들로 나가고 싶어 하고.
2: 아니, 법의 국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0: 법의 국제 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가 너무 부하가 커진 겁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보안수사 요구권마저도 경찰이 감당을 하게 되면 그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렇게 하기 싫다. 때문에 일선 그 경찰의 수사 인력이 과부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증원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런 면밀한 그런 대안 없이 일단 폐지하고 보자. 근데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 순서도 틀렸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작년에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추석 전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실제 법을 통과시켜서 폐지했어요.
1: 기억납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아직 쟁점이 남아있는데
1: 네.
0: 형사소송법이 조문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까지 어마어마한 그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완결이 안 됐는데 검찰청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올해 10월 2일이면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분리돼가지고 출범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맞춰서 지금 이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이전에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정작 공소청과 중수청이 어떤 직제하에 어떤 거버넌스를 갖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1: 네네네.
0: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치화시켜서 쟁점화되면서 보여주기식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누가 질지 난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겠습니까?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이 필요한 건 다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기껏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그 필리버스터도 숫자로 이제 그만두게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통과시키는 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0: 대한민국 국회 현실이거든요. 아, 정성호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찾아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주당에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1: 네.
0: 왜냐하면 어차피 직접 만나봤자 얘기를 해봤자 서로 딴소리 할 게 분명하니까 말 좀 통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힘이 없다.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어떤 방법이 없다. 저는 지금 상황이 야 뭐 그런가 보다 또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상황보단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뿐만이 아니에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2: 이게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것과 같은 건 아니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해서 그게 상당한 민주당에게 12대 4 정도밖에 안 나온 결과가 됐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고 분석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용으로 소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비되고 있어요.
1: 그럼 이것이 결국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엄청나게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통과돼가지고 보안소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1: 네. 이게 2년 뒤인데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군요.
2: 당연하죠.
1: 그리고
2: 다른 거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네네. 국면이 또 바뀌면 이슈가 바뀌고 전환이 되고 또 국면을 덮고 이럴 텐데 이건 국민들의 피의자건 피해자건 다 국민이거든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2: 근데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되겠죠 당연히 이제 법사위 통과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권이 여전히 이재명 정권이고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거 지금 보안소권 다 폐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전 총리도 입장이 좀 바뀐 게 분명하고 모르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니까 고민정 의원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후보에게.
1: 네.
2: 고민정 의원이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한다면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정치 논리로 지금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네. 이게 민주당에게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네.
2: 또 다른 관점입니다만.
1: 네. 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3: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네네.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유의미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 그렇죠. 네.
3: 국민의힘이 유달리 사실 그 법률가들이 과다 대표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럼 뭔가 좀 책임 있게 내용성 있게 뭐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는 무슨 시위 현장에 앉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한테 또 이제 비판받는 거라고 보는데
1: 이슈되는 거 징계 이야기도 많이
3: 네,
1: 나오고
3: 이것이
1: 있고.
3: 그 네. 형사법 체계 이전에 중요한 이게 민생 문제거든요.
1: 네.
3: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형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꼭 이번 10월 달에 중수청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제도가 부족하면 채워놓고 나중에 내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저는 김민석 총리도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1: 네.
3: 정부는 손 안 댈 테니까 당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나중에 책임지세요. 이게 국무총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예외적인 보안수사권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걸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을 적에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러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고 태도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이나 그 제주도 해군기지나 이라크 파병이나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반대점을 설득하고 해나갔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자세고 지도자의 역할이고 의무예요.
1: 네, 네, 네.
3: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1: 알겠습니다.
4: 그러니까
1: 네.
4: 이게 지금 뭐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법사위에 지금 그 이 법안이 상정이 됐지만 여당 내부에 TF가 구성이 됐어요. 이 보안수사권 관련된. 거기서 법사위안과 별도의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법사위에만 맡겨놓지 않겠다. 거기서 그럼 지금 이런 우려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내면 됩니다.
1: 네.
4: 그리고 그분들은 전당대회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후보도 아니고 최고위원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때문에 객관적인 그 입장에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는 이 우려들을 감안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안 장치가 뭔지를
1: 네.
4: 검토해서 그걸 법안에 담아야 됩니다.
1: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야기한 게
4: 지금처럼 그냥 폐지해놓고 네네네. 그 뒤는 모르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뒷감당 안 돼요. 아까 뭐 누가 말씀하셨죠? 다음 총선에 왜냐하면 이게 한번 그냥 논란이 되고 말

0: 게 아니고 피해가 누적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러면서 계속 이게 그 논란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뒷감당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 등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인권보호국의 설치, 보안수사 이행기한 조정 같은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경찰 내부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3: 그게 수사심의회가 말이죠. 네.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1: 의미가 없습니까?
3: 수사심의회상에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안수사를 하지 검찰이 사법기관인 사법기구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신문에서 채택된 게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같은 걸 이제 판단하게 할 수 있죠.
1: 네.
3: 바로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서영구 위원장 이건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나가는 겁니다. 인권보호국하고 인권보호국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사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사에 보완해서 수사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인권보호국에서 한다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건 법원에서 전혀 증거 채택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1: 아무 의미가 없는
3: 하나
1: 얘기다.
3: 만한 얘기다.
1: 하나 만한 얘기.
2: 선관위에서 네. 우리 이번에 네. 봤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뭐 했습니까? 자체 감사를 벌이고 뭐 우리가 알아서 징계를 하고. 아 지금 보세요. 선관위 뭐 징계 제대로 했습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국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자체에서 뭐를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조직 논리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나누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4: 이게 수사라는 것이요. 그 결과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신병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1: 그럼요. 네.
4: 그래서 이 수사의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또 수사의 제도나 이런 부분은요. 어려우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쉽게 이해하고 수사를 당하는 일반 국민도 심플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제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보완적으로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그 수사 절차나 과정은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은 그냥 검찰을 통해서 보완하면 돼요. 그렇게 간편한 제도를 왜 어렵게 복잡하게 끌고 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0: 아니, 저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수심이나 인권보호국이나 외부인 참여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수사라는 건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사후적인 어떤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만 해가지고는 이게 공소제기에 적절성이 담보가 안 될 경우에 공소제기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네.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 몇 가지 범죄로 제한을 해서라도 이걸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져요?
3: 이게 왜 문제냐 말이죠. 지금 이제 헌법에 따라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아예 헌법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경찰이 기소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1: 아예 기소까지. 예.
2: 너무 과격.
3: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검사가 그러면 기계미 AI입니까? 갖고 그대로 보고 있다가 요구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해서 요구 안 받으면 끝이에요. 경찰이.
1: 보안사 요구. 검찰의 역할은 그냥 읽고 넘기는 없어요. 거잖아요.
3: 그럼 이건 검찰 폐장이 낫다니까.
2: 그리고 수사를 한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기소를 할 때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 수사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공소 유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4: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넘긴 송치 서류만 보고 그걸 법원에 가서 공소를 유지해라? 공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검사가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2: 글쎄요.
4: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보안 수사권 외에도 지금 특사경 문제도 있잖아요. 특사경 문제를 지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오히려 검사가 지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것도 없애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이 송치 안 하면 검찰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1: 네.
4: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다가 그냥 종결 처리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이 국민의 이익과 편익에 가장 부합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검찰 과거 정치 검찰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어쨌든 검찰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밟아야 된다.
1: 네.
4: 저는 그 감정 정서

0: 충분히 이해하고 과거 검찰이 잘못한 것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국민의 편익에 더 부합하냐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1: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2: 항상 모아야죠.
1: 아 그래요?
0: 아니 저희는 뭐 크게 대립하는 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우리가 좀 결론으로 좀 도달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당대회 이유를 일단 미루고 좀 더 수기를 거친 뒤에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야 될까요?
3: 전 전당대회 주자 중에서 누가 용감하게 네.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1: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3: 정치인이 더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네네네. 보세요.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신중론을 폈다고요. 근데 총리 그만두기 전에 6월 25일 날이면 6월 30일까지 총리했으니까 그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국회에 맡기겠다. 그건 전당대회 용이잖아요, 사실. 그건 네. 뭐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꼭 이것만 주장한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거기 있는 당원도 많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고 이 언론이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닥치고 그냥 보안수업 폐지 강선 당원표 나 당선 이렇지 않다고요. 난 고민정 의원한테 좀 기대를 거는 거예요.
1: 고민정 의원.
3: 일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네. 고민정 의원이라도 얘기 좀 해서 이 군별 좀 바꿔야 돼요. 보안수사 폐지가 마치 대한민국의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게 대한민국의 피의자 피해자 국민들을 다 구제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 알겠습니다.
3: 제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단. 네.
1: 누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후보 중에 누군가 생각을 바꾸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2: 간단해요.
1: 네.
2: 그 보안수사권 철폐한다라는 입장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당권 나온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의힘에서 뭐 태스크포스를 아니 민주당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공천 생각하면 이제 1년이면 공천 걱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이 움직여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4: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의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좀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거나 내부 강경파의 그런 강경한 목소리 휘둘릴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려 여러 우려 여러 부작용 예상이 되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1: 네.
4: 그리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뭐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당대회 후까지 남아서 뭐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방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덮어놓고 폐지하고 보자.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4: 때문에 지금 뭐 TF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뭐 구성한 의원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무슨 어떤 특정 계파에 그렇게 얽매여 있거나 이런 의원들은 아닌 것 같고 거기 좀 객관적으로 이런 우려를 듣고 법률 전문가들이나 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나 여러 차원의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그나마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당이 그동안에 네. 뭐 얘기해왔던 것들도 있고 이 진행해 온 방향이 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는 좀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지금 110석이잖아요. 국민의힘 네. 의원이. 근데 이렇게 너무 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런 일들을 너무 그냥 당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5: 그러니까
1: 해야
5: 저는
1: 될까요?
5: 그때 당에서 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계적인 그 기소와 분리를 저 기소 수사 이 부분을 분리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 네.
5: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공론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천적 행동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정치의 어떤 기능과 공간이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네. 네.
5: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당 대표들 간의 회담도 좀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적어도 이번에 논의된 형사소송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이런 큰 원칙에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 요청하고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강행 처리하지 않

0: 겠다 이런 약속을 좀 받아준다면 훨씬 더 좀 내용이 풍부하게 저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0: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2: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 안 해요? 이런 이슈야말로 아니 어차피 지금 회기 중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장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차라리 그런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무엇을 하는데도 절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3: 저는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뭐 제스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은 비판하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그냥 비판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확히 뭐냐면 하던 대로 하자입니다.
1: 네.
3: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무 안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1: 보안사건
3: 비판만
1: 존치죠 그냥
3: 보안사건 존치뿐만이 아니라 예. 수사 개시권도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1: 네네.
3: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고요.
1: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정치가 안 통하는
3: 검찰이
1: 거죠.
3: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 문자가 오늘 엄청 많이 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5391님 검찰 경찰이 서로 함께 견제하고 수사해야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4092님 제가 작년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종결되고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로 재수사되어서 이후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불송치 종결로 마무리됐을 텐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7123님 보안수사권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184님 각계각층의 소리를 잘 듣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완해서 추진되면 좋겠네요. 도진웅님 경찰의 업무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을 좀 더 뽑으면 안 될까요? 라고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이제 경찰에서 다 하는 거니까 경찰이 비대해지면 그렇죠. 경찰의 힘이 더 커져서 검찰이 견제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백동현님 그래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또 반대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육티님 월급은 똑같은데 일만 늘어나면 경찰이 과연 디테일한 수사를 할까요? 이런 지점도 우려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샵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 토론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483님, 오늘 코너 너무 좋습니다. 패널 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정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2482님, 열토 비대위원분들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806님, 오늘 다들 초흥분하셨습니다. 다들 좀 진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 근데 원래 보내주셨습니다. 방송은 약간 화가 났을 때가 제일 네.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1: 그 한번 여쭤볼게요. 약간 화가 좀 나셨습니까 지금 진짜로?
2: 약간 화가 났죠.
1: 아, 약간 예. 화가 나 계시군요.
5: 아, 근데 이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전 민주당한테 화가 나요.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은 아예 전 포기했고
1: 네네.
5: 화낼 가치도 없어요.
1: 아 그렇군요.
5: 근데 민주당 이 전당대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안수사 폐지 문제를요 완전 자신들의 어떤 당심 모으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비겁한 정치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 그렇군요.
5: 그래서 저는 흥분이 됐어요. 솔직히.
1: 알겠습니다.
5: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그럼 네, 여기에서 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심송심 뭐 당청 동색 뭐 이런 말들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 호흡을 맞춘 진짜 여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사표.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2: 예, 뭐 아니 그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
2: 단지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 상당히 그 정청래 의원, 정청래 전 대표한테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공격을 해주는 바람에 김민석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0: 나름대로 이미지도 좀 관리할 수 있었고 시간의 여유를 벌었던 측면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것이 친명 대 친청의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라고 오늘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7월 7일부터 뭐죠? 정보통신망법 개정된 거 이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친명 대 친청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대결에서 전 송영길 의원이 나름대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존재감은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보고
1: 네.
0: 나름대로 김민석 그 전 총리하고도 나름대로 뭐 둘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그 본의 아니게든 어떻게든 하여간 그 김민석 전 총리도 나름대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당권 레이스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만든 측면도 있다. 그리고 뭐 본인도 나갔으니까 뭐 끝까지 뛰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1: 네.
0: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 고민정 의원도 출마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향해서 2030이 싫어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확인한 청년층 이탈과 외연 확장 과제 풀기 위해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정 후보가 사실 뭐 최고위원 나갈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당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죠.
1: 네네네.
2: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본인으로서는 뭐 다시 최고위원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은 4명 이상이 출마하게 되면은 컷오프가 있습니다. 컷오프에서 3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컷오프 룰이라는 게 중앙위원회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그럼 지금 4명이잖아요. 본인까지.
1: 네.
2: 그리고 뭐 또 누구 청년 후보 한 명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그 장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민주당을 지금 내세운 거 아닙니까?
1: 네네.
2: 최근 들어서 2030 그 민심과 민주당이 많이 유리돼 있고 괴리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고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설령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출마해서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출마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
1: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청년 정치인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2: 뭐 그건 아니지만 본인이
1: 네.
2: 청년 정치인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청년 정치를 내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대로 만약에 젊은 그 유권자들 표심과 유리된다면 미래가 있겠나 뭐 이런 고민은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에
1: 네네.
2: 필요한 고민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는 저는 페이스메이커라면 출마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지 페이스메이커를 넘어서서 뭐 될 수도 있다 혹은 되고자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출마의 1차적인 목적이 본인 당선된 것 이상으로
1: 네.
2: 정청래 대표가 당선 안 되도록 해야겠다. 이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한 셈이고 뭐 그 이심 송심이나 이런 것도 완벽한 당정 일체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그 전당대회 경쟁이 진행되면서 김민석 총리 못지않게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고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은 호남 기반이에요.
1: 그렇죠.
2: 이번에 네. 이제 호남 비중이 1인 1표제 되면서 더 중요해졌잖아요.
1: 네네.
2: 비중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호남 당원들의 표심 경쟁에 있어서 자신 있다. 이런 판단도 한편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설령 본인이 안 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친명 후보 연대 혹은 뭐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정청래 대표 당선만은 맞겠다. 이 목적이 뚜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때 아닌 또 자기 정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좀 잠잠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 근데 자기 정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당대표 로망

0: 발언을 고르면서 반격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이게 좀 세게 붙겠죠.
1: 근데 자기 정치란 단어는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결정적인 얘기예요. 사당 자기 사익을 앞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국가의 미래나 뭐 공동체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내가 당선돼야 되고 공천받아서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걸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걸 자기 정치라는 단어로 프레임화하는 것과 그냥 비판하는 건 달라요. 그런데 지금 자기 정치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0: 네네네.
1: 최근에 그 적통 논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언제 때라고 말이야. 과거 얘기를 하느냐. 적자 논란하고 뭐 친노냐 친무냐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 자기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0: 네.
1: 자기 정책이라는 건 서로 이제 그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서로를 갉아먹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나 네거티브의 측면이 강한 거고 이게 단순한 검증이라기보단 말이죠.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자기 정치는.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상대를 검증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것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좋지 않은 게 지금 출발이 지금 이 민주당의 당권 투쟁의 출발 자체가 너무 적통 논쟁 논란 그리고 자기 정치 뭐 이런 얘기로 가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이심송심 당청동색 그러니까 너무 당과 청과의 관계가 일치돼야 된다. 완벽하게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심송심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당과 청과의 관계, 당정관계가 당청관계 또는 당정관계가 수직적 이어서는 안 되죠. 또 너무 지나치게 수평적 일표도 없어요. 어느 일체감을 가지고 지향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데
0: 네.
1: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그냥 당청 동생을 들고 나왔어요. 이심송심.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와 같은 방향이긴 한데 이 지금 민주당의 당권 투쟁이 미래에 대한 지향이나 이런 비전보다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적어도 초반에는 자기 정치 논란 그리고 적통 논란에다가 이재명 정부와 길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로 가는 거라서.
0: 근데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뭐 이런 출발 거죠.
1: 출발 자체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0: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감기약 먹고 잠들었다면 그 감기약 성분 무엇이냐 뭐 이걸 쉽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오늘 그 김어준 씨 방송에서 영상 공개하고 굉장히 좀 영상 보면서 좀 그렇다면 김우준 씨도 선을 긋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좀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2: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퇴행적이라고 보고요.
0: 네네.
2: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국방에서 과거에 이제 계엄령 우려를 처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정치적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0: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과거에 김민석 총리가 후단협을 해서 당을 배신했네 안 했네 또 누구는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있었네 없었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퇴행적인 어떤 대결이라고 보고요.
0: 뭐 FTA 반대했네 찬성이 뭐 이런 거죠.
2: 집권여당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런 싸움들은 제가 할 때는 아마 그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만 계속 높일 것이지
0: 네.
2: 이거 가지고 저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기 정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나 지금 그 당정 일체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하고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명은 이기는 민주당 또 한 명은 진짜 여당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0: 네.
2: 그렇다면 그런 자기 정치나 이렇게 해서 정청래는 이거를 당정일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당의 대표도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0: 네.
2: 좀 더 그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당정 일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나 모델은 뭐냐.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당정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굳이 정청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비난 안 해도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그럼 당대표 할 때 문제가 있었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게 안타깝고 특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당정관계를 주관하잖아요. 그럼 당정관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된 점, 아쉬웠던 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계속하고 이건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 그렇게 새로운 당정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자기 준비 고민 없이 나와서

0: 실제로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퇴행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뭐 아까 그 이성희 의원 그 얘기 잠깐 좀 하면.
2: 하시죠. 예.
1: 그거는 전 그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뭐 했느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12월 4일 날.
2: 근데 너무 검사처럼 성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1: 제 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네. 네. 그걸 정당하게 그때 뭐 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선거 경쟁이니까. 근데 질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기와 성분이 뭐냐.
2: 네네네.
1: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어도 뭐 자는 사람은 깨운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척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 그 결론은 그냥 무서워서 안 나온 거 아니냐.
1: 일부러 안 나왔다. 무서워서 예, 안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프레임이 거잖아요. 바뀌어요.
2: 네.
1: 이성훈 의원이 깔끔하게 당당하게 질문했었어야 돼.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알고 싶다.
2: 네네.
1: 왜 당신이 저 계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사람인데 왜 그 자리에 참여 안 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감기와 성분이 어떠냐. 왜 자는 척했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의혹 제기 플러스 완전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 완전 인격 무시가 되는 거라서 이성훈 의원 이 신청계가 몰리는 거예요. 저 프레임 밖에 오히려 김민석 전 의원 전 대표로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성훈 의원이 저렇게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2: 그걸 담론은 영상 공개했잖아요.
1: 방어할 명분이 생겼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이성윤 최고위원의 그런 방식의 공세까지 동조하기는 좀 어려워
1: 그 얘기죠.
3: 보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뉴스공장에서 이미 1년 전에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나와서
2: 네.
3: 김민석 총리 담 넘는 걸 도와줬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 방송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CCTV까지 공개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늦은 거죠.
2: 그렇죠.
3: 그 늦은 이유를 뭐 감기약 먹고 잤다. 그래서 보좌관이 두들겨서 깨워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어쨌든 안 온 게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엄 가능성을 제일 먼저 경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에 대한 공세치고는 좀 같은 당 그 동료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아무리 선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들고
2: 감정을 좀 많이 상하게 하는 말이었죠.
3: 저는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 얘기를 꺼낸 그 핵심은 자기 정치에 있지 않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2: 네.
3: 자기 정치의 폐해로 당정 간의 혼선을 초래했다. 당정 간의 협력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은 어쨌든 열심히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지만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여기서 뭐 1인 1표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순방 성과를 덮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갑자기 돌연스럽게 제기해가지고 당내 이제 논의가 이 논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2: 네.
3: 결과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혼선만 부추겼다. 또 뭐 평택을 공천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당정 관계 이상 신호로 정부 사이드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일반론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던 사람이 이게 당정 관계의 어쨌든 그 불협화음으로 당정 관계 이상으로 그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혼자만의 인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부 인식 나아가서 청와대 인식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러지 않았다. 자기 정치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해명은 언론과 내가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당 대표는 언론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여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얘기했어야죠.
2: 근데
3: 지면 인터뷰는 안 하면서 네. 오전에는 뉴스공장 나가고 오후에는 매불쇼 나가고 다음 네. 날은 새날 나가고 이거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편한 매체에만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2: 그러니까요.
3: 네.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만 소통하고 그 제도 언론에 대한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그 제도 언론에 대한 불신만 본인이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런 반비판이 또 있어요. 때문에 저 프레임은 자기 정치 프레임은 논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조건 정청래 대표 불리합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2: 네네네.
3: 대통령도 정부도 청와대도 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지난 1년간 당정관계를 망쳤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2: 네네.
3: 저는 저 논란을 안 버리는 게 낫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2: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뭐 고민정 이제 의원도 출마했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이번에 또 다른 또 아이돌에 관련된 뭐 노자로 끝나는 말로 이슈가 되면서 약간 좀 신임을 좀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유시민 작가님도 이제 지난 주말인가요?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방송한다거나 그러시진 않고요. 오늘 보니까 김호준 씨도 약간 손을 좀 긋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좀 고립되어 가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근데 일단은 이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냐면 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일종의 미디어

0: 제가 볼 때에는 좀 양쪽을 골고루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중에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나오는 것이.
0: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그 뭐죠? 저 서울시장 나간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 본인은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뭐 화낸 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런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비즈니스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어준 씨가 그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뭐 거기서 오늘 CCTV 등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2: 저는 김호준 씨의 그것까지 여기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사람 주자도 아닌데.
1: 네네네.
2: 좀 길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신 교수님.
1: 넘어갈까요?
2: 아,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그 말씀은 아니에요.
0: 앞으로 조심하세요.
2: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네.
3: 아니요. 그런데 그 김어준 씨나 네. 유시민 씨가 이번 전당대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전하느냐.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편을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도가 정청래 전 대표가 좀 불리한 구도예요 지금. 아까 고립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도 좀 나중에 제가 약간 여담으로 우리 신 교수님께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김호준 씨 같은 분도 그걸 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뭐 이심송심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청 동세 얘기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얘기하나 안 하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수도권 재선 40대 청년 여성 이미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 주자는 좀 다른 이제 의미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대표에 좀 가까웠는데 친문이니까 요즘에 약간 스탠스는 좀 이렇게 친명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구도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대단히 불리한 구도다.
1: 네.
2: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어준 씨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4: 아니, 오늘 인터뷰 보셨나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1: 두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
4: 그건 김어준 씨
1: 있긴 있었어요.
0: 자주 보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4: 아니 오늘 건 봤어요. 특별히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1: 그 서울시장
4: 일종의 검증 인터뷰였습니다.
1: 네네네.
4: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김어준이 전당대회 발 빼면서 김민석 쪽으로도 보험 드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심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해야 된다. 네, 강경한테도 고소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3: 절대적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거죠. 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본인 어떤 심정을 그렇게 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1: 네.
3: 저는 이제 당의 가치나 규범이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징계해야죠.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저는 징계 받을 만하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내의 어떤 그 정치적 견해 차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누르려고 한다면 지금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그것이 징계 차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위나 리더십 또 윤리의 공적 권위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면 장동혁 대표 본인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를 풀어야 이게 정치지 그걸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푼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적 기반에 의해서 권력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무려 공권력을 동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극단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본인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한테 좀 반대하고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포용하고
1: 네.
3: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징계에서 본인한테 남는 게 감정풀이 외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지금 징계해봤자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3: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정치라고 마이너스다. 봅니다.
1: 신일 교수님
0: 예.
1: 지금 사실 당장 국민의힘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계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0: 뭐 영구 복당 금지 뭐 그러면은 해당 행위라는 것의 구체적인 개념이 뭔지를 전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0: 그런 얘기 없이 영구 복당 금지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영구 복당금지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요.

0: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의 뭐 선거를 도왔다 뭐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 타당성이 과연 있을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무소속일 때 도왔던 사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징계하자는 얘기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도 좀 갖추고 이래야지 아 이게 얘기할 만하구나라는 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1: 논리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1799님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처럼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시면 좋겠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정은님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이해하는 토론을 보여주는 열린 토론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1등 갑시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부실은 은폐가 되고요. 정당이 다른 목소리를 징계로 막으면 갈등은 분열이 되죠. 당을 이끌 때는 다른 목소리도 또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제도를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황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난적 이집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북중미 월드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스위스는 승부차기 끝에 콜롬비아를 누르고 72년 만에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로써 북중미 월드컵 8강전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월드컵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LG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기자단 투표 35표 중 19표, 팬 투표 12만 5,490표를 받아 기아의 김도영을 제치고 KBO 리그 6월 월간 MVP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SSG는 새 외국인 투수로 베네수엘라 출신 우완 페드로 아빌라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부과한 출전 금지 징계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LA 하계올림픽 예선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OC는 또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결합한 노르딕 복합경기가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퇴출 가능성이 거론됐던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은 정식 종목으로 유지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도너번 미첼이 총액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 규모의 대형 계약에 합의하며 팀에 남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기존 계약을 두 시즌 남겨둔 미첼이 4년간 최대 2억 7,300만 달러, 약 4,13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클리블랜드와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는 아시아 쿼터 선수로 필리핀 출신 가드 제리 아바디아노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181cm의 아바디아노는 포인트 가드와 슈팅 가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KBS 정현호 스포츠 PD, 매경재 김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월드컵 이야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마지막 16강 두 경기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대 이집트의 경기는 새벽에 안 자고 이 경기 보신 분들이 승자입니다.
2: 아, 맞습니다. 정말 네. 사실 좀 우리가 경기를 보기에 가장 좀 애매한 시간이었잖아요. 새벽 1시 중간에 일어나서 보고서 이제 잠들기에도 애매한 3시, 4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후반전 정도만 봐도 충분했다. 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아, 역시 아르헨티나가 이 메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단결해서 보여주는 이 조직력이라는 게 최근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는 이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지잖아요. 물론 메시도 그렇지만 뭐 음바페, 홀란 이런 선수들이 부진한 선수 없이 다들 잘 나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메시가 중심이 돼서 다른 선수들 데폴이라든가 로드리게스 이런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이 충성심 이런 것들이 축구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보여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2대 0으로 지던 경기가 대역전극 끝에 펼쳐졌습니다. 이집트 대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흘러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3: 사실 뭐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 앞전에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32강전에 치렀던 그 카보베르드와의 네. 경기
2: 아, 약간 그렇죠.
3: 그 경기의 양상과도 좀 비슷하게 흘러갔다고 저는 봤거든요. 굉장히 네. 그 경기도 그렇게 이제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제 2대 2에서 결국 이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경기에서도 이집트가 이제 전반에 이제 선제골을 놓고 이제 후반에 이제 VAR 끝에 이제 골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죠.
2: 그렇죠.
3: 그러고 나서도 이집트가 또 골을 넣고 2대 0으로 이제 앞서가는 상황만 해도 이집트로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2: 그러니까요.
3: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0: 여기에서 또 메시가 또 이제 어떤 큰 역할을 했고 이제 뭐 만회골을 넣는데 또 도움을 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동점골을 또 메시 선수가 넣었고 야, 거의 이제 후반 이제 추가 시간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
1: 네,
0: 역전골이 터지면서 예, 경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메시 선수가 이렇게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우승하고 나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렸나 싶을 정도로
1: 네.
0: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메시 선수가 눈물을 흘렸고 그만큼 모든 걸 오늘 다 쏟아부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메시의 눈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텐데
1: 네.
2: 아마도 이 눈물에는 그 페널티킥을 실축한 자책감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해요.
1: 지금 이제 메시가 득점 선두로 올라섰는데
0: 단독 선두로.
1: 네, 네.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월드컵 득점왕 중에서 페널티킥 두 번 실축한 득점왕이 있을까라는 한 대회에서 네.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게 완벽한 메시인데 참 이 페널티킥과는 이번 대회 유달리 좀 악연이 많다.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저는 또 보면서 이제 두 번째 생각났던 거는 우리나라의 그 안정환 선수. 이탈리아전 때 이제 페널티킥 실축하고 골든골 터뜨렸잖아요.
2: 네네.
1: 약간 결자 해지의 느낌으로 메시가 이제 다가올 8강전 그리고 4강전에서도 더 좀 더 독기어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만약에 페널티킥 또 얻어내면은 또 메시가 탈지 아니면은 이제는 좀 두 번이나 실패를 했으니 다른 선수의 기회를 줄지 그것도 좀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0: 일단 메시가 오늘 경기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 역대 최초로 월드컵 통산 9경기 연속 골 넣었고요.
1: 아.
0: 토너먼트도 이제 지난 카타르 월드컵부터 해서 6경기 연속 골 이것도 최초 기록입니다.
1: 그렇겠죠.
0: 그리고 이제 월드컵 개인 통산 최다 골 기록은 뭐 이미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만은 오늘 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21골로 이제 이 기록을 늘렸고요. 여기에다가 또 오늘 하나 의미 있는 기록 세운 게 이 첫 골을 이제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월드컵 개인 통산 9개의 도움을 기록했거든요.
1: 네.
0: 이게 고 디에고 마라도나가 보유했던 월드컵 통산 최다 도움 기록 8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다 골과 최다 도움 모두 메시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특급 골잡이뿐만 아니라 특급 도움이라는
1: 그러니까요.
0: 그런 또 타이틀도 얻게 됐습니다.
2: 아 진짜 축구의 신이 있다면 메시를 이렇게 유독 사랑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예, 대단한 활약을 펼쳤는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와 진짜 인생 경기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대단한 승부였습니다만
1: 네.
2: 아까 뭐 김재현 기자가 살짝 짚었습니다만 그 좀 찜찜한 부분도 있었어요.
1: 그렇죠.
2: 특히 이집트는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두 번째 득점이 이제 취소가 됐단 말이죠. 이집트가
2: 네.
1: 이 득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핫산 선수가 거의 뭐 중앙선에서부터 혼자 단독 돌파로 네. 아르헨티나 진영까지 계속 밀고 왔고 결국 멋진 득점을 이끌어냈는데 볼을 이제 탈취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을 밟았다라고 이제 VAR 심에서 판독을 해서 득점이 취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늦게 불렀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고
2: 그렇죠.
1: 이제 와서 이거를 부는 이유가 뭐냐 물론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이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반칙 이후에 득점이 성공을 했다면은 이거는 득점이 취소가 된 게 맞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을 뺏어온 다음에 반칙이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점유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득점과는 또 이제 관계가 없지만 이 반칙이 공을 뺏어오고 득점을 하는데 연관성을 줬다라고 판단을 VAR에서 했고 그리고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판독 자체는 정심이 맞습니다. 하지만 마치 좀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좀 옛날의 과거사까지 끄집어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어가지고 야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뭐 옵사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VAR이 관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을 좋아하셨던 팬들 입장에서는 흐름을 너무 끊어먹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월드컵 자체가 뭐 아르헨티나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집트 측에서는 굉장히 좀 극대화할 수밖에 없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0: 네.
1: 그런 생각도
0: 그러니까 후반
1: 듭니다.
0: 추가 시간에도 상황이 있었다면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무함마드 살라흐가 이제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에 이제 그 파울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VAR에 따로 짚고 가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직후에 이 아르헨티나의 결승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이집트 호삼 하산 감독이 강하게 주심을 향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두 팔로 X 모양을 이제 그리면서
1: 네네.
0: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항의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주심에게 이제 경고를 받았죠.
1: 네.
0: 또 이 과정에서 이집트 코칭 스태프 한 명도 퇴장을 당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하산 감독이 상당히 이제 심판을 직격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존중도 페어플레이도 보지 못했다.
1: 아하.
0: 앞으로 이제 열리는 월드컵 경기는 보지 않을 것이다.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불만의 토로를 했고 골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던 이 지코 선수는 이 대회는 명백히 조작됐다.
1: 아하.
0: 상당히 또 역시 불평을 이제 쏟아냈는데요. 이제 이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 이집트 축구협회 차원에서는 FIFA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제출을 해서 이 아르헨티나전의 주심과 부심, 둘 다 이제 프랑스 국적인데
1: 네.
0: 이제 주부심 퇴출을 요구하기까지 나섰습니다.
2: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뭐 이 스포츠계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이집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것 같다.
1: 네.
2: 나는 그 심정적인 인정은 가능해요.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워낙 명승부였기도 하고 이런 네. 오심을 없애기 위해서 도입한 게 VR이다 보니까
2: 그렇죠.
1: 또 이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아쉬운 판정 논란을 남긴 채 아르헨티나는 8강을 갑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스위스가 되겠네요.
0: 네, 그렇죠. 이 스위스가 이 콜롬비아와 이제 맞붙었는데
1: 네.
0: 이게 워낙 앞 경기가 재미있었다 보니까
1: 네.
0: 아, 이 스위스와 콜롬비아의 경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루한 경기를 펼쳤다.
1: 득점도 없었고.
0: 네, 득점도 없었고 졸음을 유발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요. 0대0으로 비기고 나서 승부차기가 펼쳐졌고 결국 스위스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서
1: 네.
0: 스위스가 32강전에서 이제 알제리를 만나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1: 네.
0: 이번에 이제 0대0으로 비기면서 토너먼트 두 경기 연속 지금 무실점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스위스가 이제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치면서 단 3골만 내줬습니다.
1: 아.
0: 굉장한 이런 실리 축구를 이제 앞세워서 8강까지 올라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르헨티나 하면은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이런 화력.
1: 그렇죠.
0: 이제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스위스가 8강전에서 또 얼마만큼 또 이제 수비 중심의 이 실리 축구를 앞세워서 또 이변을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 네. 네. 자, 이렇게 16강 대진이 모두 마쳤고 8강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1: 네.
2: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 8개 팀 중에 6개 팀이 유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중미에서 열리다 보니까 남미 혹은 이제 북중미 선전을 예상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이제 8개 팀의 6개 팀이 유럽인데 모로코도 어떻게 보면 또 유럽과 가까운 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럽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대진이거든요. 일단 이제 가장 가까운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0일 새벽에 열리는 프랑스와 모로코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인과 벨기에가 또 격돌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아르헨티나와 스위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와 잉글랜드의 대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네. 자, 결국 호날두와 네이마르는 월드컵 우승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채 아마도 월드컵에서 이제 퇴장 영영 이제 안녕을 고할 것 같습니다.
0: 네, 호날두, 네이마르 여기에다가 크로아티아의 루카 모드리치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제 스타 선수들이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줄줄이 탈락하고 이제 퇴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 네.
0: 특히나 이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0대1로 졌죠.
1: 네.
0: 지고 나서 또 상당히 또 굵은 눈물을 또 이제 흘리기도 했는데요. 호날두 선수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소감을 이제 했던 부분 중에 저는 조금 하나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본인에게 이제 유로 2016 우승했을 때가 이제 내게는 월드컵 우승과 같은 일이었다.
1: 너무 정신 승리 아닙니까?
0: 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1: 그렇죠.
0: 이렇게 또 스타 선수들이 이제 뭐 줄줄이 뭐 이렇게 또 하나도 이제 떠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또 이제 대진이 짜여지면서
1: 네.
0: 득점왕 경쟁이 상당히 좀 불붙는 그런 지금 양상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현재 리오넬 메시 선수 수가 8골로 득점 선두 달리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킬리안 은바페 선수와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7골로 나란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또 잉글랜드의 골잡이 해리 케인 선수가 6골을 기록하면서 지금 6골, 7골, 8골 굉장히 지금 촘촘하게 지금 득점왕 경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이 양상만 놓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970년 월드컵의 그 두 자릿수 득점왕이 한번 골로 득점왕 이제 기록이 있고 나서
1: 네.
0: 거의 지금 반세기 이상 만에 56년 만에 두 자릿수 득점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 네. 네. 자, 8강까지 나왔으니까 우승팀 예상 한번
1: 네.
2: 해보도록 하죠. 두 분께서는 이 8개 나라 중에 어디가 이번 월드컵을 가져갈 것 같나요?
1: 제가 그 기억은 잘 하지 못하지만 역대 월드컵에서 두 대회 연속 같은 팀이 결승에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또 만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프랑스는 객관적인 전력이 워낙 강력한 팀이고요. 경기력 자체가 좋고요. 아르헨티나는 어제 경기를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 느꼈습니다. 기운이 좋습니다.

0: 상태가 좋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아르헨티나의 결승 대진 성사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는 프랑스가 서력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저도 이제 똑같은 결승 대진을 예측하면서 네. 저는 이제 정현우 PD가 이야기했던 그 분위기 기세 그 기세를 이어서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2연패 할 것이다. 아. 네. 그렇게 예상.
0: 그렇게
2: 봅니다.
0: 되면 메시는 너무 축복받은 삶인데요.
2: 그렇죠.
1: 그렇죠. 네. 네. 너무 축구의 신의 편애를 한 몸에 다 받는 거 아닌가. 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 맞습니다.
1: 자, 월드컵은 이렇게 8강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나라 한국 축구는 여전히 32강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변화시켜보자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현장 취재 다녀오셨다고요?
2: 네. 엊그저께 지난 6일이었습니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K축구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고요. 이 현장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박지성, 이영표, 박주 이런 축구인들과 함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여기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체육인과 축구인이 주도해서 이 축구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됐고요. 일단 큰 틀에서는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협회장 선거 방안 같은 그런 변화를 논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소년 선수 육성이라든가 첨단 기술 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이런 네. 한국 축구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원래 예고했던 그 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회의 시간을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겼을 정도로 상당히 이 첫 회의부터 열띤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매주 1회 이상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현안들 갖고 많은 얘기들을 나눌 것이라고 하는데 이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또 변화를 만들어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은 뭐 수정, 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 정말 제로부터 백지에서부터 다시 쓰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0: 그렇죠.
1: 과연 이 혁신여회가 얼마만큼 바꿔낼 수가 있을지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바일 텐데요.
0: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야구나 다른 스포츠와 달리 축구 같은 경우는 FIFA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FIFA가 정부가 이 축구협회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섭이라고 판단되면은 월드컵 출전까지 금지시킬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축구협회를 흔든다고 FIFA가 판단할 경우에는 어떤 이런 혁신위원회의 입김이 닿기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혁신위원장직을 넘겼단 말이죠. 최희영 문체부 장관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혁신위원회가 아무리 파격적인 개선안을 내놔도 구속력이 없으면 결국은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차기 대표팀 사령탑 선임이라든가 이런 절차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뭐 좋은 의미로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실제적인 힘이 없다면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이 거둘때수록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내일 모레 모두 축구 이야기를 하니까요. 축구계 소식들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야구 경기 상황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매일경제의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 경기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현재 순위표를 짚고 경기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한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2: 네, 어제 KBO 리그의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아.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승률 6할 1푼 7리 단독 선두로 올라섰고요. LG 트윈스가 승률 6할 1푼 4리 게임차가 없는 상황에서 2위로 39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KT 위즈가 3위, 그리고 기아 타이거 가 4위, 그리고 5위 두산, 6위 한화, 7위 NC, 그리고 8위 롯데. 현재 5위부터 8위까지 게임차는 단 4게임차입니다. 네. 그리고 9위에는 SSG, 그리고 10위에는 키움 히어로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이게 3강 체제가 꽤 오래 지속됐었는데요. 네. 선두 경쟁에서 KT가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2강, 그리고 KT와 기아까지가 중상 정도로 네. 이제 분류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KT가 다시 또 2연승으로 분위기를 조금 이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반면에 기아가 지금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0: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전반기 막판쯤 되면은 기아가 항상 좀 변수가 많았어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승을 이어면서 분위기 좋았었고 반면에 후반기 시작하면서 추락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상황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좀 타선이 부침이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김도영이라든가 나성범의 장타가 나오지 않으면은 대량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은 한 점차 두 점차 승부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뭐 김선빈이라든가 이제 박지현 선수라든가 이런 수비진에서의 실수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저는 마무리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뭐 성영탁, 정혜영, 전상현 집단 마무리 체제로 이범호 감독이 선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이제 기아의 뒷문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롯데가 오늘 그 기아를 상대를 하고 있는데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순위 롯데 아직은 8위입니다. 자, 오늘 경기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5경기 모두 다 열리나요?
2: 일단 지금 대전에서 원래 예정됐던 NC와 한화의 경기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우천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4개 구장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고요. 역시나 가장 이제 주목받는 경기 LG와 삼성의 선두권 두 그렇죠. 팀의 대결이죠. 대구에서 현재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6회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삼성이 1회 말에 최영우 선수의 선제 투런포로 앞서가다가 LG가 3회에 이제 2점 동점을 냈고 4회에 홍창기 선수의 또 3루타까지 포함해서 석점을 뽑아내면서 현재 7대2로 LG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기아와 롯데의 부산 사직 경기 7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데 롯데가 초반부터 아주 이제 많은 점수를 내면서 네. 롯데가 9대2로 현재 지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SG와 두산의 잠실 경기 8회 말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홈팀 두산이 7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KT의 수원 경기 6회 초가 진행 중인 가운데서 KT가 5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LG와 삼성. 뭐 아직까지 경기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네. 이제 한 경기씩 주고받는 모양새긴 해요.
0: 그렇죠. 만약에 이제 삼성이 이 시리즈를 위닝 시리즈 이상으로 가져간다면은 순위를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LG가 오늘 경기 기세를 가져온 상황이고 삼성의 선발 투수도 오러클린 선수가 지금 교체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크리스 페덱 선수의 영입 루머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좀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고 부진한 투구를 보였기 때문에 오러클린 선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시즌에 대한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LG는 이번 시즌 내내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바로 1번 홍창기의 부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 장타를 쳐내면서 적시타를 쳐내면서 남은 후반기에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사직 경기. 어제 롯데가 기아를 잡았는데요. 네. 오늘 선발은 내일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KBO에서 가장 좋은 외인 투수 중에 한 명인데 내일이 선발해 왔다는 건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는 게 기아의 입장일 텐데 네. 오히려 대량 실점하고 말았어요.
0: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체감인데 내일과 나균안이 유돌리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내일 선수가 부진합니다. 희한하게 또 롯데 상대로는 내일 선수가 좀 평균자책점이 높은 느낌도 좀 있고요. 오늘도 뭐 피홈런 같은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선에서의 이제 부진 그리고 수비 불안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지금 대량 실점으로 이어진 상황이고 중간중간 또 이 주효상 선수가 사이미스로 페스트볼을 목에 직격당하는 부상 이슈도 좀 있었거든요. 뭔가 좀 팀이 전반기 막판에 좀 어수선하달까 그런 분위기가 오늘까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잠실에서는 SSG와 두산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SSG가 9연패를 끊어냈습니다만 네. 오늘은 또 곽빈 선발의 두산에게 밀리고 있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역시나 이제 박준순 선수나 이런 중심 타자들이 이제 폭발을 그렇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그 경기는 굉장히 또 수월하게 풀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박준순 선수가 또 5회 말에 시즌 11호 홈런을 또 때려내기도 했고요. 네. 두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 내내 흐름을 가져오면서 아직까지는 유리한 그런 경기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이저리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그렇습니다. 미네소타가 고우석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해가면서 26일 로스터에 등재를 했죠. 참 어떻게 또 운명인 게 팀 이름도 트윈스예요.
1: 그러니까요.
0: 좋은 기운이 있는 건지. 네,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오랜만에 또 미네소타 경기를 챙겨봤는데 일단 오늘은 등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네소타 불펜 자체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벌어지거나 하면은 고우석 선수가 드디어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정말 3년 임곡 그렇죠. 끝에 네, 결국 그렇죠. 이제 로스트에 올린 것 같습니다.

0: 거지 않습니까? 이젠 빅리그에서 어떻게 자리를 잘 잡느냐가 문제일 건데요. 불펜이 약한 팀이라고는 합니다만 전망은 어떤가요?
1: 일단은 다행인 거는 미국 현지 매체에서의 반응이 꽤 긍정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미네소타의 팬 매거진인 이 미네소타 스포츠 팬에 따르면은 고우석 선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미네소타 불펜의 빈약함을 감안한다면 꽤 성공 가능성이 높은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디애슬레틱의 이제 미네소타 전담 베테랑 기자는 이제 미네소타가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불펜 요원인 고우석을 영입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로또, 도박 뭐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면서 고우석 선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결국은 고우석 선수가 올 시즌에 트리플 A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기세를 좀 더 빅리그에서 이어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곧 올스타 브레이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이제 지나면서 고우석 선수의 본인의 어떤 그런 장기를 마음껏 발휘한다면은 충분히 미네소타에서도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트윈스의 또 이렇게
2: 중요하죠.
1: 한 주축이 또 되다 보니까 뭐 이 부분도 상당히 또 서로 합이 또 잘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천안 매제 맞대결을 메이저리그에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정우 선수는 요즘 어떤가요?
2: 이정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5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지만 4타수 무안타에 그쳤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아쉬운 점은 3진을 2개나 당하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택트라는 가장 좋은 재능이 오늘 경기에서 약간 쉬어가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0: 네. 자, 반면에 김하성 선수는 너무 안타깝네요.
1: 김하성 선수가 이 오른쪽 중지 염증으로 지금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요.
2: 네.
1: 지금 뭐 시즌 타율도 상당히 낮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좀 부상자 명단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뭐 FA 3수를 지금 사실상 선택한 상황에서 이 김하성 선수의 지금 끝물을 추락 이게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또 애틀랜타나 뭐 김하성 선수가 또 어떤 선택 어떤 또 방향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모쪼록 방출 없이 좀 무사히 마무리 짓고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맞습니다.
0: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정 PD와 김 기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 PD, 김지한 기자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충남 공주와 계룡, 대전광역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충청권이나 세종시 그리고 경북 일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점차 이 호우특보는 밤새 확대가 되면서 일부 경기 남부나 강원 중남부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권이 지금 비가 가장 거세게 내리는 지역인데요.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렇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늘 밤사이 중부지방 전북, 광주, 일부 전남과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 거의 대부분 50에서 100, 많은 곳은 150에서 200mm 이상, 제주는 5에서 30mm 가량이 되겠고요. 내일까지 비가 오다가 제주는 내일 새벽,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그치고 중부지방의 경우는 수도권과 강원도 중심으로 금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밤새 열대야도 이어지겠고 습한 날씨 속에 낮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폭염특보가 경상권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포항, 제주가 25도, 서울 24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고요. 포항은 내일 낮 기온 34도,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네, 축구협회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 이들은 투표인단에 포함된 심판과 접촉해 승급과 경기 배정을 도와주겠다며 정 후보를 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입수해서 먼저 이형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공정성 논란에 한 달 미뤄 진행된 55대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은 모두 192명, 축구심판 A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투표 닷새 전 A씨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3: 씨, 저 알아요?
4: 그
3: 아들 때 봤나?
4: 예, 맞습니다.
3: 그럼 내가 편하게 이번에 선거 표 나왔지?
4: 예, 예.
3: 정몽규 회장 밀어줘. 기업을 운영하신 분이 또 협회를 운영해야만 돈이 돌아가고.
2: B씨는 축구협회에서 A씨와 같은 심판들을 평가할 권한이 있는 심판평가관이었습니다.
3: 승급이잖아. 승급할 때 안 됐어 아직?
4: 직장이랑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3: 평일에는 안 해고.
4: 네.
3: 주말에만은 승급도 좀 따놓고 선거 때 좀 잘 좀 부탁하고.
4: 예, 알겠습니다.
2: 이후 거듭된 B씨의 요청 끝에 투표 전날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5: 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엔딩이나 뭐 페이 포도 빠져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2: 이 자리에는 당시 축구협회 임원이자 현직 심판위원장인 문진희 위원장도 동석했습니다.
6: 게임투는 종업 때에 한 3일만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는 데 가면 한 일 정도면 최우지.
2: 48분 동안 이어진 대화는 당부와 약속으로 끝이 났고
5: 고맙고 꼭 내가 기억해.
2: 다음날 선거에서 정몽규 후보는 85%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0: 이 축구 심판은 협회 인사들을 만난 직후 정몽규 후보 본인의 연락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큰 압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단독 보도 이우민 기자가 이어갑니다.
1: 축구협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심판 A씨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의 영상이 전달됐습니다.
7: 안녕하십니까. 정몽규 후보입니다. 심판님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1: 심판평가관 B씨의 전화가 걸려온 건 이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4: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었죠. 내가 너 좀 신경 써줄 테니 뽑아달라라는 뉘앙스로.
1: 8차례에 걸친 일정 조율 끝에 문진희 현 심판위원장을 포함한 세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4: 평가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일개 심판 한 명을 찾아와서 선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1: 약 3시간 뒤 이번엔 정 후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8: 저 정몽규입니다.
4: 아,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8: 내일 오셔야죠. 전화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정 후보의 연락은 공식 선거운동이었다지만 A씨는 거절하기 어려운 압박을 느꼈다고 토로했습니다.
4: 투표해주면 너 잘 챙겨줄게 라고 했다는 거는 불만을 가졌을 때는 너를 안 챙겨주겠다라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심판활동에 대해 승리가 떨어졌고
1: 축구협회 내부 규정상 선거인에게 직책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규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씨는 선거에 관여한 적도 관여된 사람도 아니라고 해명했고 문 위원장은 수차례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0: 네, 심판을 만난 협회 임원들은 전국을 돌며 다른 선거인들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 사무원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인단 정보를 들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셈입니다. 이도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당시 면담에 동석한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선거인단을 만나러 전국을 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협회 내부 규정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과 선거사무원 3명뿐. 그러나 녹취록에 등장한 2명 다 공식 선거사무원이 아닌 거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사무원이셨을까요?
9: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문진희 위원장은 그 후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잖아요.
1: 이들은 누가 선거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10: 이번에 선거 표 나왔지?
11: 예.
1: 선거 운영위원회가 작성하는 선거인 명부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건 후보자 본인이 유일하고 후보자가 이를 선거운동 외 목적으로 쓰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이 때문에 정 전 회장 측에서 조직적인 개입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 전 회장 당선 이후 문진희 당시 집행부 이사는 심판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정 전 회장이 이끄는 HDC 측은 답할 사안이 아니다. 축구협회는 후보자 개인 활동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 전 회장 본인은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로인입니다.
0: 보신 것처럼 축구협회는 선거인단을 정해 회장을 뽑는 간접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직선제 전환 움직임을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은 10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구성됩니다. 지난해 치러진 제55대 회장 선거의 경우 대의원,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92명의 선거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이 중 183명이 투표에 나섰는데 정몽규 회장은 무려 85%가 넘는 득표율로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여론과 동떨어진 이런 압도적 지지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선거인단으로 뽑힌 이들에겐 곧바로 협회에 녹을 먹은 선배 축구인들의 압박이 쏟아집니다. 또한 당연직 선거인단에 포함된 17개 시도축구협회장은 직원 인건비까지 보조해주는 그야말로 돈줄을 쥔 협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3: 감독 선임 문제라든지 뭐 사면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흥길 사항은 아니었고 정몽규 회장님께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2: 이처럼 현행 간선제에서 카르텔의 벽은 너무나 두터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 출범한 K축구혁신위원회의 1차 과제도 바로 축구인뿐 아니라 국민 의견까지 총망라하는 직선제로의 전환입니다.
14: 많은 축구인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저희 모두가 다 공감을 했고
12: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오는 16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직선제 정관 개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축구의 신이란 메시가 페널티킥을 또 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탈락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 막판 대반전에 13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메시가 있었고 아르헨티나는 8강에 올랐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15: 아르헨티나는 전반 15분 이집트에 먼저 실점해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6분 뒤에 믿었던 메시의 페널티킥이 골키퍼에게 완벽히 방향을 읽혔습니다.
16: 와, 이것도 예상 못했는데요.
15: 후반 22분 한 골을 더 내줘 탈락 위기까지 몰린 아르헨티나를 구한 건 역시 메시였습니다. 메시는 후반 34분 로메로의 머리를 겨냥한 기막힌 크로스로 추격골을 끌어냈습니다. 4분 뒤에 혼전 상황에서 빠른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번 대회 8호 골을 터뜨린 메시의 활약으로 힘을 낸 아르헨티나는 후반 추가 시간 극적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13분 만에 세 골을 넣어 3대2 역전승을 거둔 감격에 축구의 신 메시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17: 만약에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를 쓴다면 시간 순서의 편년체가 아니라 인물을 중심으로 쓰는 반드시 기전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16강전 경기였습니다.
18: 우리는 90분 안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팀 해낸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리오넬 메시 선수입니다.
15: 이집트 입장에서 지코가 넣은 골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반칙으로 번복돼 취소된 게 아쉬웠습니다. 이집트의 하산 감독은 주심을 향해 두 팔로 X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산 감독은 남은 월드컵을 보지 않을 거라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네, 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8강 팀은

0: 스위스였습니다. 콜롬비아와 혈투를 벌인 끝에 승부차기로 72년 만에 8강에 진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민 기자입니다.
1: 전반전부터 펼쳐진 치열한 탐색전. 쉽사리 점수가 나지 않으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반 21분 콜롬비아 구스타보 푸에르타가 페널티 박스에서 감아찬 위력적인 슛을 골키퍼 선방에 맡겼고 전반 30분 스위스 파비안 리더가 페널티 박스까지 직접 돌파해 날린 슈팅도 골키퍼 손에 걸렸습니다. 후반전에 이어 연장전까지 양국 골키퍼의 선방이 빛나며 0-0 승부는 이어졌습니다. 120분 혈투 끝에 맞은 승부차기. 콜롬비아는 두 번째 슈팅이 골대를 맞췄고 스위스의 세 번째 슛은 골대 위로 높게 뺐습니다.
2: 2-1 동률이 됩니다.
1: 스위스의 마지막 키커 루벤 바르가스가 왼쪽 구석으로 정확히 차넣은 골로 기나긴 승부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 자, 갑니다. 승부차기 끝에 스위스가 올라갑니다.
1: 마지막 8강 티켓을 손에 쥔 스위스는 오는 12일
3: 아주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우린 세계 챔피언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8강에서 스위스와 아르헨티나가 만난다니 정말 멋진 일입니다. 물한테 약힌 스위스 감독입니다.
1: 자국에서 대회를 개최했던 1954년 이후 72년 만에 8강에 오른 스위스는 현재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0: 오늘 북중미 월드컵 8강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짜 강팀들만 살아남아 예측 불허의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메시와 음바페, 홀란과 케인의 득점왕 경쟁도 이어집니다. 이무영 기자입니다.
4: 역대 최다인 48개국이 참가해 치열한 생존 게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살아남은 8개 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연 압도적인 체급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등 최상위 4개국에 모로코와 벨기에까지 피파랭킹 톱10 중 무려 6개 팀이 8강에 안착하며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에 랭킹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탄탄한 조직력으로 72년 만에 8강에 오른 스위스와 16강에서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올라온 노르웨이의 전력도 만만치 않아 어느 한 경기도 쉽게 승패를 점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득점왕 경쟁도 8강 무대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현재 8골로 선두를 달리는 축구의 신 메시를 필두로 프랑스 아트사코의 중심 은바페가 쾌조의 컨디션을 뽐내고 있고 8강 외나무 다리에서 서로를 넘어서야 하는 잉글랜드의 케인과 노르웨이 홀란의 화력 대결에도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공동개최 3개국을 포함해 북중미와 아시아 국가들이 일찌감치 대회를 마감한 가운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유럽의 강세를 딛고 각 대륙의 자존심을 지켜낼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5: 오늘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에 도심 하천이 누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오가던 산책로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
7: 하늘에서 물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막 쏟아져가지고 앞이 보이지도 않고 뿌옇게 되더니 갑자기 강이 범람했어요.
6: 빗물이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열려 도로에서 긴급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도로가 통제됐고 도로가 침수되면서 차량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간판이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져 도로와 인도 위를 덮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딸기 농가는 서둘러 채비에 나섰지만 지난해처럼 침수 피해를 보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8: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올해는 이제 저기 앞에 보이는 배수로 같은 것도 다 점검했고 오늘은 아마 농장에서 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6: 사과 과수원은 성인 어깨 높이까지 뚝을 쌓아뒀습니다. 이런
9: 아주 낮은 지대도 아닌데 비가 넘쳐가지고 물이 넘쳐나서 바다처럼 됐다라고.
6: 거센 장맛비에 중부 지역에 피해가 잇따른 데다 밤부터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걸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5: 네, 이렇게 벌써 상당한 피해를 낼 정도로 오늘 충남 지역 등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새벽이 또 고비라고 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현재 그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0: 네, 저녁 들어 다시 세차게 내리던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남부, 계룡, 공주, 논산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청은 충남 나머지 지역에도 호우 예비특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충남 지역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충남 계룡에는 시간당 73mm의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되면서 오늘 하루만 16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부여, 공주 등 충남 내륙에도 시간당 4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금강유역인 논산 동성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까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본청과 시군 공무원 200여 명을 투입해 호우대응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새벽에 다시 시작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밤사이 다시 큰 비가 시작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주시고 산사태와 도로침수 등의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5: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장맛비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오늘 밤이 최대 고비입니다. 밤새 빗줄기는 더 거세죠. 내일 새벽부터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현 상황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세현 기자, 현장에서는 비가 제법 강해 보이는데요. 지금 장맛비 상황 어떻습니까?
11: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띠 모양의 강한 비구름대가 확인됩니다. 시간당 30mm 안팎 붉은색 비구름이 지나는 이 대전과 충남 계룡 등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계룡 지역에는 2시간 전쯤 1시간에 7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으로는 종일 강한 비구름이 지났습니다. 이 때문에 부여와 서천에 이어 저녁에는 대전과 충남 계룡 등지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오늘 내린 장맛비는 주로 충청 지방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여 등지에선 오늘 하루만 최대 16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5: 네, 밤사이 비구름이 더 강해진다고요?
11: 네, 오늘 밤이 올 장마철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남쪽 먼바다를 보면 태풍 바비가 이렇게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 중입니다. 앞으로 이 태풍은 중국을 향하겠지만 이동하는 동안 북쪽의 이 주황색에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북쪽에선 찬 공기가 내려와 맞부딪히면서 정체전선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정체전선은 충청과 호남 부근에 걸친 채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남부 지역을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충청과 호남에 최대 200mm, 그 밖에 중부 지방에도 최대 1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예고된 이유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시간대 위험합니다. 곳곳에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까지 예고됐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과 전북 등지에선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는 한편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중국이 홍수와 강풍, 산사태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는 홍수로 뱀 양식장이 쓸려가 이재민이 뱀에 물려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승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뱀 한 마리가 황토물을 거슬러 헤엄칩니다. 놀란 주민이 빗자루를 들어 쫓아내 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큰 홍수로 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긴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에선 뱀 사육장 한 곳에서만 최소 900마리의 뱀이 풀려났습니다. 저지대에 위치한 뱀 사육장 여러 곳이 홍수에 떠내려갔습니다. 이 중엔 코브라 등 맹독성 뱀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민들이 뱀에게 물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3: 코브라였습니다. 굵기는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늘었고 길이는 대략 이 정도였습니다.
12: 뱀에게 물린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침수 지역에 고립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3: 일부 주민들은 제때 대피하지 못했고 그 중엔 뱀에게 물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통이 끊기면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2: 간수성에서는 하루 새 사망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후베이성에선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국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바비가 이번 주말 동남부 연안에 상륙할 걸로 예보되면서 중국 당국은 최고 수준의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0: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찾아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팀장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1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0: 법원은 박경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1: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2: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0: 숨진 이채원 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 자식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왜 제 딸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마저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0: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넓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아버지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관련 상황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4: 네, 이 구속된 수사팀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까지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수사팀장이었던 박경감은 강간살인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을 검찰에 보내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삭제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지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5: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알려진 이달 초
6: 현지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조각 내서 폐기한 겁니다.
5: 이때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추가 수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안 보낸 것이 있으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은 이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장윤기 차량 수색 영상 그리고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 보고서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죄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모르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셈. 증거 송부를 거부하고선 박경감이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순경의 진술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시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영상을 지웠던 겁니다. 차량 수색 당시에도 박경감은 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 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 왜곡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7: 강간 등 목적 살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법무사입니다. 과정이었다면 법 왜곡죄가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다고.
5: 하급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4: 이번 장윤기 사건으로 보안수사권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 올린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가 주도한 법안입니다.
9: 수사와 기소에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8: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법무장관 역시 경찰 수사 견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0: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11: 원칙은 지켜줘야 되겠지만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8: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다. 민주당 당권 경쟁용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법무장관에게 소리 높였습니다.
12: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13: 가족들의
12: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8: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 아래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안책을 마련할 거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 TF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4: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자작극 혐의에 더해서 아버지 병원을 선거에 동원했는지도 수사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계애 기자입니다.
2: 선거 이후 약 한 달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

0: 부산시장 후보. 유세 기간 음료 피습 자작극을 꾸몄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자작극 공모 여부 인정하십니까?
2: 죄송합니다. 오늘 사안을 제 법원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앞으로 조사에서도 명명 백백히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 유세 중 지나가던 운전자가 뿌린 음료를 먹고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지인인 윤모 씨와 공모해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이달 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정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지금까지 최문종, 정은혜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신문사 계열 경제방송 매일경제TV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소속 직원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위 인지수사 1호 사건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앞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물의를 빚고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수업 중 대드는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등의 표현을 쓰며 훈계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교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간장과 식용유, 물엿 등에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 등을 썼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 GMO를 사용했다고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1,978만 4천 명으로 개항 이래 처음으로 국제선 여객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공지영 작가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언제나 아이들 편에 서서 응원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응원의 힘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작가는 삶의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않고 글로 써내면서 세상과 소통해 왔는데요. 고등어에서는 청춘의 방황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아에서는 여성의 자립을, 도가니에서는 사회가 외면한 진실을 얘기했죠. 오늘은 작가의 작품 세계와 그 작품들을 관통하는 삶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지영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공지영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8년 후에 이제 2탄이 나왔습니다.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일단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1: 아, 의외로 네.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0: 제목을 너무 잘 뽑으셨어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 따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30대가 된 딸에게 고통은 블랙홀과도 같다. 예. 이 사실 고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요?
1: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너무 많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란 무엇일까?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며 왜 생기는 걸까? 그리고 왜 유독 나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거기에 관한 좋은 말씀을 찾아 읽고 내가 또 생각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런 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에 그 지난 여름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는데 지리산 일대에 이제 엄청 폭우가 네. 와서 막 수해가 막 많이 났는데
0: 집 무너지고 저 아는 분도 그랬어요.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너무 멀쩡하고 우리 집은 이제 워낙 그런 게 좀 잘 돼 있는 그 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서울을 갔다가 왔는데 갑자기 뒤뜰에 딱 나가보니까 눈이 시원한 거예요. 뒤뜰에 3분의 1이 무너져 내렸어요. 돌담인데. 그러니까 돌담 옆에 이렇게 약간 고지대니까 이렇게 돌담으로 흙을 메워서
0: 예, 예.
1: 이렇게 그러니까 정원 집은 아닌데 이제 정원을 거기다 갖고 놨거든요. 제가. 와,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보니까 뭐 지리산 일대에 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뭐 장비도 없고.
0: 네.
1: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귀촌을 했나. 서부터 내가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을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왜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뭐가 좀 힘들어지면 막 나쁜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잖아요.
0: 예.
1: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좀 다른 대처를 해보자. 그것도 아마 제가 시골에 가서 살면서 좀 얻은 여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뒤뜰이 보이는 모든 커튼을 다 내렸어요.
0: 아, 저는 이제 복구에 나서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안 보겠다 나는.
1: 네네, 일단 안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밥맛도 떨어지고 막 갑자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사실 약간 당황스럽고 막 이러다 막 집도 무너지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공포도 예. 밀려오고.
0: 왜 안 그렇게 혼자 사는데 더더군다나. 예,
1: 거기다 또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막 다 수해가 너무 많이 나서 장비들도 이제 하나도 없고 뭐 제가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거기 시인들 술 마시는 시인들이지 무슨 중장비를 다루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 막 이제 일단 그랬는데 그때 제가 뒤뜰로 이제 뒤뜰이 내 눈에 안 보이게 안 보이게 하고 이제 평소에 좀 아껴서 연하게 틀던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가 먹으면서 일단 지금 이 차 여기서 벗어나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생각하자.
0: 예.
1: 근데 저 같은 경우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근데
0: 그렇죠.
1: 저는 워낙 회피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원래 그냥 어려움을 마주하고
1: 예,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0: 뚫고 지나가리라 예, 예.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바꿔본 거예요. 내가 일단 여기서 약간 회피형처럼 굴어보자. 근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재밌는 영화 막 찾아가지고 보고 막 시원하게 해놓고 막 아끼던 술도 꺼내고 막 맛있는 음식도 시켜가지고 제가 막 먹으면서 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약간 정신이 나면서 아 맞아 저쪽에 도시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런 거 전문가를 하셨다.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차분한 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분도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아 맞아 내가 무슨 저 포크레인 저 돌담 어떻게 쏴지 저 무너진 흙은 어디서 갖고 오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돈이 있으면 되지 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거는 돈이 없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없는 돈의 문제야.
0: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야.
1: 네. 예. 돈이 없는 것도 이제 그 다음 문제야. 돈이 비싸고 이런 건 다음 문제라는데 이걸 구분해나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좀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도 나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른 생각 아무것도 못하고 글로 다 휩쓸러 들어가요. 모든 생각이.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정원을 가꾸면서 꽃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새로 피어나고 이럴 때 그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딱 무너진 걸 봤을 때 꽃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그러니까 진짜 이게 눈앞에 이렇게 검은 망사가 이렇게 씌워진 것처럼 그때 제가 되게 슬펐거든요. 저게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꽃은 꽃이지. 내가 왜 이걸 못 보나 지금. 왜 이걸 즐기지 못하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면 정말 이기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암성고를 만약에 받고 왔으면 옆집 여자가 다리

0: 다쳐가지고 막 아파해도 야 나는 지금 암 생겼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면서 약간 나빠져요.
1: 내 고통이 너무 크면 그렇죠. 남의 고통을 들여다보기가
0: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럴 자격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은 또 그 사람의 고통인데 이제 그럴 이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아 고통의 본질이란 이렇게 블랙홀처럼 기쁨도 연민도 이런 거 다 쓸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빠지는구나. 내가 참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왜 우리 무슨 큰일 당하면 좀 이따 그 사람 딱 나타나는데 얼굴 너무 망가진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1: 네, 네.
0: 그게 아마 그 휩쓸려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거의 고통 전문가라 할 정도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당했지만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휩쓸려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래도 꽃은 꽃이고 맛있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이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1: 뭐 네.
0: 지리산 가서도 나쁜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1: 참 힘든 순간에 거기에 막 맞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시요. 한 발짝 네. 뒤로 가는 네. 게 정말 지혜로운 일일 것
0: 맞아요.
1: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네. 내 힘으로 지금 당장 해결되는 일이 아닐 때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쓴 에세이를 하나 봤는데 산골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동차가 섰대요. 그래서 진짜 막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진짜 제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그때 자기가 했던 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숨을 고르면서 명상을 좀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동차 밑을 계속 쳐다봤대요. 한참. 그랬더니 거기 무슨 이상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이렇게.
1: 아.
0: 근데 그게 당황하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1: 예.
0: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도 아주 죽고 사는 거 아니면 거꾸로 일 그 자체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타격 입은 우리의 그 막 당황함 이런 게 일을 그르치는 때가 더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1: 네. 그 공정 작가님. 수시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많이
0: 예전에,
1: 하시고
0: 예전에
1: 아니, 과거형인가요?
0: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하긴 하지만
1: 감사 기도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는데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세요?
0: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제가 그 엄청 불행했던 정말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많은 것들을 잃고 그니까 정말 막 비난받고 이럴 때 어느 분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눈 뜨자마자.
1: 네.
0: 근데 뭐 제가 길게 써놔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그 안 되는 기도지만 6개월 채우고 그만두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여기가 뻥 뚫리면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에 그 감사 기도를 하다 말고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감사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사람이 또 있으며 또 내 인생에서 이런 날이 또 올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일 때문에 통곡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울 날이 올까? 근데 그때 제 상황은 너무 나빴지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공기, 이 평화 그러니까 일단 전쟁 없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따뜻한 집, 이 건강, 이 음식, 네가 뭘 잘해서 이거를 다 얻은 거니. 그래서 제게 9,996가지가 공짜로 주어졌는데 제가 네 가지 없다고 이제 투정하던 제 모습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침에 눈 뜨면 지금도 이제 감사부터 시작해요. 네. 너무 좋아요.
1: 늘 이렇게 감사하고 살려고 저도 하는데 사실은 살다 보면 화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진실은 게으르고 거짓은 부지런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네. 그 네. 진실은 게으르다는 이제 제가 도가니에서 썼던 귀절이었는데 진실은 자기가 진실이라는 것만 믿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동안 거짓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분칠을 하고 자기가 진실인 척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모두 그리로 몰려간다라는 네. 기절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도가니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실은 게을러 그게 제일 큰 단점이야 라고 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다시 요즘 돌아보니까 진실이 게으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게으른 거예요.
1: 네.
0: 맨 처음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왔을 때 다 바꾸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또 들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지도를 보고 길을 가는데 지도가 틀렸으면 지도를 고쳐야 되는데 건물을 바꿔놔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1: 네.
0: 이런 일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짓들은 언제나 먼저 재빨라요. 자기가 거짓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는 일시적으로 먼저 승리하는 듯이 보이죠. 더군다나 나이 들어갈수록 한 가지는 꽉 막힌 늙은이가 되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이 있어도 3%의 가능성은 열어놔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거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1: 네.
0: 저도 신념에 찬 인간이어서 맞아, 이게 맞아. 이건 이 길이야. 그러니까 막 너희는 악마고 우리는 선해. 너희는 불의하고 우리는 정의로워. 이런 것들로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뭐 젊었을 땐 가끔 또 그런 게 필요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20세기 때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거는 내가 혹시 서툴 수는 있어도 내가 생각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고루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겨울에 입었던 그 따뜻하고 고마웠던 내 오리털 잠바를 어떻게 이걸 버려 하면서 여름까지 입고 있으면 요즘에 될 말로 쉰내가 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민감하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그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1: 네. 네. 그러네요. 3%의 가능성만 열어두면
0: 예.
1: 우리가 어느 누구하고도 다
0: 맞아요.
1: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막 저도
1: 예.
0: 열 올리다가 딱 3% 생각하면 제가 딱 그래 네가 맞을 수도 있어 이라고 하면 의외로 싸움도 안 하고요. 다툼도 없고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그 100%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망치고 있어요.
1: 이거 100%야.
0: 예, 저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고요. 예.
1: 예. 저는 이제 신념에 찬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어느 순간 저도 굉장히 신념에 찬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0: 아 근데 그게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두려워요. 저는 신념에 찬 사람들 보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1: 이게 너무 줏대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0: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줏대가 있어? 이 세상이 이렇게 급변을 하는데 줏대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꺾여요. 우리 그냥 예. 플립처럼 그냥 흔들흔들하면서 살아야 돼.
1: 위로가 좀 됩니다, 작가님의 말씀이. 예. 아,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집착하는 자 가질 수 없다. 네가 그것을 버릴 때 너는 그것을 얻는다.
0: 그 이미 기원전 한 2000년 중에 부처님서부터 얘기한 건데. 아, 근데 질리는 거. 아까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랑에 집착하는 자는 네. 사랑을 결코 얻을 수 없고 친구를 그토록 원하는 자는 친구를 얻을 수 없다는 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18년 전에 딸에게 편지를 쓰고 이제 18년 후에 이제 30대 중반이 된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게 사실 물론 작가니까 내가 직업으로서 글을 썼지만 이 안에 딸의 삶을 정말 전적으로 응원하는 그 진심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예.
0: 그 너무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훌륭한 엄마 같아서 아니, 저는 좀 그렇긴 한데
1: 그건 어느 엄마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생각. 그 진심은 그걸 뭐 잘 표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는
0: 네.
1: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엄마 공지영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을 하든 내 딸을 지지하고 응원해 준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엄마에게서 배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0: 예, 저희 부모님이 좀 그러셨어요. 예, 네.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그러시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도 난 적도 되게 많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혼난 게 이제 뭐 거짓말했을 때, 그다음에 뭐 있지 뭐. 뭐 음식 안 먹고 자꾸 냉기고 이런 네.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근본적인 그 도덕에 관한 거 그러니까 예의 범절에 관한 거 이런 거는 좀 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한 번도 혼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알아서 잘 하기도 했지만 또 믿어주시니까 제가 더 제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노력했고 그 지금도 그 근데 그것도 제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을 택한 게 아니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1: 예. 사실 나를 전적으로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인생 살만 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예. 그게 엄마면 진짜.
0: 그렇죠.
1: 최고일 것 같고요.
0: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얘기 하다가 이제 엄마가 저희 아이랑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 걔도 그 거짓말 아니야? 제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 나이 드신 할머니가 약간 정색을 하시더니 너는 아무리 걔가 지금 여기 없다고 해도 네 말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네가 네 자식을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누가 네 자식을 믿니? 이러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빈말이라도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1: 아니 저도 이렇게 믿어주고 응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돌아서면은 치, 아유 지가 뭐 아유, 이럴 때가 있는데.
0: 아니 많았죠.
1: 그 진심으로 정말 안 그러니까 보이는 데서도.
0: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예, 입으로라도 그런 되는. 말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도 약간 예. 그 순간 굉장히 숙연해지면서 엄마 말 요새 잘 안 듣는데 그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1: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 왕따였다. 네. 근데 이제 부잣집 딸이었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부잣집 딸은 아니었고, 거의 금수저 중에서도
0: 아니요,
1: 아주 큰 금수저셨던
0: 아니요,
1: 것 같아요.
0: 아니요, 절대 예. 그렇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여기 여의도에 살았어요.
1: 그때 여의도는 굉장히 부잣 동네죠.
0: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것의 약간 단점이 여기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1: 그렇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그러니까, 계속 같이
0: 그러니까
1: 가죠.
0: 이제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맨날 너희들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용돈도 조금 주고 뭐 내가 부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대신 이제 저는 당시 성당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계속 빈민구호 활동을 갔거든요.
1: 네.
0: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아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는 참 불행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났구나. 아마 그래서 대학교 가서 운동권에 또 들어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1: 네. 글을 내가 좀 잘 쓴다는 건 언제 알았어요?
0: 초등학교 3학년 때
1: 예.
0: 전교를 대상으로 글짓기 응모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그때까지는 모르셨어요.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근데 제가 전국 백일장에서 그 한 학교에서 예선을 통과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데 전교에서 저하고 6학년 오빠하고 둘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1: 예.
0: 야 너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또 전국에서 또 1등은 못했고 장원은 못했고
1: 3학년짜리가 예. 지금 5학년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요.
0: 예, 그때 3문에서 차상인가를 했던 것 같아요. 차상이 한 2등 되나 2, 3등 되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뭐 위에 장원 있고 예. 뭐 일단 차상 차하 예. 뭐 이랬던 뭐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모든 글짓기에 이제 불려나가기 시작했죠.
1: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연대 방송국 출신인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아, 진짜요? 왜?
1: 예. 네. 물론 제가 졸업하고.
0: 네, 맞아요.
1: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나왔지만 그랬구나. 그때 거기 주인공들이 어머. YBS의 공지영 선배가 있었다는데
0: 거기 그리고 방송국이 배경이에요.
1: 예, YBS 아나운서가 주인공이네? 막 이러면서
0: 네,
1: 이제 한참 얘기하느라고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서 YBS에도 계셨다고 하고.
0: 네, 맞아요. 네.
1: 왜 그만두셨어요?
0: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방송반을 했는데 그 네. 이유는 조회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머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방송반 하면 합법적으로 조회를 안 나가도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방송반 하는데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0: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그 YBS 방송이 되게 크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사 있고 방송국 네. 있는데 그냥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글도 좀 쓰고 싶었고 굉장히 태기를 해야 됐는데 뭐 이런 말씀 방송국에 와서 좀 죄송한데 그냥 제 적성이
1: 네.
0: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제가 처음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다 올려 퍼지는 걸 제가 이제 알았는데요.
1: 목소리도 좋으시고 진짜 잘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갑자기 그게 네. 너무 두려우면서 이 말이 내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뱉는 말이 이 세상을 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두렵게 느껴졌어요. 글은 고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근데 내가 말을 이렇게 혹시라도 내가 이 마이크에다 잘못하면 나쁜 기운도 막 돌고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렇게 되게 두려워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문학회로 이제 같이 서클을 돌면서 이제 방송국엔 좀 안 가게 됐죠.
1: 아, 그랬군요. 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0: 아, 아닙니다.
1: 예. 그 사실 연세문학회에 훌륭한 작가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거기 출신이 많아요.
0: 많죠.
1: 예. 예. 그 학교 입학하고 나서 연세문학회에서 사실은 어떤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분들을 많이 만나죠. 예.
0: 거기서 영향을, 악영향만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연세문학회 그 멤버들 들어갔더니 이제 기영도 시인이 있었고.
1: 예.
0: 그 다음에 누구 있었나? 그때 성석재 소설가 있고.
1: 네. 어마어마하신 예. 분들.
0: 우상호 있고. 네. 또 인권운동하는 박래군 있고.
1: 예.
0: 아무튼 등등등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그 다른 선배들도 굉장히 글 잘 썼어요. 아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이 지저분한 서클실에 저렇게 이렇게 약간 쌀밥만 먹고 온 것 같은 애가 오니까 너무 신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구박을 하는 거예요.
1: 네.
0: 나중에 우상호 그 지금 강원도 도지사 됐죠. 그 친구가 쓴 그 무슨 옛날 회고록을 하나 보니까. 제가 이제 저런 애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온갖 구박을 했는데 그래 내가 고칠게 하면서 끝까지 안 나가더라고요. 아,
1: 굉장히 좀 튀는 여학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1: 그 연세문학회에서 글만 쓰신 게 아니라 이제 운동권이었다고 얘기하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진짜 운동권하고도 약간 이미지가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직접 화염병 네. 이런 건 무서워서 못 던지고 그냥 그 예를 들면 그 뒤에서 일선에서 이제 말하자면 평민을 가장하고 이제 연락책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밀접했어요. 밀접해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진짜 그 일기를 보면 이 독재 정권이 젊은 청춘에 미치는 이 끔찍함은 진짜 그때 이제 공개적으로는 아닌데 제 친구들이 다 수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때는 잡혀가면 너무나 심한 고문당할 때였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정말 울었고 막 너무 힘들어서 짓눌려 있었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연세 문학회를 나갔더니 그때 이제 우상호 씨가 그 회장이었는데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너는 여기 왜 왔어? 이러더니 저런 공산주의에 물든 문학을 하는 공지영 같은 애는 우리 이 서클실에 발을 들이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제명결의를 하는 거예요.
1: 아니 왜?
0: 제가 그게 우상호 씨의 흑역사로 아직도 제가 목줄을 쥐고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뭐 사람들은 지금 뭐 그때는 다들 사람들이 다 운동권하고 다들 민주화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2만 명 전교생 중에 시위를 하면 50명도 안 모이는 시대였고
1: 그때는 사실 서슬 퍼러서
0: 서슬이
1: 때죠.
0: 너무 퍼려서 무서워서 못
1: 하죠. 초기였기 예. 때문에
0: 그래 그러니까 예. 그런 데서도 이렇게 저를 그렇게 제명을 해도 다들 제명에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갱이 막 이러면서 저 사실 빨갱이도 아니었는데 진짜 본격 운동권으로 가기도 너무 용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전두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곳은 갈래. 근데 무서워서 딴 데는 잘 못 가겠어 했더니 마침 그때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민운동단체들이 생겨난 거예요.
1: 네.
0: 합법적으로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모든 시민운동단체 첫 유국 간사였어요.
1: 아.
0: 그래갖고 자유실천문인협의회라고 지금 작가회의 거기에 사무실에 그 전화받는 급사를 하나 구한다 그래가지고.
1: 예.
0: 거기 가서 그 당시 최저임금이 12만 원인데 그거 받고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했죠.
1: 아, 그러니까 그 민족문학 작가회의 전신인 네네. 자유실천문인협의회의 네네. 간사 같은 네네. 걸로.
0: 네, 간사인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전국에서 제가 첫 유급 간사.
1: 아.
0: 요즘은 시민운동 이제 뭐 그런 분들 다 이렇게 간사 돈 월급 네. 받으시잖아요.
1: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시고 아, 예, 그 뒷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 아직 너무 젊은데 언제다가요.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충청권과 경북 북산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계룡과 부여에는 160mm 넘는 비가 내렸고 그 밖에 충청권, 경북 지역에는 100mm 이상 내린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더 내리면서 호우특보 지역은 점차 더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50mm,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엄청난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충청과 호남 최고 200mm 이상, 수도권, 강원도, 경북은 최고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남부 지방은 내일 밤에 그치겠고 중부 지방 모레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대구 24도 예상됩니다. 밤사이 경상권 일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울산 32도, 광주, 제주 31도, 부산 30도, 서울, 인천, 대전, 세종 27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2도, 습도 82%, 강수량 26.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배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한 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검찰의 장윤기 SUV 차량 수색 영상을 보내라는 형사과장의 지시에도 불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박 경감에게 검찰에 차량 수색 영상 등 누락된 증거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해당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기상청은 오늘 오후 7시 10분부터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 대전광역시에 호우경보를 내렸습니다.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에는 최근 1시간 동안 72.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과 경북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늘 오후 7시 반부터 전남 광주와 경북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한 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은 현지 시각으로 8일 브렌트유가 오전 장중 배럴당 78.80달러로 전장보다 6.3% 급등했으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75달러로 6.4%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해 대화하고 협조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7일 나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났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했습니다. IMF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세계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던 IMF는 0.7%포인트 높여 잡으며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했다고 봤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상향된 2.5%로 전망했습니다.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 A씨 역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리오넬 메시의 한 골, 1도움 등 맹활약에 힘입어 이집트의 3대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스위스는 콜롬비아를 상대로 전후반과 연장전을 0대0으로 마친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72년 만에 8강에 오른 스위스는 오는 12일 아르헨티나와 맞붙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많은 곳에 150mm 이상, 충청권과 호남 지방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물벼락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된 만큼 산림 주변 접근도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폭우와 날씨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권 주도로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 존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법사위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8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국회에서 보완 수석관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권 주도로 해서 이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 법안들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예. 이대로 개정이 되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또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장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소위로 넘어간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이 마련되면 이번 주에 따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반발을 했는데요. 오늘 이 법사위 회의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했고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안에 들어와서 피켓 시위를 하며 한 5분 정도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뿐 아니라 원내 지도부까지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서 협박성 원구성과 보안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이 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했고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건 일방적인 이 사법 파괴다.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국민의힘만의 이제 법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시에 피해자만 눈물을 흘리게 된다. 맞불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사위 회의에서는 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론. 여기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차도 좀 나타났어요. 예. 민주당의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 하면서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반면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다.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사위 소위에서 어떻게 논의가 좀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0: 예.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전국 순회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요.
1: 네.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관위 특검을 야당 추천 인사가 맡아야 한다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제대로 된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장외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인천에서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현장을 찾았거든요. 네. 참석자들이 장동혁을 연호하자 장 대표는 평소 외치던 구호를 해달라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나니까 이런 거 알려주는 거야. 국민특검 받아. 뭔 말인지 알지? 라고 직접 이 자필로 쓴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연단에 서서 6월 3일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왔다. 이제 특검이 남아있다면서 우리의 이 함성은 특검을 관철하고 선관위와 선거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예. 그리고 장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구호 5번만 외치자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 대표가 다음 주에 부산과 광주 또 대구 등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재선거 주장을 고리로 삼아서 장외 투쟁 또 당내 이제 의견을 모으면서 당 대표 자리를 고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아무튼 국민의힘은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요.
1: 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조경태 의원이 예. 박덕흠 의원으로 선출된 이 당내 국회 부의장 경선 결과에 불복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그런 주장이 담긴 징계 요청서를 접수해서 윤리위가 검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 의원이 장 대표를 징계해달라고 윤리위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조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당이 직면한 위기, 단순한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또 바른 말을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의 승종

0: 총과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가 장 대표에 대한 제명과 출당 처분을 결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하면 사퇴한다고 전당대회 때 약속했는데 선거 패배 이후 한 달 넘게 지났는데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했어요.
1: 예.
0: 여기다가 이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당초 2박 4일이던 방미 일정을 8박 10일로 연장을 하고 자리를 비운 점을 지적하면서 위기의 순간 당을 진두지휘해야 할 리더가 현장에서 사라졌다. 현장을 비우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한 당대표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행위다. 우리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렇게 윤리위의 징계를 요청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1: 예.
0: 뭐 여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선고 다음 날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이 절연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상 법원 판단에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런 것도 징계 사유로 조 의원이 들었고요. 또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대파로 규정하고 징계 정치로 당의 분열을 초래한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1: 예. 그 민주당은 이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또 당내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이죠.
0: 네.
1: 예.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가 아니고 선호 투표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0: 네.
1: 예. 정청래 전 대표 측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0: 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전준희가 어제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와 선호투표 두 가지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 그렇죠.
0: 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성윤 문정복 그러니까 이제 친청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1: 그렇죠.
0: 두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당원당규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호투표제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아니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원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삭제를 하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으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당규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1: 네.
0: 여기다가 정청래 의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당원당규를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당혹스럽다. 전준희와 또 최고위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친청계 의원과 이 정청래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낸 셈이죠. 그러자 김민석 송영길 의원은 정 의원 측이 자신에게 불리한 룰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정청래 의원 고향인 대전 충남에서 순회 경선을 시작하기로 한 거 이거 정청래 의원에게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 전준희 결정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청래 의원 말고 다른 후보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한 셈이 됐고요. 또 이제 지난해 전당대회에서도 선호투표제 도입된 전례가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 두 명만 출마해서 선호투표제가 뭐 시행되지 않았었습니다.
1: 두 명일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도입된 전례는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고 김민석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순회 경선 일정이 제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 룰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냐.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치사하게 공방을 벌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꼬집었고 송영길 의원도 이미 결정된 것을 왜 또 바꾸자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당내 얘기가 나오면서
1: 예.
0: 결국 전준희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어제 선호투표제에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내용인즉슨 선호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른바 친명계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볼 예. 수가 있는데 뭐 결선투표제는 아시다시피 1차 투표에서 1위가 과반에 미달할 때 1위, 2위를 대상으로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선호투표는 투표자가 1, 2, 3순위의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적어요. 기입을 하고
1: 예.
0: 1차 집계에서 1순위 득표로만 과반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 확정입니다.
1: 예.
0: 그런데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2순위로 어떤 후보를 선호하느냐. 여기다 승자가 가리게 되는 거예요.
1: 예.
0: 이런 경우에도 뭐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은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았던 투표자들이 3순위로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전준희가 그러면 왜 선호 투표제를 이렇게 결정했느냐 뭐라고 했냐면 별도 결선 투표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 더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봐라 경선이 과열된 상태 아니냐 그래서 그날

0: 하루에 결정할 수 있는 선호 투표제가 좋겠다.
1: 투표 한 번만 하면 다 결정
0: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뭐 이제 빨리 결정하자. 당의 이제 분열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당내에서는 선호 투표제가 친명계 친이재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좀 내놓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순위 득표가 중요해지는 구조에서 김민석, 송영길 의원 지지자들이 두 사람을 2순위로. 그러니까 1순위 김민석 의원 쓴 사람이 2순위에 송영길 의원 쓰고 또 송영길 의원을 1순위 쓴 사람이 2순위에 김민석 의원을 쓰고.
1: 일만 이제 같은 계열 후보를 그렇습니다. 1, 2순위로 이제 순서만 바꾸지 쓸 수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런 주장인 거군요.
0: 그래서 네. 친명계 후보가 유리하다. 결국 선호 투표제에 대해 친청계가 그래서 반발을 했고
1: 예.
0: 이게 친명계가 유리한 쪽은 안 된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건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선호 투표제가 아닌 결선 투표제로 바뀔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뭐 반도체 고점론도 불거지고 있고
0: 네.
1: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동발 악재도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종전 협상이 지금 서로 다시 이제 공격을 좀 개시하면서
0: 네.
1: 이게 좀 약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0: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1: 예.
0: 여기서 만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이란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MOU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 단단히 화가 났어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왜 나왔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재점한 직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데 이태한 대응으로 이란 내 한 80여 개 표적을 공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이란과의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무려 공방까지 재개가 되면서 휴전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까지 했냐면 그들은 쓰레기다.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사용할 거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그들과 거래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 뭐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지난달 체결된 MOU 내용을 두고도 모두가 핵무기 보유 금지에 동의했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란은 나가서 언론에 농담을 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도 한다.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이란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이틀 연속 공격을 좀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주식시장.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미국 뭐 시장도 지금 보니까 예 좋지
1: 네.
0: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시장이 지난 3월에 미국과 이란 그러니까 중동 사태 이후에 급락한 것처럼 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이런 폭탄 발언이 좀 판이 틀어질 때마다 테이블을 걷어차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상대가 양반을 들고 나오면 극적으로 복귀하는. 그럼 과거의 모습을 좀 더 예. 보여주는 게 아니냐.
1: 좀 이렇게 드라마 쓰듯이 이렇게 좀 그런 걸 또 하시나요?
0: 그렇습니다. 네. 압박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 글쎄요. 그래도 좀 불안한 시장 환경은 아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경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일
0: 네.
1: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1: 예. 윤 전 대통령은 뭐 법원에 안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
0: 네.
1: 1심, 2심이 각각 5년, 7년 선고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까?
0: 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기업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을 통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예.
0: 1, 2심 재판부는 국무위원회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이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이었는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 이게 사건 초기부터 이어졌고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

에서도 간접적인 쟁점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에서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0: 저작권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1: 예.
0: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사실상 확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대법원 결론을 보면 12.3 비상기업 사태 1년 7개월여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1: 예.
0: 그래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고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 네. 그 이제 선고는 생중계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는
0: 그런
1: 거죠?
0: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뉴스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생활 속 과학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과 아나운서의 탐구생활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뭐 AI로 여러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방송 준비할 때도 좀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자료도 찾기도 하고. 예. 근데 사과문도 요즘 AI가 써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1: 네네.
0: 예. 그 최근에 좀 약간 문제가 된 경우가 좀 있기도 있었죠. 그 이제 배재고의 사과문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이 사과문을 이제 AI가 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 맞아요. 예. 이게 지난 6월 말이었었는데
0: 예.
1: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사과문 이미지가 올라왔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것도 좀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보통 텍스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좀 멋있게 만든 이미지가 올라왔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예, 오른쪽 하단에 뭔가 별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미나이 많이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AI로 제미나이로 특히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오른쪽 밑에 별표가 달려요.
0: 아, 예.
1: 야, 이거는 AI를 돌린 거다. 이 생각을 한번 했었던 거고요.
0: 그렇군요.
1: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과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멘트에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으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AI들이 요즘에 글을 막히게 되면은 반복 단어를 쓰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이걸 알게 된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AI가 쓴 게 확실해.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중요한 거는 하도 많이 우리가 AI를 쓰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사과문이었다는 거거든요.
0: 예.
1: 사과문이면은 이제 잘못을 했으니까 책임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제일 큰 포인트가 진정성이 없답니다.
0: 그렇죠.
1: AI로 만든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사람들이 좀 지쳤어요. 진정성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AI 생성물하고 워터마크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도 좀 쉽게 준비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사과문 또 어떤 잘못에 대한 경위서 또 뭐 사유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출하게 되는데 이제 진정성 없이 그 다른 사람이 써놓은 걸 또 베껴서 낸다든가 반성문 이런 거 과거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AI가 써주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1: 네.
0: AI한테 맡겨서 써게 해서 써달라고 해서 그걸 제출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네요.
1: 그러니까 처음에 예. 베끼면 손이라도 아프잖아요.
0: 예.
1: 근데 이거는 이제 딸깍한 것 같으니까.
0: 아, 소위. 자기야 그때는 이게 베껴 쓰면서도
1: 네.
0: 베껴 쓰는 것도 넌 반성의 계기가 맞아요. 된다. 그런 건 있었죠. 아무튼 참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과문이라면은 그래도 본인이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은 당연히 들죠, 그죠? 예. 아무튼 근데 요즘 이제 AI가 이렇게 쓴 글이나 또 이미지, 그림 같은 것들도 많은데
1: 네.
0: 이게 사람이 직접 쓰거나 그린 그림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이미지하고 글 두 개로 좀 나눠서 좀 이야기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가 점점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도 1년 전만 하더라도 AI로 만든 이미지나 사진을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유심히 보시면 좋은 게 손가락입니다.
0: 손가락?
1: 손가락이 5개여야 되는데
0: 예.
1: 6개인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을 뚫고 들어와요. 이거 보면 아 이거구나 AI네.
0: 예.
1: 사람들이 알 수 있었단 말이죠.
0: 예.
1: 근데 지금은 너무 똑같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올해 2월

0: 달에 부산지검에서 20대가 사기하고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구속 기소가 됐어요.
1: 아,
0: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를 만들기도 했는데 예. 이거를 또 공식적으로 제출까지 한 겁니다.
1: 예.
0: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조작해서 본인이 의사가 아닌데 의사 합격증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었고요.
1: 예.
0: 게다가 그 코인을 내가 이만큼 보유하고 있어 잔고도 속인 겁니다. 이걸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결렸으니까 이제 재판에 들어가기 시작했었고 제출한 서류가 냈는데 이 제출한 서류에 본인 예금 잔액을 낸 겁니다.
1: 예.
0: 그럼 예금 잔액이 한 9억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 돈이 있으면은 사기친 거에 대해 변제해도 되겠네. 이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상 예금 잔액이 23원이었다 그래요.
1: 돈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0: 없었습니다.
1: 예.
0: 근데 그걸 AI한테 집어넣고 나서 9억으로 만들어줘. 딸깍. 요거 한마디에서 이 서류를 제출했었던 거죠.
1: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0: 물론
1: 판사도 속인 거네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야.
0: 근데 또 글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사과문을 들었었는데
1: 예.
0: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는 지난달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 공무원분들이 해외 연수 갔다 오게 되면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보고서를 쓴 걸 AI를 쓴 거고요.
1: 예.
0: 그래서 인사혁신처가 2024년부터 한 1,300건 정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11건 정도가 좀 심각하게 부정이다. AI를 쓴 것 같다. 이게 좀 노출이 됐습니다.
1: 예.
0: 그런데 과연 11건만 됐을까?
1: 그렇죠.
0: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법적 공방을 다루는 법원에서도 요즘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AI로 만든 가짜 판례하고 법령 인용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사건 번호 중에 대법원 2000-57763 요 판결 인용문이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더라도 그 법률 쪽에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1: 예.
0: 이걸 냈는데 재판부에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설명해봐라. 성명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번엔 잘못 냈었다. 대법원 2012-12454다. 수정 판결 냈습니다.
1: 예.
0: 이것도 없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AI를 써가지고 전혀 다른 판결문하고 전혀 다른 법령 해석을 가지고서 냈었던 거죠.
1: 예.
0: 울산지방법원에서도 변호인이 전혀 다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니까 이거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니까 그때 재미나이로 판결을 검색한 다음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어떤 그 AI를 통해서 판결을 검색을 했는데
0: 그쵸.
1: 실제로 이제 판결은 다 데이터베이스는 다 돼 있을 거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그걸 안 찾아본 거네. 그러니까.
0: 안
1: 찾아보고 그냥 AI가 써주는 대로 그냥 이게 맞나 보다 그냥 실제로 이 재판 과정에 제출을 한 거라는 얘기군요.
0: 그럼요. 이제 개인적인 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0: 그런데
1: 이거는 사람이 어떤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는 판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거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1: 돈 주고 변호사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0: 한 번만 더 검증해봤어도 되는 건데 그것조차 안 했다. 사실 그거에 많이 분노하는 거죠.
1: 예. 데이터베이스 찾아보면 산순이 있을 텐데.
0: 맞습니다.
1: 모든 판결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안 찾아보고.
0: 이것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예. 재판부 쪽에서도 이제 7월 5일 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5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내는 것도.
1: 아, 그럼요. 그럴 필요 없죠.
0: 이 건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법률정보 시스템에서도 이 판결이 진짜인지 아닌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 구축으로 좀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렇죠.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예. 판결문 찾는 거니까. 예. 야, 이런 일이 좀 실제로 많이 생기고 있군요.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 배재고등학교의 사과문에 워터마크가 있었다. 예. 그러면은 모든 이런 AI가 만든 어떤 그 생성물에는 다 이런 워터마크가 다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0: 워터마크가 다 있다고 보면은 맞는데
1: 예.
0: 이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는 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 요즘에 좀 볼 수 없는 것 중에 그 지폐를 볼 수가 없거든요.
1: 지폐?
0: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
1: 예.
0: 요즘 거의 볼 수가 없는데
1: 예.
0: 그 예전에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1,000원짜리 이렇게 불빛에 비추게 되면 안 보이는 무늬가 보입니다.
1: 그렇죠. 예.
0: 그게 워터마크잖아요.
1: 예.
0: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제미나이가 선택한 거는 가시성 워터마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다. 누가 봐도 이건 AI로 만들었어? 오른쪽 밑에 AI 도장을 찍은 거죠.
1: 예.
0: 그게 이제 별표예요. 그런데 GPT나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비가시성 워터마크라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뒤 이미지 안에 우리 메타 데이터라 그러거든요.
1: 예.
0: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인데 결국 다운받으면 파일이에요.
1: 예.
0: 그 파일 안에다가 C2PA라고 하는 메타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AI 생성물이 맞다라고 하는 거 도장을 찍어 놓는 겁니다.
1: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 파일 자체에 흔적이 있다는 거군요.
0: 그렇죠. 파일 자체에는 심어져 있고 그리고 메타에서 만든 그리고 제미나에서 만드는 거는 오른쪽 밑에 도장이 찍혀져
1: 있다. 표시가 돼 있고.
0: 예, 두 개입니다.
1: 예. 근데 그 뭐 파일에 숨겨져 있으면 일반인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전문가가들이 어떻게 뭐 분석하지 않는 이상.
0: 사실 그게 문제예요. 네. 워터마크도 굉장히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네. 어, 다운받고 나서 워터마크 지우는 프로그램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 아 지울 수도 있군요.
0: 그냥 캡처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안 보이게 잘라가지고 캡처하게 되면은 그럼 별표가 사라집니다.
1: 그렇기도 하겠네요.
0: 그럼 이거를 재미나이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직접 만들었는지 네.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1: 그럼 형식적인 건 있지만은 그게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지는 않는 거군요.
0: 맞습니다.
1: 지울 수도 있는 거고.
0: 그렇죠.
1: 네. 좀 난맥상이 분명히 있네요. 예.
0: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GPT 같은 경우에도 예. 다운받으면 그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예. 이미지를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캡처를 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다운받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SNS에 올리게 되면은 그 파일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압축해서 저장이 되게 돼요.
1: 예.
0: 그럼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AI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1: 예. 정말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AI로 만든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0: 아, 이게 방법들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예. AI 이미지 만들 때 절대로 없애지 못하도록 예. 확실하게 낙인 찍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1: 예. 아니 우리가 뭐 그 화폐 같은 것들도 견본해가지고 크게 막 붙여놓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0: 이거 무조건 AI야.
1: 그러니까요.
0: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1: 물론 이제 그림에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0: 예.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책임은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이미지는 생성 AI를 쓴 거다.
1: 네.
0: 그러니까 책임은 당신이 져라. 여기까지예요.
1: 항상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찾거나 검색을 네. 하면 경고 문구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0: 그것 때문에 그래요.
1: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AI는. 그렇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또 실제로 또 사실과 달라요. 또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너 왜 틀렸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미 이제 그런 경고가 바로 뜨니까.
0: 네. 네, 책임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앞으로는 더 크게 문제가 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1: 네.
0: 잔고도 속일 수 있고 네. 다른 사람의 얼굴도 딥페이크라 그러죠.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이거에 대해서 이제 AI 회사들이 선제 대응에 나서기는 했어요.
1: 네.
0: 그 중에 하나가 그 신스 아이디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1: 신스 아이디. 네,
0: 구글에서 예. 신스 아이디라는 걸 만들었었고 이제 요거를 좀 표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1: 아, 예.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신스 아이디라는 게. 예.
0: 이게 신스의 앞에 신스가
1: 예.
0: 신세틱. 그러니까 합성이다.
1: 합성.
0: 그렇죠. 그 뒤에 아이디는 우리가 항상 아이디 카드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증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있죠. 예전에 알파고.
1: 네.
0: 여기서 AI 생성물 식별 기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아까 전에 워터마크 찍는 거랑 다른 게 저희들의 눈에는 뭐 컵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데 우리 예전에 그 명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게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림 위에 다시 그림으로 덮었었을 때
1: 예.
0: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앞에 컵 이미지인데 여기 뒤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얇게 픽셀 하나 깔아놔요. 그럼 AI가 봤을 때에는 캡처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요거는 AI로 만든 이미지다. 라고 해서 제대로 낙인을 찍어주는 게 신스 아이디라는 기술입니다. 제일 먼저 이미지만 적용이 됐었고요.
1: 예.
0: 구글이 늘리고 있는 거는 텍스트하고 오디오까지 확정을 좀 하고 있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목소리를 쉽게 복사할 수 있는데 근데 AI가 분석하게 되면은 파형이 다르게 얘가 들어가는 것들이고 텍스트는 어떻게 복사합니까 하는데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같은 단어가 반복되게 나온다라든지
1: 예.
0: 그 빈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이 썼을 때랑은 이건 다르게 AI로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구글의 기술이라서.
1: 구글. 제미나이.
0: 그렇죠.
1: 거기 다른 회사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뭐 제일 대표적인 챗GPT일 테고.
0: 구글이. 예. 제일 앞서 있고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1: 예.
0: 일단 좋은 점은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1: 다 써라. 니네들도 그렇죠. 갖다 써라.
0: 누구도 참여를 해서 우리랑 같이 이걸 표준으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방식인데
1: 네.
0: 챗GP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C2PA라는 걸 쓰고 있죠.
1: 네.
0: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우리도 이걸 쓰겠다. 그 자체 이미지는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1: 네.
0: 다운받게 되면 거기 메타데이터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이미지에도 신스 아이디를 도입을 했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가 카나나라는 AI를 갖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이미지 생성하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하반기에 도입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글로벌로는 좀 전에 얘기했었던 C2PA입니다.
1: 예.
0: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틱톡, BBC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약간 글로벌 공용어 여기로 좀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에 그 KBS 홈페이지에 예. 이 C2PA를 검증하는 기술 이걸 무료로 구현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기사에서 쓰이는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올려섰을 때 자동으로 판독해서 이건 AI로 만든 거다 밑에 주석을 달아줄 수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럼 이걸 응용하시게 되면은 그 시민의 제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1: 예.
0: 제보받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게 있을 때에도 받아서 올리게 되면 AI가 1차적으로는 아, 완벽하진 않지만
1: 필터링을 해주는군요.
0: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1차 네. 필터링이 C2PA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 제보 사진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필터링이 신스 아이디.
1: 예.
0: 이 두 개만으로 완벽하진 않아요.
1: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터링은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 방법들이 있긴 있군요. 예.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좀 실생활에서 이렇게 좀 AI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0: 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재미나는 앱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물어보시면 돼요.
1: 아, 이 이미지 올려 이거 네. 이게 AI냐 아니냐 물어보고
0: 이거 AI로 만든 거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1: 그 파일을 올려놓고
0: 그렇죠.
1: 아.
0: 혹은 이거 신스 아이디인지 검증해줘.
1: 예.
0: 요거 얘기를 하게 해주면은 걔가 1차적으로 해줍니다.
1: 아, 예.
0: 좀 더 쉬운 방법은 그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이미지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1: 예.
0: 메뉴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누르고서 예.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이미지 정보를 오른쪽에 띄워줘요. 예, 그거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는 이 전용 사이트가 있습니다.
1: 예.
0: C2PA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사이트에다가 파일 올리시면 되고요.
1: 예.
0: 신사이드도 점점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아. 근데 제가 몇 번 테스트해본 결과
1: 예.
0: 확실히 확률은 떨어집니다.
1: 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0: 맞아요.
1: 아, 그렇군요. 꼭 100% 믿을 만한 건 아니라는 네, 거.
0: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아, 보시면 돼요.
1: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해야겠군요.
0: 네.
1: 예. 자, 사진 이미지는 그렇고 글은 어떻습니까? 요즘 AI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예. 이걸 좀 탐지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0: 그렇죠. 근데 글을 탐지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글은 우리 복붙이라고 하는데 AI가 쓴 글을 복사를 해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쓴 건가 AI가 쓴 건가 이게 헷갈리게 됩니다.
1: 사람이 이렇게 좀 수정할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네. 반대로 자기가 쓴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AI한테 수정을 시켜요.
1: 예.
0: 그걸 또 다시 다운받아갖고 수정하게 되면은 예. 이건 AI가 쓴 건가 내가 쓴 건가.
1: 그건 경계가 애매하죠.
0: 굉장히
1: 사실은.
0: 헷갈리게 됩니다.
1: 그렇잖아요.
0: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패턴하고요. 단어에 대한 가중치를 바꿔놓는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1: 예.
0: 우리나라 사례입니다. 7월 2일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그러니까 디지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연구팀에서 AI 생성 글 판별 워터마크 기술, BREW라고 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었는데 이 글들을 블록 단위로 좀 쪼개서 검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살짝 바꿨거나 문장을 바꿔더라도 이거는 워터마크의 기본 패턴이 있기 때문에 AI가 쓴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탐지율이 제가 직접 했었을 땐 잘 안 된다고 했었었는데 여기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96% 정도 이상의 탐지율을 유지한다 그래요.
1: 예.
0: 그래서 AI가 쓴 건지 인간이 쓴 건지 구분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확률이 2%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1: 예.
0: 이게 앞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100%는 모르겠는데 내가 썼는데. 썼는데 이거 AI가 쓴 거라고 주장해버리면은 나는 억울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제가 쓰고 있는 원고가 네. 있는데 네. 그걸 집어넣고 물어보면은
1: 진짜 내가 쓴 건데
0: AI가 쓴 거라 그래요.
1: 아무도 안 믿어주는 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0: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공문서 특히 이거 중요하잖아요. 뭐 진단서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AI로 위조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0: 정말 빠르게 이쪽이 보완돼야 됩니다.
1: 네.
0: 근데 우리가 기술 발전이 된다라고 하지만 당장 내일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법적인 제재가 더 강조가 돼야 됩니다. 검증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속였다. 이건 범죄거든요.
1: 그렇죠.
0: 그럼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먼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병원이나 학교나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 보고 나서 제출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전문가분들이시니까
1: 예.
0: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들. 예를 들어 요즘에 딥페이크 기술이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둘이 통화하고 있는데
1: 예.
0: 필터를 씌우게 되면 여성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들이고
1: 예.
0: 다른 사람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1: 신분증 그런 거죠.
0: 그럼요.
1: 예, 요즘 신분증하고 뭐 그런 거만 있으면 뭐 계좌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0: 너무 쉬웠어요.
1: 예, 그러니까.
0: 그러니까 이걸 AI로 자동 검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서
1: 예.
0: 그분들의 또 다 질문을 던지든지 대면을 해서
1: 예.
0: 확인한다라든지.
1: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카메라에다 대면해가지고 뭐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도
0: 쓰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 그게 이제 뭐 인권의 뭐 네. 문제도 제기가 되고는 있는데 좀 더 안전을 위해서라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자, AI 참 발전되는 건 좋은데 또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저도 실제로 쓰면서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자, 입구 아나운서의 탐구생활이었습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 대중교통 안에서의 이른바 에어컨 전쟁이 요즘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덥게 너무 춥거나 아니면은 좀 더 세게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덥거나 네, 그런 거겠죠.
1: 저희가 그 민원이 많다는 소식은 몇 번 전해드렸는데 네. 이제는 이제 승객들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에어컨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승객들이 예.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예. 그래서 냉방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아니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열기와 습도 때문에 에어컨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덥다면서 예. 한 개인이 춥다는 이유로 이걸 꺼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특히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을 위해 양 냉방칸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맞아요. 네. 약 냉방차 네. 있어요.
1: 그런데 네. 일반 칸에서까지 이 냉방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0: 예. 사실 이런 갈등은 멀리 갈 곳도 없이 집안에서도 많이 벌어지지
1: 맞습니다.
0: 않습니까?
1: 맞습니다. 가족끼리도.
0: 예. 저희 뭐 와이프하고도 이런 것 때문에 좀 싸우게 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자. 근데 뭐 또 완전 또 무시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사람마다 워낙 다양하잖아요.
1: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네. 에어컨을 꺼달라는 쪽이었는데 또 이 반대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좀 낮춰줘야 한다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에어컨 바람이 바로 직접적으로 닿는 자리에 오래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추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겉옷을 챙겨 입고 오면 되지 않냐. 그래도 바람이 계속 닿으면 견디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의 기준으로 지하철 1번 칸의 여름철 설정 온도가 24도입니다. 그리고 양냉방 칸은 26도고
0: 네.
1: 그래서 공사에서는 뭐 추위를 많이 느끼는 승객에게 양냉방 칸을 이용하거나 열차 안에서 좀 가운데 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대중교통 냉방이라는 게 뭐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2: 그렇죠.
1: 그래서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는 다수 승객의 어떤 쾌적성과 안전을 우선을 하되 추위를 많이 타는 승객을 위한 양 냉방칸 안내와 또 위치별 좌석별 온도 정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네. 있어 보입니다.
0: 참 쉽지 않네요.
1: 네.
0: 참 다 이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자기가 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은 그 얇은 이런 거,
1: 예,
0: 예. 겉옷 같은 거 좀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요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산 매너,
1: 네.
0: 예, 우산 예절이네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우산이 좀 위험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예, 옆에 눈에 막 찔릴 것 같은 생각 네. 들 때도 있고, 예. 사람들이 이제 우산을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휘저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치기도 하고 그럴 네. 수도 있잖아요.
1: 네. 이게 화제가 된 게 최근 SNS에 이 긴 우산을 가로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0: 네.
1: 위험하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0: 네.
1: 그게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가 눌려가지고 그 뒤에 댓글로 내가 우산 끝에 찔릴 뻔한 경험담이 계속
0: 예, 예.
1: 나온 겁니다.
0: 예.
1: 그래서 특히 장우산을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걷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0: 예, 예.
1: 거기에는 이제 사람의 다리나 배. 근데 더 문제는 어린 아이들은 예. 얼굴에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예. 예. 그래서 실제로 한 직장인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앞사람이 흔들던 우산 끝에 다리를 맞았다.
0: 아, 예.
1: 그다음에 한 보호자는 아이 얼굴이 우산에 찔릴 뻔했다. 뭐 이런 경험담이 계속 달렸고요.
0: 예.
1: 또 임산부가 지하철 계단에서 배에 우산이 닿을 뻔했다. 이런 경험담도 나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장마철에는 우산을 늘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주변 사람에게는

0: 아주 큰 그렇죠.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그 이제 우산 매너라는 말이 나오는 그렇죠. 거군요. 예. 어떤 분은 그 우산을 무슨 골프채로 생각하시는지 그 골프 연습하듯이 그걸 좀
0: 뭐 기다리시는
1: 분들도 네. 가끔 계시던데 예. 그런데 매너를 지키셔야죠. 그 해외 조사에서도 보면은 우산을 이렇게 가로로 드는 행동 이게 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해외 조사 결과도 실제로 있다고요?
0: 네. 이게 우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 도쿄도의 생활문화국에서 지난해 3월에 이걸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44%가 나는 우산 끝에 다칠 뻔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고 예. 피해 장소는 지하철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예.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도쿄도에서 실제로 가로로 잡은 우산이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큰가 이걸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 두께 1.6mm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확인됐다는 거죠. 네. 이게 만약에 신체에 닿으면 뭐 눈 부상이라든지 골절 같은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그렇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도 우산을 이렇게 들어 올리려다 눈을 다치게 해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1: 아, 그렇군요. 예. 네.
0: 그래서 그럼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냐, 매너가 네. 뭐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몸 옆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예. 들고 다니는 것 뿐인데요. 그러니까 우산이란 게 비를 피하는 도구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좀 뾰족한 위험한 물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계단이 특히 위험하고 예. 버스 안에서처럼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는 내 우산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좀 의식을
1: 예.
0: 하셔야겠습니다.
1: 뾰족하니까요. 예. 예. 우산 매너. 이게 이제 무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왜 첩보 영화 보면은 우산이 또 무기 쓰고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네, 요즘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그런 에어컨 말고 조그맣게 약간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옮길 수도
0: 옮길
1: 있고
0: 수
1: 예, 그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충분한 냉방 성능을 좀 내지 못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0: 한국소비자원에서 예. 가정용 그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의 냉방 성능을 시험 평가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실내 온도를 일단은 35도로 맞춘 뒤에 에어컨을 24도 강풍으로 작동시켜서 실제 실내 평균 온도가 이 24도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을 한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두 회사의 제품은 24도까지 내려갔는데 예. 나머지 네 개의 제품은 5시간이 지났는데도 실내 온도가 24도에 도달하지 못했던 겁니다.
1: 5시간 지나도.
0: 예. 근데 이 이동식 에어컨의 구조를 보면 예. 이 배기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뜨거운 공기는 창밖으로 이렇게 빼내고 연결을 해서 예. 근데 이 창문 틈새가 제대로 막히지 않으면 더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이 한 회사 제품을 제외한 다섯 개 제품은 이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냉방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제품 성능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설치 환경도 중요하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원에서 이 단열재를 보강을 해서 다시 시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네. 5시간 동안 24도에 도달하지 못했던 제품들도 한 1시간 이내에 2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에어컨은 이 제품 자체의 냉방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창문 틈새를 얼마나 막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소음도 확인해야 하는데 6개 제품의 평균 소음이 한 53dB로 비슷한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높은 편이었고요. 한 달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한 38,000원에서 42,000원 수준.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이 이동식 에어컨을 구매하실 거라면 뭐 냉방 성능이나 소음 전기요금뿐이 아니고 우리 집의 창문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단열재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이걸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이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오늘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비가 밤에 좀 더 강해질 거라는 네. 예보죠.
0: 일단 오늘 충남 논산 동성교에서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예, 예. 부여와 서천에서도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문제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인데요. 서해상에서 북상한 정체 전선에 많은 수증기가 유입이 돼서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비가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에 배수시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그 수도권은 오늘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그쵸. 특히 이게 충청 전북 지역에 지금 많은 비가 왔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올 거라는 거고요.
0: 그렇습니다.
1: 정부에서 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또 올라갔고요.
0: 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충청과 전북에 최대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에도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세종과 충청, 전북 지역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고요. 또 강원과 충청, 전북 등 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이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하천변에 산책로나 뭐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에서는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피해야 하셔야겠고요.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나 마을 방송을 잘 확인하시고 대피 안내가 나오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북한에도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 임진강과 한탄강 등 접경 지역 하천 수위 상승에도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또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고속도로의 2차 사고, 네. 또 침수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2차 사고가 훨씬 위험하다고요?
0: 그렇습니다. 2차 사고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추면 예. 뒤따르던 차량이 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말하는데
1: 그렇죠.
0: 일반 사고의 치사율은 8.8%인데 예. 2차 사고 치사율은 44%에 달합니다. 한 예. 5배가 높은데 사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2021년에 5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한 30% 증가를 했고요. 피해자 수도 한 46% 늘었습니다.
1: 예.
0: 사고 자체보다 인명 피해 증가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1: 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 갔더니 비트박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0: 네.
1: 이게 비트박스가 비상등 켜고
0: 네.
1: 트렁크 열고
0: 네.
1: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라 막 그러죠.
0: 예,
1: 예. 비트박스 이게 외우기도 좋고
0: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죠.
0: 네.
1: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일라디오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경기도 남부 지역에도 새롭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일부 충청권, 경북 문경에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고 충청권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 등 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충청과 호남 80에서 150, 만곳은 200mm 이상, 수도권, 강원도, 경북 북부에도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가 타는 것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광주, 제주 31도, 부산 30도, 서울, 대전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4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83%, 오늘 강수량 26.1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주디 할머니의 일과는 국판 크기로 확대해서 패널한 주디 사진하고 뽀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 소설 주디 할머니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디란 이름의 손주를 각별히 아끼며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은 기품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주변에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주디 할머니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에이드리언 차이콥스키의 휴먼 어디에 있나요입니다.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시스템 오류로 주인공을 살해했다는 오명을 쓴 시종 로봇 찰스의 기묘한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세계 3대 SF상을 석권하고 장강명 작가와 구한의 MD가 강력 추천한 책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저희 같은 반방송은 애청자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작은 서점의 청취율 상승을 기원하는 다독이 분들의 응원 문자를 받아볼까 합니다. 자, 새롭게 작은 서점에 놀러와 주신 분들 또 작은 서점 홍보 요정을 자처하고 있는 다독이들 모두 좀

네, 그 존재감을 좀 팍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 작은 서점의 영원한 직원 장강명 작가의 살면서 한 번은 벽돌 책을 무려 사인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가게 되는데요. 그 전화를 받으시면 꼭 좀 KBS 작은 서점,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뭐죠?
1: 네.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 소설 네. 주디 할머니입니다.
0: 네,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주디 할머니가 이제 책 한 권으로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예 다뤘던 네. 단편이 하나 있어요.
1: 네. 네.
0: 공항에서 만난 사람.
1: 네. 네. 그 작품을 첫 번째로 했고 이번에 네. 박완서 작가님 거 두 번째인데
0: 표제작이죠.
1: 네, 네. 그래서 그때 공항에서 만난 사람 할 때. 그 주디 할머니라는 그 새로 나온 그 선집의 단행본이었어서 네. 사실 표제작도 재밌는데 표제작도 해달라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여기 있는 단편 하나하나가 다 수작이니
1: 맞아요.
0: 다 한 번씩 보시라고. 근데 지금 공항에서 만난 사람이 이제 세 번째고 첫 번째가 주디 할머니고 그 사이에 또 애보기가 쉽다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
1: 네.
0: 요 두 번째도 저는 이제 오늘 쭉 같이 한번 이렇게 쭉 네. 읽어봤었는데 이 애보기가 쉽다고 요거 다음에 꼭 해주세요.
1: 다음에 꼭 하면 좋겠어요.
0: 너무 너무 네. 재밌어요. 아무튼 이건 제가 찜해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0: 자, 그 지난 방송 들으신 다독이 분들은 아실 텐데 혹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이 있을
1: 그렇죠.
0: 수 있으니까 박완서 작가에 대해서 또 박완서 소설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1: 네,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짚고 네. 넘어가 볼게요. 박완서 작가님은 31년 경기도 개풍군에서 나셨고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을 했으나 6.25 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등단이 또 되게 많이 회자가 되죠. 불혹의 나이에
0: 네.
1: 장편소설 남옥으로 당선되시면서 문단에 나오셨고 또 그 이후에 사실 2011년에 타계하셨어요. 그동안 한 40여 년 동안 작품을 생활을 하신 거죠. 80여 편의 단편과 15편의 장편소설을 비롯해서 뭐 동화, 산문집 되게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남기셨고 대표적인 작품으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배반의 여름, 엄마의 말뚝, 친절한 복희씨 이런 많은 작품을 내셨고 뭐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의문학상, 만회문학상 등등 또 많은 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은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네.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소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되게 리듬이 있잖아요.
0: 네.
1: 소설의 리듬이 있고 그 안에 또 의미도 입체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되게 다채로운 인간군상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저는 되게 풍요로운 그 언어의 보고다.
0: 맞습니다.
1: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저번에 공항에서 만난 사람 할 때도
0: 네네.
1: 무대소라는 게 무대에 있는 뭐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0: 네.
1: 대소가 없다. 쭉쭉 늘어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소설에도 이 단어는 뭘까? 그래서 뭔가 그런 우리말을 되게 아카이빙을 잘 해놓은 그런 보고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 썼던 말을
0: 네.
1: 되게 자연스럽게 많이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렇다고 막 그 내용 자체가 어떤 흐름 자체가 막 예스럽고
1: 그렇진 않아요.
0: 굉장히 그 신세대 작가들이 쓴 정말 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막 예 있는 그런 소설들이잖아요.
1: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활동하는 작가가 예.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느낌.
0: 맞아요.
1: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래서 항상 능란한 이야기꾼이시고 그 뭔가 되게 시대의 거울 역할을 하면서도
0: 네.
1: 그 뭔가 삶의 어떤 의미를 향해서 되게 진지하게 접근하는 재밌으면서 그렇게 네. 삶의 비위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길을 꾸준히 걸어오신 작가님이십니다.
0: 네, 무엇보다도 뭐 도전과 꿈의 실천에 있어서 늦은 나이란 없다라는 것을 몸소
1: 맞습니다.
0: 네, 보여주신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작가예요. 그렇죠? 자, 오늘의 네, 소설 주디 할머니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1: 네.
0: 사실 약간 반전이 있어가지고요. 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1: 제가 반전을 말씀드리지 네. 않으면서
0: 네.
1: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면 바로 책을 사고 싶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이 주디 할머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한데 주디 할머니가 항상 주디 사진을 크게 인화해가지고 뽀뽀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
0: 네.
1: 주디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손녀예요.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되게 좋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5남매가 장성했는데 다 해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들 결혼해서 아이를 두세씩 두고 있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거실이 어떻게 되냐면 혼자 사는 아파트 거실 장식장에 그 가족별로 그 화려한 그 테두리에 가족별로 이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첫째네, 둘째네, 네. 각자 다 손녀들도 있겠죠. 근데 막내만 결혼 아직 안 해서 독사진이고, 그리고 돌아가신 영감님 독사진 이렇게 있고 있는데 손자녀가 도합 뭐 10명이 넘는데 얘가 뭐 장손도 아니에요, 이 주디가. 그렇다고 뭐 막내도 아니고 장손의 뭐 막내딸 네. 이런데 유독 얘만 그렇게 예뻐해서 얘 것만 따로 국판 크기로 인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약간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들고 다녀요, 항상. 그 액자를 걸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러나, 왜 주디만 예뻐하나 했는데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 자손들 만나는 해외 투어를 하시면 돈이 많다는 거죠.
0: 네.
1: 돈을 가는데 그때마다 주디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대. 가장 반기고 입안에 혀처럼 굴고 막 헤어질 때만 눈물을 툭툭 흘린다서 얘가 제일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때는 침대 밑에 놨다가 그리고 뭐 낮에는 갖고 또 나왔다가 밥 먹을 땐 식탁 위에 놓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할머니 아파트를 쫙 묘사를 하다가 밑에 층 아주머니가 올라오면 상환이 엄마가 올라와요. 사실은 이 할머니긴 한데 혼자 살고 또 인심이 좋아요. 후회해요. 팔아달라면 다 사줘. 그리고 또 세련됐어.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이웃들이 막 그냥 흉어문 없이 막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이 엄마도 사실은 왜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가 네. 그 막 오징어를 막 또 막 가지고 속초에서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은 이웃집 할머니한테 몇 개 주러 온 줄 알았어요.
0: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1: 근데 이걸 팔러 왔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주디 할머니는 또 넉넉한 인심이 넉넉해요. 그것도 그냥 나는 오징어 먹지도 않아. 나는 이가 아파서 하면서도 넉넉하게 또 두 축이나 또 팔아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상환이 엄마의 시선으로 또 이제 시점이 옮겨가요.
0: 네.
1: 아우 식사도 안 하고 뭐 이러고 계세요. 막 이러니까 또 엄청나게 또 인자하고 온화한 할머니 아닙니다. 야 됐다. 내가 알아누워도 네 신세 안 진다. 뭐 내 먹을 거 걱정해 주냐? 또 막 약간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유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보다 젊으시면서 또 막 상환이 엄마가 이래요. 그리고 아, 난 진짜 알아누고 싶을 때도 있다. 나 그래야만 그 해외에서 잘 살고 있는 가족들이 올 거 아니냐 해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0: 너무 신세가 좋은 할머니인 게 그 그러니까 전 세계 각지에 있는 그 자손들을 보러 한 번씩 슥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0: 제일 부러워. 그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와, 네.
1: 그러니까 이 상환이 네. 엄마가 아유 무슨 말씀이시냐고 세계일주 하고 오셔놓고 그러니까. 네. 지금 할머니가 우리 아파트에서 팔자 제일 좋은 할머니로 통한다. 다들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상환이 엄마가 또 거실을 쓱 보는데 네. 그 화려한 그 액자 있잖아요. 그 위세에 막 기가 눌려요. 그러니까 되게 노인 대접을 해주다가도 막상 할머니를 딱 보면 이 할머니가 너무 젊어 보이는
0: 거예요. 너무 젊어요.
1: 예. 너무 팽팽해요. 생전 고생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니 정말로 안 늙었구나.
0: 그 할머니에 대한 그 묘사가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머리도 대충 이렇게 묶었는데 막 너무 어색하지 않고 벌어진 나이트가운 사이로 막 은은히 막
1: 맞아요.
0: 예쁜 아주 곱디고운 할머니인 거예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환이 엄마가 그런 막 옷차림을 보다가 저 할망구 마땅한 사람 만나면 연애라도 할 것 같아. 네. 이래서 맙소사 이러면서 자기가 되게 젊잖아요. 네. 근데도 서른에. 열등감을 느껴요. 그 정도로 이 할머니가 안 늙은 네. 할머니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 막내 아드님 좋은 소식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중매를 살까 하고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는 우리 막내를?
0: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막내 아들입니다.
1: 네. 네. 그래서 다들 뭐 아들이 다 전문직이긴 해. 아들 다 전문직이고 딸들은 막 다 음악하고 막 이래요.
0: 네, 네.
1: 그리고 아들도 스탠포드에서 박사하는 우리 막내 아들.
0: 첫째는 의과대학 박사고 둘째는 공대 박사고.
1: 맞습니다.
0: 뭐 그렇죠. 뭐,
1: 네.
0: 뭐 딸들은 뭐 어떤 외교관을 만나서 이제 뭐 프랑스에 가 있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1: 네. 맞아요. 딸은 맞아 외교관 남편 따라서 네네. 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화가 남편 따라서 가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은 또 성악을 전공했고 뭐 이렇게 막 다들 그런 거 있죠. 막 자랑하기 딱 좋은
0: 맞아요.
1: 그런 스펙을 가졌습니다.
0: 화려한 스펙의 가족입니다. 네. 네.
1: 그러니까 이 상환이 엄마가 아예 물론 너무 대단하신 아드님이시지만 저희 외사촌 동생인데 이 규수도 되게 어르신 가서 꿀릴 데 없는 규수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뜨뜻미지근해요. 근데 이제 요 시대가 81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아들 가진 쪽이 조금 세도가 있으니까 나도 조금 낮춰가는 건 맞지만 또 너무 기죽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자고 해요. 그러면서 아니 근데 사주를 봐야 돼. 미리 궁합을 봐야 되라고 하니까 또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면서 아 그럼 내가 당장 사주를 알아보고 있다 하면서 자기 외사촌 동생의 사주를 그 자리에서 제공을 합니다. 아 마음대로 보시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파트 슈퍼마켓 4층에 박사 점쟁이가 개업을 했다.
0: 점쟁이가 박사예요.
1: 철학 네. 박사를 받았대요. 네네네. 미국에서. 지금 너무 용해가지고 새벽에 번호표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난리가 났다. 다들 다 맞춰가지고 한번 가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 뭐 7호 아줌마랑 4호 아줌마랑 갔는데 알고 보니까 7호 아줌마한테 점쟁이가 너 이거지 하면서 새끼손가락 갖다 핀 거예요. 네. 그게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얼마나 수근수근 되는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제일 지금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주디 할머니가 아 뭐 관심 없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디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낭독을 해볼게요. 주디 할머니의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주디를 사랑하고 필요와 취미 오락을 겸해서 쇼핑을 다니고 법회나 교회에도 가끔 나가고 영화 구경도 다니고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멀리 있는 아들 딸들한테 애정과 훈계를 겸한 긴 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많이는 햇볕 따뜻한 베란다나 어린이 놀이터 벤치에서 뜨개질로 소일했다. 긴 대바늘로 빛깔 고운 푹신한 털실을 느릿느릿 그러나 쉬지 않고 뜨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누구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물었다. 아유 예쁘기도 해라. 누구 거예요 할머니? 누군 누구 거야 우리 주디 줄 거지. 그러나 할머니의 생활은 속으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일정한 생활 밖의 어떤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이상하도록 흥분해서 슈퍼마켓 4층을 갈팡질팡하다가 갑자기 몽유병에 깨어난 것처럼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몰라 우두망차를 한 적이 자주 있었다. 매표소처럼 생긴 창구에서 번호표를 받고 번호표에 예약된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도 대기실엔 여자들이 대여섯 명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여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처럼 더듬더듬 늘어놓았다. 막내 아들 궁합을 보러 왔다고 벌써 몇 년째 외국 나가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된 게 제가 데리고 살 색시를 꼭 이 늙은 애미한테 골라 보내라니 외국물 헛먹었지. 애미가 고르려니 선보고 궁합 보는 구닥다리 집밖에 할 게 있어야지. 연애도 못하는 주제에 박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겐지. 할머니도 박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지금 점쟁이까지 박사인데.
0: 결국 네. 아랫집에서 그 외사촌 네. 네 이제 그 처자와 그 자기 막내 아들이 이제 궁합을 보러 박사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1: 네, 그래서 이 말이 일이죠? 너무 웃겨요. 거기서 괜히 이제 너무 젊은 여자들을 전 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야 나는 너것들이랑 달라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괜히 막
0: 난 클래스가 달라.
1: 우리 아들 박사인데 네. 이러니까 이 여자들이 네. 할머니 점쟁이도 지금 박사인데
0: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네. 점쟁이한테
1: 가서 이제 대기를 네. 하잖아요. 인기 많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네. 거기에 되게 여성들이 많이 보러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통형 잡지꽂이에 여자들이 많이 보라고 여성지, 패션지 이런 거 백화점 잡지 이런 걸 막 꽂잖아요. 그리고 소파도 되게 편하고 근데 벽면에 유리문에 있는 책장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꺼운 원서, 고서, 무슨 주역 이런 거 있겠죠. 역학서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려한 그 여성 잡지들이 결코 고객에 대한 친절이 아니라 얕잡음이었구나. 너네는 이런 거 보고 인생 상담하러 왔지만 나는 미국에서 박사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에 막 기세에 막 눌려요. 눌리고 이제 막상 이제 딱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도 아우 막 가방을 뒤지면서 제 자식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걸 봐야 알겠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라고 하나같이 외국 나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또 은근히 자랑을 하면서 적어놓은 걸 막 불러주니까 사주가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네 명 다.
0: 네.
1: 너무 좋고 특히 막내 아들 와 이거는 1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한 사주다.
0: 심지어 처복도 있대요.
1: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주 그냥 신나요. 그래서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부터 막내까지, 아, 5남매입니다. 5남매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드물게 좋은 사주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예술품을 전시하듯 그 사주를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그 기세등등한 점쟁이 박사가 살짝 기가 죽고 이 할머니가 막 더 막 기세등등해요. 근데 그 상환이 엄마가 소개시켜주려던 그 처자, 이 처자 안 된다. 백호살이 꼈다.
0: 백호살이라는 걸 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1: 저도 처음 들어봐요. 어. 뭐 안 좋은 건가 봐요.
0: 안 좋은 건가 봐요. 예.
1: 그러니까 아 그쵸 이러면서 반색을 해요. 오히려. 그쵸 그러면서 에 그냥 기다리시라. 이 사주에는 더 좋은 교수가 나타날 거다 하면서 신나게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립니다. 근데 누굴 만납니까? 그 상환이 엄마를 만난 거예요. 상환이 엄마 옆에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환이 엄마랑 그 누군가랑 딱 눈이 마주치자마자 이 할머니가 되게 놀라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읽어드릴게요. 스포를 방지하면서 할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했다.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으면서 식탁 위로 몸을 던졌다. 식탁이 기우뚱하면서 주디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할머니의 귀 속에선 여자들의 수많은 입이 쑥덕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가 한 덩어리의 날카로운 아우성이 되어 점점 기승스러워지고 있을 뿐이었다. 곧 죽을 것 같아. 혼자서. 할머니는 혼자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힘이 되어 겨우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 둘레의 모든 것은 그대로 있었지만 할머니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어차피 무에서 빌려온 것이었으므로 마지막 권리가 무에 있음을 고분고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그래도 할머니는 거의 촉감만으로 전화기를 찾아 다이얼을 돌릴 수가 있었다. 이사장이야? 난데 우리 아파트 좀 급히 처분해줘야겠어. 물론 대신 하나 사줘야지. 혼자 살아도 큰 게 낫겠어. 이웃을 봐야 하니까. 상종 안 해도 이웃은 이웃 아냐. 이웃에 정 떨어지니까 한시가 급해. 처분될 때까지 농장에 내려가 있을까 봐. 믿져도 할 수 없지. 부탁해. 말이란 건 좋은 거였다. 말을 하니까 한결 기운이 났다. 그래, 난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새로운 울타리를. 할머니는 서둘러 간단한 여장을 꾸렸다. 짐을 챙기느라 흩어진 잡동사니를 발로 대강 긁어모았다. 그 중엔 주디 사진도 있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건 그냥 잡동사니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는 오로지 그 생각만 했다.
0: 낭독과 이 배경음악이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짐을 싸느라고 발로 잡동사니를 발로 대강 긁어모았다. 막 지금 상황이 너무
1: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0: 발로 대충 긁어모았다. 네. 나는 다시 울타리를 칠 수 있을 거야. 할머니가 뭔가 이제 비장한 각오로 지금 어디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 네.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근데 참 이 소설 그 어떤 인간의 허영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걸 너무나 너무나 세련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0: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도둑맞은 가난 유명한 작품이죠. 뭔가 빈곤층인 품었던 소박한 금지마저 빼앗는 그런 상황을 그린 작품이고 그래서 뭔가 이 주디 할머니랑 중산층의 어떤 허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뭔가 맥을 같이 하는 작품 같아요.
1: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상 이런 거를 그냥 온건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이 주디 할머니는요 정말 여러분 식스센스급의 반전인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0: 놀라운
1: 작품입니다. 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골라오셨나요?
0: 네, 칼리 사이먼의 You Are So Vain. 이 제목이 딱 주디 할머니한테 하는 말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장유진의 책갈피 박원서 작가의 주디 할머니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본 방송에서는요. 주디 할머니의 충격적인 결말을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스포일 방지를 위해서. 근데 허를 찌르는 반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쿠키 음성을 준비했는데요. 이런 시도 좀 처음이죠.
0: 네, 네 이런 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하기에 너무 좋은 너무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1: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본방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만 이렇게 몇 개 있을까요?
1: 약간 경건한 느낌을 주는 글씨긴 하죠.
0: 굉장히 뭐 요즘 표현으로 시크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맞아요. 책이죠?
1: 오늘은 그 2023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기도 한데요. 네. 음악가이자 작곡가인 류이치 사카모토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0: 네.
1: 제목은 피아노로의 여정인데요. 그 프란츠라는 음악 전문 출판사에서 네. 올해 그 6월 24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0: 아, 그렇네요. 네.
1: 제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개인적인 팬은 아닌데 그래도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책의 만듦새가 되게 그의 음악 스타일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0: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네. 류이치 사카모토스럽네요.
1: 성경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책 제목도 너무 좋은데 부제같이 그 보도자료 보시면 붙은 문장이 있어서 이거 뭐지? 왜냐면 류이치 사카모토 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국내에. 네. 그런데 그가 남긴 피아노에 관한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그 홍보 문구가 너무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류이치 사카모토가 평소에도 피아노만 연주하는 뮤지션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남긴 한 권의 책이라면

0: 무슨 내용일까 일단 1차적으로 네. 궁금해서 제가 보게 됐고 또 사담이긴 한데 최근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아우구스틴 하델리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내한을 해서 무반주 리사이트를 하시는데 예매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자리가 확 다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또 부쩍 들었고 뭐 조성진, 임윤창 같은 우리나라 유명한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해외 스타 연주자들이 오면 완전 1층은 꽉 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클래식 애호가들이 또 많아지신 것 같아서 좀 이런 책도 소개하면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1: 네. 아니 뭐 루이치 사카모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분인데 이제 영화 음악으로 사실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아. 그 마지막 황제의 맞아요, 그 웅장한 배경음악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아카데미 음악상도 받았잖아요.
0: 맞아요. 네네. 마지막 황제로 받으셨는데 진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기도 하고 사실 뮤지션이기도 한 네. 자재다능한 분이기도 하고요. 평생 환경운동이라든지 반핵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카모토가 알코올던 지병이 있어서 2023년 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직전까지도 정규 앨범을 냈을 만큼 음악에 대한 열정이 진짜 탁월한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1: 피아노에 관한 책을 따로 썼다. 뭐 피아노와 거의 한 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요. 근데 그런 분이 그 피아노에 대한 열정을 담은 책이라 그러면 이거 보통 책은 아닐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카모토가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자기 음악 세계나 작품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를 파고든 책은 이 책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몰랐지만 사카모토가 3살 때부터 일상적으로 피아노를 이제 연주해 왔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나이가 들어 지나가 보니 이 악기가 언제 어디서 왔는지 마치 나의 동반자였는데 그의 뿌리를 모르고서 연주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이제 친한 음악학자들과 함께 그 뿌리를 찾아 나선 여정을 담은 책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역사, 기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담은 그냥 의외의 또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리치 사카모토가 직접 쓴 책이라고 봐야 돼요?
0: 혼자 쓴 건 아니고 사실 음악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담 형식으로 네. 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학자 두 분이 등장하세요. 네. 1부에서는 이토 노부히로라는 분이 등장하고 2부에서는 이토 노부히로님과 아가리오 시냐라는 분 두 분과 함께 이제 사카모토랑 셋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일단 1부에서는 이토와 함께 자기가 어떤 피아노 곡을 들으며 자라왔는지 그리고 피아노란 악기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우리를 매혹시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두 음악학자와 함께 국립음악대학에 가서 악기 자료관을 직접 찾아가요. 거기서 이제 피아노의 전신이 되는 옛 악기들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나아가 또 연주도 실제로 해보면서 네. 피아노의 탄생을 이제 거꾸로 이제 짚어가는 네.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피아노와 관련된 뭐 학술적인 좀 딱딱한 책이 아닐까 살짝 걱정을 했지만 대담 형식이라고 하니까
0: 맞아요,
1: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대화를 엿듣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인가 보죠?
0: 뭐 라디오 듣듯이.
1: 다행이네요.
0: 네. 어려운 것도 라디오 통해서 보면 좀 쉽게 그쵸.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술술 읽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제 알고 보니 사카모토 자기 자신도 음악학자나 연구자는 아니었지만 피아노에 대해서는 진짜 학자 못지않을 정도로 박학다식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호기심을 이제 따라가는 형식의 구조로 책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는 피아노라는 악기와 음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어떤 피아노 곡과 선정했는지 그리고 그 곡들을 통해서 피아노가 어떤 악기인지 정의 내리는 과정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뮤지션이잖아요. 이렇게 큰 전 세계가 알아듣는 그리고 알아서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21편의 네. 리스트도 공개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 리스트를 쫙 들으시면서 이 대담을 읽어도 되게 좋은 감각에 또 산뜻하기도 하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독서도 네. 되겠죠.
1: 네. 와, 이 정말 이제 무더운 그 여름을 피해서 이제 뭐 피서지들로 맞아요, 가실 맞아요. 텐데 정말 방에서 이 책 한 권과 그 루이지 사카모토가 꼽은 그 음악 선곡 리스트를 함께 한다면 이것만큼 좋은
0: 그렇죠.
1: 와, 휴가가 없겠는데요. 어떤 곡들이 있어요?
0: 이게 저도 의외였는데 네. 꽤나 정통파적인 선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DTA라든지 DBC 라벨 곡들 위주로 이렇게 선곡이 리스트업 되어 있는데 네. 그들의 곡을 이제 떠올리다 보면 전 맨 처음에 아, 울림을 강조하는 음악가들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클래식 애호가 분들도 듣자마자 아, 울림 혹은 피아노가 내는 통 같은 거를 네. 중요시 여기는 음악가들로 뽑았구나라고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이제 그중에 이제 쇼팽 발라드 제2번 바장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쇼팽 발라드 제2번이 뒤로 갈수록 반음씩 이제 부딪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작업을 한 곡이거든요. 네. 네, 이 곡 이야기를 하면서 사카모토가 그러는 거죠. 자기는 쇼팽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음악 속에서 주는 울림의 모호한 부분에 매료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조금, 수도 있는데
1: 조금 저는 약간 이해를 지금 한 3분의 네. 1 정도밖에 못하고 네,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소리가 완전히 직선으로 가지 않고 네. 모호하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왔다 하면서 전진하는 구조거든요. 네. 이 모호한 움직임의 주된 요소가 이제 내성의 흔들림 같은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1: 더더욱 어려워지는데.
0: 그래서 네네. 이 내성의 흔들림 같은 움직임을 가진 음악들이 나중에 포레라든지 네. 드뷔시한테 계승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묵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라든지 바다 같은 곡을 들으면 이 내성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곡을 보면서 느껴져요. 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움직였다가 뒤로 그네 탓에 서서히 뒤로 갔다가 약간 네. 이렇게 하면서 실선을 긋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네. 그래서 DBC 곡을 들으면 우리가 약간 요정의 움직임을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다 이렇게 내성의 움직임이 흐릿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쇼팽뿐만 아니라 이제 글렌 골드가 연주를 노래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연주를 되게 네.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왜 노래를 하면서 연주했는가 라든지 이제 DBC가 연주한 브리티너의 피아노 그리고 모차르트가 의외로 선곡에는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모차르트는 넣지 않았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들의 여러 애정과 그리고 올해 관찰해온 역사가 있겠죠.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 대담을 보면서 네. 아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또 느껴지는데요. 또 그 끝에 이제 피아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끝없이 영원하게 지속되는 소리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 같다. 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챕터여가지고 제가 약간 끊어서 설명드리려고 네. 넣어놨어요.
1: 네. 아, 그러니까 피아노가 사실 가장 많은 그 음역대를 소화할 수 있는 그쵸. 가장 많은 걸 표현할 수 있는 악기고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한 그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한 번쯤 다 다녔던 그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다른 악기 접하신 분도 있지만 뭔가 그 피아노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이 루이치 사카모토에게는 더 그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좀 쏟아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0: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카모토도 그렇게 써놨지만 관악기와 현악기는 좀 더 인간의 목소리에 훨씬 가깝고 네.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올린 할 때 찡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소리가 약간 서서히 감쇄해서 이제 주변의 노이즈와 섞이면서 이제 경계를 흐트러뜨리면서 뭐가 음악이고 뭐가 인간의 소음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는 네네.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악기들인데 피아노는 건반을 누르는 순간부터 소리가 바로 줄어들거든요.
1: 그렇죠. 네. 누르는 순간이 가장 큰 음을 내는. 그렇네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0: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세기로 소리를 계속 낼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카모토가 말하기를 감세에 맞서는 저항의 역사가 바로 피아노의 역사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음악학자 나누는 거죠.
1: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다. 네, 네.
0: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을 또 해주신 게 음악학자 이토분이 네.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소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어가고자 곡선적인 것을 만들고자 계속 부딪혀온 애틋함이라든지 네, 네. 그런 사랑이 피아노의 역사를 만드는 주춧돌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0: 해요.
1: 와, 곡선으로 만들면서 계속 부딪혀온 그 애틋함, 뭐 이런 표현들은
2: 네, 너무 심적이죠. 그래서 사카모토도 이런 말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 피아노든 젬발로든 건반 악기가 다 그런 부분을 띄고 있고 이제 그런 악기들의 특성이 이제 감쇄하는 소리에 저항하면서 지속 하는 소리에 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한 흔적들이 피아노의 역사에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아노와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은 계속 이어지는 소리 그런 걸 탐구해 온 게 피아노에 다 녹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작곡가나 연주자들이 몇백 년 동안 이제 해온 게 사라지는 소리를 붙잡으려는 그 애틋한 시도였다는 거잖아요.
2: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음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악의 본질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상실의 음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 상실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의 본질이듯 이제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피아노로 연결하는 게 예술의 본질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원성에 대한 갈망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피아노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예술의 중요성까지 연결해 나갑니다.
1: 피아노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진짜 굉장한 이야기가 큰 이야기가 펼쳐지는군요. 네.
2: 그래서 단순히 피아노로의 여정이 아니라 사실 예술로의 여정으로 바꿔읽어도 좋을 만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 음악 각자 이토가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저도 막 메모해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도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에 톡 하고 울리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려서 퍼지는 악기들보다 오히려 피아노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인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도 딱 깨달았어요. 뭔가 내가 왜 피아노의 소리에 매력을 느끼는가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랑 정말 별다를 게 없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수수께끼도 좀 풀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즉흥 악기로서의 피아노, 리듬 악기로서의 피아노의 이야기도 일부에 풍부하게 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면 혹시 아나운서님 쓰나미 피아노라는 존재를 알고 계시나요?
1: 쓰나미 피아노요?
2: 예, 이 쓰나미 피아노가 사카모토의 대표적인 작업 중에 하나예요.
1: 작업의 일종이라고요?
2: 네. 그래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바닷물에 잠겼던 피아노를 사카모토가 양도받습니다. 그게 바닷가에 이제 휩쓸려가서 진흙투성이가 된 피아노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녹이나 진흙 같은 건 그대로 뒀고 피아노도 조율을 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요. 피아노 제조사에 전화만 해서 건반만 움직여 달라 이런 조언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통해서 건반을 누르면 세계 곳곳에서 송신되는 지진 데이터를 입력해서 신호화하면서 피아노와 일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피아노에서 쾅 하고 큰 소리가 나게. 일종의 설치 미술이라고 볼 수 있죠.
1: 미술이네요, 이거.
2: 음악이면서도 동시에 설치 미술이 된 거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음악으로 일종의 애도를 표현한 건데요. 이제 그 피아노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 앞마당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녹슬면서 자연과 풍화되는 거를 보는데 그마저도 소리로 녹여내는 작업까지 이어갑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카모토의 이 작업들이 그가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할 수 있죠.
1: 아티스트만이 할 수 있는 너무 멋진 애도의 방법까지 이렇게 들어봤고 어찌 보면 피아노로 자신의 삶을 말하고자 했던 아티스트인데 지금 이분은 이제 피아노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이 붙어있네요. 여기 보니까 또 대담자도 한 명 더 늘었네요.
2: 네, 맞아요. 그래서 두 명으로 또 늘었습니다. 네, 이제 셋이서 앞에 약간 짧게 설명드렸는데 일본에 있는 국립음악대학을 방문해서 피아노의 전신에 해당되는 악기들이랑 역사적인 피아노들을 만들어보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약간 피아노 덕후라면 놓칠 수 없는 챕터예요. 저는 몰랐지만 그 피아노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이제 프렌치에 있는 악기 제작자 한 명이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사실 300년 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0: 자체가 수많은 건반을 나열하고 되게 복합적인 메커니즘을 소유하고 네. 있는 데다가 큰 부피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느 날 짜잔 하고 탄생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코스입니다.
1: 그러면 이제 피아노 이전의 건반 악기는 뭘로 꼽게 되나요?
0: 책에서는 인류 최초의 건반 악기로 히드라 울리스라는 수압 오르간이 아닐까 추측하고 네네. 있는데요. 이게 로마 시대인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출신의 크테비시오라는 기술자가 고안한 오르간의 원형으로 여겨진 악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송풍 장치를 이용해서 수압을 변화시킨 다음에 파이프에 공기를 보내 소리를 내는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건반은 근데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요? 그럼 건반이 달린 최초의 악기는 언제 나온 거예요?
0: 이것도 추측이지만 클라비코드라는 건반에 달린 탄젠트로 직접 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가 원점일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악기는 작은 소리밖에 낼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겨우 손가락 힘을 꽝꽝 조절해야만 비브라토까지 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악기가 되게 신기하게도 실제로 15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 네. 바흐라든지 모차르트, 베토벤도 애용했던 악기라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개의 건반이 1조의 현을 그 공유하기 때문에 네. 이웃한 소리를 연속으로 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카모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연구해 가면서 왜 어려웠는지도 이제 탐색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아, 피아노 덕후니까 이걸 상상해 가면서 하는구나. 네. 이건 이래서 아닐 것 같아. 혹은 아 이래서 이웃한 소리가 연속으로 굉장히 나기 힘들구나. 이걸 네.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고 지켜보는 네. 저도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두 명의 학자들과 주고받으면서 뭐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생겼을까 상상하는 이야기부터 피아노의 기원이 이제 유럽이 아니라 알고 보면 아랍에서 온 거 아닐까라는 썰까지 심도 있게 다뤄냅니다.
1: 이건 이제 지금 이 파트는 제대로 정말 그야말로 피아노의 역사를 깊게 다루는 그쵸. 거는. 야 아니 아까 전반에는 막 피아노로 어떤 예술의 좀 뭐 경지에 이르는 그런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다면 이제는 피아노 역사까지가 피아노 하나로 정말 생각보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0: 그리고 진짜 정말 단순히 악기의 역사뿐만 아니라 네. 피아노가 사회랑 어떻게 맞물려졌는지도 이야기하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가 전 세계에 퍼진 이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든 그러니까 뭐 공들이자도 저희가 뭐 라고 해야 하나 악기 그 관악기만 해도 막 힘주는 뭐 소리 내는 뭐 하려면 제대로 소리 내려면 시간 진짜 오래 걸리잖아요. 네. 바이올린도 제가 하면 완전 낑깡낑깡 이런 소리잖아요. 근데 피아노는 누구나 좀 손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였기 때문에 네. 공업 제품으로 완벽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생산되고 보급되면서 모두가 집에서 피아노를 한 대씩 치면 네. 음악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사회적인 이슈랑 맞물려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절대 군주제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네. 계층이 이제 사회를 주도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제 음악을 귀족들만 소유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실현된 거죠. 이런 것들까지 쭉쭉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1: 아니 책이 굉장히 생각보다 얇은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0: 맞습니다.
1: 신기하네. 한 해 악기를 통해서 좀 시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른 악기들의 역사책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또 그 각도 악기들마다 거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피아노의 루치 사카모토처럼. 네.
0: 저도 그래서 아 사카모토가 피아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잘했다면 바이올린 네. 책이 나왔겠지 이런 있겠죠.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책을 통해서 저도 그랬지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우리가 늘 만지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쳤던 그 건반에 이렇게 긴 역사가 쌓여 있다는 걸 새롭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시던 분들도 소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당연한 사실 하나 두고도 몇백 년 동안 인간이 피아노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시킬지 네. 고민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 음악을 듣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루이치 사카모토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아노에 대한 단 한 권의 책 피아노로의 여정 우리 다독이 분들도 꼭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24의 김일 앤드님 오늘도 흥미로운 책 소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작은 서점.
1: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장강명 작가의 살면서 한 번은 벽돌책 사인본 당첨자는 KBS 작은 서점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루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입니다. 소설의 전반부에는 가슴을 저미는 일화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로버트의 아내 뷰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8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실을 떠올리며 묘한 연민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영영 알 수 없었던 여인. 화자는 그것을 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정말 가엾은 것은 누구였던가.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아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화자 자신이 아니었던가. 본다는 것과 바라본다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를 카버는 단 한 줄의 설교도 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놓습니다. 나와 로버트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했습니다. 눈이 보이는 세계의 사람과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사람. 이 두 사람이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0: 보게 됩니다. 마침 화면에는 세계의 거대한 대성당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화면 속 아나운서는 대성당의 높은 탑과 정교한 조각을 설명하지만 소리로만 세상을 듣는 로버트에게 대성당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와다얼리 만무했습니다. 로버트는 나에게 묻습니다. 자네가 나에게 대성당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시각장애인 로버트의 부탁에 나는 당황합니다. 매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지만 막상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 거대하고 성스러운 건축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냥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돌을 쌓아 만들었고 엄청나게 큽니다. 로버트는 그 빈약한 설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자네가 뭘 보든지 상관없네. 나는 항상 뭔가를 배우니까. 배움에는 끝이 없는 법이지. 오늘 밤 내가 자네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은가? 내겐 귀가 있으니까 말일세. 상대의 부족함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 다정한 고백. 그 순간 로버트는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커다란 종이와 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껍고 단단한 손을 포개어 얹습니다. 자, 이제 연필을 쥐고 대성당을 그려보게. 내가 자네 손을 따라갈 테니.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먼저 특보사항입니다. 경기 남부 충청권 경북 문경에 호우특보가 발효해준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특히 경기 남부 강원 남부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 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에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 충청과 호남 80에서 150, 만곳은 200mm 이상, 수도권, 강원도, 경북 북부 50에서 100, 만곳은 150mm 이상, 경북 남부와 경남 내륙 20에서 60mm입니다.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 제주도의 일부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경북, 경산, 칠곡, 의성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 새벽까지 파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도 파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기 개홍입니다.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40mm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중부지방 흐리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 최고 150mm가 넘겠고 함경 북도는 5에서 20mm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22도, 낮 최고 2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전 서울, 인천, 수원 24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새벽부터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23도, 대관령 19도, 강릉 24도. 낮 최고 철원 춘천 26도, 대관령 23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 남북도. 충북은 밤까지, 충남권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4도, 대전 세종 23도. 낮 최고 청주 30도, 대전 세종 2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지역은 오후까지, 전남권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군산, 광주, 목포 24도, 낮 최고 전주, 30도, 군산 28도, 광주 31도, 목포

29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과는 저녁까지,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창원 24도, 부산 울산 23도, 낮 최고 대구 33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창원은 31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새벽까지 약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5도, 서귀포 24도, 낮 최고 제주 31도, 서귀포 28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낮 기온 27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84%,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5시 19분입니다. KBS 기상 동보 전금매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선거인당 19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는 투표 닷새 전 한 심판평가관으로부터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등의 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밀어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평가관은 투표 전날 A씨를 카페로 불러내 지지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도 동석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녹취 속 발언에 대해 심판평가관은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이끄는 HDC 측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축구협회는 후보자 개인 활동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또다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유조선에 대한 이란군의 공격에 대응해 전날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습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오전 9시 35분 현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1.03% 하락한 52,379.03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1% 내린 7,457.95를 나스닥 종합지수는 0.45% 하락한 25,702.24였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항공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0여 분간 회담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한도를 모든 지역에서 3억 원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일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의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규제지역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장윤기에게 살해된 고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일선 수사관 몇 명의 일탈이나 무능으로 치부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가족의 범죄라는 조직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윗선이 개입하고 방조한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조직적 은폐 수사라는 강력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며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충청권과 호남 지방은 80에서 150mm, 최대 2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에선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대기업이 음악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의 정도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대기업이 제작에 참여한 음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 이야기 오늘은 대기업이 제작한 음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서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대기업이 제작한 음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3: 삼성, SK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1990년대에는 어쩌면 굉장히 좀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음반 산업에까지 좀 뛰어들어서 약간 제가 정말 격세지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까지는 한국 음반 산업 특히 이제 가요 시장은 지구레코드, 뭐 오아시스 레코드, 서울음반 이런 기존의 음반사들이 계속해서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1990년대가 되면서 일단 EMI, 뭐 워너뮤직, 소니, BMG, 폴리그램 같은 이른바 직배사들이 또 참여를 했었고 그런 직배사들은 가요 음반의 수는 그리 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가요 시장에 갑자기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된 겁니다.
2: 기업들이 가수들의 음반을 제작하고 있었던 게 뭐 90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삼성, SK 같은 곳뿐만이 아니라 LG, 두산 그리고 당시에는 제일제당으로 불렸던 CJ, 웅진 같은 대기업도 경쟁하듯이 음반 산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정말 90년대가 경제적으로도 IMF 이전까지는 상당히 호황이었고 그리고 그 호황의 바람이 문화, 음악계까지 전달이 되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90년대가 가요계 황금기였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기반에는 분명히 수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건모 3집이 30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한국 기네스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100만 장 넘게 팔리는 밀리언셀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아, 음악도 돈이 되는구나 이런 냄새를 맡은 분들이 많았던 거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90년대 대기업들이 제작 유통했던 음반들 모아 살펴보겠습니다.
0: 어떤 음반부터 만나볼까요?
3: 일단 첫 앨범은 엄정화 1집을 준비했습니다. 소로 풀 시크릿 이 앨범인데 1993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앨범이 삼성 나이세스에서 발매가 됐어요. 당시에 삼성은 나이세스라는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삼성의 계열사인 제일기획에서 오렌지라는 레이블 이렇게 두 개 레이블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뒷면 보면 삼성뮤직이라는 또 로고를 발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후에 삼성 영상 사업단을 또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2: 네. 당시에 또 지금도 뭐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자본으로 기성 가수들을 다 영입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당시에는 신선하고 젊은 음악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네. 상당히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나이셋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앨범이 You and Me Blue인데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정말 선구적이었던 모던 락 들려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그 한국 대중음악 백대명반 뭐 그렇죠. 이런 리스트 뽑으면 꼭 들어가는 작품이 되었어요. 상업적으로는 아쉽게도 실패를 하게 됐지만 당시 삼성에서 추구하던 지향이 잘 담겨있던 음반이라 남다르다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2: 엄정화 씨는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뭔가 인상이 강렬한 네. 뭔가 오묘한 분위기? 네. 그동안 없었던 여가수의 분위기여서 지금도 당시 모습이 눈에 선해요.
1: 네. 그래서 엄정화 1집도 당시에 뭔가 이게 새로운 음악 가운데 하나로 많이 이해하기가 됐었죠.
2: 그래서
1: 뭐 삼성 같은 곳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그냥 기업 이미지, 우리가 굉장히 좀 참신한 기업이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0: 요즘으로 치면 약간 브랜딩 맞습니다. 같은 거겠네요. 네.
1: 그래서 엄정화 씨가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뭐 슈퍼스타가 됐지만 당시에 엄정화 씨는 MBC 합창단 출신의 신인 가수였습니다.
2: 네.
1: 그리고 영화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 배우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또 OST 사운드 트랙에도 참여를 했었죠.
2: 맞습니다.
1: 그러면서 가수로도 데뷔를 한 건데 데뷔곡이 바람 부는 날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그 음반에 수록돼 있던 눈동자였죠.
0: 네. 그래서 그때로 보면은 정말 가능성 많은 신인에게 투자를 그렇죠. 한 셈이었고
2: 네.
0: 그 앨범을 위해서 동원된 인물들도 비슷한 계열의 뭐 기성 가요계 인물들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모색하고 있던 젊은 음악인들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대형 AV라는 레이블에서 자주 이름을 볼 수 있었던 성지훈 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프로듀서 및 디렉터로 전면에서 앨범 제작을 지휘하게 됐고 이 성지훈과 친분이 두터웠던 신해철, 손무현, 유정현 같은 90년대 또 음악계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눈동자가 신해철이 만든
1: 맞아요.
0: 곡이잖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면 데뷔하는 젊은 여성 가수의 데뷔곡을 신해철이 썼다?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한 그렇죠. 조합처럼 이제 와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1: 그리고 당시 삼성 나이셋에서 만든 음반들이 아트워크 측면에서도 정말 좀 탁월했습니다. 기성 음반사와는 다른 뭐 표지 디자인을 하는 건 물론이고 부클릿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세련됐었고요. 또 대기업에서 시작하는 레이블이고 하다 보니까 그 나이셋에서 나왔던 음반들 지금 이제 가끔 봐도 당시 뭐 카세테이프, 바이닐, CD 등도 굉장히 좀 세련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2: 네. 네.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엄정화의 눈동자 준비했습니다.

0: 아, 엄정화 씨 앳된 모습 생각나네요.
1: 네.
0: 그때는 정말 자켓 사진 하나만 봐도 돈 들였냐 아니냐가 그쵸. 참 맞아요. 티가 났을 것 같아요. 네.
1: 맞아요.
0: 다음은 어떤 음반인가요?
1: 네, 다음은 역시 삼성 계열사라고 살짝 언급해드린 제일기획에서 만든 레이블 오렌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에 출범한 레이블이 오렌지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2: 네, 정말
1: 브랜딩이죠. 생각나는 게 있으시잖아요.
2: 뭐 어떤 거요?
1: 오렌지족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2: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그 약간 신선함? 아.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뭔가 파릇파릇한 막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네. 있었죠. 네.
1: 맞아요. 92년이라고 생각해보면 또 남다르게 어떤 마케팅적인 면에서 색다르다.
2: 그리고 뭔가 뭐 레코드, 기획 이런 걸 안 붙이고 그냥 오렌지.
1: 마크도 제 기억에 이렇게 오렌지 하나 딱 맞아요. 있었던 네.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뭐 이름이나 로고 같은 걸 봐도 살짝 느껴지듯이 제일기획, 광고대행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감각적인 면이 확실히 돋보였던 곳이었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굳이 두 레이블을 분리해서 운영했을까 궁금하긴 했는데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모기업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쟁하는 구도가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 경쟁적으로 레이블을 네. 만들었다는 거죠?
2: 맞아요. 그래서 나이스에스의 엄정화가 있었다면 오렌지에서 가장 신경 쓰고 많이 밀어줬던 가수가 김원준입니다. 아. 김원준 씨가 등장과 함께 뭐 그 잘생긴 외모 덕에.
0: 아, 그렇죠. 네. 난리가 났었죠.
2: 큰 인기를
1: 네.
2: 얻었고.
1: 네, 맞아요.
2: 그 김원준 씨 1집 제목이 눈에 띄고 싶어 였거든요. 근데 이거 뭐 김원준의 마음이기도 했겠지만 오렌지의 마음이기도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1: 아, 네. 정말 눈에 띄는 외모이긴 했습니다.
0: 아, 맞아요.
1: 진짜.
0: 저게 현실이 맞나.
1: 그렇죠. 막대에서도 저도 굉장히 술렁거렸던 그랬었죠? 기억이 새삼스러운데요. 네. 김원준은 당시에 서울예대 재학생이었어요. 통기타 동아리 예음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었는데 그 선배의 권유로 제일기획의 가수 오디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경쟁률도 뉴스에 정말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렇군요. 합격을 해서 가수가 되게 됐고요. 그리고 저도 이것도 기억나는데 당시 제일기획이 삼성물산의 의류사업부에서 런칭했던 새로운 패션 브랜드 카운트다운의 광고 기획을 맡았는데 네. 참신한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음악과 CF를 동시에 선보이겠다. 이런 야심찬 기획이었죠. 그래서 이 광고에도 김원준 씨의 얼굴이 아주 주구장창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네. 네.
0: 정말 그 기획 의도와 딱 맞아떨어진 너무 반가운 그쵸. 참가자였어요.
2: 신선하고 봤을 때 얼마나 네. 좋았을까.
1: 생기고 네. 그쵸.
0: 보는 순간 뭐 299명은
2: 네. 그 300대에서 뽑힌 게 너무나 당연하게 김원준이었고요.
1: 네.
2: 김원준 씨는 또 여기서 오디션에서 자작곡인 모두 잠든 후에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합격시키자마자 곧바로 네. 김

0: 김원준의 데뷔 앨범 제작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원준의 자작곡 그리고 당시 오렌지 레이블 음반을 사면 직함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오렌지에서 주요 음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이 있거든요. 그 네. 작은별 가족 출신의 강인봉 씨. 그래서 강인봉 등 기성 작곡가들 곡 그리고 김원준의 자작곡 이 곡들을 모아서 음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카운트다운 광고 촬영도 하고 그리고 8일간 밤샘 작업을 통해서 음반 녹음까지 했다니까 네. 정말 빡세게 한 거죠. 그래서 네. 오디션 합격 후에 45일 만에 CF 모델과 가수로 데뷔를 한
1: 그렇군요.
0: 겁니다. 요즘 같으면 생각도 못하는 거죠.
1: 45일이요. 그런 거 좀 굉장히 원숙해 네. 보였던 거네요.
0: 누구는 연습생활을 네. 막 7년을 하고
1: 그러니까요. 하는데. 데뷔도 못하고.
0: 네.
2: 네.
0: 네.
2: 정말 어느 정도로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인지가 이 시간에서도 대충 눈치챌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행히도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렇게 찬양을 했듯이 일단 외모가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외모였고 그 모두 잠든 후에라는 곡도 좋았는데 심지어 그 곡이 자작곡이라는 것까지 플러스 효과를 거두면서 언급이 참 많이 됐었어요. KBS 당시에 뭐 최고의 음악 프로그램이죠. 가요 톱10에서도 4주 연속 1위를 하게 되고 이외에도 세계 방송사 가요 차트에서 17번이나 1위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거의 신데렐라급의 네.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됩니다. 뭐 이미지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어서요. 요즘 젠지젠지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신세대 X세대
1: 네.
2: 얘기 정말 많이 했었는데
1: 그 사진 김원준 씨 거 많이 썼죠.
0: 맞아요.
2: 그렇죠. 그냥 네. 뭔가
1: 신문에서
2: 이미지와 요즘 그런 AI로 신세대 외모를 생성한다면 김원준 같은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대표적인 얼굴로 활약했습니다.
1: 네.
2: 네. 김원준의 모두 잠든 후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0: 아, 정말 길거리 어디 가나 울려 퍼졌던 그 시절이 또 떠오르면서
1: 맞습니다.
0: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2: 네.
0: 다음은 어떤
2: 네,
0: 음반이죠?
2: 다음은 SK 얘기를 하려고.

0: 쓰던 젊은 음악 평론가가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해서 같이 그러니까. 음반 라이센스 발매도 하고 막 맞아요.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네, 저는 절대로 그런 어딘가에서 돌아다니던 돈이 이런 곳으로 스며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탈포스, 이름부터 뭐 압박감이 느껴지는 이름인데 이곳이 설립과 함께 정말 양질의 해외 헤비메탈 앨범을 국내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목표가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한국 헤비메탈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해요. 뭐 이것도 정말 바람직한
2: 그러게요.
1: 네, 방향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당시에 SKC가 선택한 게 헤비메탈 씬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던 신인 밴드 크래쉬였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대명사처럼 네. 이야기되고 있는 이름인데요. 문제는 이 크래쉬의 음악이 헤비메탈 가운데에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빠르고 무겁고 어두운 걸로 유명한 슬쉬 메탈이었다는 점이에요. 대기업에서 이런 메탈 밴드를 선택하고 또 자신들의 대표 아티스트로까지 선택하게 된 게 진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 네. 네.
0: 근데 그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뭐 락이나 헤비메탈 음악이 젊음의 상징처럼 좀 보여지던 이유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보면 당시 잘 나가던 의류 브랜드들 뭐 리땡 뭐 그 청바지 뭐 이런 데에서 락이나 뭐 메탈을 내건 경연대회 그리고 뭐 앨범을 계속 제작한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SKC에서는 크래쉬의 데뷔 앨범을 위해서 당시에 영국에서 정말 잘 나가던 프로듀서이자 엔지니어였던 콜린 리차드슨을 한국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오게 한 거예요. 정말로.
1: 메탈계에서는
2: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콜린 리차드슨은 헤비메탈 신에서는 정말 거물 중에 거물이었는데 자본의 힘으로 한국에 오게 해서 체류까지 직접 하게 하면서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밴드와 함께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2: 와. 뭐 일단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음악성의 승부를 네, 걸었던 뭐, 게 참 멋져 보이는데요.
0: 그렇죠. 예. 뭐 네. 사실 이게 그냥 기성 가요로 수를 했으면 뭐 잘 되면 막 100만 장도 팔리고 할 텐데 헤비메탈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2: 그렇죠.
0: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당시에 막 미국 가서 작업하고 이런 것도 많았던 맞아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좀 투자가 많았던 시기였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고요. 당시 SKC의 판단이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또 아티스트를 초빙하고 했던 게 한국 아티스트들의 역량은 부족하지가 않은데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을 오랫동안 연마한 프로듀서나 엔지니어들의 역량은 아쉽다.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 됐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래서 그 판단대로 이 크래쉬의 첫 앨범 Endless Supply of Pain이라는 이 앨범은 그동안 한국 헤비메탈 앨범에서 들을 수 없었던 엄청나게 훌륭한 사운드를 들려줬는데요. 그래서 당시 크래쉬 앨범 듣고 메탈 팬들 사이에서는 뭐 이게 한국 앨범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했다고
0: 저도
1: 들었습니다.
0: 굉장히 좀 충격받았던 앨범이었고
2: 네.
0: 그래서 굉장히 좀 과격한 사운드를 담고 있긴 한데 앨범이 10만 장 이상 판매가 됐다고
1: 정말 앨범이 잘 팔리 네, 시절이었어요.
0: 90년대는 정말 앨범이 잘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2: 그렇군요.
0: 그래서 이 10만 장 이상 판매되면서 크래쉬는 단숨에 헤비니스 씬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지금까지도
2: 네.
0: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크래쉬가 성공하니까 이후에 해외 엔지니어를 한국에 데려오는 게 정말 유행처럼 번져있었습니다.
2: 네. 네.
0: 그리고 이 크래쉬는 SKC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메탈 밴드로서는 드물게 TV에서도 좀 가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전 기억나는 게 영화 비트에
2: 네.
0: 이 크래쉬의 노래가 또 삽입되기도 했었습니다.
2: 아. 네.
0: 그리고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건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이 돼야에 참여해서 정말 그 강렬한 목소리를
2: 그렇죠.
0: 네, 들려줬던 건데 크래쉬도 이제 처음에 목표처럼 해외 진출 가능성도 타진하긴 했는데 일집 내고 리더였던 안응찬이 군입대로 갑자기 좀 군대를 가게 된 바람에
2: 네.
0: 이게 정말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 네.
0: 이 안응찬 씨도 훗날에 했던 인터뷰에서 비슷한 시기에 콜린 리처드슨이 프로듀싱한 밴드 가운데 우리만 세계 시장에 진출하지 못했다. 라고 좀 아쉬움을 좀 드러냈었거든요.
2: 네.
0: 그래서 군대 문제만 아니었으면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헤비메탈 밴드가 탄생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콜린 리처드슨이 뭐 일종의 립서비스도 있었겠지만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2: 네. 네. 크래쉬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크래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듣겠습니다.

0: 네, 아, 그 당시에 세계 무대에 진출했다면 정말 한류의 스타트를 끊는 건데
1: 그러니까 또 당시에
0: 네.
1: 군복무도 아마 기간이 좀 길고 했을 거라 네.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
2: 안흥찬 씨는 그 당시에 방위였는데 근데 더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는 업무대로 하고 또 앨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니까.
0: 이번엔 어떤 음반인가요?
1: 네, 다음은 우선 대기업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로 가볼 텐데요. 아. LG 역시도 당시에 LG 미디어에서 음반 제작을 했습니다. 가요 앨범을 제작하는 한편으로 또 SKC의 크래쉬가 큰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또 다른 헤비메탈 전문 레이블 볼트를 설립하는데요. 이거 진짜 80년대에 메탈 음악 듣던 분들이 직장 들어가서 이거 레이블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0: 그러네요.
1: 없습니다.
0: 예.
1: 한국의 네로라는 기업 두 곳에서 헤비메탈 전문 레이블을 만들던 시대가 90년대라고 와.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메탈 인기가 많았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산업이 좀 풍성했는지
2: 그렇죠.
1: 금전적으로

0: 해도 네. 5만 장은 팔린다라는 그런 아,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1: 메탈 카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때.
0: 메탈 음악을 듣는 뭐 펍 같은 것도 있었고.
1: 네.
0: 그래서 LG에서 낸 앨범 가운데서는 UME Blue 2집이죠. Cry, I Wanna Be Nation. 이 앨범을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UME Blue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첫 앨범이 삼성 나이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앨범은 LG에서 또 네. 발표가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삼성이나 뭐 LG 두 회사 모두 제작보다는 이게 유통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네. UME Blue 두 장의 앨범 뒤 이렇게 보면 삼성, LG 이렇게 로고가 찍혀 있는 대기업 픽.
2: 두 대기업에서 픽을 받았네요. 네.
0: 그만큼 UME Blue가 들려줬던 모던록 음악이 당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듣기 어렵고 세련됐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서도 UME Blue를 픽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그 앨범에 회사 로고 찍힌 거 보면 참 이거 실화인가 할 것 같아요.
0: 진짜, 진짜 격세지감이죠.
2: 네, 요즘 뭐 워낙에 그냥 음악 레이블들이 이런 대형 기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UME Blue는 아마 저희 음악 시간에도 종종 소개해드릴 정도로 음악적으로는 너무 이야기할 게 많은 팀이죠. 방준석과 이승열 이렇게 2인조로 구성이 되었었고 두 사람 모두 이민을 떠난 교포 출신이었습니다. 이승열 씨가 미국 그리고 방준석 씨가 칠레에서 어린 시절을 장학 보내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빙햄턴 대학에서 처음 만나서 금방 친해졌다고 해요. 서로 음악을 좋아하고 또 직접 연주한다는 것까지 알게 돼서 뭐 밴드 만드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뭐 곡도 같이 만들고 한인 대학생 가요제도 참여하면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점점 음악적 욕심도 좀 생기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마음도 커져서 이제 귀국을 결심하게 되죠.
0: 네. 당시에 한인 대학생 가요제 이제 심사위원이 이수만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2: 아, 그때부터 또 발빠르게.
0: 네. 네. 네. 이수만 씨가 와서 이수만 씨한테 막 데모 테이프도 직접 건네주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거절 당했고. 그래서 방준석 씨가 잠시 한국에 아버지와 왔을 때 데모 테이프를 여러 곳에 많이 돌렸다고 해요.
1: 네. 네.
0: 그때 UME Blue의 음악을 알아봐 준 게 프로듀서 송홍섭 씨였습니다.
2: 네.
0: 가수 윤슬 씨도 같이 하자고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송홍섭 씨가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서 그게 너무 탐나는 조건이어서. 근데 이게 두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두 장의 앨범 모두 큰 반향은 얻지 못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결국 UME Blue는 해체 아닌 해체를 하게 되고 이승열 씨는 잠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었고요.
1: 네.
0: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제 저주받은 걸작이다.
2: 아, 맞습니다.
0: 야, 그때 이런 음악이 있었다. 라면서 이제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죠.
2: 네. 지금은 뭐 앨범 두 장 모두 명반 리스트에서 맞아요. 늘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는 작품이 됐는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기업 음반사들이 상업적인 판단도 당연히 작용했겠죠. 아, 이런 거 내도 5만, 10만은 팔리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 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뭐 어떤 든든한 마음 때문에 정말 신선하고 감각적인 음악에 대해서 참 열려있던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당시에 삼성이나 LG에서 발표했던 앨범이 주로 실험적이거나 앞서간 시도를 담은 앨범이 많았는데요. 참 좋은 시절이었다.
0: 네,
2: 지날수록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IMF와 함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음반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었겠죠. 그래서 더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곳들에서 만들었던 앨범들을 지금 구하기가
0: 맞아요.
2: 힘들어 졌어요. 왜냐하면 네. 제작이 그냥 갑자기 뚝 끊기게 되고
1: 그렇죠.
0: 그리고 전 절판을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소각하거나 폐기하더라고요.
2: 회수하는
1: 네, 회사 자체가 회수에서. 없어지니까
0: 네,
1: 그러니까 보관하기도 힘드니까
2: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 요즘 뭐 다 희귀반으로 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1: 네. UME Blue의 노래 들어볼까요?
2: 네. 그날 준비했습니다.

0: 이렇게 구하기 힘든 명반속 음악을 두 분 덕에 또 이렇게 듣게 되네요.
1: KBS에 오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0: 네, 옛날 LP도, 거에는 강합니다.
2: LP도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1: 아, 저는 네. 들어가면 진짜 군침이 흘러서 여러분 정말 귀한 음악 많습니다.
0: 네. 네. 다음 음반 만나볼까요?
2: 네, 다음은 두산에서 제작한 아유. 앨범입니다.
1: 야, 쉴 수가 없네요. 네, 그냥 네. 계속.
2: 이 삼성의 광고 기획사였던 제일기획에서 오렌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네. 두산도 두산의 광고 기획사인 오리콤에서 포엠이라는 레이블을 또 설립해서 음반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90년대는 어떤 시대였나.
1: 그러니까요. 살았지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풍성하던 시기여서
0: 그러게요.
2: 지금 이제 1990년대 조망하는 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음반 시장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0: 뭐 음반만이 아니라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맞아요. 건 맞아요. 뭔가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네.
1: 여유도 좀 있고.
2: 네. 그리고 문화예술적으로 워낙 풍성하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또 많아지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그 포엠에서 제작한 대표적인 앨범이 아, 또 헤비메탈이네요. 네. 네. 당시에 정말 메탈의 파워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메탈 밴드 네 팀이 연합해서 만든 컴필레이션 파워 투게더였습니다. 파워는 헤비메탈이 가지고 있는 힘의 이미지를 뜻하고 또 투게더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마음이니까 뭐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헤비메탈을 통한 자선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앨범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팀이 어떤 밴드들이었나요?
2: 블랙홀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백두산, 블랙신드롬, 스트레인저 이렇게 네 팀의 헤비메탈 밴드가 자신들의 곡을 한두 곡씩 이렇게

0: 수록을 하고 또 두 곡의 단체곡을 수록을 했습니다. 내일은 내일이처럼.
1: 아, 네네네.
0: 그래서 소외된 이들을 좀 위로하자는 취지로 앨범을 제작을 했는데 프로젝트를 주도한 블랙홀의 리더 주상균 씨는 음악성에 비해 소홀히 대접받는 하드락과 헤비메탈의 위상을 제대로 알림과 동시에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도 무언가를 하자라는 취지를 동료 음악가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앨범 발표와 함께 합동 공연도 열었고 그 취지에 맞춰서 수익금 일부는 또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약간 이때 메탈 흐름 보면 80년대 영향이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80년대 메탈 음악이 워낙에 또 왕성한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한편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We Are The World니 내일은 늦으니니 뭐 이런 컨셉트의 프로젝트도 연상이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각 밴드들의 곡들도 훌륭했는데 사실 앞서도 내 곡이 함께한 곡이 있구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곡들이 당시에도 화제를 많이 모았습니다. 백두산의 김도균이 만든 함께할 거야도 굉장히 호소력 짙은 발라드였고 특히 블랙홀의 주상균이 만든 내 곁에 내 아픔이라는 이 곡도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죠. 뭐 주상균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깊은 밤의 서정곡 뭐 이런 맞아요. 락 발라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곡들 만드는데 너무 재능이 탁월하다 보니까 단체곡에서도 그 재능이 빛났습니다.
0: 네. 역시 광고 기획사가 앨범 제작을 진행한 만큼 뭐 굉장히 세련된 느낌도 있었고 많은 매체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1: 네.
0: 콘서트도 굉장히 좀 대형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규모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후로도 이 포엠은 김도균이나 이오스 출신의 강린 등의 앨범 아티스트 앨범을 제작을 했어요. 근데 네. 역시 IMF와 함께 철수를 했습니다.
2: 그렇군요.
1: 네.
2: 네.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그래서 이 파워투게더가 함께한 내 곁에 내 아픔이 듣겠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네, 마지막으로는 CJ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음반이나 엔터업계에서 대기업 가운데에서는 CJ가 가장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가장 미약했어요. 상대적으로.
0: 네.
1: CJ가 음반 사업을 했었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당시에는 제1재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1재당 이름이 아니라 자체 레이블인 크녹스를 설립해서 활동을 잠시 예, 했었습니다.
2: 네, 근데 이 크녹스라는 이름이 세계 최대의 금괴 보관소라고 해요. 포트 크녹스, 미국 켄터키주에 있었던 당시 막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 금괴 보관소를 어원으로 해서 새로운 스타를 보유하고 발굴하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금괴의 열쇠를 대중에게 돌려 음악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1재당의 의지를 담았다.
0: 와, 거창한데요?
2: 예, 예나 지금이나 대기업들의 뭔가 보도자료나 뭐 이름 맞추기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큽니다. 저도 크녹스에 이런 뜻이 있었는지는 저도 그러니까요. 몰랐는데 재미있네요. 크녹스에서 1호 앨범으로 발표한 앨범이 낯선 사람들 2집. 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기업 레이블처럼 크녹스도 당장 슈퍼스타보다는 가능성 있는 신인들 아티스트들을 영입해서 앨범을 냈고요. 뭐 낯선 사람들 하면 이소라 씨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그쵸. 이 2집 발표할 당시에는 이소라 씨는 이미 솔로 활동을 위해서 탈퇴한 상태였고 하지만 어차피 낯선 사람들 음악은 이제 리더인 고찬용 씨가 전반적으로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 고찬용이라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앨범 제작을 하게 됐죠.
2: 네. 네. 그래서 비록 낯선 사람들 1집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음악적으로는 1집보다 2집이 더 훌륭하다 이런
1: 좋아합니다.
2: 평가를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녹스 출범하고 낯선 사람들 앨범이 발표된 게 1996년이거든요.
0: 아. 네.
2: 바로 이듬해 IMF가 터지기 때문에 예. 크녹스도 또 철수를 합니다.
1: 맞아요.
2: IMF가 터지지 않은 세계선에서는 이런 대기업 음악 레이블들의 미래가 어땠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해요.
0: 정말 안타깝네요. 달라졌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그래요. 마지막 곡 들을까요?
2: 네. 네. 낯선 사람들의 프리즘 준비했습니다.
0: 이 곡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좋은 날, 이회수. 옛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은 창밖에 비가 와도 좋다. 밤은 넝마처럼 시름시름 앓다 흩어져 가고 자욱한 안개 님의 입김으로 조용히 거치우면 하늘에 비가 와도 좋다. 세상은 참 아프고 가파르지만 갈매기도 노래하며 물을 나는데 옛사람이 그리울 때만은 창밖에 주룩주룩 비가 와도 좋다. 옷이 다 젖도록 비가 와도 좋다.

지나간 시절이 그립고 옛 친구가 생각나는 그런 날씨가 있죠. 이회수 작가의 비가 와도 좋은 날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광주 유구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대표 선거는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출마하면서 4파전 구도로 치러지게 됐고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방침에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네 분의 비대위원과 함께 사법정의의 기준점은 어디고 다가오는 총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야 각당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논의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면할 수도 그냥 둘 수 없는 문제들. 열린 토론 비대위 오늘 함께할 네 분의 비대위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네, 이태규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창열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아, 잠시 호우특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9시 10분 대전 충남 공주 계룡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요. 운전 중이시면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등으로 통행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울가나 하천변 등 위험 지역의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호우특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드의 모든 프로그램은 또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좀 특별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조사 기간 동안 열린 토론에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세트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질문도 좋고요. 뭐 다양한 의견도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토론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진 이 장윤기 사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을 밝혀내기 어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 먼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까요? 먼저 박원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1: 일단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0: 네.
1: 이게 이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쟁점을 다루는 그런 주제잖아요.
0: 네.

0: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권과 수사 지휘권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종결함에 있어서 검찰이 이제 공소기관이 돼야 한다면 공소를 더 잘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한 수사에 결함이 없는지 이건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1: 한번 들여다봐야죠.
0: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핵심 증거 하나가 누락됐다. 그리고 진술이 앞뒤가 안 맞아서 진술 간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게 법리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수사 지연, 재판 지연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예외적 제한적으로 직접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둠으로써 어쨌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하고 그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너무 이게 검찰개혁의 원론, 그러니까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 근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게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잘하면 되는데 검찰이 이걸 가지고선 도저히 이 공소를 못할 것 같, 공소 제기를 못하거나 공소 유지를 못할 것 같은 상황이면 네. 그럼 무조건 사건을 다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수사기소 분리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은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필요하다.
1: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0: 생각하고요. 네. 지금처럼 이게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여당의 전당대회 이슈로까지 이렇게 이 비화되면서 덮어놓고 폐지. 이거를 뭐 이 여당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정부까지도 네. 그동안의 신중론에서 일단 폐지하고 공을 국회로 넘기겠다. 이렇게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될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점이 제일 유감스럽습니다.
1: 그렇죠.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가 되면서 책임도 여러분들이 지십시오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신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렇게 그 장윤기인가요? 이 사람 이름이 장윤기 이처럼 뭐 이 성 관련 범죄의 가능성을 들춰낸 게 이번 혐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전인가요? 그 부산에서 이른바 돌려차기.
1: 돌려차기.
2: 그것도 네. 묻지마 범죄인 것처럼 경찰에 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의해서 이것이 성 관련 범죄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경찰이 간첩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돼 있어요.
1: 네.
2: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일이 많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을 해도 그 문제가 드러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누군가가 견제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들이 좀 조심할 수 있는데 견제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의 잘못은 자기네들끼리 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수사 요구, 보완 수사 요구권 있으면 된다. 아, 그 욕을 누구한테 해요? 수사한 사람들한테 또 요구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의 주체와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하는 주체가 같다는 얘기예요.
1: 그 말씀은 요구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묵살은 아니지만 네. 하는 척하고 결론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 아, 하는 척만 하고 넘어갈
2: 그렇죠.
1: 수 있다.
2: 아, 당연하죠. 네. 이게 뭐 내부 조직 뭐 이 보호 논리가 작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
1: 네.
2: 이게 정부 여당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선관위 얘기 많이 맨날 하지 않습니까? 선관위 문제하고 이번에 장윤기 이 사람 문제하고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통점은 이제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 뭐 아버지가 경찰이니까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막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1: 네.
2: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선관위가 우리의 참정권을 빼앗았다라고 해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경찰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진다? 이거요. 여당 뭐 하는 것입니까? 여당은 권력을 운영해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1: 네.
2: 그런데 과연 지금의 이 사태 이게 아유 이거 뭐 그 오늘도 한병도 원내대표인가요? 얘기를 했죠. 뭐 전당대회 전까지인가요? 뭐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과연 해결이고 눈높이에 맞는지 여당으로서 좀 제가 볼 때에는 좀 차분히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1: 이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최창렬 교수님.
3: 기소는 검사가 하잖아요. 검찰이 하는 건데 기소가 잘못되면 검찰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1: 네.
3: 그래서 또 무죄가 나와도 검사가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앞서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는 문제가 있다. 부실 수사의 의혹도 있다든지 피해자의 범죄가 대단히 중대한데 거기다 기소 유지가 좀 어렵더라든지 그럼 보완 수사를 해야죠.
1: 네.
3: 요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아까 신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거기다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면 만약에 그 요구를 해서 다른 게 나오면 경찰이 스스로의 수사가 잘못된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3: 보완 수사 요구권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어요.
1: 아예 그 요구는 다른 기관에다 하는 게 효과적인 거죠.
3: 그 경찰에다가 또 요구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 네네.
3: 또 하나 문제가 이 검찰이 그동안 이제 수사를 만들거나 이른바 이제 조작하는 거죠. 기소도 조작하고
1: 네.
3: 또 별건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수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직접 수사권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근데 직접 수사권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한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경찰이 한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고할 게 있다. 또 확인할 게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한 그 피의자의 그 신원 확인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경찰에.
1: 네.
3: 그럼 시간이 굉장히 지연된다고요. 따라서 이거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그러면 본수사 해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1: 네.
3: 시간이 없는데 언제 요구하고 또 그걸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말이죠. 그 제한적인 존치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1: 네.
3: 이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꼭 제한적 전 해야 되냐고요. 항상 민주당이 가끔 하는 거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 그게 꼭 개혁인 것처럼.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모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로 지금 이렇게 등치돼 있어요.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1: 네.
3: 최소한도 검찰에게 기소할 때 기소를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확인할 권리는 줘야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정성호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그 김민석 전 총리도 이거 문제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막 전당대회 출마하니까 6월 25일 날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거 국회에다 맡기겠다. 정부가 그 대신 안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 네네.
3: 이건 사실은 좀 우회적으로 이 전당대회 강성당원들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치하면
1: 그렇죠.
3: 안 되죠.
1: 네. 오늘 그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수기를 거쳐서 잘
3: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이야기해달라고까지 네. 오늘 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오늘 8일 보안사건 폐지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국민의힘을 일단 퇴장했고요. 전체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오늘 10일에 법안심사 1소위에서 심사할 전망인데 이태규 의원님 지금 세 분의 의견은 같거든요. 이태규 의원님의 의견도 같을 것 같은데요.
4: 저는 뭐 세 분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1: 더 강합니까?
4: 검찰의 예. 보안수사권은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된다. 뭐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여지거든요.
1: 보장을 해줘야 된다.
4: 예, 이것은 네. 단순히 이제 보니까 이제 경찰의 그 초동수사 부실 문제를 넘어서 사실 경찰이라는 지금 수사 독점권을 갖는 이 거대 권력의 자체 비리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그 수사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이
1: 네.
4: 정말 이번처럼 수많은 곳에서 만약에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조작 수사하고 덮어버리면 근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마저 없다면 그걸 도대체 누가 파헤쳐서 바로잡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그 장윤기라고 하는 범죄자를 새롭게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관련된 경찰들을 처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말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수사 기소의 어떤 기계적인 완전 분리
1: 네.
4: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의 형사법 체계상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허점은 없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논의하고 무엇이 정말 국가 사회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늘 그 의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나빠서 그 조직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악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과거에 그랬고
1: 네.
4: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은 늘 부실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조작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이 매일 쫓아다니는데 견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사 개시권 독점권을 갖는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검찰한테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적에 그 이익은 국가와 국민 앞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도 지금 과거 정치검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되면 검찰은 개혁하지만 실제로 검찰에 갖고 있던 과거의 폐해가 그대로 지금 거대 경찰 이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것이 마치 무슨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무슨 개혁의 전부이고 개혁의 최고 정점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국민적인 공론화 네. 과정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네.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 2711님께서 그러니까 다 같은 의견이시라 다른 의견도 한번 좀 여쭤보려고요.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서 폐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또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셨습니까?
0: 아니 저는 이거를 네. 어떤 권한과 견제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5: 네네.
0: 그러면 이제 논란이 좀 복잡해지고 형사사법체계의 완결성과 어쨌든 국민에 대한 보호 라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제도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경찰에 대한 견제는 공소권을 가지고 있는 공소기관이 공소권으로 할 수 있어요. 공소권을 견제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6: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7: 2026년 7월 9일 1시 10분 강원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그런 최소한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대규모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같은 거 금지하도록 하고 만약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발견하면 그건 다시 경찰로 다시 넘겨서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둔다면 보안수사권이 예전처럼 일종의 이제 수사 종결 장치이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다시 검찰이 별건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 전제 조건을 단다면 보안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률 전문가 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현 정부랑 비교적 가깝다면 가까운 그런 단체인데 그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전부 다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거기도 보안수사권을 전면 존치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는 의견이 66%예요.
5: 그러니까
0: 이렇게 그냥 폐지하는 건 대안이 네. 아니라는 게 네. 네. 이 민병과 같은 그런 전문가 조직의 의견입니다. 그런 점을 저는 참고해야 된다고 봐요.
5: 알겠습니다.
2: 근데 공소권만 검찰이 주로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언제냐.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정권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정권 시절에 경찰은 정말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검찰은 거의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이승만 정권은 경찰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계속 확대하는 데 이용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게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 어떤 권한이든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좀 우리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거 역사가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일제시대인 경찰이었고 그다음엔 군인이었고 검찰로 넘어와서 다시 경찰로 넘어가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3: 그러니까
5: 들기도 해요.
3: 장치를 말이죠. 지금 네. 이제 그 민주당이 생각하는 건 검찰은 어쨌든 조그만 틈새만 보여도 옛날에 직속수사권은 없어졌습니다만 네. 그런 그 버르장머리가 살아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 직속수사권도 뺐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검사가 보안수사를 할 때 상당한 장치를 두면 돼요. 그 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민변에서 그렇게 70%에 가깝게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모르겠습니까?
5: 네네.
3: 저는 그래서 이거 많은 정말 생각, 이 중도, 이른바 이제 우리가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지향이나 중도 유권자들은 거의 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부 강성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경찰 다 앞서 세 분 말씀하셨지만 검찰도 말이죠. 지금 미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검찰의 너무 권력도 비대해지고 전 견제란 측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사법 형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검찰의 보안수사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한다든지 하다못해 네네. 아니 부장검사 나왔던 몇 명이 결정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다 혼자 해왔던 거 아니에요 수사를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부장검사 하지 말아도 하잖아요 검사들이 뭐 결기 있는 검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어떤 제안을 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왜 못합니까 제한적으로 허용해라 그게 아마 국민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2: 딱 10초만요.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검사들 이게 전체 검사의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하세요? 10% 안 돼요.
0: 1%도 안 됩니다.
2: 1% 그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뭐냐면 정말 민생사건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죠? 그 특활비를 뭐 얼마나 썼네. 그거 밤에 김밥 사먹고 라면 사먹고 하는 돈인데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 모든 검사들은 다 이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모든 걸 박탈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개혁은 필요하지만 네. 그건 좀 너무 나간
5: 줄. 그게 10초가 넘었네요.
2: 넘었어요? 나 안 넘었어요. 큰일 날 뻔했네.
4: 사실상 네. 검찰의 이제 인지수사권 수사 개시권을 없애버렸잖아요. 네네. 또 경찰에서 수사지휘권도 없앴고 실질적으로 저는 오른팔 이상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안수사권의 남용이나 악용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것이 정치 권력이든 뭐 수사기관이든 행정 권력이든 누구나 견제받지 않고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면 반드시 그게 썩게끔 돼 있고 그렇죠. 그 권력이 예. 악용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이제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검찰에 저는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의 실수도 좀 보완할 수 있고 또 경찰도 본인들이 수사한 결과가 나중에 검찰에 의해서 검증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초동수사부터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 이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는 부분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거죠.
5: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수기를 거쳐서 이런 논의가 돼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모두의 의견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지금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전당대회 강성 지지층을 위해서 그 표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그런 시선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네네. 그동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제 김민석 총리도 신중론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큰 틀의 방향에는 동의하되 네. 이게 이제 형사사법 시스템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또 범죄로부터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국가의 고유한 역할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예외적으로 좀 남겨놔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전당대회 쟁점으로 이게 그 부상하면서
5: 쟁점이죠.
0: 그리고 뭐 정청래 예. 대표나 이런 네. 쪽에서 강경파들이 이걸 쟁점으로 부상시키면서 정부가 손을 딱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TF가 있었는데 그 TF에서 여러 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정부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정부 안을 안 만들겠다. 이제 국회에 전적으로 맡기고 문제가 생겨도 국회가 책임져라. 이렇게 그냥 손을 놔버린 겁니다. 네. 저는 이 대목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여당 전당대회 이슈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냈어야 된다. 근데 정부조차도 그런 여당 내부의 강경파나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저는 큰 틀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방향에 동의해요. 네. 다만 보안수사 요구권이 원칙이고 보안수사권의 그 보조적으로 이를테면 경찰의 수사만으로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제도적 장치를. 그런데 왜 그조차도 외면하고 있냐. 이 점이 저는 답답한 거고요. 지금요. 이게 현실에서 그 이 실사구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에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일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게 예전에는 네. 고소를 하면 그 고소사건이 처리되는데 평균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1년이 지나도 고소사건이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선 경찰 수사 인력들이 수사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비나 뭐 다른 인력들로 나가고 싶어 하고.
2: 아니, 법의국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0: 법의국제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가 너무 부하가 커진 겁니다.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보안 수사 요구권마저도 경찰이 감당을 하게 되면 그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5: 네.
0: 그렇게 하기 싫다 때문에 일선 그 경찰의 수사 인력이 과부하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증원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이런 면밀한 그런 대안 없이 일단 폐지하고 보자. 근데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는 것 자체가

0: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전당대회 이전에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정작 공소청과 중수청이 어떤 직제하에 어떤 거버넌스를 갖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엉켜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치화시켜서 쟁점화되면서 보여주기식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두 가지일지 난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사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되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겠습니까?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이 필요한 건 다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기껏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그 필리버스터도 숫자로 이제 그만두게 시키고 그다음에 그냥 통과시키는 거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거든요. 아, 정성호 장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찾아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주당에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1: 네.
2: 왜냐하면 어차피 직접 만나봤자 얘기를 해봤자 서로 딴소리 할 게 분명하니까 말 좀 통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힘이 없다. 단독으로 통과시켜도 어떤 방법이 없다. 저는 지금 상황이 야 뭐 그런가 보다 또 단독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넘어가는 상황보다는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피해자뿐만이 아니에요. 피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3: 이게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것과 같은 건 아니지만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해서 그게 상당한 민주당에게 12대 4 정도밖에 안 나온 결과가 됐다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고 분석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용으로 소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소비되고 있어요.
1: 그럼 이것이 결국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영향을 생각을 했나요?
3: 엄청나게 줄 것 같아요.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네네네. 보안소권이 완전히 폐지됐다.
1: 그것도 네. 이게 2년 뒤인데도 네. 영향을 줄 거라고
3: 당연하죠.
1: 그 보시는군요.
3: 다른 거는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국면이 또 바뀌면 이슈가 바뀌고 전환이 되고 또 국면을 덮고 이럴 텐데 이건 국민들의 피의자건 피해자건 다 국민이거든요.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3: 근데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켰다 본회의까지 통과되겠죠 당연히 이제 법사위 통과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권이 여전히 이재명 정권이고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거 지금 보안소권 다 폐지하자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전 총리도 입장이 좀 바뀐 게 분명하고 모르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이제 출마를 하니까 고민정 의원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 후보에게.
1: 네.
3: 고민정 의원이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한다면 대단히 반가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 논리로 지금 접근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네. 이게 민주당에게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1: 알겠습니다. 네.
3: 또 다른 관점입니다만.
1: 네. 네. 이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런 지점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요.
4: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네네. 그 행동에 있어서 정말 유의미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 그렇죠. 네.
4: 국민의힘이 유달리 사실 그 법률가들이 과다 대표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럼 뭔가 좀 책임 있게 내용성 있게 뭐를 해야 되는데
5: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6: 현재 강원도 평창군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4: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적어도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을 언급했을 경우에는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문제가 많이 발생했구나. 이걸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다면 내 지지층, 강성 지지층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요구하지만 이것이 국민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적에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러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고 태도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이나 그 제주도 해군 기지라 이라크 파병이나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반대점을 설득하고 해 나갔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자세고 지도자의 역할이고 네. 의무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7: 저는. 알겠습니다.
0: 그러니까
7: 네.
0: 이게 지금

0: 뭐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법사위에 지금 그 이 법안이 상정이 됐지만 여당 내부 TF가 구성이 됐어요. 이 보안수사권 관련된 거기서 법사위 안과 별도의 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법사위에만 맡겨놓지 않겠다. 거기서 그럼 지금 이런 우려들을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을 내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분들은 전당대회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잖아요. 본인이 선호하는 후보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후보도 아니고 최고위원 나간 사람도 아니에요. 때문에 객관적인 그 입장에서 지금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는 이 우려들을 감안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여러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안 장치가 뭔지를
1: 네.
0: 검토해서 그걸 법안에 담아야 됩니다.
1: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좀
0: 지금처럼 그냥 폐지해놓고 네네네. 그 뒤는 모르겠다 이러면은 나중에 뒷감당 안 돼요. 아까 뭐 누가 말씀하셨죠? 다음 총선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그냥 논란이 되고 말 게 아니고 피해가 누적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그러면서 계속 이게 그 논란이 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나중에 뒷감당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원 등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그리고 인권보호국의 설치, 보안수사 이행기한 조정 같은 보안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경찰 내부에 아니,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3: 그게 수사심의회가 말이죠. 네. 의미가 없어요. 그 왜 의미가 없냐면.
1: 의미가 없습니까?
3: 수사심의회상에 나중에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보안수사를 하지 검찰이 사법기관인 사법기구인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신문해서 채택된 게 그게 증거로 채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 같은 걸 이제 판단하게 할 수 있죠.
1: 네.
3: 바로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도 말이죠. 그런데 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서영구 위원장 이건 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나가는 겁니다. 인권보호국하고 인권보호국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사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수사에 보완해서 수사를 직접 해야 되는 것이지 인권보호국에서 한다든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건 법원에서 전혀 증거 채택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1: 아무 의미가
3: 하나 만한 얘기다.
1: 하나 만한 얘기.
2: 선관위에서 네. 우리 요번에 네. 봤잖아요. 그 사람들 맨날 뭐 했습니까? 자체 감사를 벌이고 뭐 우리가 알아서 징계를 하고. 아 지금 보세요. 선관위 뭐 징계 제대로 했습니까? 과거 사건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해가지고 그 결국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자체에서 뭐를 한다라는 것은 거는요. 사실은 조직 논리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은 나누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4: 이게 수사라는 것이요. 그 결과의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사람의 신병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1: 그럼요. 네.
4: 그래서 이 수사의 어떤 절차나 과정이나 또 수사의 제도나 이런 부분은요. 어려우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쉽게 이해하고 수사를 그렇죠. 당하는 일반 국민도 심플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서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제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보완적으로 군더더기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그 수사 절차나 과정은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나 이런 부분은 그냥 검찰을 통해서 보완하면 돼요. 그렇게 간편한 제도를 왜 어렵게 복잡하게 끌고 가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0: 저게 대안이 될 수 없는 게 수심이나 인권보호국이나 외부인 참여로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경찰 수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수사라는 건 즉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거가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사후적인 어떤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는.
1: 그렇죠.
0: 근데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그러나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만 해가지고는 이게 공소제기에 적절성이 담보가 안 될 경우에 공소제기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1: 네.
0: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성범죄나 강력범죄 몇 가지 범죄로 제한을 해서라도 이걸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돼 있어요. 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는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져요?
3: 이게 왜 문제냐 말이죠. 지금 헌법에 따라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헌법을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경찰이 기소도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1: 아예 기소까지. 예.
2: 너무 과격
3: 아니 아무런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요. 검사가 그러면 기계면 AI입니까? 갖고 그대로 보고 있다가 요구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해서 요구 안 받으면 끝이에요. 경찰이.
1: 보안사 요구. 검찰의 역할은 그냥 읽고 넘기는 없어요. 거잖아요.
3: 그럼 이건 검찰 폐장이 낫다니까요.
2: 그리고 수사를 한 사람이 그 이 소위 말해서 기소를 할 때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 수사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공소 유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4: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넘긴 송치 서류만 보고 그걸 법원에 가서 공소를 유지해라? 공소 유지가 되겠습니까? 검사가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2: 글쎄요.
4: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보안 수사권 외에도 지금 특사경 문제도 있잖아요. 특사경 문제를 주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은 오히려 검사가 지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그것도 없애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일반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이 송치 안 하면 검찰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1: 네.
4: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했다가 그냥 종결 처리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형사법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어떤 것이 국민의 이익과 편익에 가장 부합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검찰 과거 정치 검찰의 문제점만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어쨌든 검찰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다 밟아야 된다.
1: 네.
4: 저는 그 감정 정서 충분히 이해하고 과거 검찰이 잘못한 것도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국민의 편익에 더 부합하냐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1: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 우리 패널 분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열린 토론 진행하면서
2: 항상 모아야죠.
1: 아 그래요?
4: 아니 저희는 뭐 크게 대립하는 건 없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우리가 좀 결론으로 좀 도달해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당대회 이후를 일단 미루고 좀 더 수기를 거친 뒤에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야 될까요?
3: 전 전당대회 주자 중에서 누가 용감하게 네.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1: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3: 정치인이 더 솔직해야 됩니다. 지금 네네. 보세요.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신중론을 폈다고요. 근데 총리 그만두기 전에 6월 25일 날이면 6월 30일까지 총리했으니까 그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국회에 맡기겠다. 그건 전당대회 용이잖아요 사실. 그건 네. 뭐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럼 이건 김민석 전 총리가 얘기를 다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너무 이렇게. 아니 그리고 이게 꼭 이것만 주장한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전당대회가. 거기 있는 당원도 많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고 그럼요. 언론이 이런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닥치고 그냥 보안수업 폐지 강선 당원 표 나 당선 이렇지 않다고요. 난 고민정 의원한테 좀 기대를 거는 거예요. 고민정 의원. 예. 일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여러 얘기를 하고 있던데
1: 네.
3: 고민정 의원이라도 얘기 좀 해서 이 국면을 좀 바꿔야 돼요. 보안수업 폐지가 마치 대한민국의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게 대한민국의 피의자 피해자 국민들을 다 구제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 알겠습니다.
3: 제가 그렇게 흥분할 이거 전혀 없는데 네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일단. 네.
1: 누군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후보 중에 누군가 생각을 바꾸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일 교수님.
2: 간단해요.
1: 네.
2: 그 보안수사권 철폐한다라는 입장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당권 나온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민의힘에서 뭐 태스크포스를 아니 민주당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도 공천 생각하면 이제 1년 넘은 공천 걱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저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유일하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이 움직여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의 당권 주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책임 있는 여당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좀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성 지지층의 눈치 보거나 내부 강경파의 그런 강경한 목소리 휘둘릴 문제가 아니고 큰 틀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우려 여러 부작용 예상이 되는데 그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 뭐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전당대회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당대회 후까지 남아서 뭐 또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떤 방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덮어놓고 폐지하고 보자. 그다음은 모르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때문에 지금 뭐 TF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뭐 구성한 의원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무슨 어떤 특정 계파에 그렇게 얽매여 있거나 이런 의원들은 아닌 것 같고 거기 좀 객관적으로 이런 우려를 듣고 법률 전문가들이나 또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나 여러 차원의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담아서 그나마 부작용이 가장 적은 안을 만들어야 된다.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여당이 그동안에
1: 네.
0: 뭐 얘기해왔던 것들도 있고 이 진행해온 방향이 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이태규 의원께는 좀 다르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지금 110석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이. 근데 이렇게 너무 좀 강 건너 불구경처럼 이런 일들을 너무 그냥 당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4: 그러니까
1: 해야
4: 저는
1: 될까요?
4: 뭐 당에서 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기계적인 그 기소와 분리를

0: 저 기소 수사 이 부분을 분리하는 부분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예. 공론화시키는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천적 행동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 부분은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전 이제 다른 위원님들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정치의 어떤 기능과 공간이 자기 역할을 좀 해야 된다.
1: 맞습니다. 네. 네.
0: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저는 대통령이 정말로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면 저는 정당 대표들 간의 회담도 좀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는 여야 원내대표가 적어도 이번에 논의된 형사소송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 이런 큰 원칙에 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요청하고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러면 우리 당이 일방적으로 이거는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좀 받아준다면 훨씬 좀 내용이 풍부하게 저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2: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총사퇴 안 해요? 이런 이슈야말로 아니 어차피 지금 회기 중도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장에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차라리 그런 제스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무얼 하는데도 절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3: 저는 국민의힘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뭐 제스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은 비판하고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렇게 그냥 비판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정확히 뭐냐면 하던 대로 하자입니다.
1: 네.
3: 검찰개혁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국민의힘 입장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무 안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걸
1: 보안사건
3: 비판만
1: 존치죠 그냥
3: 보안사건 존치뿐만이 아니라 예. 수사 개시권도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1: 네네.
3: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고요.
1: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면. 정치가 안 통하는
3: 검찰이
1: 거죠.
3: 검찰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좀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질문 드려봤고 문자가 오늘 엄청 많이 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5391님 검찰 경찰이 서로 함께 견제하고 수사해야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4092님 제가 작년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종결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되어서 이후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불송치 종결로 마무리됐을 텐데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국회에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7123님 보안수사권 없으면 억울한 피해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184님 각계각층의 소리를 잘 듣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완해서 추진되면 좋겠네요. 도진웅님 경찰의 업무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찰을 좀 더 뽑으면 안 될까요? 라고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이제 경찰에서 다 하는 거니까 경찰이 비대해지면 경찰의 힘이 더 커져서 검찰이 견제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백동현님 그래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또 반대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육티님 월급은 똑같은데 일만 늘어나면 경찰이 과연 디테일한 수사를 할까요? 이런 지점도 우려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샵 97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 토론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신열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483님, 오늘 코너 너무 좋습니다. 패널분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의 정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2482님, 열토 비대위원분들 한마디 한마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3806님, 오늘 다들 초흥분하셨습니다. 다들 좀 진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2: 근데 원래 방송은 약간 화가 났을 때가 제일 네. 좋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
1: 한번 여쭤볼게요. 약간 화가 좀 나셨습니까 지금 진짜로?
2: 약간 화가 났죠.
1: 약간 예. 화가 나 계시군요.
5: 근데 이런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전 민주당한테 화가 나요. 민주당한테. 국민의힘은 아예 전 포기했고
1: 네네.
5: 화낼 가치도 없어요.
1: 그렇군요.
5: 근데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보안수사 폐지 문제를요 완전 자신들의 어떤 당심 모으는데 이렇게.

0: 개항은 이거 비겁한 정치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흥분이 됐어요. 솔직히.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다른 이유는 아니고.
1: 그럼 네, 여기에서 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이 오늘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심송심 뭐 당청 동색 뭐 이런 말들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 호흡을 맞춘 진짜 여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사표.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2: 예, 뭐 아니 그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 네.
2: 단지 이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 상당히 그 정청래 의원, 정청래 전 대표한테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공격을 해 주는 바람에 김민석 전 총리는 상대적으로 나름대로 이미지도 좀 관리할 수 있었고 시간의 여유를 벌었던 측면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것이 친명 대 친청의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라고 오늘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7월 7일부터 뭐죠? 정보통신망법 개정된 거 이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친명 대 친청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1: 네네.
2: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조금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대결에서 전 송영길 의원이 나름대로 존재감은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존재감은 충분히 각인시켰다고 보고
1: 네.
2: 나름대로 김민석 그 전 총리하고도 나름대로 뭐 둘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그 본의 아니게든 어떻게든 하여간 그 김민석 전 총리도 나름대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당권 레이스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끔 만든 측면도 있다. 그리고 뭐 본인도 나갔으니까 뭐 끝까지 뛰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1: 네.
2: 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 고민정 의원도 출마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향해서 2030이 싫어하는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 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확인한 청년층 이탈과 외연 확장 과제 풀기 위해서 세대 교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민정 후보가 사실 뭐 최고위원 나갈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당대표 후보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3: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을 한번 했었죠.
1: 네네네.
3: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본인으로서는 뭐 다시 최고위원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3: 이제 당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여러 가지 그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은 4명 이상이 출마하게 되면은 컷오프가 있습니다. 컷오프에서 3명으로 압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컷오프 룰이라는 게 중앙위원회 70%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예요. 그럼 지금 4명이잖아요. 본인까지.
1: 네.
3: 그리고 뭐 또 누구 청년 후보 한 명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그 장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민주당을 지금 내세운 거 아닙니까?
1: 네네.
3: 최근 들어서 2030 그 민심과 민주당이 많이 유리돼 있고 괴리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고 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보이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설령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출마해서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이게 이제 아마 출마의 의미가 아닌가 싶고.
1: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청년 정치인을 위해서 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3: 뭐 그건 아니지만
1: 네.
3: 본인이 청년 정치인은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청년 정치를 내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대로 만약에 젊은 그 유권자들 표심과 유리된다면 미래가 있겠나. 뭐 이런 고민은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에
1: 네네.
3: 필요한 고민이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또 뭐 그런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는 저는 페이스메이커라면 출마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단지 페이스메이커를 넘어서서 뭐 될 수도 있다 혹은 되고자 한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게 아닌가 싶고 다만 출마의 1차적인 목적이 본인 당선된 것 이상으로
1: 네.
3: 정청래 대표가 당선 안 되도록 해야겠다. 이 목적이 뚜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출마의 변에서도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의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비판을 한 셈이고 뭐 그 이심 송심이나 이런 것도 완벽한 당정 일체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강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메시지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그 전당대회 경쟁이 진행되면서 김민석 총리 못지않게 이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해서 강한 이제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고,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강점은 호남 기반이에요.
1: 그렇죠.
3: 이번에 네. 이제 호남 비중이 1인 1표제 되면서 더 중요해졌잖아요. 더 비중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 경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호남 당원들의 표심 경쟁에 있어서 자신 있다. 이런 판단도 한편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설령 본인이 안 되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친명 후보 연대 혹은 뭐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정청래 대표 당선만은 맞겠다. 이 목적이 뚜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사표를 던진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 사이에서 때 아닌 또 자기 정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면서 좀 잠잠했었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 근데 자기 정치 폐해가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당대표 로망 발언을 거론하면서 반격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 이게 좀 세게 붙겠죠.
0: 근데 앞으로. 자기 정치란 단어는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결정적인 얘기예요. 사당 자기 사익을 앞세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국가의 미래나 뭐 공동체의 어떤 장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내가 당선돼야 되고 공천받으라고 경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도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걸 자기 정치라는 단어로 프레임화하는 것과 그냥 비판한 건 달라요. 근데 지금 자기 정치 논쟁이 붙었어요. 지금
1: 네네네.
0: 최근에 그 적통 논란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언제 때라고 말이야. 과거 얘기를 하느냐. 적자 논란하고 뭐 친노냐 친문냐 이걸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또 자기 정책이라 한단 말이에요.
1: 네.
0: 자기 정책이라는 건 서로 이제 그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이 서로를 갉아먹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칩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네거티브의 측면이 강한 거고, 이게 단순한 검증이라기보단 말이죠. 낙인 효과 같은 게 좀 있어요. 이 자기 정치는 아주 좋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상대를 검증하고 비판하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는 이런 것들이 의식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좋지 않은 게, 지금 출발이 지금 이 민주당의 당권 투쟁의 출발 자체가 너무 적통 논쟁 논란 그리고 자기 정치 뭐 이런 얘기로 가고,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이심송심 당청동세, 그러니까 너무 당과 청과의 관계가 일치돼야 된다. 완벽하게 일치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심송심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당과 청과의 관계, 당정 관계가 당청 관계 또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 이어서는 안 되죠. 또 너무 지나치게 수평적 일표도 없어요. 어느 일체감을 가지고 지향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건데
1: 네.
0: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그냥 당청 동생을 들고 나왔어. 이심송심.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와 같은 방향이긴 한데, 이 지금 민주당의 당권 투쟁이 미래에 대한 지향이나 이런 비전보다 뭐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이 적어도 초반에는 자기 정치 논란 그리고 적통 논란에다가 이재명 정부와 길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정도로 가는 거라서.
1: 근데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네. 내 편이야 그렇죠. 뭐 이런 거죠.
0: 출발 자체가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진 않아요 지금.
1: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감기약 먹고 잠들었다면 그 감기약 성분 무엇이냐 뭐 이거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오늘 그 김호준 씨 방송에서 영상 공개하고 굉장히 좀 영상 보면서 좀 그렇다면 김호준 씨도 선을 긋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좀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4: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너무 퇴행적이라고 보고요.
1: 네네.
4: 또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국방에서 과거에 이제 계엄령 우려를 처음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 자체가 정치적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1: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과거에 김민석 총리가 후단협을 해서 당을 배신했네 안 했네 또 누구는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있었네 없었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적통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퇴행적인 어떤 대결이라고 보고요.
1: 뭐 FTA 반대했네 찬성이 예, 뭐 이런 거죠.
4: 집권여당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런 싸움들은 제가 할 때는 아마 그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만 계속 높일 것이지
1: 네.
4: 이거 가지고 저는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자기 정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나 지금 그 당정 일체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하고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명은 이기는 민주당 또 한 명은 진짜 여당 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1: 네.
4: 그렇다면 그런 자기 정치나 이렇게 해서 정청래는 이거를 당정일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당의 대표도 부적격한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0: 이제 그런 것보다는 네. 좀 더 그럼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당정 일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나 모델은 뭐냐.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면 당정 관계를 이렇게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굳이 정청래 대표한테 자기 정치한다고 비난 안 해도 정청래 대표가 과거에 그럼 당대표 할 때 문제가 있었구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지 그게 안타깝고 특히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당정관계를 주관하잖아요. 그럼 당정관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된 점, 아쉬웠던 점,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계속하고 이건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당정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권에서 뭘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너무 자기 준비 고민 없이 나와서 실제로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격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부분도 굉장히 저는 퇴행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 뭐 아까 그 이성윤 의원 그 얘기 잠깐 좀 하면.
2: 하시죠. 예.
1: 그거는 전 그 문제 제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때 뭐 했느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12월 4일 날.
2: 근데 너무 검사처럼 성분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을 수 있는.
1: 제 말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네. 네. 그걸 정당하게 그때 뭐 했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선거 경쟁이니까. 근데 질문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기와 성분이 뭐냐.
2: 네네네.
1: 자는 척한 사람은 깨울 수 없어도 뭐 자는 사람은 깨운다 뭐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척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 그 결론은 그냥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나온 거 아니냐.
1: 일부러 안 나왔다 무서워서 예. 안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프레임이 거잖아요. 바뀌어요.
2: 네.
1: 이성윤 의원이 깔끔하게 당당하게 질문했었어야 돼. 그때 어떻게 했냐. 우리는 알고 싶다.
2: 네네.
1: 왜 당신이 저 계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사람인데 왜 그 자리에 참여 안 했느냐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감기와 성분이 어떠냐. 왜 자는 척했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 의혹 제기 플러스 완전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완전 인격 무시가 되는 거라서 이성윤 의원 이 신청계가 몰리는 거예요. 저 프레임 밖에 오히려 김민석 전 의원 전 대표로서는 좋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2: 그걸 담론은 영상 공개했잖아요.
1: 방어할 명분이 생겼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이성윤 최고위원의 그런 방식의 공세까지 동조하기는 좀 어려워
1: 그 얘기죠.
3: 보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뉴스공장에서 이미 1년 전에 그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이 나와서
2: 네.
3: 김민석 총리 담 넘는 걸 도와줬다 이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 방송 내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뛰어가는 이런 CCTV까지 공개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늦은 거죠.
2: 그렇죠.
3: 그 늦은 이유를 뭐 감기약 먹고 잤다. 그래서 보좌관이 두들겨서 깨워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어쨌든 안 온 게 아니고 계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엄 가능성을 제일 먼저 경고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에 대한 공세치고는 좀 같은 당 그 동료로 보기에는 좀 지나치다 이런 느낌이 아무리 선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들고
2: 감정을 좀 많이 상하게 하는 말이었죠.
3: 저는 네. 그 김민석 총리가 자기 정치 얘기를 꺼낸 그 핵심은 자기 정치에 있지 않고 뒷부분에 있습니다.
2: 네.
3: 자기 정치의 폐해로 당정 간의 혼선을 초래했다. 당정 간의 협력의 혼선을 초래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은 어쨌든 열심히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했다지만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 해외 순방 갈 때마다 여기서 뭐 1인 1표제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순방 성과를 덮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 갑자기 돌연스럽게 제기해가지고 당내 이제 논의가 이 논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2: 네.
3: 결과적으로 그것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혼선만 부추겼다. 또 뭐 평택을 공천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당정관계 이상신호로 정부 사이드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게 일반론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얼마 전까지 국정 2인자였던 사람이 이게 당정관계의 어쨌든 그 불협화음으로 당정관계 이상으로 그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혼자만의 인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부 인식 나아가서 청와대 인식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 거기에 발끈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그러지 않았다. 자기 정치가 없다.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해명은 언론과 내가 지면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여당 대표는 언론하고 인터뷰해가지고 여당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얘기했어야죠.
2: 근데
3: 지면 인터뷰는 안 하면서 네. 오전에는 뉴스공장 나가고 오후에는 매불쇼 나가고 다음날은 네. 새날 나가고 이거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편한 매체에만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2: 그러니까요.
3: 네. 자기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만 소통하고 그 제도 언론에 대한 레가시 언론이라고 하는 그 제도 언론에 대한 불신만 본인이 드러낸 거 아니 이런 반비판이 또 있어요. 때문에 저 프레임은 자기 정치 프레임은 논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조건 정청래 대표 불리합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2: 네네네.
3: 대통령도 정부도 청와대도 다 정청래가 자기 정치하느라고 지난 1년간 당정관계를 망쳤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저는 저 논란은 안 버리는 게 낫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4: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뭐 고민정 이제 의원도 출마했고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선을 긋는 것 같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이번에 또 다른 또 아이돌에 관련된 뭐 노자로 끝나는 말로 이슈가 되면서 약간 좀 신임을 좀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유시민 작가님도 이제 지난 주말인가요? 얘기했다가 다시 이제 인터뷰를 한다거나 뭐 방송한다거나 그러시진 않고요. 오늘 보니까 김호준 씨도 약간 선을 좀 긋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좀 고립되어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근데 일단은 이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 뭐 하냐면 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일종의 미디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 네네.
5: 그 사업 모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인상을 주면은 이게 그렇게 비즈니스 상으로 좋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정말 민주당의 빅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텐데 예를 들면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됐을 경우에는 빅스피커로서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좀 양쪽을 골고루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 중에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오늘 김민석 전 총리가 나오는 곳이.
5: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사실 옛날에는 김민석 전 총리가 그 뭐죠? 저 서울시장 나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뭐 화낸 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런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 제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비즈니스의 과정이기 때문에
4: 네.
5: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김어준 씨가 그 소위 말하는 권리당원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뭐 거기서 오늘 CCTV 등만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권리당원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겁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저는 김호준 씨의 그것까지 여기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주자도 아닌데
4: 네네네.
1: 좀 길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신 교수님.
4: 넘어갈까요?
1: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5: 죄송합니다.
1: 아니, 그 말씀은 아니에요.
5: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1: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네.
0: 아니요. 그런데 그 김호준 씨나 네. 유시민 씨가 이번 전당대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참전하느냐 그래서 정청래 후보의 편을 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구도가 정청래 전 대표 좀 불리한 구도예요 지금. 아까 고립되지 않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거죠. 제가 약간 여담으로 우리 신 교수님께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알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뭐 이심송심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청 동세 얘기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얘기나 안 하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지금 수도권 재선 40대 청년 여성 이미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민주당 반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세 주와는 좀 다른 이제 의미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대표에 좀 가까웠는데 친문이니까. 요즘에 약간 스탠스는 좀 이렇게 친명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따라서 현재 구도는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대단히 불리한 구도다.
4: 네.
1: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어준 씨도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4: 알겠습니다.
3: 아니, 오늘 인터뷰 보셨나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4: 두 분이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 네,
3: 그건 김어준 씨
4: 있긴 있었어요.
5: 자주 보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3: 아니 오늘 건 봤어요. 특별히.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4: 그 서울시장
3: 일종의 검증 인터뷰였습니다.
4: 네네네.
3: 그래서 그게 무슨 뭐 김어준이 전당대회 발 빼면서 김민서 쪽으로도 보험 드는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4: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심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 복당 금지해야 된다. 네, 강경한테도 고소했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태규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실까요?
0: 절대적 어떤 그 제도나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거죠. 예,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 장동혁 대표의 본인 어떤 심정을 그렇게 격하게 표현한 것 같은데
4: 네.
0: 저는 이제 당의 가치나 규범이나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징계해야죠.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저는 징계 받을 만하다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당내의 어떤 그 정치적 견해 차이나 갈등 이런 부분들

0: 에 대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누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러한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단순히 그것이 징계 차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당 대표의 권위나 리더십 또 윤리의 공적 권위도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고 결국 이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면 장동혁 대표 본인도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를 풀어야 이게 정치지 그걸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푼다. 이건 정치가 아닌 거죠.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적 기반에 의해서 권력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무려 공권력을 동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 극단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본인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한테 좀 반대하고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포용하고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 징계에서 본인한테 남는 게 감정풀이 외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지금 징계해봤자 남는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 정치라고 마이너스다. 봅니다.
1: 신일 교수님 예. 지금 사실 당장 국민의힘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징계로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2: 뭐 연구 복당 금지 뭐 그러면은 해당 행위라는 것의 구체적인 개념이 뭔지를 전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2: 그런 얘기 없이 연구 복당 금지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연구 복당 금지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의 뭐 선거를 도왔다 뭐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논리적 타당성이 과연 있을까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무소속일 때 도왔던 사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징계하자는 얘기 나왔었나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도 좀 갖추고 이래야지 아 이게 얘기할 만하구나라는 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1: 논리적 타당성이 맞지 않다라는 말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과 교수,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네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1799님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처럼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정은님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이해하는 토론을 보여주는 열린 토론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1등 갑시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 수사기관이 서로를 견제하지 않으면 부실은 은폐가 되고요. 정당이 다른 목소리를 징계로 막으면 갈등은 분열이 되죠. 당을 이끌 때는 다른 목소리도 또 먼저 들어야겠습니다. 제도를 바꿀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황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의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반품되거나 반품된 후 일부 수리한 상품을 리퍼비시, 줄여서 리퍼 제품이라고 하죠. 새 상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황기에 꽤 인기입니다. 물론 새 상품이 아니라 찜찜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리퍼 제품의 출고 과정을 보면 꽤 체계적인데요. 반품된 제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흠집이 있는지, 기능엔 문제가 없는지 몇 단계의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상품 S급과 A부터 C급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등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새 부품으로 수리되고 깨끗하게 포장돼 재출고되는데요. 그 과정에선 리포트가 제작되는데 어떤 요인으로 반품이 됐는지 문제점을 분석하기도 하죠. 최근 이커머스 업체들이 앞다투어 리퍼 전용권과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가성비 소비 트렌드에 리퍼 제품의 신뢰를 높이려는 기업의 노력까지 더해지면서 불황 속 리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더더의 4개 다시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나라봐 경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최성환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나 관세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물가를 밀어 올린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2: 네,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주요국 경제의 관심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이 경제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관세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그 기존 인플레이션 요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풀 꺾이고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5개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의 올해 설비 투자는 7,4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75%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 네.
2: 이 자금의 대부분이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데이터 건설에 필요한 장비와 부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1: 그렇군요. 이 AI발 물가 상승이 시장에서도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2: 네,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와 저장 장치 반도체 가격이 오르자 닌텐도와 마이크로소프트, 소니는 제품 가격을 인상했고요. 애플도 가격 인상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가격 인상 흐름은 물가 지표에 이미 반영되고 있는데요.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5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고요. 전자부품 도매 가격도 전년 대비 27%나 올라서 앞으로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 네.
2: 미국의 싱크탱크 전미 기업 경제협회 나베의 그레고리 다코 회장은 대규모 기술혁명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AI발 물가 상승이 지난해 관세나 올해 유가 급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관세와 유가는 일회성 충격이지만 AI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수요 증가라는 주장입니다.
1: AI 투자 확대가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런 분석도 나왔죠?
2: 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의 리사 쿡 이사는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가운데 실제로 집행된 규모는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다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전력 수요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미국 전력 수요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미국의 소비자 전기요금은 각각 연간 6%씩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제학자들은 AI가 코로나19 이후 나타났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1: 네.
2: 이 스마트폰 게임,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요. 전기요금 역시 전체 소비의 2.5%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그 일각에서는 AI가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1: 예.
2: 과거 기술혁명처럼 AI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네요.
2: 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즈는 한국과 대만의 고성장에 대해서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만 고용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반도체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성장이라면서 이 나머지 산업과 노동자들은 AI 호황의 혜택에 편입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인공지능 AI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특히 그 제조업들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세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2: 결국 그 반도체 호황의 가실이 일부 산업과 계층에만 집중되면서 경제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 사실 양극화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반대초의 네. 독주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부 산업과 계층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산업과 계층은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그 K자형 양극화를 설명하는데요.
1: 네.
2: 이 잘 되는 쪽은 계속 올라가고 안 되는 쪽은 계속 내려가는 현상을 이제 영어 알파벳 K자에 빗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이 같은 그 K자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AI 열풍이 이를 더 한층 그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들의 본거지인 한국과 대만에서 이 같은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짚은 것인데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반면에 다른 산업은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2: 이 대만 중앙은행은 6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AI 수요 급증이 산업과 계층 간 경제적 성과를 극명하게 갈리는 경제를 만들 위험이 있다면서 부유층은 번영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EU에 다시 가입하자 이런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면서요?
2: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는 브렉시트라는 단어 기억하실 텐데요.
1: 네.
2: 이 브렉시트는 뭐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과 탈퇴를 뜻하는 엑시트의 합성어입니다. 2016년 국민투표에서 이제 탈퇴가 51.9%로 결정이 됐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EU,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했습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막대한 EU 분담금 부담과 인구 이동 자유 원칙에 따른 이민자 급증 등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제 이게 결국 브렉시트로 이어졌던 것인데요.
1: 네.
2: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브렉시트라는 합성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브렉시트는 브렉시트에다가 후회를 뜻하는 리그렛을 더한 것인데요.
1: 네.
2: 말 그대로 이제 영국이 EU 탈퇴를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브렉시트 이후에 무역, 이민, 재정, 금융 등에서 기대한 이득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서 재가입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표현입니다.
1: 탈퇴를 후회할 정도라면 탈퇴로 인한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다는 얘기인가요?
2: 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웨스트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은 EU 탈퇴는 재앙적 실수였다면서 EU 재가입 논의에 불을 지폈는데요. 영국의 미래는 유럽에 있으며 언젠가는 EU에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이 다음 총선에서 EU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국민들에게 그 방향을 승인받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회원국들과의 무역 시 통관 절차가 새롭게 요구됐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이 부담해야 될 시간과 비용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1: 네.
2: 이에 따라서 이제 물류 지연,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제 수출입 감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브렉시트는 이미 취약해진 영국 경제 구조에 추가적인 마찰과 불확실성을 부과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또한 브렉시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이민 통제의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EU 회원국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이제 심화되고 있고요.
1: 네.
2: 여기다가 영국이 이민 제도를 좀 변경을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리포터와 함께하는 경제 현장입니다. 박수정 리포터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2: 네, 삼겹살에 한우, 갈비까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죠. 네. 오늘은 국내 육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미트 엑스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가보고 싶을 만큼 다양한 고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있지만 이번 박람회에서는 이 미국산, 독일산 육류와 염소고기,

0: 또 수비드 육류 제품까지 다양한 육류 산업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과 유통, 외식 창업, 설비 산업까지 육류에 관련된 전 분야가 소개되면서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1: 단순히 고기를 전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육류산업 전반을 보여주는 행사였군요.
0: 그렇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다양한 육류 제품들이었는데요. 이 독일산 돼지고기인 블랙포크도 볼 수 있었고요. 미국산 육류까지 해외 축산물이 소개됐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식이나 보양식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염소고기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염소고기 관계자 들어보시죠.
2: 예, 저희는 그 국내에 호주산 염소고기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뭐 육류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종류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미트 엑스포 자체가 미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엑스포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염소고기를 들고 나갔어요. 굉장히 핫해요. 어찌 보면 과열인가 싶은데 사실은 과열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염소고기를 못 들어오신 분도 많고 특히 젊은 층에서도 아직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왜 몇 년 전부터 국내 젊은 층들이 양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잖아요. 그런 배경을 보면 특히 해외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고소득층의 어떤 젊은 층 뭐 에스닉 푸드라든가 어떤 특별한 음식에 대한 선호가 있는 층들의 니즈도 맞고 또 보통 어르신들이 어떤 보양식을 찾는 그런 니즈도 맞고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일단은 염소고기를 예상치 못하고 오셨다가 염소고기가 있네? 일단은 첫 번째 그 반응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또 기존 육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기존 육류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서 어떤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도 많고요. 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한번 드셔보세요 했을 때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드셔보시고 나서는 100% 이거 뭐 양지 맛이네? 소고기 양지 맛이네? 굉장히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뭐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육류까지 만나볼 수 있었다니까 흥미로운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0: 네. 이 염소고기도 있었지만 오리고기도 있었고요. 다양한 육류 제품이 소개되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사장의 분위기가 마냥 밝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 시식 코너마다 사람들이 붐볐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가장 큰 고민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한우와 한돈 업계는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면서 판매가 예전 같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한우 한돈 브랜드를 운영하는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3: 네. 네, 저희는 온라인 도매몰입니다. 그래서 도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키우는 소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상북도 쪽에서 한 3만 4천 원 정도 저희가 사육을 하고 있고 거세우 무항생제 한우만 이제 사육을 하면서 저희가 도축, 가공, 유통까지 다 하는 그런 회사죠. 육류 소비가 너무 없습니다.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육류 소비가 안 되고 있는데 생산지에서 원가만 자꾸 높아지고 있어서 뭐 유가 변동이라든지 뭐 환율 문제 또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많이 데미지를 입었었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올라서 이 원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소비자한테 외면을 많이 받고 있죠. 죽을 맛이죠 지금. 그만큼 소비가 좀 돼줘야 저희도 뭐 마음 놓고 생산하고 할 텐데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생산하는 족족 지금 거의 뭐 냉동 들어간다든지 냉장 재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좀 많죠. 그래서 소규모 육가공들은 지금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편이고 또 생산자분들 지금 사료값 때문에 좀 힘드시고 판매자들은 판매가 잘 안 되니까 힘들고 근데 그렇다고 공장을 안 돌릴 수도 없고
1: 아무래도 고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달라지고 있네요. 뭐 고깃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관심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이번 박람회에서는 육류 제품만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고기를 가공하고 포장하는 기술부터 이 냉장 냉동 운반 시스템과 대형 조리 설비까지 외식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외식업의 공사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또 행사장 한쪽에서는 외식업 창업과 경영 노하우를 상담하는 부스가 있었는데요. 이번 미트 엑스포를 주최한 외식 경영 관계자에게 최근 외식업계 상황과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4: 저희 미트 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0: 현재 하고 있는 육류 관련된 산업 박람회거든요. 여기는 지금 고깃집에 관련된 오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물들이나 고기 유통이라든지 고깃집 창업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모아놨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고깃집이라는 건 참 많은 분야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술과 같이 먹는 삼겹살집으로 대별되는 고기 술집 아니면 뭐 국밥으로 대별되는 고기 밥집이 있는데 술과 같이 먹는 고깃집 그리고 밥으로 밥과 같이 먹는 고깃집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술과 같이 먹는 고깃집들은 좀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주류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지금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고 고기를 이용한 밥집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덮밥도 있을 거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제육도 있을 거고 국밥도 있고 이런 고기를 이용한 밥집이 점점 외식에서 좀 전에보다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고기 밥집 쪽에 좀 더 시장의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 그쪽으로 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1: 정말 외식업계의 고민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최근 외식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찾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미트 엑스포에서 한우, 한돈 또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육류 그리고 외식 창업 정보까지 만나봤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는 소비 소비자들에게는 새로운 먹거리를 만나는 재미가 있었고요. 네. 또 외식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1: 네, 잘 만나봤습니다. 박수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너드 커넥션이 부릅니다. 좋은 밤, 좋은 꿈.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순서인데요. 라임 세무회계 홍성환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2: 네,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곤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서울 전지역과 함께 경기도의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는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지역들에 대한 별도 해제 없이 신규 규제지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25년 10월 15일 대규모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다시금 이루어진 신규 지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 다른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거래 제한, 대출 한도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세금 부담 문제까지 연쇄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을 앞둔 분들이라면 해당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대출 규제만이 아니라 부동산 세금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대표적으로는 취득 단계에서의 취득세 그리고 양도 단계에서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2: 네,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타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이른바 매매, 두 번째로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 세 번째로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입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매매를 통한 취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가 첫 번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증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1에서 3%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여전히 기본세율인 1에서 3%만 적용을 받게 되겠지만 새로운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취득세가 무려 8%로 중과됩니다. 한편 이미 주택이 두 채 있는 세대가 세대 내 3주택제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려 12%의 3주택 취득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해 3천만 원의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세율, 즉 8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세 번째로 취득할 경우에는 12% 세율, 즉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의 구분 하나로 5천만 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셈일 텐데요. 이처럼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는 행정 구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 부담에 직결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를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2: 일시적 2주택자는 실소유자가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잠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것일 텐데요. 이 경우 세법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긴 합니다.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취득세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새 집을 사는 즉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단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 당시 감면받았던 세율과 중과세율의 차액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목적이라면 취득세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갈아타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3년 내에 기존 주택 매각을 지켜야 취득세 일반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편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종전 주택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1: 그렇다면 증여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2: 네, 먼저 증여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그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일반 증여 시 취득세율은 3.5%이지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의 취득, 증여 취득 중과세율은 무려 12%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일반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받을 때는 취득세가 3,500만 원,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1주택자가 자신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 한 채뿐이라면 일반 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 등 직계가 아닌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자가 1주택 상황이라 하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면서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증여 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한편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 취득세율인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2: 네. 한편 상속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상속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취득이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0.8%의 취득세율,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는 기준 시가의 세율을 곱하는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세법에서도 비자발적 취득으로 보아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과 양도소득세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2: 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은 양도소득세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즉,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보유만 2년 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만 만약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의 양도라면 이 경우에는 보유 2년에 더불어 거주 2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오랜 기간 보유했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이력이 있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매우 실질적인 변수라 할 수 있겠고요. 한편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세대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양도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더라도 양도하는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때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다주택자 중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1: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판단은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2: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요약하자면 비과세 거주 요건 여부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가 기준이고
1: 네.
2: 다주택 중과 여부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지가 기준입니다. 즉 내가 주택을 살 때와 팔 때 각각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부동산 세금 전체에 걸쳐서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는 항상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여부와 그리고 그 적용 시점 그리고 예외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르면 손해볼 수 있는 생활 법률 상식에 관한 경제와 법. 지금까지 라임 세무회계의 홍성환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여름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덜어내거나 낮춰주는 기능이지요. 높은 기온을 낮추고 눅눅한 습기를 없애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제품의 형태면에서도 점점 덜어내는 추세인데요. 날개를 없앤 선풍기도 나왔고 직접 닿는 바람을 없앤 무풍 에어컨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전원선이나 소음까지 계속 뭔가를 없애고 덜어내고 있지요. 이렇게 똑똑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군사를 덜어내면 내 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축축한 땀은 덜 나올 테니까 보다 쾌적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겠지요. 이금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날씬한 아가씨끼리.

네, 오늘은 화엄사 꽃스님으로 불리면서 불교계 아이돌로 떠오른 범정스님의 산문집 사랑을 알아 참 다행이다 중에서 부모로부터 이별을 배웠습니다 라는 글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언젠가 인터뷰를 하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어온 적이 있다. 스님, 젊은 나이에 그 외모로 사회에서도 잘 사실 것 같은데 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셨나요? 아마 나를 접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일 것이다. 삶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곤 한다. 스스로 선택해 나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흐름 속에서 떠밀리듯 새로운 길 앞에 선다. 어린 시절에는 더욱 그렇다. 나의 출가도 그런 흐름에 놓여 있었다. 중학생 때였다.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모두 절에 데려갔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출가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었다. 바로 이별이었다. 절에 도착해 짐을 내려놓자마자 부모님은 차를 돌렸다. 이별에 대한 예고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소년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한 달 넘게 울었다. 지리산 계곡물 소리가 내 울음과 뒤엉켰다. 동생을 끼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커다란 상실이 뒤섞인 밤들을 보냈다. 만약 그때의 상처만 쥐고 살았다면 나는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머무는 공간 옆이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방이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던 작은 아이가 있던 곳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나는 출가 수행자로 하루를 열고 닫는다. 과거와 현재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셈이다. 시간을 견디고 살아낸 방식이 한 사람을 만든다. 출가는 내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가르쳐 주었다. 흘러온 길이 어떠했든 그 시간을 어떻게 품었는가가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것이다. 왜 출가를 했느냐라는 질문은 당신은 어떻게 이 길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해보고자 한다. 이 길 위에서의 하루가 나에게는 여전히 새롭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곤의 송학사 띄워드리겠습니다.

0: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1: 2026년 7월 9일 3시 5분 전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 네, 지난 6월 20일이었죠. 참으로 애통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오키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였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유의 유쾌한 입담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셨고 지난 1월 제작진과 통화했을 때만 해도 힘찬 목소리로 건강이 좀 나아지면 다시 출연하겠다고 하셨기에 황망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요임을 열전 시간에는 영원한 이웃사촌 고 오키 씨를 기리면서 그분의 음악 인생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오키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피란지였던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악극단을 운영하셨는데 특히 아버님은 세계적인 테너 마리오 란자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서 코리아 란자라는 별명이 있으셨다고요. 그런 부모님 덕분에 오키 씨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무대와 가까운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노래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가방을 휙 던져놓고 종일 노래만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던 소녀에게 기회가 찾아온 건 15살 무렵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던 고모의 소개로 가수 현미 씨를 만나게 되고 그걸 계기로 작곡가 이봉조 선생에게 오디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오키 씨는 여성 보컬 그룹 서울 시스터즈의 리드 보컬로 발탁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시스터즈 하면은 고 방시리 씨가 속했던 여성 트리오를 생각하실 텐데요. 오키 씨가 활동했던 서울 시스터즈가 그보다 훨씬 앞서 활동한 팀이었지요. 오키 씨의 서울 시스터즈는 1968년 5인조 여성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키 씨의 노래들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나는 몰라요, 두 손을 잡아요, 눈으로만 말해요.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문열전 지난 6월에 세상을 떠난 가수 오케 씨를 추억하면서 노래 들어봤습니다. 나는 몰라요, 두 손을 잡아요, 그리고 눈으로만 말해요 전해드렸습니다. 데뷔 전 연습 과정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명곡 봄비를 부른 박인수 선생에게 직접 영어 발음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팝송 가사를 꼼꼼히 짚어가며 철저히 미국식 발음을 익혔다고요. 그리고 악기 연습은 록의 대부 신중현 선생에게 지도를 받았으니 서울 시스터즈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서울 시스터즈는 곧장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당대 미국 팝밴드의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70년대 팝스타들의 성지였던 라스베이거스 무대에 오르게 됐지요. 프랭크 시네트라, 톰 존스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섰던 그 대형 무대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듬해 김종순 작사 김희갑 작곡의 발라드 나는 몰라요를 발표하며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데요.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듬해에 발표한 눈물로 쓴 편지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톱 가수 반열에 안착할 수 있었지요. 서구적이고 세련된 외모에 허스키하면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음색은 오키 씨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게다가 해외 무대에서 다져진 무대 매너와 시대를 앞서간 패션 감각은 70년대 젊은 층을 사로잡았지요.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의 나팔바지를 유행시키기도 했고 열 손가락에 반지를 낀 손으로 마이크를 쥔 모습이 카메라 앵글에 자주 잡히곤 했습니다. 그야말로 유행을 선도하는 요즘 말로 최고의 셀럽이었지요. 1975년에는 애절한 고음이 돋보이는 눈으로만 말해요, 펑키 리듬에 어쩌면 좋아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놀라운 감성과 가창력을 과시했고요. 76년도에는 그녀의 영원한 대표곡 이웃사촌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노래 들어보실까요? 오키의 이웃사촌, 그리고 이어서 돈 때문에 노을 이어집니다.

네, 오키 씨의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웃사촌, 돈 때문에, 노을 순서로 들어봤습니다. 가요 인물 열전, 지난 6월에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오키 씨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본 이웃사촌에는 재미있는 시대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의 주도로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반상회가 처음 생겼는데 오키 씨가 이웃사촌을 발표하자 시골 이장님들은 마을 스피커로 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반상회 안내 방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치 그 노래가 대한민국 반상회의 공식 주제가처럼 인식됐고 곧 국민 가요가 됐지요. 가수로서 최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1977년 어느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러 갔던 오키 씨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스포츠 스타를 만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멘트로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사전 5기의 신화 세계 복싱 챔피언 홍수환 씨였지요. 두 사람은 곧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분야가 다른 두 스타의 만남에 지인들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지만 오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홍수환 씨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홀연히 무대를 떠나갔지요. 나중에 오케 씨가 회고하기를 긴 시간 동안 쉴 틈 없이 노래하다 보니 많이 지쳐 있었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시집을 가서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갔는데 공백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수 오키는 잊혀지고 홍수환의 아내로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밀려든 공허감이 노래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켰지요. 결국 다시 마이크를 잡은 오키 씨는 2017년 신곡 인생열차를 발표하며 멋지게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희열을 그녀는 마음껏 만끽했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노래 부르며 많은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다던 오키 씨. 하지만 2년 전 야속하게도 신장암 판정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왔는데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지난 6월 20일 가족들의 배웅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떠나보내는 연결식장에서 남편 홍수환 씨가 남긴 고별사가 많은 분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가수랑 살았나 싶다. 사람들은 참 재밌고 유쾌한 오키로 기억하지만 나에게는 말이 없는 조용한 여자였다.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너의 히트곡이 뭐냐고 물으시면 우리 오키는 이웃사촌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 VIP 특실로 모셔라 하실 것 같다. 나는 우리 아내가 천국에 갔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의 영원한 이웃사촌 오키 씨, 부디 아픔을 잊고 평안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가수 오키 씨를 추억해봤고요. 오키 씨의 노래 인생열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키 씨와 홍수환 씨 부부가 함께 노래한 아내의 일기, 그리고 오키의 이제는 알 것만 같아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9년 7월 10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은 최연소 강호동 모래판 회오리. 모래판의 무법자 강호동이 씨름판에 쿠데타를 일으키며 최중량급인 백두급을 제패, 돌연 최강자로 부상했다. 강호동은 9일 부산호에서 끝난 제44회 장사씨름대회 백두급 결승에서 제41대 장사였던 임용재를 3대0으로 완파, 18세의 최연소 챔피언 기록을 세웠다. 특기인 힘을 바탕으로 한 들배지기 기술 등을 구사한 강호동은 준결승전에서 당대 최고의 천하장사 이만기 마저 2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으며 왕좌에 오르기까지 단 한 판도 내주지 않는 기염을 토했다. 키 1m 82, 체중 120kg으로 지난 2월 마산상고를 졸업한 강호동은 경기 전 괴성을 곁들인 독특한 제스처 등으로 모래판의 무법자로 불려왔다. 강호동은 이날 우승한 뒤 준결승에서 이만기 선배를 이기고 난 뒤 자신을 얻었다며 오늘의 우승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이만기 선배 덕분이라고 능청을 떨기도 했다. 네, 요즘 젊은 분들은 강호동 씨를 코미디언이나 MC로만 아시겠지만요. 1989년 당시의 강호동은 그야말로 모래판의 최강자였습니다. 10대 나이로 쟁쟁한 장사들을 꺾고 천하를 제패했지요. 특히 당시 최고였던 이만기를 꺾고 윙크하며 포효하던 모습은 씨름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2026년 7월 9일 3시 50분 전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계획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박상철의 무조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세월 따른 노래 따라 벌써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예전에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세월이 아닌 친구의 수로 세고 당신의 삶은 눈물이 아닌 미소의 수로 세라.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친구들이 내 곁에 있는지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곰곰이 헤아려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많을수록 잘 산 거겠죠.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김태희의 소양강 처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0: 오늘도 강박과 살아갑니다. 신재현 지음, 성우, 길기철 읽음. 1장 강박의 정체. 왜 멈추려고 할수록 더 강해질까? 뇌는 불안을 피할수록 더 잘 배웁니다. 강박이 강화되는 과정은 놀랄 만큼 정교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었습니다. 운이
1: 하는 생각이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2: 현재 전라남도 담양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문이 잠겼는지 같은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불안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뇌는 불안이 줄어드는 그 순간을 생존 성공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불안이 찾아오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서 확인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이 과정이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부적 강화입니다. 여기서 부적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안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행동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한 자극이 사라지면 그 행동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심리학자 스키너가 말했듯 행동은 결과에 의해 강화됩니다. 당신이 확인하고 안심할 때마다 뇌가 그 강박 행동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시 말해, 불안을 멈추려는 당신의 시도는 오히려 뇌가 불안을 더 잘 배우게 만드는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0: 안도감은 뇌에게 강력한 보상입니다. 강박 행동은 대부분 불안을 낮추기 위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그 행동이 진짜로 불안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불안이 짧게 내려갔었다면 뇌는 그 방법을 가장 먼저 꺼내듭니다. 그렇게 반복이 쌓이면 강박 행동은 생각해서 하는 선택이라기보다 습관이 됩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익숙해지면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강박 행동도 비슷합니다. 확인하기, 씻기, 정리하기, 숫자 세기.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처럼 실행되기 쉽습니다. 연구자들은 강박장애에서 습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된 안도감은 이 행동이 정답이라는 확신을 뇌에 새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몸이 먼저 문고리를 잡고 수도꼭지를 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이상해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습관을 너무 성실하게, 너무 빨리 형성했을 뿐입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착각. 강박의 뇌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불안을 잊는 능력이 유난히 느리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원래 유연합니다. 길을 가다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도 벌레가 사라지면 뇌는 이제 끝이라고 신호를 보내며 공포 반응을 꺼줍니다. 마치 칠판에 쓴 불안이라는 글자를 지우개로 쓱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박의 경우 이 글씨가 잘 지워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논리로는 끝났는데 감각으로는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위험해. 뭔가 찝찝해. 라는 감각이 계속 남는 겁니다. 이 현상은 흔히 공포서거, 더 넓게는 안전신호 학습의 어려움과 함께 설명됩니다. 밀레드 등의 연구는 강박장애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학습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뇌가 안전을 학습하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끝까지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확인 행동을 해버리면 뇌는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전했다.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국 뇌는 불안을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오직 강박적 행동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작은 연습. 안도감의 유효기간 측정하기. 강박 행동이 가져다주는 가짜 안도감의 실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1. 가장 자주 하는 강박 행동을 고릅니다. 확인, 씻기, 검색, 되뇌기 등. 2. 그 행동을 한 직후, 안도감이 지속되는 시간을 잽니다. 10초, 30초, 3분. 다시 혹시 라고 불안을 느끼기까지 걸린 시간도 기록합니다. 이 실습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안도감의 유효기간은 짧다는 사실을 몸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더 확인할수록 더 편해질 것이라는 착각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가 절망적으로 들리시나요? 이미 뇌가 이렇게 배워버렸는데 나아질 가망이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강박이 학습으로 만들어진 회로라면 새로운 학습으로 덮어씌울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뇌과학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찰흙과 같습니다. 강박의 회로를 산 속에 난 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매일 다니던 길, 즉 강박 행동은 하도 많이 다녀서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니지 않은 길, 즉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견디기는 수풀이 우거져 길이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늘 편한 고속도로로만 다니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룰 치료의 여정, 특히 ERP, 노출 및 반응 방지는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발을 내디뎌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도 확인하지 않고 견뎌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시덤불에 찔린 듯 아프고 미칠 듯이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이겨내면 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 확인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불안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절로 가라앉네? 이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수풀이 눕고 흙이 다져져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동시에 예전에 다니던 강박의 고속도로는 조금씩 덜 쓰이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뇌가 공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불안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안해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강박은 얼마나 흔하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강박을 숨기며 버틸까요? 다음 글에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강박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닥터 조르바의 강박증 이야기. 강박증. 왜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걸까? 책을 읽어도 자꾸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래. 라며 자책감이 든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 이 영상을 먼저 봐주세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불안이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는지 그 속임수의 공식을 직접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최고의 클립은 1번.
2: 최고의 클립은 2번.
3: 최고의 클립은 3번을 눌러주세요.
1: KBS
2: 오디오북.
3: 최고의 클립.
4: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플라톤 지음, 최유경 옮김, 성우 이자영 읽음. 소개글. 소크라테스는 여러 가지 죄로 아테네 시민들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죄목은 모두 그가 철학을 가르쳤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멜레토스이고 소크라테스는 몇백 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단 앞에서 연설을 한다. 이 유명한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는 그의 철학적 실천을 변호하고 철학적 삶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결론. 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를 고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들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할 정도로 저를 아주 잘 설득했죠. 물론 그들의 말에 진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숱한 거짓말 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연설에 속아선 안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리 대단한 연설가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면 자신들의 거짓이 바로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니 이 또한 너무 놀랍습니다. 그들이 일컫는 연설이란 진실이 담긴 제 연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서 진실만을 듣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들처럼 한껏 꾸민 화려한 연설은 못합니다. 그저 제 생각과 주장을 진솔하게 전달할 뿐입니다. 저는 제 연설에 정당성이 있다고 자신하고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젊은 연설가처럼 듣기 좋게 꾸며 말하길 기대하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온 제가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하던 대로 자신을 변호할 생각이라 이제부터 광장, 환전상들의 탁자 혹은 다른 어느 곳에서든 제가 버릇처럼 쓰던 말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이에 놀라 제 말을 막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제가 70이 넘은 나이에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봐서 이곳의 말들이 제게는 너무 생소합니다. 그러니 제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라 여기고 제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어떻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용만 따져주십시오. 웅병가는 진실을 말할 테니 재판관님들은 정당하게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우선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의 오래된 고발 내용에 대해 답한 후 나중에 저를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부당하게 고발한 자들이 너무 많고 저는 그들이 나름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처음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토스, 당시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 와 그의 일당들보다 더욱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의 정신을 사로잡아 거짓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을 탐색하는 현자 소크라테스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나쁜 일을 좋은 명분으로 치장하는 사람일 뿐이라며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제가 두려워하는 저의 첫 고발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크라테스의 사랑과 죽음에 관한 네 번의 대화,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적 기록으로 평가받는 플라톤의 대화편 가운데 소크라테스 철학의 정수를 담은 네 편의 작품을 한데 묶어 펴낸 책입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인데요. 플라톤의 대화편은 서구 사상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지혜의 복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네 작품은 고대 아테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논증과 대화를 담고 있죠. 이 작품들은 단순한 철학적 글쓰기를 넘어 인간 존재와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의 기록으로 읽힙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 실린 네 편의 글은 소크라테스라는 한 인간의 삶과 사상이 가장 극적으로 응축되어 있는데요. 재판과 투옥, 죽음과 사랑이라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며 철학이 관념의 유의를 넘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0: 이거 제가 보기에는 대상 포진 같은데. 아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1: 아, 일주일 전부터였나? 세탁물을 정리하는데 뜨끔하더니 점점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아, 담인 줄 알았는데 대상 포진이요?
2: 네, 이거는 내과 가시는 게 빠르세요.
1: 아, 이왕 왔는데 침으로는 안 됩니까?
2: 침으로 면역 체계를 끌어올려 통증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좀 더뎌서. 아, 그러면 오신 김에 침 놔드릴 테니까 끝나면 내과도 가세요.
3: 승범은 정미를 불렀고 진료실에 들어온 정미가 환자를 데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승범은 한숨을 내쉬었다. 환자는 드물게 왔다. 홍보덕과 장영감의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오는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어서 홍보와 장영감에게 준 돈마저 아까울 지경이었다. 게다가 귀신은 계속 보였다. 그 아줌마 귀신은 항의하듯 한의원 앞까지 왔다가 장영감이 소개해준 사람들만 왔다 하면 불편해하면서 자리를 비켰다. 볼 때마다 익숙해지지 않는 그 모습에 매번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나저나 이대로 돈만 축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출이자는 꾸준히 나갔고 지금 벌이로는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간당간당했다. 다행히 오늘은 서울에서부터 알던 환자가 온다고 연락이 왔다. 승범은 감사한 마음으로 송기훈보다 몇천 배나 친절히 진찰하겠다고 다짐했다.
4: 왜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가지?
3: 자비로 산 화분에 물을 주고 커피를 마시며 밖을 보던 정미가 하는 말에 승범은 그 옆에 섰다. 맞은편 한약방을 보니 여러 사람이 부산스럽게 길을 걷는다. 그 뒤를 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 뒤를 마냥 쫓던 남자 귀신이 두 팔을 벌렸다. 팔의 근육이 움직이더니 팔이 점점 길어졌다. 휘청거리는 팔이 도로가를 벗어나려는 한 할머니의 팔을 스쳤다. 멍하니 앞을 보던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인도로 올라섰다. 승범은 귀신에게 붙들렸던 발목이 무척 시렸던 게 떠올랐다. 할머니는 사람들의 틈에 섞여 한약방에 열린 나무 문으로 들어갔다. 전화벨이 울렸다.
5: 네, 승범 한의원입니다.
3: 데스크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책장만 뒤적이던 태경이 전화를 받았다. 몇 번 내내 대답하던 태경이 승범을 불렀다.
5: 저 서울에서 오시는 환자분 전화요.
3: 승범은 무선 전화를 귀에 댄 채로 창문 앞에 섰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6: 거기가 인터체인저에서 뭐나요?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도 한참을 가네요.
2: 아, 그렇게 멀지 않을 텐데요. 그 지하도로 가지 마시고 갓길로 빠지셨나요?
6: 예. 저기 시내가 보이네요. 시내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나요?
3: 수화기 너머로 깜빡이 소리가 들렸다. 승범은 상체를 내밀어 멀리 우측편을 봤다. 하얀 승용차가 유유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점점 가까워지자 운전석에 앉은 중년의 남자가 보였다. 환자였다.
2: 선생님 보입니다. 한의원은 2층에 있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3: 승범은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환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도 승범에게 마주 손을 흔들었다. 반가운 마음에 활짝 웃던 승범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를 봤다. 길게 내린 머리카락 사이로 표정 없이 앉아있던 여자가 승범을 보고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놀라 움찔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다가 균형을 잃었다.
4: 조심!
3: 반사적으로 정미가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바깥으로 떨어질 뻔했다. 그 귀신은 환자의 운전을 방해하더니 한약방 앞에서 핸들을 돌려 차를 세우게 했다. 환자는 들고 있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는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러곤 멍한 표정으로 승범의 한의원이 아닌 수정 한약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5: 오, 선생님!
3: 승범이 허겁지겁 달려갔다. 한약방으로 들어가자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틈바구니에 서 있는 서울 환자를 발견했다.
7: 선생님!

0: 그러나 TV 앞에 앉아있던 공실이 승범을 봤다. 밖으로 나와 한 의원 앞으로 오자 그 앞에서 환자가 허허 웃었다.
1: 아, 이거 전혀 다른 곳인데 나도 참 헷갈릴 게 따로 있지. 괜히 원장님께 미안하군요. 아, 내가 귀신에게 홀리기라도 했나.
2: 아, 아닙니다. 초행길에 지치셨을 만도 합니다. 올라가시죠. 제가 오미자차 준비해놨습니다.
0: 앞서는 환자의 뒤를 따르던 승범은 문득 든 생각에 걸음을 멈췄다.
2: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환자의 말처럼 귀신이 사람을 홀려 한약방으로 가는 거라면?
3: 어이, 한의사 양반.
0: 어느새 따라온 공실을 보고 승범이 화들짝 놀랐다. 도망치려고 몸을 돌릴 때 공실이 급히 말했다.
3: 내가 도와줄 수 있어.
0: 그 말에 승범은 발걸음을 멈췄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돌아섰다. 멈춘 승범을 보고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승범은 뒷걸음질 쳤다.
3: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
0: 공실이 다급해져 소리를 질렀다. 다시 승범은 멈춰서서 입을 떡 벌렸다.
2: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귀신 하나당 사람 10명이라니?
0: 그의 눈이 사람과 귀신으로 북적대는 한약방으로 향했다.
3: 고 선생이 귀신을 고쳐주면 그 귀신이 사람 10명을 데리고 오는 게 값을 치르는 방법이야.
2: 정말 귀신이 사람을 홀린단 말입니까?
3: 그렇지. 봐, 벌써 내가 한의사 양반을 돕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도망만 치지 말고.
0: 진정하라고 공실이 두 손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승범의 앞으로 다가왔다.
3: 아유, 우리를 봐서 무서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아니, 나라고 뭐 처음부터 이 모습이 좋았겠어. 아유. 아니, 근데 자네 우리를 보는 능력 말이야. 원래부터 그랬나? 아니, 참으로 탁월해서 그래. 선명하게 보고 이렇게 대화까지 할 수 있잖아.
2: 아유, 이런 게 무슨 능력이에요? 저주지. 어릴 때 잠깐 그랬는데 약 먹고 나아졌다고요. 나 진짜 약 짓는 실력 떨어졌나?
0: 승범은 뒤로 물러나며 투덜거렸다. 공실은 눈을 좌우로 굴렸다. 그게 약 먹는다고 해결될 능력이던가.
3: 언제부터 다시 그 능력이 생겼나?
0: 공실의 질문에 승범은 정기에 감전됐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처음 발 없는 여자 귀신과 배를 째는 공실을 봤다.
2: 아주머니 처음 만났을 때?
0: 공실은 팔짱을 꼈다. 어쩌면 둘이 비슷한 능력을 지녔으니 잠들어 있던 승범의 영안이 수정의 영향을 받아 다시 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반인이 무당 옆에 있다 보면 신기에 감응해서 귀신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3: 알다시피 고선생도 그렇거든. 잠시 잃었던 능력이 다시 돌아온 건 그래, 이건 하늘에 계시지. 우화의 영안을 가진 능력자가 두 명이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아?
0: 공실이 손뼉을 치며 말하자 승범이 인상을 찌푸렸다.
2: 그게 무슨 말이에요?
3: 자네, 아이, 그걸 저주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라고. 고선생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데리고 장사를 저렇게 잘하는데 자네는 아깝게 그 능력을 없는 셈 칠 거야? 이런 바보 같기는. 아, 언제까지 그리 파리만 날리고 있을 거야? 한의사 양반도 저렇게 돈 벌어야지.
2: 아, 그래서 날 도와주겠다고요?
3: 그럼 내가 귀신들을 소개해 줄 수 있지. 한약방에 오는 손님을 빼돌려 줄게. 아니, 대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겠지.
0: 그의 앞까지 다가온 공실이 희죽 웃었다. 그 모습에 두려움이 일었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말에

0: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줬다. 마른 침을 삼켰다.
1: 악마와 거래하는 게 이런 느낌일까?
2: 무엇을 바라십니까?
0: 바람이 서늘하게 불자 바닥에 먼지처럼 뒹굴던 민들레 씨들이 하얗게 날아올랐다.

0: 아이고, 서울에서 오시는데 힘드셨죠?
1: 진료실로 들어가자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리던 장석종 환자가 손을 뻗었다. 승범은 그 손을 맞잡아 악수했다.
2: 아닙니다. 명에 따라 환자가 와야지요. 이 서울에 계실 때 덕분에 저희 가족이 많이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0: 사모님 구하나사는 좀 어떻습니까? 아휴, 제가 끝까지 치료했어야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죄송하게 됐습니다.
2: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라갔던 입술이 돌아오고 감각도 없던 얼굴에 신경도 살아나고요. 오늘은 아내에게 늘 처방해준 약이랑 제 약까지 처방받으러 왔습니다. 아, 다른 한의원과는 정말 안 맞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이제 김 원장님이죠? 원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찾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1: 장석종 환자는 3년 전 제1한방병원에 있을 때부터 승범이 진료하던 단골 환자였다. 환자마다 속칭으로 치료빨이 잘 맞는 한의원이 있는데 이를 찾는 건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여기저기 다녀봐야 했고 다니다가도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신과 안 맞는다고 여겨 다른 한의원을 찾았다. 이런 단골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그들에게 한의원을 소개했으며 봄, 가을엔 보약을, 조금이라도 아프면 치료약을 찾았다. 승범에게 이 장석종 환자는 메마른 통장에 담비 같은 돈줄이었다. 돈줄.
3: 귀신 하나당 10명!
1: 문득 귀신 공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귀신 환자를 치료하면 그들이 사람을 홀려 10명을 이쪽에 보내준다니 꽤 쏠쏠한 제안이었다. 머릿속에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다가 다시 공실의 얼굴이 떠오르자 멈췄다. 승범은 헛기침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장석종 환자의 손목에 손을 갖다 대어 맥을 짚었다.
0: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성심을 다해 봐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뒤통수에 찌르르한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습니까?

0: 5. 거부할 수 있는 제안. 태경은 컴퓨터로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었다.
1: 아유, 소용없다 그러네.
2: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사람 구하는 곳 있거든요. 보수도 좋고 복지도 좋네. 그러지 말고 정미 씨도 구해요. 아,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한의원에, 응? 친분만으로 붙어있다간 퇴직금도 못 받을걸? 왜? 내가 알아봐줘요?
0: 정민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놨다. 팔에 턱을 괴고 태경을 한심스레 쳐다봤다.
3: 내가 연초에 방금 신내렸다고 유명한 꽃선이한테 점을 봤거든?
2: 그런 걸 믿어요?
3: 진짜 잘 맞췄거든. 만나는 남자마다 찌질하고 궁상 맞아서 내가 다 뒤치다꺼리 한다는 것도 맞췄단 말이야.
2: 아, 거봐! 내가 두 사람 사귀는 줄 알았어. 아, 참. 역시 난 이용당한 거야.
3: 아니,
0: 정미가 그런 태경의 머리를 때렸다.
3: 아니라 했다. 하긴 김 원장도 그러네. 에이, 암튼 지금 내 옆에 금과 목을 다루는 귀인이

0: 있는데 그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팔자라더라고. 금과 모, 그걸 다루는 게 누구겠어? 김 원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태경 씨도 엉덩이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진득하게 기다리란 말이야.
1: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0: 응! 바로 신내림 받은 무당말은 들어도 돼!
2: 굳세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신뢰가 무척 갔다. 관상학적으로도 정미의 얼굴은 참으로 믿음이 가서 그녀가 하는 말에 태경의 마음이 쏠렸다. 귀가 얇아 무슨 말이든 믿어버려 그렇게 어머니가 남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눈앞의 유혹이 강했다. 게다가 어디선가 금방 신내림 받은 무당이 쪽집게란 말을 들은 것도 같았다. 그는 아직도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모니터에 있는 구인란을 흘끽거리다가 이내 껐다.
3: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리로 오세요.
2: 문이 열리고 승범이 들어왔다.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줄 알고 정미와 태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올리고 인사를 하려고 기다렸다. 그러나 곧 문이 닫혔다. 수선스럽게 들어온다 싶더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러더니 무슨 마임을 하듯 정중히 원장실 문을 여닫는 승범의 모습에 정미와 태경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데스크에서 나와 원장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 안에서 승범이 생글생글 웃으며 계속 혼잣말을 했다.
0: 어떡해. 정말 미쳤나 봐.
4: 에이, 설마요.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2: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호남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곳이 있겠고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 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남동부, 경상권, 제주도 일부에는 폭염특보, 경북권 일부에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4에서 10m, 오후 5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오전 5에서 12m, 오후 5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불겠고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흐리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8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동내지 남풍 8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9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9에서 15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3에서 8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 바깥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7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오전에 맑겠고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안쪽 먼바다 0.5 내지 1.5m, 바깥 먼바다 1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3m로 불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북쪽 먼바다에서 오전한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0m로 불겠고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6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 남내지 남서풍 4에서 13m로 불겠고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 내지 1.5m, 먼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남서 내지 서풍 6에서 16m로 불겠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6m로 불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1에서 3.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남내지 남서풍 8에서 13m로 불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내지 남풍 10에서 1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동내지 남풍 10에서 1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북내지 북동풍 10에서 18m로 불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2 내지 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버로프스크 북동 2m, 1600헥토파스칼 20도, 대치에 바라목구 1100헥토파스칼 17.9도, 블라디보스톡 남동 8m, 1005헥토파스칼 18.5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라목구 1300헥토파스칼 20.6도, 청진, 바라목구 1400헥토파스칼 20.6도, 김책, 바라목구 1400헥토파스칼 21.2도, 신의주, 남서 1m, 1500헥토파스칼 23.4도, 원산, 남서 1m, 1500헥토파스칼 22.2도, 평양, 바라목구 1600헥토파스칼 22.8도, 해주, 남동 2m, 1600헥토파스칼 23.4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북서 2m, 1500헥토파스칼 24.2도, 백령도, 남동 5m, 안개, 1500헥토파스칼 20.8도, 강릉, 남서 1m, 1600헥토파스칼 23.7도, 동해, 북동 1m, 1600헥토파스칼 23.9도, 서울, 동풍 1m, 약한 비, 1700헥토파스칼 24.3도, 인천, 남풍 1m, 약한 비, 1600헥토파스칼 24.5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6m, 약한 비, 1800헥토파스칼 23.3도, 서산, 남풍 3m, 1700헥토파스칼 24도, 울진, 남풍 3m, 1700헥토파스칼 23.8도, 포항, 남서 2m, 1700헥토파스칼 27.3도, 군산, 남동 1m, 1700헥토파스칼 25.5도, 부산, 서풍 6m, 1900헥토파스칼 25.7도, 통영, 남서 7m, 1900헥토파스칼 25.8도, 목포, 남풍 3m, 약한 비, 1700헥토파스칼 25도, 여수, 남서 7m, 1900헥토파스칼 25.4도, 제주, 북동 2m, 1700헥토파스칼 25.6도, 서귀포, 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5.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남동 2m, 1013헥토파스칼 19.8도, 삿포로, 남동 4m, 1013헥토파스칼 20.6도, 네무로, 남서 3m, 1015헥토파스칼 17.4도, 아오모리, 북서 2m, 1013헥토파스칼 20도, 센다이, 북서 1m, 1014헥토파스칼 21.5도, 와지마, 남서 3m, 1012헥토파스칼 22.9도. 도쿄 남풍 2m, 1014헥토파스칼 22.4도. 하치조 섬 북동 5m, 1013헥토파스칼 21.8도. 사이고 남서 2m, 1011헥토파스칼 26.3도. 오사케 동풍 1m, 1013헥토파스칼 25.2도. 시오노 미사키 꽃 북동 3m, 1014헥토파스칼 21.4도. 이즈하라 남풍 6m, 1010헥토파스칼 26.7도. 후쿠오카 북풍 1m, 1011헥토파스칼 27.1도. 가고시마 동풍 4m, 1011헥토파스칼 27도. 시미즈 북동 1m, 1013헥토파스칼 24.7도. 나하 북동 5m, 1006헥토파스칼 29도. 미나미다이토섬 북동 7m, 1005헥토파스칼 28도. 지치지마 북서 1m, 1011헥토파스칼 27.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장금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검찰에 장윤기 SUV 차량 수색 영상을 보내라는 형사과장의 지시에도 불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박 경감에게 검찰에 차량 수색 영상 등 누락된 증거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해당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 A씨 역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협조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각으로 7일 환영 만찬에서 만나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3주 전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나 후렐수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4일 동안 몽골을 국빈 방문해 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후렐수 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정황이 담긴 노출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선거인단 19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는 투표 닷새 전 한 심판평가관으로부터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등에 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밀어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평가관은 투표 전날 A씨를 카페로 불러내 지시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도 동석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서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녹취 속 발언에 대해 심판평가관은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문진희 심판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이끄는 HDC 측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했고 축구협회는 후보자 개인활동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 부담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양국 정부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현지 시각으로 8일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쿠팡 문제에 대한 질문에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으며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혈압에 대한 진료가 좀 더 세분화되는 걸까요? 대한고혈압학회가 발표한 고혈압 진료 지침의 개정판을 보면 이완기 단독 고혈압을 새롭게 분류한 것을 비롯해서 혈압계의 변화라든지 생활습관의 개선사항도 확대됐는데요. 개정된 고혈압 진료 지침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온열 질환의 위험에 잘 대비해야 할 텐데요. 특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열탈진, 열사병, 온열 질환의 증상과 대처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365 블랙펄의 고고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여섯 번째 고혈압 진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2000년 첫 번째 진료 지침을 발표한 이후로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권고안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번 6차 진료 지침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경희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김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고혈압에 대한 6차 진료 지침 개정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1: 이번 개정안은 특징적으로 확 달라진 건 아닌데요.
0: 네.
1: 고혈압을 더 빨리 발견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고
0: 네.
1: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하자라는 쪽으로 바뀐 거고요.
0: 네.
1: 그게 이제 뭐 젊은 사람의 고혈압, 또 이제 집에서 재는 가정혈압, 또 새로운 혈압 측정기기, 그리고 또 여러 약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합친 복합제 있거든요.
0: 네.
1: 뭐 그런 거에 대한 치료 등이 좀 강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네. 임상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존 지침과 비교할 때 추가된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1: 예, 몇 가지 좀 추가가 됐는데요.
0: 네.
1: 가장 중요한
2: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3: 현재 충청북도 본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0: 반지하 건물,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 포함됐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2: 우리가 보통 혈압 그러면 위아래 두 개로 펴지잖아요. 네. 위에 것은 수축혈압, 밑에 것은 이완기혈압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40 이상, 또 이완기 90 이상을 말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위의 혈압은 140보다 낮은데 밑에 아래 혈압이 90 이상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완기는 정상인데 밑에 혈압은 정상 90 아래인데 위의 혈압, 수축기 혈압은 뭐 140, 50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수축기 단독 고혈압 이렇게 부릅니다.
1: 고혈압의 기준은 기존과 동일한 140에 90이지만 이완기 혈압만 상승한 경우가 이완기 단독 고혈압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많은가 보죠?
2: 이런 경우 많지는 않은데요. 이제 그런다고 해서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재보면 뭐 128에 94, 135에 94 이렇게 나오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위에가 140 아래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이런 고혈압 형태가 더 자주 보이는데요. 그래서 좀 소홀히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히 이완기 단독 혈압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때문인 건가요?
2: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진료 지침에서 강조하는 게 젊은 사람들에서 고혈압 환자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30대, 20대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뭐 자기가 고혈압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그렇죠.
2: 또 검사도 안 하거든요. 혈압도 안 재고 그런 분들을 좀 조기에 진단하자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완기 단독 고혈압이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혈관이 좀 탄력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의 수축기 혈압은 크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밑에는 높은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조기에 진단해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완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들은 뭐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비만, 음주, 흡연, 또 특히 잠을 못 자는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짠 음식 섭취, 이런 게 요즘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완기 밑에 혈압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젊은 층의 혈압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혈압에 무심할 수도 있는데 선별 검사라든지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어요.
2: 이 선별 검사는요. 그냥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혈압만 치면 됩니다. 근데 혈압 뭐 우리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젊은 분들은 혈압만 잘 재줘도 금방 진단하고 또 치료하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조기 진단 혈압 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 또 커프리스 혈압계에 임상 도입이 추가됐다는 것도 궁금한데요. 팔에 감는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는 걸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병원에서는 커프형 혈압계로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뀌나요?
2: 그건 그렇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커프를 감고 하는 혈압계가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게 원칙이고 이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또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특히
1: 좀 그렇죠.
2: 병원을 벗어나서 체크할 때는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 커프 없이 혈압을 측정하면 이게 형태가 이제 스마트워치 반지형처럼 손목이나 손가락에서 맥파 혈관의 파형이 뛰는 걸 분석해서 혈압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상 중에 혈압 변화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의 혈압 변화 또 자고 막 일어나서의 혈압

0: 여친가 이런 부분들은 병원 혈압계로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걸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1: 네. 혈압 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혈압 측정의 방법이 많이 다양해지긴 했죠?
0: 네, 다양해졌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혈압계 보면 뭐 팔목에다 재는 거 있고 뭐 어깨 재는 거 있고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가장 표준은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어깨에다가 커플을 두르고 측정하는 거
1: 네.
0: 이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만 재가지고 고혈압이다라고 많이 진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러 번 재는 게 필요하고 특히 집에서 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정혈압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쉽게 누구라도 혈압을 잴 수 있게끔 혈압기가 조금 다양하게 특히 웨어러블 형태로 나오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팔에 감고 압력을 주는 현재의 커프형 혈압계가 주는 불편도 반영이 됐고 가정혈압도 강조가 되고 있는 거네요.
0: 네네.
1: 요즘 스마트워치나 반지형도 있고 참 혈압계가 다양해졌는데요. 특히 반지형 혈압계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0: 네. 그 되게 편하거든요. 일단. 네. 저도 해봤는데 네. 손가락에 그냥 반지처럼 끼는 형태고요. 또 특히 이제 자는 동안이나 또 일상생활 중 혈압 변화를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 한 번 재가지고,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요. 네. 하루 중에 얼마나 변하는지, 또 밤에 잘 떨어지는데 아침에 또 오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침에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형 혈압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거든요.
1: 아, 네.
0: 예.
1: 그런데 장점도 많지만 정확도라든지 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도 검증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0: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은 결국 숫자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반지형이나 이런 다른 혈압계들은 간접적인 파형을 가지고 혈압을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9일 5시 10분 충북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 자재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재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불러드리자면 칼슘 차단제, 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뭐 전환요소 억제제,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표준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심장 뭐 심부전약이나 당뇨병 약으로 쓰던 약제들이 혈압 강화 효과들이 조금 있고요. 또 심장이나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 진료 지침에서는 좀 언급을 해 놓은 거고요. 뭐 일반 청취자분들은 다 그냥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니까 기존의 항고혈압제 외에 여러 약제들이 포함되는 거네요. 근데 심부전 치료제가 혈압 치료제로도 쓰이는 걸 보면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나 보죠?
0: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르니라는 약제들은 심부전에서 이제 심장 부담을 줄이고 또 사망률도 줄이는 또 혈관을 이완시켜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제들을 뭐 혈압 강화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지 그런 약제들을 혈압약으로 써라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근데 심부전이 있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안 좋거나 또 그런 분들한테 쓰는 혈압약은 저희들이 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고혈압 환자한테 똑같이 약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자의 심장이나 또 콩팥 상태, 또 혈중에 이제 뭐 나트륨이라 그러죠. 소금기, 칼륨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약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좀 뭐 이렇게 어디 누가 좋다, 이 혈압약이 좋다 해가지고 남들이 좋으니까 나도 좋은 건 아니고 예, 전문 의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조절하거나 정하고.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9일 5시 20분 충남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 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 자제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 자제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혈압약을 대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구환자가 가지고 있는 뭐 심장이나 뭐야 당뇨, 콩팥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함께 쓰면 도움이 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신부전이나 당뇨병을 동반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혈압 약제가 있다는 건 반가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신부전이나 당뇨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제한이 있겠네요.
0: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약제가 너무 좋아요. 꼭 그 신부전 당뇨병 환자한테 쓰는 약이 뭐 못 써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약 아까 다섯 가지 종류라 그랬는데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부작용은 줄이고 혈압은 더 많이 떨어뜨리게끔. 그렇기 때문에 뭐 제 환자분들 고혈압 보면은 지금 거의 99%는 이제 140에 90 미만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새 약이 나왔는데 이게 당뇨병, 신부전 이런 쪽에도 좋으니까 나도 쓰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환자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그거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런 여러 약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제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약을 여러 개를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면 거의 대부분 잘 조절이 되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 3개 이상, 4개 이상을 쓰는데도 잘 안 되는 환자분들을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주사제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또 임상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제를 쓰면 약보다 좀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그런 걸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뭐 조만간에는 막 난치성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거의 뭐 완벽하게 잘 조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런가 하면 단일 제형 복합제에 대한 부분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짬짜면 생각하면 될까요?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한 그릇에 그냥 다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이 약을 한 알로만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 60% 이상은 한 알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약이 들어가는데 또 약이 많아지면 또 환자분들이 싫어라 가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복용을 빼먹기도 쉽고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성분을 한 알로 넣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먹기도 쉽고 또 이렇게 잊어먹기도 않고 또 보기에도 하나이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게 여러 항 고혈압제를 하나의 제형에 포함한 걸 말하는 걸 텐데 개별 약제를 병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참 장점이 많겠네요.
0: 실은 이제 이렇게 복합제를 만들 때는요. 각 약을 따로따로 먹는 것과 복합제를 생동성이라고요. 우리 신체 내에서 약이 다르게 변화하는가 또 같은 걸 다 검사해가지고 시중에 나오거든요. 연구 충분히 거쳐가지고. 근데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전혀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장점이 하나로 그냥 꿀꺽하면 되니까 복용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환자분들이요,

0: 고용량까지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 혈압, 환자의 기본 혈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혈압이 160 이상 높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두 개가 섞어진 약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1: 네.
0: 한 개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1: 네.
0: 그래서 용량별로 다양하게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나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갈라먹으면 어떠냐.
1: 아, 예.
0: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갈라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요. 아예 그냥 빻아가지고 넣는 형태가 있는 경우는 갈라먹어도 되지만 이게 층마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빻아먹으면 갈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부작용의 위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0: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약이나 저희들이 평생을 먹어야 될 약들은요. 부작용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고혈압약은 오래됐습니다. 이 다섯 종류 나온 게. 그래서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어떤 약은 임산부한테 쓰면 안 되는 약들이 있다. 또 어떤 약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옆에 친구가 저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 나 안 걸렸으니까 저혈압약을 먹일래.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특성, 또 동반 질환, 또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을 정해서 먹으면 거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1: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지침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건 정말 약보다 더 어려운데.
1: 네.
0: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체중 조절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연 또는 약간 덜 짜게 먹기 이런 것들을 되게 과학적으로 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럴 거 있고 또 운동도 성인 운동하면 이제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일주일에 한 4, 5일 하루 30분 정도 운동 권하고 있고 특히 담배 요즘에 전자담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기존의 담배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똑같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혈압하고 심혈관 건강이 좋지 않다. 특히 스트레스, 호흡, 또 요가, 명상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1: 또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의 위험에 방심할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0: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오늘의 그 질문 같은데요.
1: 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상이 없어도 혈압을 재봐야 된다. 고혈압 측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하고 동맥경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대다 그러면 80, 90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60년, 예를 들어 20살이 80세다 그러면 6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년 동안에 고혈압이 10이나 20이 높은 채로 60년 살면 남들보다 더 조기에 심장병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에 조절을 하면 심장병이 40세, 50세 올 것을 80, 90, 100세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걸 고혈압도 그렇게 하고 고지혈증도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당뇨도 젊은 나이에서부터 조절해 나가면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동맥경화를 뒤로 밀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금연은 아주 강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심근경색 환자들 젊은 나이에 온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흡연이에요. 여기다가 고혈압 하나 더 붙으면은 위험도가 3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 고혈압 약 보지 말고 꼭 재보셔야 되고요. 이게 소리 없는 살인자라 그러거든요. 고혈압 보고.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어요.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2026년 7월 9일 5시 3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금강 세종시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 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름입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강조되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이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열탈진,
2: KBS 라디오 재난방송입니다.
3: 현재 충청북도 보은군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하천,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즉시 안전

0: 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특히 지하, 반지하 건물,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시설에 계신 주민들은 즉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그래서 뜨거워지면 농사일을 좀 멈추고 쉬셔야 되는데 농사일 계속 하시다가 정말 뭐 11시, 12시, 1시 1쯤에 쓰러져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꼭 야외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뇌전증 병력이 있으신 분인데 목욕탕 사우나실에서 경련이 발생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발견되기까지 계속 고온 환경에서 노출되어 결국 열사병 발생한 사례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 뭐 그렇게 논밭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또 한낮에도 작업하는 분들 교통경찰들도 그렇고요. 어쩔 수 없이 밖에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온열 질환은 어떤 경우인 건가요?
1: 네. 온열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고온 환경, 뭐 무더운 날씨 노출이 되어야 하는 곳이고요.
2: 네.
1: 그런데 고온의 환경이 몸에 적응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정해진 훈련 프로토콜에 따라서 열수능이 된 상태 또는 뭐 제철소 고로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근무하시면서 열수능이 된 상태라면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고온 환경에 열수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더위에 노출돼 버리면 우리가 왜 더우면 아시죠? 막 몸에 땀나고 막 숨도 가빠지고 좀 피부 뜨거워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몸에서 열을 배출하려는 정상적인 보상 기전이거든요. 피부의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땀을 배출하고 심박출량도 증가시키고 호흡을 증가시키고 이런 기전들이 하여튼간 우리 몸을 지키려고 몸에서 열을 발산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의 열 조절 기전의 중추인 우리 뇌 가운데 시상하부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체온 조절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버립니다. 계속 노출되면 더위에. 그러니까 더운 몸에서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마침내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기능 부전의 상태에 빠지되어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열사병이라고 하겠습니다.
2: 체온 조절이 안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가 되는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기온, 습도, 시간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 실내라도 고온 환경이 문제겠지요.
2: 네.
1: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땀이 배출되고 바람이 불어주면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좋은데 습도가 높아서 날씨가 습하면 또 더 안 좋겠죠.
2: 네.
1: 역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고온 환경에 노출 시간이 길어진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운동선수들, 건강한 운동선수들이죠. 이분들 열수능 훈련을 예로 들면 보통 한 30도 정도의 날씨에서 60분 내지 90분 정도까지 10일에서 14일 또는 21일까지 이렇게 열수능 훈련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반인이 꼭 뭐 60분 노출하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열수능이 되어도 사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지속되지 않으면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뭐 나이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이런 데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죠.
2: 요즘 걷기, 뛰기, 등산도 그렇고요. 밖에서 운동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에 위험이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온열 질환은 꼭 스스로 인지할 만한 어떤 특징적인 전조 증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려운데요. 고온 환경에 오래 노출되다가 어지럽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뭐 두통, 메스꺼움이나 구토, 졸림, 의식이 처지거나 멍해지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화가 안 되고 흔히 말하는 헛소리 하는 것, 그다음에 말이 느려지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고 균형을 잘 못 잡는 증상들이 보이다가 마침내는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2: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무력감, 구토, 두통에 어지러운 증상 등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계속 작업하시다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졸리다, 뭔가 몸이 안 좋다면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2: 그럴 땐 실내나 그늘로 가서 쉬는 게 최선일까요?
1: 그렇습니다. 우선 고온 환경에서 벗어나야겠죠.
2: 그렇죠.
1: 에어컨 있는 시원한 실내로 가서 쉬어야 하겠고요.
2: 네.
1: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땡볕은 피해서 그늘로 가서 선풍기나 부채로라도 시원하게 하면서 의식이 명료하라면 얼음물, 냉수를 마시는 등 몸의 열을 빨리 식혀줘야 하겠습니다.
2: 온열 질환을 생각하면 일사병, 열사병, 폐렴
3: KBS 라디오 재난 방송입니다.
0: 2026년 7월 9일 5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오청천 본군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낚객, 낚시계,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금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인들께서 그 문의를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니어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이것이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고온 환경에 노출되어서 예,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허탈에 빠진다. 그건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예, 실신이라도 한다. 빨리 도움을 청해야지. 이것을 분류한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습니다.
2: 그렇죠. 열사병이 가장 위험한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열사병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입니다. 실제. 예.
2: 그 열사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위 먹은 정도가 아닌 거네요.
1: 그렇습니다.
2: 예. 체온이 뭐 40도 이상까지 오르는 예. 건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특징적인데요.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면서 네. 예.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서 열 배출이 안 되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하고 네. 우리 몸에 장기들이 기능 부진에 빠지는 그리고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됩니다.
2: 네.
1: 그래서 예, 열사병은 사실 무서운 응급 질환입니다.
2: 사망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열사병으로 이렇게 의식이 흐려지고 반응이 떨어지는 신경학적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 빨리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사병으로 쓰러지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1: 예,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면 당연히 119에 빨리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작업장이 고온 환경이다, 아주 더운 곳이다,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다 이러면 빨리 119에 신고하고 나서 빨리 열을 떨어뜨려주는 처치들, 예를 들면 말씀드렸듯이 시원한 에어컨 있는 곳을 옮기고 옷을 벗기고 몸에 물을 뿌리고 선풍기를 틀어준다든지 하는 체온을 낮춰주는 처치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우선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체온을 낮춰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2: 구급대가 오는 동안 찬물을 몸에 끼얹거나 정신을 잃을까 봐 뺨을 때리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변에서도 좀 당황할 것 같은데요.
1: 네. 찬물을 몸에 끼얹으면 모공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든요.
2: 예.
1: 열발산이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상온의 물을 분무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2: 네.
1: 그리고 이어서 선풍기를 틀거나 부채로라도 붙여줘야겠습니다. 그래야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2: 네.
1: 그리고 정신을 잃을까 봐 뭐 뺨을 때린다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2: 네.
1: 숨을 잘 쉬고 있다면 계속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하겠고요. 숨 쉬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기도하고 호흡 보조해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한데 사실 이 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인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2: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안 되는 거죠?
1: 네, 당연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먹이면 식도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서 폐로 잘못 들어갈 수 있고 물론 소량의 물은 기도를 막지는 않지만 이후 폐렴을 일으키게 됩니다.
2: 몸에 좀 아이스팩을 대주는 건 괜찮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만약 현장에 아이스팩이 있다면 특히 몸이 접히는 부위,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목뒤 이런 곳에 대주면 좋겠습니다.
2: 이렇게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사실 열사병인지 아닌지도 모르고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는지도 모릅니다.
2: 네, 그렇겠네요.
1: 예. 외상으로 경추 손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쓰러진 사람에게 과도하게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한다. 앉히려고 한다. 네.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지만 정상적으로 숨쉬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맞고요.
2: 네.
1: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면 기도하고 호흡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2: 네.
1: 말씀드렸듯이 사실 2단계부터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들이 해야 되지 전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렵고요.
2: 네.
1: 그래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 자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면서 119 신고를 지체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119 신고를 통해 현장 상황,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도움을 구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그런데요. 또 야외뿐 아니라 뜨거운 차 안에 있거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에서도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의 위험이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차 안이나 환기가 안 되는 더운 실내 공간, 뭐 흔히 말하는 쪽방 같은 곳에서 열사병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사례 있고요.
2: 네. 그런 경우에도 증상은 비슷할 텐데요. 어지럽다는 느낌이 있으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싶은데요.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1: 네. 좋은 지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처음에는 네.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고 사실 구분이 어렵습니다.
2: 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어린이, 노인, 또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리적 예비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요.
2: 네.
1: 개인이 정상 상태에서 갖는 기능적인 어떤 예비량, 여유, 그 외부 스트레스나 질환에 노출되었을 때 기능자를 견디는 능력 정도를 말하는데
2: 네.
1: 어린이나 고령의 노인, 만성질환자는 당연히 이런 생리적 예비능이 부족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온열질환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2: 이 온열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뭐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까지 다양한데요. 짧은 시간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계속 노출되다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요.
2: 네.
1: 열사병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짧은 시간에 사망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 네.
1: 응급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2: 네. 증상들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세요.
1: 예. 일단 열사병이 발병하게 되면 환자 의식은 혼수고요.
2: 네.
1: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 부전에 빠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심장이나 폐, 간이나 신장인데
2: 네.
1: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2: 네.
1: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면 간 수치나 신장 수치도 막 올라가서 응급신대체요법, 즉 응급투석을 하는데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2: 네.
1: 다만 열사병이 회복이 되면 또 장기적인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빠른 인지, 초기 대응 중요한 것입니다.
2: 네.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고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요즘은 물병을 들고 다니는 분들도 많잖아요.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온열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일사병은 사실 수분이나 전해질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2: 네.
1: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2: 이를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어떨까요?
1: 예, 그 소금은 이제 전통적인 일사병 예방으로 생각되는 방법이었는데
2: 네.
1: 사실 만약 소금을 직접 먹는다, 그럼 오히려 탈수를 더 촉진하게 돼서 사실 현재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고요.
2: 네.
1: 정제로 된 소금도 있는데 이는 위를 자극해서 오심이나 구토, 위경에는 일으킬 수도 있고요.
2: 네.
1: 또 과도하게 소금을 섭취한다. 그러면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2: 네.
1: 여러 가지로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방법입니다.
2: 네.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피해갈 수 있는 예방법도 알려주세요.
1: 예. 오늘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2: 네.
1: 고온 환경의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이나 고온의 실내에서 머물지 않아야 하겠고요.
2: 네.
1: 불가피하게 작업이나 운동을 해야 한다면 하루 중 가장 더운 때는 피해야 하겠습니다.
2: 네.
1: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정 시간 작업이나 훈련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하겠고요. 충분히 물을 마시고
2: 네.
1: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간식을 먹는 것도 기본입니다.
2: 네.
1: 음주를 하면 마실 땐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탈수록

0: 있고요. 온열 질환을 더 일으킬 수 있고요. 온 환경 작업이나 운동에서 몸에 꽉 끼는 어두운색 옷보다는 헐렁하게 흰색 옷을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선 119에 신고하고 이후에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온열 질환의 위험과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이경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비주의 러브러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9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서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지역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오늘 아침까지는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 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에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 지역이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남부지방,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고 체감온도는 31도, 폭염특보지역은 33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이후 내일부터는 폭염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대부분 지역 열대가 나타나는 것이 있겠고 경북의 경산, 칠곡, 의성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일기개황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에 그치겠지만 수도권,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충청과 호남 80에서 150, 많은 곳은 200mm 이상, 강원도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 수도권과 경북 내륙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경남 내륙 20에서 60mm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오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는 놀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것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서 안개 낀 곳이 있겠고 섬 지역은 안개가 짙어지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남부 내륙 충청권에는 5에서 40mm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나사에 5에서 10mm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소강 상태에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파주 27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내일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철원, 춘천 26도, 대관령 23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충북지역은 밤까지, 충남권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청주 30도, 충주, 대전, 세종 27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전북지역은 오후까지, 전남권은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고기온 전주 30도, 광주 31도, 목포 29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경북권은 저녁까지 비가 오고 경남 서부 내륙지역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3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창원 31도 예상입니다. 제주도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제주 낮 최고 31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낮 기온 27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아침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25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모 예보관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4.3도, 오늘 강수량 1.1mm입니다. KBS 기상동보 단금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밤사이 충청과 호남에 한때 시간당 최대 70mm의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1: 미군의 이란 공습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재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선고 과정은 KBS 1TV로 생중계됩니다.
1: 지난해 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협회 인사들이 정몽규 후보 지지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판들에게 경기 배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목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밤사이 빗줄기가 더 거세진 곳이 많습니다. 충청과 호남, 강원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 강화됐습니다.
1: 어제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충청 지역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주 무심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자연 기자, 지금도 빗줄기가 거세 보이네요.
2: 네, 저는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진 청주 무심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늘 새벽부터 다시 가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 보은에는 1시간에 8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청주 상당구 문이면에선 1시간에 5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청주 서부와 동부, 보은에는 호우경보가, 괴산 오천 영동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전과 충남 공주, 계룡, 세종 남부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충북의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청주 청남대 170, 보은 135.1, 괴산 청천 122mm 등입니다. 본격적인 장맛비에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충주시 금릉동에서는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3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산사태나 도로 땅꺼짐, 나무 쓰러짐 등 곳곳에서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토사 유출과 산사태 우려가 커지면서 청주와 제천, 괴산, 음성

0: 중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북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주시 가덕면 등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는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개선댐은 홍수기 제한 수위가 넘지 않도록 어젯밤 10시부터 초당 최대 방류량을 1000톤까지 늘렸습니다. 주요 화상도로와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있는 곳의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오늘 밤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5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짧은 시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낮은 지대의 침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가 필요하고 이미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무심천에서 KBS 뉴스 이자연입니다.
1: 전북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 전주 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진유민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2: 네, 새벽부터 강해진 빗줄기는 현재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임실 지역엔 새벽 한때 시간당 69.5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도심 하천의 물도 평소보다 불어난 상태입니다. 이틀째 비가 내리면서 전북 지역 하천 산책로와 하천변 야영장, 둔치 주차장은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은 현재 임실의 호우경보가, 임실과 군산 어청도를 제외한 전북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 내린 비는 임실 강진이 81.5mm로 가장 많고 순창 71.2, 장수 61.8, 익산 함라 44.5mm 등입니다.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전북 소방당국에는 나무가 쓰러졌다는 등의 피해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고 섬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5개 항로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전북도는 어젯밤부터 재난대책본부 비상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이틀째 내린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진 상태인데요. 산림청은 전북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1: 네, 이어서 전남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쯤을 기해서 담양에 호우 경보를 발령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비가 추가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전남 광주 서구로 갑니다. 자, 김호 기자, 잠잠한가 싶다가도 거세게 퍼부는 비가 걱정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 네, 전남 광주에는 새벽까지 굵은 빗줄기가 내렸습니다. 다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 지역에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시간당 70mm에 가까운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담양 91.5, 광주 68.2, 장성 53, 나주 40.5mm 등입니다. 곳곳에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담양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이 밖에 장성과 영광, 함평, 무안, 신안, 목포, 나주, 광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등산 등 국립공원 내고 출입과 하천 주변 출입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인명피해 등 큰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여객선과 항공편도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운항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남 광주에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는데요.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오전에 전남 북서부 등은 시간당 50에서 80mm의 비가 쏟아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비가 그치면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광주 서구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1: 네, 이번에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전국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먼저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4: 네, 기상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비구름의 이동 모습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오늘 0시 이후의 상황인데요. 네, 시간에 따른 이동 모습을 보시면은 이렇게 새벽까지는 주로 전남 광주 지역에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자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간대에는

0: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충청지방에 띠 형태로 강한 비구름이 걸쳐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간대 충북 보은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출근 시간대의 상황도 예측 상황을 통해서 예측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지금 7시 상황이고요. 그리고 8시 상황대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충청 지역에 계속 강한 비구름이 머물면서 동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경북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거로 보이고요. 또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네, 새로 내륙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전남 북서부 지역을 거쳐 이렇게 전북 지역으로 유입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은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출근 시간대에 시간당 50에서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비가 주로 충청과 호남 지방에 집중됐는데요. 그제부터 이미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제부터 내린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은 충청 지역 일대에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약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요. 특히 충남 이 부여와 계룡 지역에는 200mm가 넘는 큰 비가 관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누적되면서 산사태 특보도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붉게 빗금 처진 이 충남 서천과 공주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 빗금으로 칠해진 이 충청 지역 곳곳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홍수 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습니다. 조금 전 오전 5시 반에 이 세종시 도안교 지점에 홍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수위는 2.83m로 주의보 기준인 2.5m를 훌쩍 넘은 상황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속도 거세고 물도 가득 들어찬 상황입니다.
1: 네, 당장 출근 시간대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진다고 하던데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내립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일단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이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은 네, 이 충청 중남부와 그리고 전북 또 전북 남서부 지역은 오늘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최대 200mm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릴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부지방 곳곳에도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100mm 많은 비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가 내릴 때 주의할 곳은 산사태 위험 지역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심 하천도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어제 낮 충북 청주의 무심천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곳은 이렇게 하천 주변에 산책로와 그리고 하상도로가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주차된 차량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이 2시간 정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주차된 차량이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물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상도로와 네, 산책로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평소에 자주 물에 잠기는 곳에는 사람도 차량도 접근을 삼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검찰이 사라졌던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아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혐의 등을 받는 수사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3: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당시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 장윤기의 납치 의도와 성범죄 관련성까지 연관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사라졌던 이 케이블 타이는 검찰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모 경감은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박 경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4: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5: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3: 숨진 이채원 양의 유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6: 자식을 잃은 슬픔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왜 제 딸이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마저 가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인멸되고
3: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윗선 개입 여부까지 수사를 넓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0: 정윤기 아버지를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에서 조기 귀국해 관련 상황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구속된 수사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검찰에 증거를 보내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보내지 못하게 막더니 일부 증거는 아예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알려진 이달 초
3: 현지 경찰관인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조각 내서 폐기한 겁니다.
2: 이때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추가 수사마저 방해한 정황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은 안 보낸 것이 있으면 검찰에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박 경감은 이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건 케이블 타이가 있었던 장윤기 차량 수색 영상 그리고 사람 모양 인형의 DNA 감식 보고서입니다. 경찰이 적용한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살인죄로 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검찰이 모르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셈. 증거 송부를 거부하고선 박 경감이 차량 수색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김모 순경의 진술도 나온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시로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영상을 지웠던 겁니다. 차량 수색 당시에도 박 경감은 순경에게 케이블 타이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증거 인멸로 보고 구속영장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법 왜곡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4: 강간 등 목적 살인임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기는 과정이었다면 법 왜곡죄가 충분히 또 적용될 수 있다고.
2: 하급자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1: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 수사 논란 속에 여당 내부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아예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김용민.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가 주도한 법안입니다.
6: 수사와 기소에 분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대원칙이며 결코 의원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5: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이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고 법무장관 역시 경찰 수사 견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7: 유착된 관계나 미흡한 수사로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일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8: 원칙은 지켜줘야 되겠지만 통제 또는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일이다. 민주당 당권 경쟁용으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법무장관에게 소리 높였습니다.
9: 이재명 정부에게 피해자와
10: 정점식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9: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들은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 아래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보안책을 마련할 거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당 TF 차원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1: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충청권과 전북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고 농경지 피해가 잇따랐죠. 새벽까지도 많은 비가 곳곳에 집중되면서 뜬 눈으로 보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출근길 걱정에 좀 긴장을 하면서 잠을 못 이뤘는데요. 문제는 오늘도 많은 비가 예고됐다는 겁니다.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과 등굣길이 이번 비의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고요. 침수 우려 지역과 하천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겠죠.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겠고요. 하천변과 급경사지 주변 접근도 피하셔야겠습니다. 운전하실 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시고요. 기상정보와 재난안전문자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다들 무사히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7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모기를 쫓는다는 제품 그리고 그 속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요, 요즘 데이터로 치아까지 관리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AI가 설계하는 미래형 치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어제 그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다는 분들이 글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으시다고 말씀 잘 부탁드릴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인데요. 이 모기와 관련된 제품이나 속설도 참 많죠. 이와 관련한 정보들 믿을 만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자본시대 선정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본격적인 모기와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기자님. 네. 이 모기를 쫓는다는 제품이나 속설 중에서 모기 쫓는 식물이 있더라고요. 구문초. 네. 이 화분 하나를 창가에 두면 모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3: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분 형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 구문초는 시트로넬라 향을 계속 내뿜어서 주변에 모기를 쫓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 예.
3: 그리고 뭐 마케팅 포인트로도 많이 사용된 내용이고요. 199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진행된 실험을 보면 구문초 화분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에 이 사람 팔뚝에 앉는 모기 수를 비교했더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험에서는 이 흰 종이 모형보다 구문초 잎에 모기가 더 많이 내려앉기도 했고요. 이 향을 내는 성분이 잎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화분을 그냥 옆에 두는 것만으로는 공기 중에 모기를 쫓을 만큼 농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 그러면 구문초에 모기를 쫓는 성분이 이렇게 미미하다면 뭐 거짓말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3: 이 모기 쫓는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 구문초 잎을 알코올로 진하게 농축해서 추출하면 모기를 쫓는 성분이 고농도로 추출이 됩니다. 2003년 연구에서는 이 4% 농도의 구문초 추출물을 말라리아 매개 모기에 처리했더니 강한 기피작용이 나타났고 또 모기 유충은 98%가 죽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분 자체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죠.
1: 예.
3: 문제는 농도인데요. 이 구문초에서 나오는 향 성분, 그러니까 이 정류의 수율이 신선한 잎 기준으로는 0.2%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이렇게 적은 양으로는 화분을 옆에 둔다고 해서 사람을 지켜줄 만한 농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기를 쫓는 성분은 있지만 화분 하나에 담겨 있는 양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화분보다는 이 고농도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3: 네.
1: 두 번째 주제는 초음파 모기 퇴치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앱이라든지 뭐 작은 기계로 초음파를 쏴서 모기

0: 모기를 쫓는다는 제품들도 봤거든요. 이건 효과가 네. 좀 있나요?
1: 오늘 다루는 속설 중에서 효과 없음이라는 근거가 가장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이 제품이 이 모기 퇴치기인데요.
0: 그래요?
1: 예, 이런 제품들은 뭐 수컷 모기 소리나 잠자리 날갯짓 소리를 흉내내서 이 흡혈하는 암컷 모기를 쫓는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원리 자체가 모기의 실제 청각이나 행동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료가 2007년 코크란 체계적 문헌 고찰인데요. 초음파 퇴치기를 다룬 야외 실험 10편을 모아서 분석을 했더니 이 10편의 연구 모두에서 장치를 켰을 때와 껐을 때 모기가 앉거나 무는 수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도 분명했는데요. 물림 예방 효과가 없고 말라리아 예방 목적으로 판매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0: 역시 그랬군요. 최근에 한강공원에 갔다가 모기 기피제를 바르는 걸 깜빡해가지고 네. 유튜브에도 이런 초음파 음원 파일이 있더라고요. 이걸 네. 틀었는데 왠지 더 많이 물렸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이게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역효과라는 이 조사도 있다면서요.
1: 그런 결과도 보고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가보옹에서 진행된 이중 냉검 실험에서는 18일 동안 밤에 이 7천 마리가 넘는 모기를 잡아서 비교를 했는데 장치가 있는 집과 가짜 장치를 둔 집 사이에 어떤 종에서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이 상용 음향 장치는 켰을 때 오히려 이 모기의 흡혈률이 최대 50%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모기 방제 협회도 여러 차례 시험에서 이 초음파 장치가 모기 행동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음파 모기 퇴치기는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예, 말씀 이어가기 전에 조금 전 6시 10분을 기해서요 경북 상주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 손목에 차는 모기 팔찌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팔찌를 차고 다니면 모기가 안 문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1: 어린이 있는 집에서 부모님이 애들 이 팔에다 채워주는 걸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0: 예.
1: 이 향기가 나는 팔찌는 이 몸 전체를 지켜주는 데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원리가 있는데 모기 기피 물질은 잘라놓은 지점에서 약 4cm만 벗어나도 무호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손목 한 곳에서 나는 향으로는 팔이나 다리, 목 같은 몸 전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2002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 이 시트로넬라 팔찌가 모기 물림을 전혀 막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2017년 연구에서는 착용형 제품 5가지를 시험했더니 그중 4가지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3년에 17개 연구를 모은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팔찌의 물림 예방률이 실험실에서 37%로 이 스프레이형 디트, 이 모기를 쫓는 공인된 약품인데요. 이 기피제 디트보다 디트는 63%를 나타냈는데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 실제로 야외에서는 이 팔찌의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0: 그럼 이 팔찌라든지 발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다고 봐야겠어요?
1: 네, 일단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승인한 의약외품인 모기기피제 가운데 팔찌 형태는 단 한 건도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잘 확인해 보시면 이런 팔찌, 모기팔찌 제품들이 대부분 방향제라고 표시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방향제는 말 그대로 향기를 내는 제품인 것이고 모기를 쫓는 제품은 아닌 거죠. 이 모기를 쫓는 효과가 있다면 심사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요즘에는 중국산 제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모기기피제 형태로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0: 예, 괜한 소비하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1: 네.
0: 천연, 뭐 자연유래, 식물에서 추출됐다. 뭐 이런 문구들 내세우면서 모기 쫓는다는 시트로넬라 향 제품 많이 판매되고 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시트로넬라 향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모기 퇴치 효과 면에서는 근거가 약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트로넬라 오일이 안전성 근거와 기피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년 이후에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기 기피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분 목록에서 빠진 거죠. 이 향 자체를 즐기시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 이걸로 모기를 확실히 막아준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쓰시는 건 곤란하다는 의미입니다.
0: 예.

0: 카리딘인데요. 이 DEET에 준하는 효과에 냄새나 피부 자극이 적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R3535라는 성분인데 장시간 보호되고 어린이나 민감한 피부에도 널리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 파라멘탄 디올 PMD라는 성분인데 레몬 유칼립투스에서 나오는 식물 유래 성분 중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약 외품으로 허가가 돼 있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어떤 성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고 꼭 필요하다면 이 아기에게 꼭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IR3535 이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표시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화분이나 초음파, 향팔찌의 기대기보다는 검증된 모기 기피제를 몸에 직접 바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모기 대비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기피 제품들 효과가 다 없고 검증된 원료 성분의 기피제를 피부에 직접 바르시는 것만 좀 유용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자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0: 네.
1: 모기가 사람 피만 빨고 사실 쓸데없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모기도 우리 네. 생태계에서 좀 유용한 점들이 있을까요?
0: 모기가 한꺼번에 사라진다면 뭐 이런 규정을 좀 해보게 되면
1: 예.
0: 이 모기는 먹이사슬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물속의 모기유충, 장구벌레라고 부르죠. 이 모기유충은 물고기나 잠자리유충, 도롱뇽이나 개구리 같은 양서류 또는 뭐 각종 수석곤충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성충이 된 뒤에는 제비나 칼새 같은 새, 그 박쥐, 거미, 잠자리 먹이가 되고요. 특히 개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아도 집단으로는 이 상당한 먹이 자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모기가 의외로 이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의 매개자입니다. 예, 흔히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모기의 주식은 사실 피가 아니라 꽃꿀이라고 하고요. 암컷도 알을 만들 때만 흡혈을 하고 평소에는 꿀을 먹는다고 합니다. 수컷은 아예 피를 빨지 않고 꿀만 먹고요.
1: 벌뿐만 아니라 모기도 그렇군요.
0: 예.
1: 네.
0: 예, 그렇습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이 유용성의 크기를 두고 논쟁이 좀 있는데 2010년 학술지 네이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부분 모기종은 사라져도 다른 생물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상당한데요. 모기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없으면 생태계가 곧바로 붕괴하냐. 이런 건 이제 또 크기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이고 모기 종류가 전부 합치면 뭐 3,500종 정도가 되는데 이 중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건 100종 안팎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들은 명확히 방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죠.
1: 그렇군요.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 모기 퇴치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2935번 쓰는 분, 선정수님의 사실검증 유익하다고 오늘도 빗길 안전운전하시라고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자본시대 선정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AI가 모든 분야를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는 제조업이나 금융을 넘어서 우리 의료 분야에도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AI가 바꾸는 치과의 풍경이 흥미로운데요. 데이터로 치아 하나하나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가 치과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겸임 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형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1: 치과 하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공포고요. 나이가 들어도 진짜 친해지기가 어려운 곳인데
3: 네.
1: 이 치과가 AI로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3: 예, 그렇죠. 치과 하면 일단 윙 소리만 들어도 싫고
1: 냄새도 거부감이 들어요. 왠지
3: 그쵸.
1: 모르게.
3: 막 무섭죠.
1: 네.
3: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녀온 치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나요?
1: 아니요. 네. 뭐 과학 기술은 사실 많이 발전했는데 치과가 그쵸. 이전까지 뭐
3: 네, 모습은 봐봐도. 그냥 네네.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 쪽에서 되게 유행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AI를 붙여서 완전히 혁신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0: 만약에 이 기업을 되판다. 그러면 그 마진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전통적으로 많이 안 변했을 것 같은 산업군들을 찾아요. 막 청소 업체라든지 폐기물 업체라든지 거기에다 AI를 막 붙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치과에도 AI가 붙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치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어떻게 치과에 AI를 묻힐 수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러면 그걸 알아보기 전에 네.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치과에 사실 뭐 비효율적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지 않겠습니까?
0: 네네.
1: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0: 우리가 보통은 우리는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 치과를 바라보죠.
1: 예. 예,
0: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무섭거나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의심도 하고 가기 싫고 이런 면이 있는데 또 치과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럼 이 산업군에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과는 뭐 우리 보면 대로변에 한 2층 막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엄청 비싸겠죠.
1: 그렇겠죠.
0: 예, 근데 광고를 안 하면 또 사람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마케팅 부서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고요. 그 안에서 뭐 재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치과 입장에서도 이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쓸데없이 해야 되는 잡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경영적으로 잘 해내야지만 치과가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치과를 경영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AI가 도와주면서 짜는 거예요.
1: 네.
0: 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치과를 완전 혁신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경영자 입장에서도 AI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네. 거 들어보니 생각해보니까 치과의 소비자 입장으로서 네. 가장 먼저 들었던 고민은 네. 병원 의사쌤마다 좀 제 뭐랄까 환부를 다르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충치 개수를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군데를 찾아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리고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교정 같은 것들은 이제 AI가 네. 미리 예상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고요.
0: 네, 그렇죠. 이게 혹시 서클 오브 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0: 이 치과 안에서 쓰는 말인데요.
1: 예.
0: 처음에 내 치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치아가 충치가 생기고 나면 살짝 생기면 레진이라 그래가지고 살짝 떼우죠.
1: 네,
0: 예, 그렇게 해서 쉽게 고친 것 같아요. 근데 레진 같은 거는 또 잘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틈이 생기고 나면 그 틈 안에 균이 또 들어가가지고 충치를 더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갖다가 깎아내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라 그래서 왕관을 씌우듯이 이 이를 갖다가
1: 덮어버리죠.
0: 그리고 또 많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신경치료를 하게 돼요. 신경치료라는 거는 어찌 보면 치아를 이제 죽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죽고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충격을 받았을 때 똑 부러져요.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인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치아는 태어나서 임플란트까지 가는 과정으로 죽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클 오브 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좋고 무섭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가지 않으려면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요즘엔 바이오 미멘틱이라 그래가지고 이 치아를 갖다가 회복하고 복구하는 그런 또 기술들이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도전하는 그런 집단도 있듯이 이 서클 오브 데스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때 AI가 먼저 도와주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치아를 복구해내는 기술도 있다는 게 일단은 신기한데
0: 네.
1: 우선은 우리의 자연 치아를 네. 최대한 최소한으로 깎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0: 예, 지금 에나멜이라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이 있잖아요.
1: 예.
0: 이 하얀색 부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치아라는 거는 신이 주신 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치아가 그냥 가만히 썩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얘도 같이 늙어가요. 예, 그래서 점점 짧아지거나 닳아지거나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썩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얘는 점점 늙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이제 AI가 치아 관리와 치료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 또 어떤 도움을 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0: 네네. 지금 치과를 가면 기본적으로는 환자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1: 예. 예,
0: 그래서 환자 A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치아 상태들이 어떻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으로 진료 기록지라는 곳에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0: 근데 생각해 보면 내 치아는 보통 32개의 치아가 있고 사랑니가 다 빠지고 나면 28개가 남거든요. 네. 예, 그 28개가 번호가 다 있어요. 예, 혹시 그 번호 어떻게 매기는지 아세요?
1: 아니요.
0: 예, 상식적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네. 앞니의 이 오른쪽부터 11번부터 시작합니다. 네. 11, 12, 13, 14. 네. 그리고 왼쪽부터가 21, 22, 23, 24. 그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가서 31, 32, 34. 그다음에 그 반대쪽으로 41번부터.
1: 치아 예. 중앙부터 숫자가 매겨지는군요.
0: 예, 중앙에서 오. 바깥쪽으로 가면서 번호를 매겨서 예.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본인의 16번 치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1: 잘 모르죠.
0: 그렇죠.
1: 네. 예, 16번 일단 어딘지도 지금 세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손가락으로
0: 뭐 23번은
1: 만지면서.
0: 어떨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보면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기하게도 전 세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치과 의사분들도 늘 헷갈릴 것 같아요, 사실.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치아인데 내가 이거를 갖다 치료를 받고 나면 다 기억도 나지 않고 그다음에 한 10년쯤 크라운 씌우고 지나고 나면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 내가 관리해야 되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치아의 번호 단위로 내 치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관리하는 방식이 치아를 데이터로 관리하는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가 아니라 더 분석적으로 치아 한 개 한 개마다 고유의 번호를 붙이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생각해보면 우리 치아가 여러 개인 만큼 28개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하나하나가 또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문제가 생기는 치아는 정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부분에서
0: 맞습니다.
1: 효율적일 수 있겠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데이터를 그러면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서 예. 가져오냐? 첫 번째는 진료 기록지라 그래서 이제 가면 의사분들이나 거기 치위생사분들이 막 적어놓잖아요.
1: 예,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하시죠.
0: 예, 그거는 그냥 자연어로 이렇게 막 적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치과 가면 찍는 것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사진도 찍어요. 구강사진, 5분할 사진이라 그래서 앞에 찍고 위아래로 찍고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서 찍어요.
1: 예.
0: 예, 그런 것들을 하나 찍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3D 스캔이라 그래서 이거를 3차원으로 이를 갖다가 본을 다 뜹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찍고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여쭤보세요. 흡연을 하는지 그리고 구취나 이런 것들이 나는지 이런 검사하는 것들도 다 있거든요.
1: 네, 예.
0: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를 모든 거에서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AI가 진단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주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읍니다.
1: 그럼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네. 모인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제 네. 치과 치료에 어떤 장점들이 생길지 네. 궁금하네요.
0: 일단 첫 번째 진료 기록지는 표준화를 하는 거거든요.
1: 예.
0: 자 그러면 거기에다 아까 자연어로 제가 쓴다고 했는데
1: 네, 우리 말로
0: 그렇죠. 우리 말로 이렇게 다 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쓰는 그 방식이 다 다를 거잖아요. 우리 병원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 약어 같은 것들을 막 쓰잖아요.
1: 예, 막 영어로 이렇게 쓰셔가지고 네네. 사실 훔쳐보려고 해도 무슨 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0: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써놔요. UL 네. 숫자 4. 그러면 이게 upper left 4라는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위쪽에 예, 왼쪽에 네 번째 치아. 그래서 24번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거를 24번 치아다 이렇게 고쳐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막 쓴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준 체계로 다시 바꾸는 작업이 진료 기록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엑스레이가 되게 중요한데요. 엑스레이에서 진단하는 거는 대부분 충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충치라는 거를 어떻게 보냐. 엑스레이로 이를 딱 찍고 나면 이 건강한 치아는 하얗게 나와요.
1: 예.
0: 예, 근데 건강하지 않은 충치가 있는 치아는 회색이거나 좀 검게 나오거든요. 예, 이게 밀도가 건강하다는 건 밀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엑스레이가 투과가 잘 안 돼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거고 이게 투과가 잘 되기 시작하면 이게 뚫려가지고 검정색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딱 찍고 AI가 쫙 전체를 진단을 해서 이거는 분명히 여기는 하얘야 되는데 왜 여기는 검었지? 예, 이런 부분들을 충치의 의심 지역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1: 예.
0: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사진을 가지고는 뭘 보냐면 아까 5분할 사진을 제가 찍는다 그랬는데 치아의 배열 아까 청취자분께서 교정 같은 걸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런 것들.

0: 눈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또 마모도 얼마나 이게 달아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이 갔는지를 찾는 거예요. 치아 안에 금이 가면 사진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부분이 검게 나오겠죠.
1: 예.
0: 그래서 그런 거를 눈으로 한번 의료진이 보는 거하고 AI가 이거를 갖다가 영상 그 사진을 갖다가 검정색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다 보는 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의사 선생님이 네. 봤던 시각적 분석에서 벗어나서
0: 네.
1: 뭐 정량적인 데이터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과잉적 진료라든지 주관적인 네. 진료보다는 좀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네.
1: 확실히 효율이 좀 높아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잉 진료를 한다라는 거는 아무리 의사나 의료진이라도 믿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래도 AI가 딱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1: 내놓으면.
0: 데이터로 딱 보여주고 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의료진이 얘기해 줄 때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작업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 그 잘 안 보이는 미세한 균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0: 네.
1: 말씀하셨던. 근데 진짜 입 안을 보는 것이다 보니까
0: 네.
1: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시각 의사의 시각으로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0: 네.
1: AI가 보게 되면 미세한 네. 균열 같은 것도 다 잘 찾아낼 수 있겠네요.
0: 저 의료진이 볼 때는 사실 한 번 그냥 볼 거잖아요. 한
1: 네.
0: 번이나 두 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사진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 순간에 딱 찍히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누군가 계속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니까 그 보조장치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정확해질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다음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 6시 40분에 청주시 무심천의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요. 홍수 특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청취자분들 안전 유의하셔야겠어요.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아 치료의 사이클을 한번 봤는데 치료를 반복하다가 자연 치아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임플란트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0: 네.
1: 가장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든 이 임플란트 치료라든지 보철, 뭐 미용 등의 경우에도 AI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요?
0: 제일 안 좋은 거는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아야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자연 치아를 네. 최대한 지켜야 될 것 같은데.
0: 맞아요. 가기 전에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임플란트까지 간 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기 전에는 요즘에는 치아에 약간 우리 핸드폰에 보면 보호필름을 씌우는 것처럼
1: 예.
0: 씌울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내 에나멜 하얀색 부분하고 가장 유사한 재질의 물성을 가진 돌을 깎아가지고 이 치아에다가 씌워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에나멜이 재생되는 효과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법도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앞서 자연 치료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데도 AI가
0: 네.
1: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0: 네.
1: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되는 건가요?
0: 네, 그럼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다 AI가 본다라는 거는 이게 모든 게 수치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스캐너거든요.
1: 네.
0: 스캐너 같은 경우는 비포 애프터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기 전에 스캔을 한번 쭉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나서 스캔을 하고 나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내 에나멜을 얼마나 깎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깎은 마모도의 정도나 부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나면 아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에나멜을 깎게 되는 경우는 하얀색 부분, 에나멜을 깎게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죠.
1: 예.
0: 그렇지만 불필요하게 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켜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수치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이상 남지 않으면
0: 네.
1: 이제 또 다른 치료로 이어갈 수 있고.
0: 맞아요. 그래서 많이 깎고 나면 결국엔 크라운처럼 이렇게 씌우는 방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크라운을 씌워야 될지 이런 것도 환자가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내 치아를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1: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또 의사에게 받게 된다면
0: 네.
1: 환자가 알 권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족이 될 것 같고요.
0: 네, 그렇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 기록지
1: 네.
0: 그리고 엑스레이, 스캐너, 사진 이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치아 번호 하나를 기준으로 이걸 다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1: 예.
0: 예, 그러고 나면 내 28번 치아를 갖다가 딱 번호를 눌렀을 때
1: 네.
0: 아, 나의 사진으로 봤을 때 금이 어디 어디 갔고 엑스레이로 봤을 때 충치가 예상되는 곳은 어디고 스캐너로 봤을 때 각각의 치아는 얼만큼 깎였고 이 28번 치아는 얼마나 깎였고 이거에 대한 종합 정보가 나한테 한 번에 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김진희 님께서도 이런 자료 공유가 구체적인 자료 공유가 병원들에도 됐으면 좋겠다. 안 해도 될 검사를 또 하는 건 시간, 돈 낭비일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이 어느 병원에서도 공유되면 정말 꾸준히 관리하면서 치료와 예방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치아, 각 치아의 번호, 그것들의 점수가 또 매겨진다면서요?
0: 네, 그렇죠.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매기냐라고
1: 예.
0: 생각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 부식도를 따진다든지.
0: 그렇죠. 일단은 기본 점수를 100점이라고 한번 둬볼게요.
1: 네.
0: 내 28번 치아에 그냥 자연 상태의 점수는 100점인데 아까 보니까 우식이라고 하는 충치라고 하는데 이 충치가 발생을 해서 16점을 깎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모가 많이 됐기 때문에 또 10점을 깎고 이 사람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5점을 또 깎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40점이 됐다. 예, 이런 식으로 28번의 치아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데 그러면 네 맘대로 16점이라고 하고 10점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1: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0: 그런데 예, 그렇게 하기보다 여기에 또 국제 표준이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봤을 때도 아까 충치가 나면 그 검정색 부분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거에 대한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1, 2, 3, 4단계로 또 나누거든요. 그래서 4단계가 제일 큰 건데 그러면 점수가 몇 점 정도를 깎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기준들이 또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내 치아의 건강 상태가 좀 믿을 수 있는 수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이 치과 진료에 있어서 네. 의사들은 하는 역할들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0: 네,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에서 AI가 진단한 거를 환자한테 바로 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의료진, 그러니까 전문가의 그러니까 정확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확인과 그다음에 이거는 맞다. 라는 것들만 같이 공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의 역할은 굉장히 명확하고 이 AI는 의료진의 보조 수단이 되는 거지 AI가 의료진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1: 그 의료진이 뭐 나중에는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이럴 네. 가능성도 있을까요?
0: 지금 뭐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옵티머스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손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1: 예.
0: 그다음에 의료적인 지식을 갖다가 전부 씌워가지고 얘가 의사를 대체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일단은 의사가 그거를 허락한 상태에서만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그때 의료라는 거는 누군가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확인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건 정말 정말 정말 먼 미래. 이게
0: 기술적으로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는 이미 조만간 그런 수준까지는 다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럼 가까운 지금 현재 정도의 근 미래에서는 이제 네. AI는 보조적 진료 수단이고
0: 네.
1: 지금의 의사들은 이제 이 AI가 진단한 것들에 대해서
0: 네.
1: 확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치료를 할 수 있고
0: 네.
1: 이제는 그런 것들에 좀 의사분들도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본인의 주관이 개입된다거나 과잉 네. 진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거나
0: 네.
1: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진짜 네. 세밀한 진료에만 좀 신경을 쓰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의사분들이 그냥 치료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행정일을 처리한다든지 방금처럼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관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AI가 이런 부분들을 다 줄여준다 그러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료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치료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 이런 쪽에 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전체적으로 의료는 훨씬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의사들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환자에 네. 대한 치료 서비스 같은 것도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0: 치위생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런 이제 환자하고 대화 속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예,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뭐 틀린 부분도 처음에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별로 틀리지 않은 정확한 기록들이 되기 시작한다. 자동으로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시간 확보들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비단 치아 치료 서비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네.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서로의 마음을 뭐 보듬어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더 질이 네.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0: 우리 김진아 아나운서께서 이제 미래의 치과를 이렇게 다 됐을 때 간다라고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은 갔을 때 뭔가 다 찍고 와가지고 의료진한테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예, 나중에 와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
1: 그러니까
0: 오늘 돈 많이 나올까
1: 또 다른 병원도 가서 확인해봐야 예,
0: 확인해야 되나
1: 고민들
0: 예, 고민이 되는데 이제는 한번 다 찍고 자료가 있으면 앞에 내 스크린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같이 예, 대화를 하면서 내가 눈으로 다 지금 직접 확인을 하면서 보는 거죠.
1: 그 데이터들은 이제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똑같은
0: 그쵸,
1: 것들이
0: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번에 갔을 때와 1년 뒤에 갔을 때, 2년 뒤에 갔을 때 그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예요.
1: 그 추이들을 확인할
0: 그쵸,
1: 수 있고요.
0: 그러면 내 치아 28번이 어떻게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를 내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 치아를 관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료에 대한 수준을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힘든 치과 치료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금 전 6시 50분에 충남 논산시 노성천의 하천 수위가 상승해서요. 홍수특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안전지대 대피하셔야겠고요. 자동차도 역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와 찜통 날씨 속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안전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연재 PD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뉴스 문장에서 빈번하게 쓰이면서 오류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조사 에와 에게가 있습니다. 보통은 에게를 써야 할 곳에 에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의 얼마를 요구했다라는 문장에서는 가해자에게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조사 에와 에게의 차이는 그 조사 앞에 오는 말이 유정명사냐 아니냐에 있는데요. 유정명사란 감정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명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프랑스에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같은 문장은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에를 써야 할 곳에 에게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한국 선수들이 프랑스 선수들에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로 바꾼다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다음 문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에게 상의하십시오. 친구에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조사 에게가 잘못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동사 상의하다에는 조사 와를 써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라고 해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도와주다 앞에 를을 써서 친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에는 약한 이슬비 정도만 내리는 곳이 있지만 일부 강원 남부와 충청, 경북과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지방과 경북, 호남에는 호우주의보가, 일부 충청과 경북 상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까지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극한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서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에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다시 밤부터 내일 늦은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30mm의 장대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에 최대 2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수도권과 경북에도 최대 1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충청과 강원, 호남과 경북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전남 남동부와 영남,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서울도 체감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의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박모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수사한 팀장이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검찰에 장윤기 SUV 차량 수색영장을 보내라는 형사과장의 지시에도 불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박경감에게 검찰에 차량 수색영상 등 누락된 증거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경감은 해당 증거를 보내기 위한 전자결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차량 수색 영장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어제 오후 정 전 후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음료를 던진 헬스트레이너 A씨 역시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협조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현지 시각 7일 환영만찬회에서 만나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3주 전 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나 후렐스후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몽골을 국빈 방문해 정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에 후렐스후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금강유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세종시 용수천 도암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6시 금강유역 세종시 도암교 지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40분에 금강유역인 충북 보흥군 이평교 지점에도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하면서 대가를 약속한 취지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선거인단 19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는 투표 닷새 전 한 심판평가관으로부터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등의 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밀어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평가관은 투표 전날 A씨를 카페로 불러내 지지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도 동석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현지 시각 8일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76.7포인트가 내린 5,248.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1.14포인트가 내린 7,482.7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51.96포인트가 오른 25,870.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중북부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충청권과 호남 지방은 80에서 150, 최대 20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4.4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오늘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이틀째 추가 공습했습니다. 뉴스브리핑과 글로벌 톡톡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과 인터뷰하고요.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의원이 어제 당 윤리위원회에 장동혁 대표 징계와 출당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진격의 경제에선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과 증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반도체 피크 아웃론 등에 대해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잘 받으시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샵 9730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목요일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미군이 이틀 연속 이란을 공습했는데 현재 상황 정리해 주시죠.
1: 네, 미군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란을 겨냥해서 추가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공습에 이어 이틀째인데요. 미군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공격한 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의 방공망과 지휘통제시설, 해안 레이더와 대한미사일 관련 시설이 표적이 됐다고 했고 이란 매체들도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강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어제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기지를 겨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맞대응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시작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터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거라면서 이번 공습이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끝날 거란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 난 이란 지도부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쓰레기 같은 자들이라고 했고요.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의 효력이 끝난 것 같다. 그들은 쓰레기고 지긋지긋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양국 협상단이 이번 충돌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1: 네. 민주당이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에 돌입했죠.
0: 네,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에 나서는 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근로감독관이나 세관공무원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 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상정한 이 개별 의원들이 만든 안과는 별개로 이 당 차원의 법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원내에 꾸린 형사소송법 개정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별도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고 합니다.
1: 네. 자,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여권 상당히 입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일까요?
0: 일단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인데 내일부터 법안심사 1소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한 석씩 갖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그런데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 사건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0: 네. 장윤기 사건이 이번 논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이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폐기하거나 이 은닉한 정황이 검찰의 보안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이 경찰 권한을 어떻게 견제할지를 두고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1: 예. 자, 이번엔 장윤기 사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당시 수사팀장 구속됐습니다.
0: 네,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서 수사팀장이었던 박모 경감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영장 이제 실질 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은 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이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경찰 특별수사팀은 이 당시 수사팀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팀장인 박경감이 케이블 타이를 이제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 팀원들의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1: 예.
0: 사건 초기 수사팀이 케이블 타이를 보고도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배경에 박경감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 예. 결국 그 문제의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죠.
0: 네. 검찰이 장윤기 아버지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 실물을 확보했는데 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는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장윤기 차량을 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에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물건이 사건의 계획성이나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였던 점에서 이 증거 인멸 의혹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윤기 아버지도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1: 네. 자, 경찰에 의한 증거 인멸 의혹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안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금 미국 출장 중이었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조기 귀국하게 됐다고요?
0: 네. 유 직무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차 미국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남은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내일 오전에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서 미국의 군용 선박 건조 협력 요청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0: 네, 이 대통령은 어제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만남인데 이 두 정상은 당시 논의했던 군용 선박 건조 문제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고 한국 조선사들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중국 해군이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고 있어서 미군에겐 해군력을 키우는 게 당면 과제가 된 상황인데요.
1: 네.
0: 미국 안에서 군함을 빨리 그리고 많이 지을 수 있는 조선업 기반이 이제 무너져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건조 능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이 미국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겁니다. 두 정상은 지난 G7 정상회의 때 약속했던 골프 회동도 언급한 걸로 전해졌는데
1: 네.
0: 청와대는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이 골프 라운딩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나토 방산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네요.
0: 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의 조달 기본 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들은 나토 회원국 개별 국가와 각각 협력해야 했는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차원의 공동 조달이나 방산 협력 체계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나토와 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우리 방산 기업들이 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58조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0: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조 6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상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와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거나 이 투자 소득을 주고받은 결과를 종합한 국가의 가계부와 같은 건데 지난 5월에 우리가 해외에 지급한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60조 원 정도 더 많았던 겁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수출 덕분인데요. AI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장비 수요가 계속 늘면서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이 1년 전보다 250% 정도 늘었고
1: 네.
0: 반도체는 167%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 달러, 즉 213조 원을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가 넘는 수준이고요.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덕분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에 1.9%에서 2.6%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좋지만 다른 제조업은 아직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물가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수출 호조를 경기 전반으로 얼마나 확산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1: 네. 목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운행하는 모습인데요. 호우특보지역에 계신 분들은 지하차도나 하천변도로 이동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목포 쪽으로는 비봉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평소보다 정체가 덜한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여의도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재현되면서 오늘 참 혼조세인데 눈에 띄는 건 반도체 지수는 한 2% 정도 올랐다는 거죠.
3: 네. 나스닥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1: 예.
3: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과 이란 이 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0: 다시 한번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1: 네.
0: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언급하면서 추가 타격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이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좀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
1: 네.
0: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 네.
0: 이 부분도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게 또 장 마감을 앞두고 옵션 같은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좀 나오면서 상승을 확대한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중국이 엔비디아 GPU 수입을 허용한다는 소식 때문일까요? 엔비디아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0: 네. 일단 엔비디아 어제 한 3.65%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중국과 좀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AI 서버 칩 분야에서 경쟁사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여기에 또 중국이 엔비디아 제품 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는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애플이 맞춤형 칩 구성 요소, 뭐 무선 연결 기술 설계를 위해서 300억 달러 규모의 어떤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이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1: 네. 아, 그런데 테슬라는요 계속 하락세예요.
0: 네, 근데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좀 서로 상반된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는
1: 예.
0: 중국 소식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좀 테슬라는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로보택시의 시장에 대한 어떤 중장기 수익성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좀 시장에선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이 웨이모가 4개의 신규 도시로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서
1: 네.
0: 이 무인 자율시장과 관련돼서 좀 경쟁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좀 우려가 나오면서 테슬라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또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런 다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뭐 약보합권,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2차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국채금리 급등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좀 반발 매수가 이어지긴 했습니다만 제한적인 등락을 보이면서 자동차, 2차전지 섹터는 사실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자, 6월 연방준비제도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0: 네. 일단 6월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이 첫 번째 의사록에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매파적인 긴축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요.
1: 네.
0: 대다수 참가자들은 완화 성명서 문구 반복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매파적인 기조의 핵심 원인은 이란 전쟁, 이제 AI 인프라 구축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다만 이제 고용과 관련돼서는 침체라기보다는 정상화로 좀 가는 과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FOMC에서 보게 됐을 때 연준은 철저하게 물가 억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회의가 좀 진행했던 부분들, 새로운 어떤 매파적인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영향이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1: 네. 자,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0: 네, 참 국제유가가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 브렌트유는 78달러, 지금 WTI는 73달러로 전일 대비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 부분에서 브렌트유는 6월 19일 WTI는 6월 22일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재개로 인해서 좀 회복을 좀 보였던 원유 수송이 다시 한번 좀 차질을 빚을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하는 압박을 좀 받았고요.
1: 네.
0: 특히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주도의 다국적 기업이죠. 이제 공동 해양 정보 센터 같은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위험 수준을 기존에 심각으로 격상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후속 조치가 국제 유가를 좀 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또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대해서 제재 완화 조치를 되돌린 점, 이 부분도 공급 우려를 좀 키웠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과의 전쟁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오면서 네. 상승 폭을 좀 살짝 줄인 모습. 네. 다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 자, 국내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아, 어제도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어요.
0: 네, 지금 이제 지난 7일, 뭐 8일 이틀 연속으로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뭐 네. 코스피는 10% 이상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네. 6일까지 포함하면 이번 주 3일 3거래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렇죠. 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양지수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좀 걸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약 6천조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5월 20일 이후 7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천조 밑으로 좀 내려간 것은 7주 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특히 이제 코스피도 힘들었습니다만 코스닥도 같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예예. 800선을 내려가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785선에서 지금 장을 마치면서 코스닥도 80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9월 4일 이후 10개월 만에 그렇게 내려간 모습이었습니다.
1: 네. 계속 얘기하는 건데 너무너무 변동성이 크고 하락폭도 커요. 이렇게 하락이 계속된 이유 뭘까요?
0: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시장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불안이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네. 뭐 이제 빅아웃에 대한 어떤 논란이 첫 번째로 이 하락의 원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두 번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레버리지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 꼬임이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주를 비롯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이 ETF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해지는 모습. 결국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워낙 많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간의 수급 싸움, 수급 꼬임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증시에만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홀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좋은 소식은 또 있습니다. 5월 경상수지 약 38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8조 원. 사상 최대치잖아요.
0: 네. 네. 어제 이제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예. 낙폭을 막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 예. 이 반도체 호황이 뭐 5월 경상수지에도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5월 경상수지가 이제 386억 달러 이상 좀 기록한 모습이고요.
1: 네네.
0: 직전 최대 규모가 3월 달에 379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예. 것 같고 특히 이제 수출이 전월 이제 전년 동월 대비 62% 이상 증가를 하면서 아. 사실 이제 역대급으로 지금 이 수치가 경신되고 있는데 네네. 특히 IT 품목이랑 BIT 품목 모두 지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경상수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동안 고공행진이었던 환율이요. 아주 오랜만에 1,400원대로 진입을 했어요.
0: 네. 환율이 장중에 1,500원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29일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0: CDR 발행을 앞두고 관련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1: 네,
0: 이런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DR 발행 규모가 285억 달러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5일 전후로 해서 관련 자금이 유입되면 영내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지금 예상이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달러 매수 심리가 약화되는 이제 환율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논리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여기에 더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조금은 줄어든 점.
1: 네네.
0: 어제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이 좀 순매수로 전환했던 부분을 통해서
1: 네네.
0: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인 건 거의 14거래일 만인데
1: 네.
0: 이러한 부분이 또 환율 하락의 좀 요인으로 꼽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월화수 3영업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0: 일단 반도체 대형주가 바닥을 잡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으로의 수급 이동이 지금 계속 나오려다가 양지수 모두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1: 예.
0: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올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과 전라도, 경북 북서 내륙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세종시 북부에는 시간당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퍼붓고 있습니다. 네. 이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 사이에 만들어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걸쳐있는 충청과 전라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최대 80mm씩 폭우가 쏟아질 수 있어 출근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장맛비가 앞으로 얼마나 더 내릴까요?
0: 네, 일단 오늘 하루 동안 충청과 전라도에는 최대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경북 내륙 지역에도 최대 100에서 1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더위도 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밤낮 없이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져 어제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특보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요. 밤 최저기온 수준은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25도 이상, 대도시와 섬, 해안은 26도 이상, 제주는 27도 이상입니다. 네. 열대야주의보는 올해 도입 후 지난달부터 운영돼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7, 광주 31, 대구가 33, 포항 34도로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경상도 지역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기세를 올리며 주말에는 서울에서도 올여름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0: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신재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요새 국민의힘 보도는 다 윤리위로 시작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윤리위가 6일 날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지금 후속 일정도 얘기가 없고
1: 네.
0: 징계 절차 그러니까 징계 여부 뭘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더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장동욱 대표가 뭐 징계 칼을 꺼내 들면서 윤리위 재가동하겠다. 뭐 이른바 예고편을 좀 세게 띄웠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러고 나서 7월 6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윤리위가 열렸다는데 지금 저희 당 윤리위원회가 총 6명입니다. 그런데 당원 당규상 제적위원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6명이면 4명이 나와야 안건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0: 네.
1: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날 3명뿐이 안 나왔답니다. 그런데
0: 아.
1: 이게 뭐 번개 소집된 회의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공지돼서 출석 의향 같은 거 다 체크해서 소집을 했을 텐데.
0: 네.
1: 근데 그렇죠. 이 윤리위원 6명이요. 지난 1월 14일에 한동훈 당시 네.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 윤리위원회 6명이거든요.
0: 명단이 바뀐 게 아닌 거죠?
1: 명단 바뀐 게 아닙니다. 그때
0: 네.
1: 그 사람들입니다.
0: 아.
1: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장동훈 대표 측에서는 예, 이거 작심하고 뭐 회심의 일격을 가하겠다 해서 좀 빠른 스피드로 속전속결을 하려고 그리고 원래 윤민우 그 윤리가 좀 속전속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0: 네, 그랬죠.
1: 예.
0: 그래서 예, 예. 예. 말씀하시죠. 네.
1: 근데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첫 스텝부터 꼬여 버렸어요. 예.
0: 후속 일정이 뭐 7월 21일이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1: 그 7월 21일로 잡혔다고 저도 파악했는데 그게 한 매체를 통해서 네네. 차기 회의 날짜가 예, 공표가 되니까 아마 그날은 또 피해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0: 뭔가 좀 속도.

0: 수출을 빨리 못 내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인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1: 예, 그 윤민우 윤리위조차 네. 장정혁 대표의 뜻을 이렇게 좀 제대로 받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당권파에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지금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징계 정치 현실화하면은 물리적 저항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구체적으로 연판장 피켓이라는 네. 말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게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만약에 이제 징계가 현실화되면 이제 이런 그 항의성 그 액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이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게 새로운 사건에 대한 징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제명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혁, 배현진, 한동훈 이 세 사람을 징계를 했는데 네네. 세 사람의 대응은 조금 달랐죠. 그러니까 배현진, 김종혁 이 두 사람은 법률적인 해결을 해가지고 네.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돼서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징계가 무효화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당시 한동훈 전 대표도 법률적인 해결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요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그 어려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나가서 1당, 2당 후보랑 겨뤄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일단락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쓰레기통에서 뭐 다시 끄집어내서 뭐 하듯이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가능하려면 네네. 한동훈의 제명 징계가 그게 정당했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예, 그런 그 전제가 있어야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운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법률적 정치적으로는 아니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예, 아집에 사로잡혀갖고 그 쓰레기통에서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원내 110명 의원이 있지만 이 장동혁의 이 징계에 대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0: 근데 또 지금 징계 위에 올라갔다는 그 안건 중에 하나가 당내 최다선인 네. 조경태 의원 건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거는 지금 또 조경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실 안건은 조경태 의원과 관련된 안건은 국회 부의장 경선 경쟁자였던 네. 박덕금 국회 부의장의 낙선을 언급하는 네. 전화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 이제 이 건 때문에 올라갔다는 보도고요.
1: 네.
0: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경태 의원이 나를 징계할 거면 내가 징계가 대상이라면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네. 져야 된다라고 해서 거꾸로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신 상황인데
1: 그러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그 부의장 선출과 관련된 거는 네. 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그 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죠.
0: 전혀 다르죠.
1: 별건인데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징계 대상이 되니까 조경태 의원이 예, 반발하는 이유는 이 형평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0: 아.
1: 예, 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네. 조경태 의원이 반격을 해서 장동혁이 오히려 제명 대상이다, 징계 대상이다 한 거랑 이제 조경태 의원이 징계 대상이 된 건은 전혀 다른 건이지만
0: 진짜.
1: 그래도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만약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0: 네.
1: 그러나 더 큰 문제인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는데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는 것 같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하려고 그러는데
0: 네.
1: 그러면 네. 과거 권영세 권성동 그 쌍권 비대위에서 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한덕수 후보로 한밤에 날치기 그 교체하려고 했던 거 그건 뭐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0: 네. 자, 지금 보면은 정점식 원내대표는 계속 당내 징계 문제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또 한편에서는 이게 갈등설이 제기되니까 정 원내대표가 장 대표가 선을 긋고 있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네.
0: 뭘까요?
1: 일종의 뭐 이중 전략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0: 네.
1: 투톱 중에 한 명 원내대표 공식적으로 뭐 나는 뭐 당 대표와 결이 다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요.
0: 네네.
1: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던데 6.3 선거 이후로 기존의 그 국민의힘의 주류가 친윤계였잖아요.
0: 네.
1: 예. 예. 지금 뭐 친윤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네.

0: 예, 그 구친윤 쪽 사람들이 이제 그 주류였잖아요.
1: 네.
0: 근데 6.3 이후에 이게 크게 분화가 됩니다.
1: 분화.
0: 아,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예. 장동혁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친장과 예, 친장과
1: 네네.
0: 예, 비장으로
1: 아.
0: 친장동혁 비장동혁으로 분화가
1: 네.
0: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그 구친윤이
1: 네네.
0: 예, 그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영남권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수적으로는 아직도 다수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단일 대우가 아닌 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친장의 뭐 우두머리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될 거고요. 이제 비장의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아, 그렇게 보고 네. 계시는군요.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제부터 인천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에서도 한다고 그러고요. 그 투표지 부족 네.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집회 참석을 한다고 해요. 네. 다시 그래서 장외로 나가는 것 같은 모양새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스스로 말이죠. 네. 자기 고립을 자초하고요. 그리고 제1야당 대표면요. 이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다뤄야 될 그 이슈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뭐 부동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 네.
0: 예, 그 있는데
1: 네.
0: 이 스스로 어떤 그 아주 가상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요. 예. 그리고 스스로 뭐 좀 그 고립된 예,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려고 하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이 그 중심부를 향해서 가야지.
1: 네.
0: 예. 제1야당 대표는 민심의 중앙값. 예. 그러니까 그 중심부. 다수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해야 한다는 그 사안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스스로 저기 저 가상자리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1: 오늘은 일단 예정된 일정 중에 하나가 한성숙 총리를 네. 만난다고 하니까 또 그 자리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좀 궁금한데 결국 지금 장 대표의 이런 장애 행보가 본인을 둘러싼 거치
0: 네.
1: 이 논란을 좀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들 많이들 보시잖아요.
0: 그게 이제 두 축이죠.
1: 네.
0: 하나는 그 지금처럼 그 장외의 그 행보를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을 계속해서 결집을 시키겠다. 두 번째는
1: 네.
0: 징계를 강행해가지고 자신의 그 자신을 향한 사퇴 공세를 차단시키고 뭐하겠다. 이 두 축으로 이제 버티겠다라는 것인데
1: 네.
0: 저는 이게 일종의 불나방 정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징계 문제는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고립화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아까 그 구주류인 그 구친윤 중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당장 몰아내는 건 그건 너무한 거고 좀 여유를 주고 본인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 이런 그 사람들이 꽤 있는데
1: 네.
0: 근데 징계를 강행해 버리면요 그 명분이 그냥 그 거의 사라집니다.
1: 네.
0: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나방의 행태가 딱 그렇잖아요. 뭐 좋은 줄 알고 그냥 불빛을 향해서 그냥 맹렬히 거의 돌진하다가 그 전등에 그냥 부딪혀갖고 즉사하고 이런 게 이제 불나방의 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그 징계 정치는 불나방 정치다 이렇게 봐요.
1: 네. 지금 그 봉쇄 시위에 나간 장 대표가 또 손팻말을 든 것 중에 대통령 이름을 직함 없이 부른 그런 문구가 들어간 걸 또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가지고
0: 네.
1: 또 일종의 구설이기도 하고요.
0: 이게 네. 민심의 중앙값에는 자꾸만 극단적인 아주 극소수의 극소수의 대장이 되고자 하는 거죠.
1: 네. 지금 그러면 이성건 의원이 이런 말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의원들이 대략 80명이다.
0: 네.
1: 국민의힘 의원의 그럼 거의 80%에 육박하는 건데.
0: 네.
1: 네. 좀
0: 예.
1: 예.
0: 지금 뭐 정확히
1: 있을까요?
0: 숫자는 모르겠지만
1: 네네네.
0: 아까 제가 6.3 이후에 그 의원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략 그렇게 보면은
1: 네.
0: 지금 이성근 의원이 얘기한 숫자가 나오고
1: 네.
0: 그런데
1: 네.
0: 그 110명 중에 80명이면 30명 그래도 뭐 장동혁 대표가 아직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는
1: 예.
0: 예. 장동혁 대표로 28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렇게 문제를 내면요.
1: 네.
0: 예, 30명도 안 남을 거예요.
1: 질문을 바꾸면 네,
0: 질문을 바꾸면 숫자는 더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0: 그러니 또 이렇게 좀 약간 그 에 바로 누구 그냥 몰아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 좀 거부 반응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1: 예예.
0: 예, 근데 그 30명이나 그나마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징계를 강행하면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니까요.
1: 예. 아, 이 윤리가 일단은 그 보도된 일정대로 예. 할지 일단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고 근데 지금 국회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그렇죠. 폐지지 않습니까? 예. 어제 지금 민주당이 법여권 주도로 이미 예. 법사위에 상정을 했어요.
0: 예.
1: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를 두고 8.17 전당대회에 맞춰서 하려는 거다. 뭐 이런 관측들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0: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그 사건에서 지금 보듯이 네. 예, 그 이게
1: 광주 여고생 살인
0: 예, 광주 네. 예, 예, 여고생 살인 사건 네. 거기서 보듯이 이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1: 네, 예.
0: 그런데 지금 이건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1: 예.
0: 이거를 예, 전당대회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걸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1: 어.
0: 예, 그러니까 정말이지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데 이게 필요한지 어떤지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아니라
1: 예예.
0: 정청래 쪽이 먼저 꺼내드니까 김민석 쪽도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뭔가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1: 네네.
0: 최소한의 예외는 남겨놔야 된다고 대통령이 몇 번 얘기를 하셨잖아요.
1: 그랬죠.
0: 그러면 그 대통령의 입장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 역시 뭐죠?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은 전당대회 표 당원들 강성 당원들 표 얻는데 내가 혹시나 불리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동조해 버렸잖아. 나도 정청래랑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그냥 정청래 김민석 게임의 그 유불리 예. 그 불씨로 지금 작용한 한심한 상황이죠 지금 정말.
1: 그러니까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정식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당연히 이 존치 필요성 거듭 강조를 했는데
0: 네.
1: 지금 정 장관 같은 경우에 정성호 장관은 최종 입법 권한이 있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 이런 언론적 입장을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0: 비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정부 입장 분명히 왜 얘기를 못합니까? 정부 의견을 얘기해야 되죠. 모든 입법 과정에서는요.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국민 안전. 예, 이게 해가 될 수가 있고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뚜렷하게 얘기를 해야죠.
1: 네네. 지금 어제 사실 법사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가서 피켓 시위도 하고 했지만은 지금 뭐 워낙 그 의석수에서 밀리니까
0: 네.
1: 지금 법여권 주도로 다 강행을 할 수는 있는데
0: 네.
1: 사실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여당도 법여권도 정치적 부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별도 TF를 여당 내에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의원 그 법여권 의원 두 분 김용민 의원하고 또 우리 저기 조국혁신당의 의원하고 두 분이 발의한 공동 발의한 개인 그 개별 의원 안건을 당의 또 안건이랑 만들어가지고 병합해서 뭐 심리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에서 뭐 이거는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그걸 좀 보완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갈까요?
0: 그건 뭐 요식행위라고 보고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뭘 해야 되냐면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1: 공청회.
0: 예, 이 입법
1: 네.
0: 과정에서요.
1: 예.
0: 예, 핫이슈가 되고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이걸 다루고 있잖아요.
1: 예.
0: 그 국회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입법 그 과정에 그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지금 그 뉴스에 의하면 그 친 이 민주당 그 법조인 단체인 변호사 단체 민변 회원의 67%가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민변 사람도 나오라고 하고
1: 네네.
0: 뭐 민주당이 좋아하는 참여연대 사람들도 나오라고 해가지고요. 이 보안수사권을 이렇게 완전 폐지하는 게 이번 그 장용기 사건 등등 뭐 봤을 때 이게 국민 안전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는 기회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자 오늘 또 주요 뉴스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생존 계획을 결정을 해서 네. 이제 오후에 방송이 될 예정이란 네. 말이죠. 일단 형량이 징역 7년으로 늘어났어요. 네. 2년 정도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원에서 오늘 판결 어떻게 내릴까요? 대법원에서.
0: 글쎄 뭐 형량을 줄이고 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 법률심이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그 유죄 판결이 법리적으로 적용이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데
1: 네.
0: 뭐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 네. 네. 자, 그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0: 네. 네.
1: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좀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죠. 지금 사실 김민석 정충리가 계엄해제 당일에 감기 증세가 있어서 감기약 먹고 자다가 좀 늦게 국회에 등원했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뭐 감기약 성분 공개라는 얘기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양측이 아주 첨예한 것 같은데 어제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0: 네.
1: 김 전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 씨가 입수했다면서 국회 네. CCTV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 사과해야 될 거다 이런 네. 말까지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0: 그 어제는 뭐 그 계엄 당일에 김민석 당시 의원의 행적보다도 김어준 씨의 태도가 더 화제가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뭐 얼마 전에 유시민 씨 자기 방송에 불러가지고 이 문제 아 저 이재명 대통령 측 그 아주 직접적으로 공격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1: 증축하랬더니 재건축했다 네. 뭐 이런 말.
0: 그리고 그 네. 김어준 유튜브는 정청래 그 의원의 최애 방송 아닙니까? 아. 그런데 김어준 씨가 그런 해명에 그 판을 깔아주고 네. 자료도 어디서 구해서 네. 제공해주고
1: 네. 네.
0: 예. 갈아탄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1: 예상하셨어요 이런 행보.
0: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그 예상을 못했는데
1: 예예.
0: 김어준 씨가 이렇게 급변한 무슨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급변한 이유가 뭘까? 그게 정치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개인의 사적 무슨 뭐 말 못할 사정이 있을까? 예.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요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1: 아.
0: 뭐 무슨 좀 예열 과정도 거치고
1: 네네.
0: 조금씩 한 발 한 발 뭐 하다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1: 아, 이걸 돌변으로 보시는 거군요.
0: 네, 돌변이죠.
1: 네. 네. 지금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지금 정청래 의원만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지만 4파전 양상이 될 텐데 또 친분이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 같은 네. 경우에.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다 2030이시라는 내로남불이라 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
0: 이건
1: 들으셨어요?
0: 뭐 2030의 일반적인 시각이지 뭐 고민정 의원의 뭐 독특한 시각은 아닙니다. 지금 2030의 다수는
1: 네.
0: 86들은 뭐 본인들이 이 사회의 민주화와 개혁에 이렇게 헌신해 왔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2030 저도 86세대지만 86세대는요 꼰대 기득권 세대가 된 거예요. 꼰대 기득권 세대가 된 거고 그 꼰대 기득권 세대라는 걸 지난번에 그 유시민 김어준 방송에서 극명하게 이제 드러난 거거든요.
1: 네.
0: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입주자인데 왜 내 동의 안 받고 함부로 재건축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 네.
0: 이거는 그 맞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고민정 의원이 좀 세게 붙어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그 그냥 뭐 큰 파도 바다 물에다 그냥 돌 하나 던지는 정도의 그 수준인데
1: 네.
0: 이거는 뭐 제대로 붙으려면 세대 논쟁이라든가 86 퇴장론이라든가 한국 정치의 완전히 객토. 객토라는 건 완전 판 자체를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문제인데
1: 네.
0: 고민정 의원이 어느 정도의 무슨 준비와 각오와 배짱으로 이걸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준은 그냥 바닷물에 돌 하나 던지는 수준이죠.
1: 네. 의원님 네. 또 저희 기상특보도 알려주셔서 평소보다 네. 약간 짧게 네. 해야 네.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 갖고 굉장히 치열하게 또 붙고 있어요.
0: 네.
1: 근데 선호투표제가 당원 당규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대곤 있는데 정청래 의원 쪽에서 왜 이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이 읽히거든요.
0: 아, 이게 유불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이건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하고요.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고.
1: 네.
0: 이제 처음에는 정청래 후보가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당원 당규 위반 시비가 벌어지니까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원 당규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건 뭐 본인들이 판단을

0: 문제죠. 민주당 내에서.
1: 민주당 내에서요. 네. 선호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순위인 분들의 그 기입된 거 있어 2위표를 그렇죠. 이제 다 가져간다는 건데 그렇죠. 이런 방식이 정청래 대표한테
0: 아,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이제 3위를 송영길 후보가 할 것 같은데 그래, 그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그래도 친명이랑 카테고리로 묶이잖아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주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기상특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7시 31분경에 경북 문경시 영광 지역에 홍수주의보 7시 40분쯤에는 충남 아산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와 TV 등을 통해 홍수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는 기억력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사기나 재산상 피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지기능 저하로 재산관리가 걱정되시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1: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처럼 여행 떠나요.
3: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호영입니다. 민지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딸 민지와 평창 600마지기에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산 정상의 풍경과 밤하늘의 은하수까지 너무 황홀했어요. 평창에서의 기억이 민지의 마음에 오래 남길 저도 응원할게요. 민지의 여행 끌어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2: 58분 날씨.
3: 현재 일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세종과 청주, 아산 등 일부 충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충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80mm,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는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에는 최대 200mm

0: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수도권과 경북에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차차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북 경산과 칠곡, 의성에는 올해 첫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31도,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전격 인터뷰. 이번 시간엔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과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어제 오후였죠. 지금 법사위에 그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어요. 자, 이게 단독 상정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단독 상정을 강행했을까 궁금합니다.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합니다. 예.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어떤 그 제도 설계 또 이거 뭐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1: 네.
2: 그러니까 중수청, 공소청은 설립이 돼 있지만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절차를 규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게 빨리 개정돼야만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그걸 뒷받침하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현실론을 얘기를 하셨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인터뷰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개별 의원 김용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올라가 있고 일단 민주당에서 또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안을 또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는지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2: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1: 네.
2: 다만 그것을 폐지를 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걸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그 TF에서 아마 머지않아
1: 네네.
2: 뭐 금년간
1: 네.
2: 아마 법안을 아마 제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머지않아 금년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에
2: 예.
1: 그 별도 개정안을 발의를 한다. 그리고 이미 상정된 안과 병합심사한다까지 보도가 나왔어요. 일정을 지금 서두르시는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예,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2: 이번 주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늘이나 내일쯤
1: 네.
2: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사실 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이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에서도요. 뭐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기가 아니라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수기가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자, 아까 지금 부작용,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요. 특히 이 보안수사권 폐지 후에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2: 아마 이제 이번 그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매우 불행한 사건입니다.
1: 예.
2: 그리고 경찰 수사도 흔치 않게 일어날 그런 사례에 불과하긴 할 겁니다.
1: 예.
2: 그렇지만 어떤 그 피의자의 인권 또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촘촘해야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 예.
2: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1: 예.
2: 그래서 어떤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1: 네네.
2: 보안수사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진영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 네네.
2: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번처럼 경찰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뭐 어떤가 사심을 가지고서 일 처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네.
2: 이 경우에는 시정 지시를 해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1: 그런 우려를
2: 예,
1: 하죠.
2: 예.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를 잘 안 들을 경우가 있을 텐데
1: 네네.
2: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1: 네네.
2: 그리고 또 부산 LCT 사건.
1: 네네.
2: 지금 그 관계자,
1: 네네.
2: 그 이영보 회장입니까?
1: 네.
2: 어떤 부산 지역을 상당히 오염시켜 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1: 네네.
2: 그 수사를 부산 경찰들이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그렇게 촉구를 해도 안 하고 있는데 이처럼 조직적으로 일처리가 뭔가 태업비석에 일어나지 진행이 되지
1: 네네.
2: 않을 때
1: 네.
2: 이걸 보안수사 요구를 한다고 듣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1: 예예.
2: 또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처럼
1: 그렇죠.
2: 시간이 매우 촉박한 사건
1: 네네.
2: 이런 경우에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1: 네.
2: 이런 이제 의문 제기가 있다 보니까
1: 예.
2: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심층적으로 토의가 되어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워낙 또 검찰 출신이셔서 그런지 지금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 대검찰청이 7일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제 보낸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지금 대검에서도 만약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는 보안수사 요구권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경찰이 앞서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때 그때 사용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면 검경 간에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 예외 조항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가 안 하게 되거나 또는 시간을 늦추거나 하는 등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외 조항인 정당한 이유란 이 조항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낸 걸로 보도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 저는 아직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했고 제출했다는 사실만 뉴스 보도를 봤을 뿐인데
1: 네네.
2: 어쨌든 그 점은 그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누가 정당한지를 두고 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2: 정당한 사유 없이
1: 네.
2: 라는 어떤 그 조건을 달지 말고
1: 네네.
2: 보안수사 요청에는 따르는 것을 당연한 걸로 여겨주는 게 맞는 것 같고
1: 네.
2: 다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따르지 않았을 때 징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2: 그럴 때는 이제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면 징계를 또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2: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항을 두더라도 일단 보안수사 요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를 그 요건을 좀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네. 그리고 또 이런 의견들도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도 없애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사실은 그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을 때
1: 예.
2: 검찰에 문제가 많았던 특별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형사부의 이런 어떤 송치 사건 수사 기능을 제대로 보장을 했으면 검찰의 모습도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혼선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권 송치 보안수사권은 남겨줬어야 맞는 것인데 이게 어떤 국민들에게 너무 큰 그 어떤 실망을 들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1: 네.
2: 그런데 보안수사권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2: 뭔가 예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1: 네.
2: 저는 정권 송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1: 아, 네.
2: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런
1: 네.
2: 것이었든
1: 네, 네.
2: 경찰에게 이미 권한을 줬습니다.
1: 아.
2: 8년 전에 이미 권한을 줬는데
1: 예.
2: 이제 와서 저것을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찰의 또 정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네.
2: 개혁의 어떤 뭐 좀 성공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뭐 논리가 어떻든
1: 네.
2: 현실에 어긋나기 때문에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 같다.
1: 네.
2: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그 경찰에게 갖고 있는 현재 그 불송치 결정권하고요.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부활하자는 그 전권 송치가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2: 예, 그렇습니다.
1: 아.
2: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1: 네.
2: 개혁을 하기 전에는
1: 네.
2: 경찰은 수사를 하면 모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1: 네.
2: 검사가 한번 점검하는 기능이
1: 예.
2: 있었습니다.
1: 예.
2: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1차적인 종결권을 줬습니다. 기소 의견인 사건만 송치하도록 예외적으로 송치하도록 그런 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을 1차적 종결권 또 일부 뭐 불송치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1: 네네.
2: 그게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정권 송치의 제도 입은 맞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죠.
2: 아니 오히려 맞을 수는 있지만
1: 네.
2: 경찰에게 줬던 그 권한을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되기 때문에
1: 아.
2: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1: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2: 예, 예, 되돌리기가 어려운 제도이다.
1: 네네.
2: 이 말씀입니다.
1: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된다면 빨리 돼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당에서는 보고 계신 겁니까?
2: 어떤 분들은 재헌절을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을 주장합니다.
1: 네네.
2: 당 입장은
1: 네.
2: 전당대회이니 언제니 이런 시기 제한을 하지 말고
1: 네.
2: 빨리 그리고 수기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 시기적인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1: 네네.
2: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네. 이건 정말 충분한 논의를 하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어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제도가 어떤 저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그 정쟁의 수단으로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전당대회 전에 결론을 내주면 차라리 안 좋을까. 그게 저는 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략 오늘이 7월 9일이고 8월 17일이면 한 달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수기 과정에 수기의 방식에 대해서 혹시 TF에서 논의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서 저희가 국민의힘 신주호 전 의원과 인터뷰를 할 때 공청회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정정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이기도 해서요. 혹시 수기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에 대한 또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2: 세부적인 이런 논의는 충분히 더 하고
1: 네.
2: 또 보완책을 논의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공청회를 벌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2: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1: 예, 예.
2: 수많은 그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왔고
1: 네.
2: 외부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전문가들 논의, 의원들의 논의 이 범위를 넘어서 필요한 부분은 현재는 없는 것 같고
1: 네.
2: 오히려 국민의 그 여론이 어떤지 그걸 한번 듣는 여론조사 절차는 한번 있으면 좋겠다. 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2: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어제 상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또 15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사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요새 좀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추가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인력을 왜 더 파견해야 되나 하는 그 궁금증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2: 지금 인력이 좀 적은 편입니다. 특히 검사 숫자가. 다른 특검은 30명까지 했는데 여기는 15명으로 하다 보니까
1: 예.
2: 검사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1: 어.
2: 그리고 수사 그 선임 특검들이 처리하지 못했던 남은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1: 네네.
2: 이걸 그 광범위하게 처리하느라고 수사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검사 수가 부족한 것을 수사관 숫자로 좀 뭔가 보충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추가 요청도 있는 것이고
1: 네네.
2: 수사기간 연장 요청도 따르게 된 것입니다.
1: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때문에 계속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입법안을 최종적으로 이제 처리해서 본회의까지 이제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가 범여권 의원들로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좀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언제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다시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국회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이콧을 쉽게 풀 것 같지도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아마 국힘에서 오늘
1: 네.
2: 그 국회 정상화에 응할 것인지
1: 네.
2: 아마 뭐 의원총회를 연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1: 네, 예.
2: 오늘 좀 제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힘이 지금 그 국회 등원까지는 아니지만 정상화를
1: 네.
2: 거부하는 이유가
1: 네.
2: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네, 네.
2: 이미 산자위나 국토위나 알짜배기 위원장 자리를 다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고 저런 식의 국회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옳은지 의문입니다. 물론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힘이 그동안에 해왔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법사위원장 자리는 입법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인데 그동안에 항상 국정 발목잡기에 치중을 해왔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도 자기들의 어떤 정치 어떤 상황에 안 맞으면 발목잡기를 반복해왔는데 그런 그 국힘에게 어떻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현실 때문에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다시 가져오는 대신에
1: 네.
2: 뭐 국토위원장 또 뭐 산자위원장 그런 자리들을 줬던 것인데
1: 예.
2: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차지하고 본인들 야당을 짓밟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의원님 그 지금 법사위가 사실상 우리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됐던 안건들도 법사위 와서 다시 한번 또 내용을 검토하고 이런 과정 때문에 법사위가 너무 권한이 막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과 함께 법사위원장 법사위의 역할을 자꾸 수정이나 좀 기능적으로 좀 축소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2: 저도 국회 내부에서도 늘 듣는 말씀 같습니다.
1: 예.
2: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예. 과거에는 타 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법사위가 쥐고서 통과시키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많았지만은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1: 예.
2: 타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명백하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서 임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2: 상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많이 없어졌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2: 다만 법사위 자체의 고유 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된
1: 네.
2: 이런 법안들을 처리할 때만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좀 대립되는 야당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 네.
2: 저희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제 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제일 먼저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지금 당 대표 주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자기 정치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뭐 언론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논쟁이 주제가요. 당 안으로만 가고 있고 민생.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요.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요.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래서 지금 6.3 선거 후에 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등의 추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이 지금 흐름이 계속 가면 계속 당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 지금 여당 대표들이 여당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검찰 보안수사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야 하는가. 당연한 걸 가지고서 이런 의문이 하나가 들고
1: 네네.
2: 그리고 김민석 총리 또 정청래 대표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입니까? 송영길 대표님도 마찬가지죠.
1: 네.
2: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투쟁해왔고 혁혁한 공을 세웠고 인생 살아온 과정이 그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 과거의 행적을 들추고 과장하고 또 뭐 네거티브를 펼치고 이런 모습들은 어떤 자기 공격,
1: 네.
2: 내부에 대한 공격, 자기에 대한 공격인 것 같아서 좀 인정하기 어렵고
1: 네.
2: 제발 좀 각자 자기 지지자들의 장점만 홍보하는 그런 좀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1: 네.
2: 말씀하신 것처럼
1: 예.
2: 뭐 주식 문제, 부동산 문제, 외교 네. 안보 문제
1: 네.
2: 좀 여당으로서 좀 보여줘야 할 국민들께 설명해야 할 비전을 중심으로 정책을 중심으로 좀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 결선 투표제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했다가 선호 투표제가 채택이 됐는데 이걸 놓고도 지금 또 의견이 엇갈려서 어제도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못 내렸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고 또 최고위원 회의에서 또 논의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선호 투표제가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런 말도 정청래 의원 측에서는 또 하시기도 하던데 그런 소지가 있는
2: 예.
1: 겁니까?
2: 저도 어제 그 주장이 나와서
1: 네.
2: 이 부분에 관한 당규를 처음 읽어봤습니다.
1: 네.
2: 당직 선출 규정
1: 예.
2: 48조 2와 3의 선호 투표와 결선 투표 이 두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선 투표나 선호 투표가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전제로 3인 이상인 경우에
1: 네.
2: 이것을 2차적인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 결선 투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1: 네.
2: 그리고

0: 그 한 번에 미리 그 2위로 두 번째로 지지하는 그 후보까지 적어서 그 이루는 그
1: 선호투표.
0: 예, 예, 선호투표가 네. 있는데 둘 다 그 3인 이상인 경우에 실시한다는 거 보면은 그 결선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호투표나 결선투표나 다 결선투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다만 이 둘의 관계가 네.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아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오늘 전준위에서 아마 좀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주장이 맞는지 검토를 하고 네.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게 그 좀 뭔가 관계 규정이 애매해서 즉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어떤 대안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 선호투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는 결선투표가 아니라고 뭐 뭔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은 아마 당규를 개정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투표에 있어서 그것도 결선제도 그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결선 제도가 있는 것이고 네. 그걸 대비해서 선호투표를 지금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호투표가 결선투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1: 네.
0: 작년 7월 달에 이미 그 전당대회를 준비할 때 후보가 3명 이상 출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 선호투표로 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라는 이미 그 당 결정이 한번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세한 내용을 알게 돼서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후보 간 유불리 때문에 이게 지금 논쟁이 붙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일단 1차적으로 나왔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당원 당규상에서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0: 예, 둘의 관계를 명백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준위에서 또 하나 청년 최고위원 부활에 대한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30 표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청년 최고위원제는요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0: 이 청년 그 최고위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누구나 다 명백하게 인식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그 청년 최고위원이 당에 들어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당이 그것을 얼마나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또 정책을 또 결정하기 위한 또 그 밑거름으로 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그 최고위원 후보가 나오고 당선됐을 때 좀 힘이 실리게 하려면은 이것도 뭔가 지명제보다는 투표 방식을 통해서 힘과 권위를 좀 더 더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1: 네.
0: 만약에 그것을 선출 제도로 도입을 하다 보면 또 성년, 장년 남성들이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그 정원 외로 뭐 추가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방식을 뭐 선택하든지 오늘 뭔가 좀 논의가 좀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청년 최고위원회에 놓고 김민석 전 총리가 청년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지 4시간 만에 또 전준희가 이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것은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한다는 것, 2030 세대의 어떤 그 뭐 좀 장려층들과의 어떤 괴리 문제 이건 누구나 해소해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던 문제였던 거고
1: 네.
0: 지금 그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 특정인을 위한 제도로 그걸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당권 출사표를 던진 고민정 의원이 선언을 할 때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다 겨냥해서 2030이 싫어하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표심을 당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크게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0: 2030들이 뭐 그 세 분을 싫어하는지 고민영 후보님을 좋아하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2030의 목소리를
1: 네.
0: 잘 받아들이는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을 좀 만들고
1: 네.
0: 청년층들에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만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씀도 존중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지금 논쟁이 토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크게 읽고 있는 게 지금 이미 시행이 된 그 개정 정보 통신망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특히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온라인 입틀 막법이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그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뭐 그 요령까지 지금 예. SNS상에서 공유가 되는 거를 저도 봤거든요. 예.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라인 입틀 막법이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그래서 규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1: 네.
0: 정보통신망법 중에서 개정된 내용이 이런 겁니다.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 금지에 관한 이 규정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0: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여부 이런 걸 가지고서 혐오 표현을 쓰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또 허위 조작 정보는 퍼나르기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님이나 국힘 주장에 의하면 이걸 하자는 것입니까? 국힘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 국힘이 얘기하는 자유는 과연 타인의 명예, 자존심, 인격을 짓밟아도 되는 권리를 얘기한다는 것인지 그게 평소에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이 법은 국민들에게 한번 이 조항을 직접 읽어서 판단하라고 말씀을 드릴 때 국민들 중에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계실지 조항을 읽지 않은 분들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동질을 하는 것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 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 기준이
1: 네.
0: 형법 조항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한 조항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처벌한다.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자는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망법은
1: 예.
0: 그런 해석의 여지를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항이 예를 들면은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또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이걸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그 모독하거나 폭력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경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이렇게 현저히 훼손하는 이런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이런 것을 금지하자고 돼 있는데 이보다 상세한 것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금지되어야 할 이런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 네.
0: 이것을 오히려 하라고 금지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인인지 저는 의문을 오히려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예. 이거를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포털에서 이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말들, 글들이 올라오게 될 경우에 이제 미리 예, 그 사전에 그런 표현들을 쓴 글을 삭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개정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일단 한 가지는 그 업체에서 어쨌든 사기업인데 제대로 하겠느냐 제대로 판단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포털 중에는 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그 다른 나라 기업도 있는데 이 경우에 국가 간에 마찰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0: 그런 그 의문의 여지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그 불법적인 일들이
1: 네.
0: 이런 인격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감독할 의무를 좀 갖게끔 하고 있고
1: 네.
0: 그리고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분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 포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게 그 어떤 수준이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함께 노력을 분명히 해가야 할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제기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0: 그것은 당연히 기각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우리 법은 나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인격을 타인의 명예, 타인의 사생활, 타인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는 헌법이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이게 타당치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것이 유언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건 보나 마나 뭐 기각될 수밖에 없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로 돌아오겠습니다.

0: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오늘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 현지 시간 10일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블룸버그를 통해서 초과 청약이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지금 이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수요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1: 예, 지금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대형 기관 투자자, 그다음에 기술주 전문 투자자들이 수요가 상당히 크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설명회에도 기관 투자자가 약 1천 곳이 참여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투자자 세 곳이 이번 공모에서 이제 전체 공모 물량의 약 25%에 달하는 70억 달러까지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상태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요는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공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보도를 보니까 뉴욕 시간 기준으로 9일 오후에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 예.
0: 얼마나 될 걸로 예상하세요?
1: 그러니까 결국은 최근에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국내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냥 가장 최근에 전망한 거는 지금 ADR이 국내 보통주 한 주를 10개로 쪼갠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국내 주식 한 주 가격을 10분의 1로 나누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한 금액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뭐 물론 어제 SK하이닉스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무튼 최근에 그 평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뭐 한 개당 158달러에서 165달러 해가지고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한 24만 원 안팎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상장을 하자마자 좀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그 투자 은행에서는 뭐 공모가보다 2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이번에 상장하는 물량이 전체의 2.5%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날 건지 추가할 건지 근데 추가 상장 가능성을 좀 많이들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상장하는 물량은 전체 이제 하이닉스 주식의 2.5% 수준인데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25%에 달하는 규모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한도를 이제 크게 10배나 설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0: 예.
1: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그 ADR 상장을 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붙고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한국 주식 가격하고 ADR 가격 간의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기 위한 차익 거래가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차익 거래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예탁기관에다가 맡겨놓는 거죠. 금고에 맡겨놓고 그걸 담보로 미국의 나스닥에서 ADR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또 자금 차익을 수익으로 가져가겠다라는 투자가 확산될 가능성을 전망을 해서 이렇게 한도는 지금 발행하는 것보다 10배 높게 일단 설정을 해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교수님 만약에 지금 미국 증권거래에 제출된 서류에 따라서 전체 25%까지 만약에 다 채운다.
1: 예.
0: 그럼 국내에 상장되는 SK하이닉스 주가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1: 만약에 정말 차익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25%까지 채운다는 것은 결국 국내 유통되는 주식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예탁원에 맡기는 거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숫자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0: 예.
1: 이렇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주가는 좋은.

0: 게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ADR 그 상장을 통해서 또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국내에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미래에 또 수익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하면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에요.
1: 네.
0: 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왜 그런 건가요?
0: 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예.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잖아요. ADR이 네. 미국에 상장이 네.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일부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한국의 주식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와서 미국의 ADR을 사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프리미엄이 붙을 거로 예측이 되니까. 그러면 네.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에서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일시적으로는 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1: 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둘 다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0: 예.
1: 지금.
0: 예, 그렇습니다. 네.
1: 그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주가 순이익 비율이 6.6배인데 뭐 TSMC는 23.1배, 마이크론은 11.2배 이러니까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일단 올라갈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0: 뭐 그런 기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일단은 네. 뭐 TSMC는 주력이 시스템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이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네. TSMC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1: 네네.
0: 그럼 마이크론 수준까지는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DR 상장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미국에서 상당히 초과 수익이 나오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1: 네.
0: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하고 비해서 기업 가치가 비슷하게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신호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1: 네. 예. 자, 지금 최근에 우리 장세가 특히 반도체 섹터가 영업 실적은 참 역대급인데 주가는 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예.
1: 이 SK하이닉스 ADR 상장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합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에 실제로 프리미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이 주식을 SK하이닉스 유통 주식을 사서 예탁기관에 맡기고 이걸 담보로 ADR을 미국에 더 많이 발행을 하면 이 한국과 미국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제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방법이잖아요. 투자
1: 네.
0: 방법.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SK하이닉스 유통 통 주식 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국내에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 반도체 업종 업황이
1: 네.
0: 지금 피크가 아니냐 이미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사실은 불확실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온갖 국내외 증권사나 투자은행에서 뭐 반도체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낙관 적인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가격 변동성이 커진과 동시에 이게 우려가 된다.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관적인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고점이 아니냐라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일종의 신호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정말 피크아웃이고 다른 종목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런 것은 또 우리 증시가 앞으로 또 마냥 좋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1: 네.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국내 SK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0: 예.
1: ADR 그 네. 위탁을 해가지고 ADR 네. 증설을 사고 이게 네. 개인도 가능합니까? 이런 투자 방식이요?
0: 그거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고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나라의 ADR 저희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서 예탁기관에 예탁을 하고 그걸 담보로 ADR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이런 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1: 네네.
0: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1: 네.
0: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크아웃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설득력 있는 전망인가요?
0: 예,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겁이 나는데 예,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면 피크아웃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들의 근거도 이제 충분히 타당한 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죠. 대표적으로 이제 AI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데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갖다가 이제 임대를 해주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미 AI 데이터 센터가 충분한 거고 더 이상 뭐 HBM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때 주가가 크게 하락을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하는 것은 AI 관련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이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상승한 건데 딱 메타의 사례만 봐도 이미 컴퓨팅 자원이 남을 수도 있어?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관론도 사실은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투자의 주인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심지어 뭐 비관론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인 모건 스탠리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네. 심지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망하다 이런 단서는 달아놨기 때문에요. 투자자의 좀 신중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지금 6일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이제 24시간으로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0: 예, 일단 24시간으로 연장이 된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밤중에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밤사이에 미국에서 나오는 속보라든지 이런 게 다음날 외환시장 개장되면서 일시에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경향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급등락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자체는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긍정적으로 예.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환율이 계속 1,000원 가운데였다가 두 달 만에 1,400원대 물론 상단이긴 하지만 내려왔어요. 이거 왜 네. 그런 건가요?
0: 지금 어제 내려간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엔화하고 원화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외환 당국자하고 고위 당국자하고 일본의 외환 고위 당국자가 동시에 뭐 두 나라가 공조를 해서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구두 개입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번에 SK 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최대 43조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미국에서 조달을 해서 이것을 갖다가 국내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거를 할 때 투자 자금으로 쓸 예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부를 당연히 원화로 환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 네.
0: 그러기 위해서 이 환전은 당연히 뭐 현물환 시장에서도 하고 미리 파생상품이죠. 선물환 시장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나눠서 하게 되고 선물환 시장에서 이거를 이 선물환을 갖다가 미리 매도를 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환율이 좀 일시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러면 추세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경제 기초 체력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 자체를 이 이벤트 하나만 가지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 상승을 고점이 되면 또 환전을 하고 고점이 되면 환전을 하고 이런 게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잖아요. 어느 정도
1: 네,
0: 올라가면.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을 어느 정도 눌러주는 그런 효과는 단기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요새 왜 이러는 거냐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 뭐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하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 현상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두 종목의 이 시가총액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반도체 피크아웃 같은 악재가 뉴스로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면 코스피도 전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이 두 종목을 바탕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고 많은 투자자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률 두 배가 되게 맞춰야 되니까 이 리밸런싱을 매일매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사고 비쌀 때 떨어지면 더 파는 이런 식의 투자로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유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정유 4개 예. 회사가 미국 이란 전쟁 후에 담합을 했다. 근데 그 규모가 14조 원, 소비자 피해 규모가 26조 원에 이른다고 정부에서 지금 밝혔거든요. 이렇게 큰 정유사들이 왜 지금 이런 담합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일단 기업의 경영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담합을 했다고 하면 검찰이 이제 수사한 대로 담합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기업의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뭐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금이 왜 담합을 하기에 가격을 담합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냐라고 하면 이제 이란하고 미국 간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 자체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국내 휘발유 가 상승했을 때 이게 어느 부분이 담합에 의해서 상승한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국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한 건지를 우리가 서로 분해해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을 담합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시기가 사실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38분경 충청북도 증평군과 진천군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기상특보 자주 확인하시고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정보 듣겠습니다.
2: 전격시사 날씨정보입니다.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내륙, 충청과 호남, 일부 경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그리고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일부 충청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와 전남 서부, 경북 중북부에 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낮 동안에도 강하게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차차 그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선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경북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대구 33도, 포항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31도 예상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정도 더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특보 지역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의 조한일이었습니다.
1: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 있는 국제뉴스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군이 이란 상성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연이틀 이란을 공습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MOU 체결된 지 20일 만에 이제 미국과 이란 서로 공격을 주고받게 된 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나토 정상이 열리는 튀르키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7일 밤에 한번 공격했었고 또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공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3: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면서 미국 측에서는 이거는 MOU 위반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응 조치로 이란에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시설 그리고 이제 해군 기지 이런 것들을 정밀 무기를 이용해서 타격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자 다시 한 번 더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것이 빌미가 돼서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요. 지금
1: 네.
3: 상황 그렇습니다. 정리하지 않냐.
1: 자, 미국은 MOU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란은 네. 어떤 입장인 건가요?
3: 일단 이란 측에서는요. 그 지금 이 MOU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MOU를 위반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선이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중에서도 이란이 정한 항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 오만 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1: 네네네.
3: 선박 세 척이 지나갔거든요. LNG 선박 하나 유조선 두 척인데 이 세 선박이 이란이 정한 항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른 데로 갔어. 그리고 이란 측에서 말했던 것은 60일간 호르무즈 협을 통과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란이 정해놓은 항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란이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 안전보장 못 해주나 그랬고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자 미국이 공격했고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미국도 MOU를 위반했다. 왜냐? 서로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도 공격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예. 결국은 양측이 서로서로 MOU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지금 11일에 파키스탄에서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네. 협상 진행될 수 있을까요?
3: 일단 시각은 두 가지입니다. 판을 깨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봤었을 때는 협상 진행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면서 이란을 강력히 비판했고요. 영어 단어로 스쿰 그래서 이제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란이 쓰레기다. 근데 그 전에는 협상이 또 한창 잘 될 때는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단어 하나하나에 반응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MOU 각서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과 거래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트코프 특사 제레드 쿠시너가 미국 협상단 대표로 일단 이란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서 외교 협상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들과 외신들은요. 이번 사태를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합의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란 석유시설 등에 대해서도 타격할 수도 있고 이제 네. 해상 봉쇄까지 재개함에 따라서 당분간 외교적인 해법보다는 양측 간의 군사적 긴장 구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11일 날 파키스탄에서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한 것보다 조금 더 나아진 뭔가 얘기가 나오겠구나.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양측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신뢰 회복을 다시 하는데 시간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메네이 장례식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9일까지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건데 예. 지금 장례식에서는요. 반미 구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도 커졌고 외신에서는 네. 지금 거의 MOU가 체결하고 후속 협상까지 하는데 왜 이란 이렇게 강하게 나올까에 대해서 일단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좀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전반적인 평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약간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메네이 장례식에서 반미 구호가 굉장히 강하게 쏟아졌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란 측에서 조금 더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MOU 체결한 거 그건 참 잘했다라고 하지만 막상 MOU 내용을 봤었을 때 미국 정치권 미국 내부에서는 이거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럴 거면은 전쟁을 왜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이번엔 나토 정상회의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튀르키예에서 열렸는데 주요 의제가 뭐였을까요?
3: 일단 첫 번째는 방위비 증액. 그러니까 유럽 동맹국들에게 돈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700억 유로 정도의 군사 지원을 올해 내년에 거쳐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앙카라 선언을 채택하면서 러시아 위협과 테러짐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단 방위.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누가 공격당하면 서로 가서 이제 도와주기를 하는 것. 그거를 철통같이 잘 지키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주요 의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얘기가 나왔고요.
1: 네. 네. 이번 회의에서 나토 동맹 국가들이 미국 네. 기업이 설계한 무기 시스템을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던데요.
3: 네.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무기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받게 되는데요. 이런 식이면은 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고도 없고 시간도 그렇죠.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 유럽 국가들이 생각한 것이 그럴 거면은 미국 업체들과 일단은 협력을 하되 생산을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생산하고 정비 권한을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유럽연합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럼 굳이 미국산 사지 말고 유럽산 무기를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 방산 기업들이 매출이 떨어지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전략적 선택에서 그러면 유럽에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타협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이 록히드 마틴과 손잡고 유럽 내에서 페이트리어트 요격미사일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향서를 서로 서명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약간 윈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유럽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1순위 고객이 더 이상 유럽이 아니라는 냉정한 평을 유럽했기 때문에 안보 자립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이제 중간다리 상황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가져와서 일단 유럽에서 만드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 네.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1기 때는 트르키예의 F-35 전투기 판매 중단했었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더라고요. 왜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3: 이게 이제 F-35는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고요. 아무 나라에나 팔지 않습니다.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1기 정부 때 그거를 이제 팔려고 얘기를 하다가 두 나라 사이가 약간 틀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산 그 방공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트리키가.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F-35 줄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때는 어깃장을 놨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F-35 전투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번 이란 전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하는 동안에 트리키가 미국과 중동 국가에서 중개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트리키의 위상이 더 높아졌고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원하던 F-35를 수출할 수 있겠다는 여지를 준 것이고요.
1: 네.
3: 에르도안 대통령도 미국으로부터 F-35 5대 받기로 결정했다라면서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1: 예, 예.
3: 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요. 러시아 쪽에 있는 방공 시스템 갖고 있고 미국의 전투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전투에 관련 정보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답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글로벌 톡톡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7월 9일 목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충청과 호남, 일부 경북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특히 호우경보가 발효된 천안 등 일부 충청 내륙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광주와 전남 서부,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8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가 차차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밤사이에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수도권과 경북에 최대 100mm 이상, 강원 내륙에 150, 충청과 전북, 전남 북서부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영남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3도, 서울과 대전 27도, 광주 31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충남 천안에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분 현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직전 1시간 동안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호우경보는 세종 북부 남부, 전남 광주 영광 낙월면, 충남 천안 공주 아산 청양 계룡, 충북 청주 동부, 청주 서부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금강유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유량이 늘어나면서 세종시 용수천 도암교 지점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6시 금강유역 세종시 도암교 지점에 발령된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수경보 외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금강유역 충남 농산시 노성천, 충북 청주시 흥덕교, 보은군 이평교, 충남 논산시 동성교, 그리고 낙동강유역 경북 문경시 김용리 지점입니다. 충청권 집중호우로 경부선 일부 열차가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창역에서 부강역 등 일부 구간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8시 기준 현재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대전역에서 서울역 무궁화호 2대와 새마을호 1대, 대전역에서 제천역 무궁화호 2대와 익산역에서 용산역 무궁화호 1대입니다. KTX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3층짜리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불이 난 집에 살던 10대 남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펑 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청도역 인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선 청도역 작업자 사상 사고 등 5건에 대해 과징금 18억 6천만 원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안전점검 작업자들이 경부선 청도 남성현 구간 선로를 이동하던 중 무궁화 열차에 부딪혀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에게 정몽규 당시 후보 지지를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하는 취지의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선거인단 192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 A씨는 투표 닷새 전 한 심판 평가관으로부터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등의 편의를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정몽규 회장을 밀어 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심판평가관은 투표 전날 A씨를 카페로 불러내 지지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 자리에는 현 대한축구협회 문진희 심판위원장도 동석했으며 두 사람은 A씨의 심판 승급과 경기 배정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박모경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몽골 정부청사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후렐스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경북 등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빗줄기가 굵어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과 전북, 전남, 광주에 오늘 하루 강수량은 80에서 150mm, 경북에도 오늘 최대 100mm 이상